0: 학원 오디션. 이 친구는 진짜 프로페셔널 댄서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요.
1: 제 주변에도
0: Why?
1: 그 연습생 준비한다고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0: 요즘에 진짜 댄스를 배우는 사람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연습생으로 나중에 뭔가 뭐 이런 전문 댄서라든가 아니면
1: 아니면 아이돌을
0: 셀러브리티
1: 희망할 수도
0: 그럴
1: 있고요.
0: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직장인분들도 취미로 굉장히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1: 저도요.
0: Really?
1: 네. 배웠는데 지금은 안 배우지만 한창 배울 때는 뭐, 예, 아이돌 저리 가라까지는 아닌데 내가 저리 갔어요.
0: 그렇군요. 저도 한번 수업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1: 네.
0: 이틀 나가고 또, 그만뒀다.
1: 왜냐면 이게 따라하기가 어려우니까 능률이 떨어져요.
0: 그리고
1: 예.
0: 창피해요. 네, 그렇습니다.
1: 예.
0: 자, 그래서 댄스 학원 오디션을 본 상황.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아, 이게 뭔가 잘했을 수도 있는데요.
1: 그죠.
0: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이불 킥이라고 하나요?
1: 그쵸, 그쵸.
0: 와,
1: 아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 오듯 흘렸어. 아, 이럴 때 있죠.
1: 왜냐면
0: 긴장되죠.
1: 긴장이 되니까 제 실력 발휘가 하기가 어려워요.
0: 아,
1: 오디션 자체가.
0: 그러니까요. 이 오디션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사람 긴장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자, 지금 여기 있는 문장들을 자연스러운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댄스 학원 오디션을 대체 얼마나 잘 봤는지 한번 확인하러 갈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독사.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2: What's wrong? Why are you so sad?
1: 이거를 못해가지고.
2: Your elbow, you hurt it. Oh no.
1: 이 동작, 이 액션, 내가 부족했는데. My audition, you know?
2: Your audition, yeah?
1: 오디션, 실패, failed.
2: Oh. Wait, cheer up.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Not the end.
2: Not the end of the
1: In the
2: world.
1: world.
2: So cheer up.
1: 근데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 오듯이 흘렸어.
2: You're crying?
1: 아니, crying, no crying.
2: Oh, no crying.
1: 뭐지? 심사위원들. PD or 그 디렉터 front
2: Oh,
1: of.
2: in front of the director?
1: 그렇지, 그렇지.땀. Sweat.
2: Sweat.
1: Sweat.
2: Oh.
1: Sweat 계속. Pee, like a rain,
2: Oh
1: like
2: no.
1: raining.
2: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1: Mm?
2: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1: No breaking.
2: No breaking?
1: No breaking.
2: Nerve-wracking.
1: No.
2: You know, you could be really nervous.
1: Nervous, yes.
2: 어, and
1: So.
2: sweating. And then make a mistake.
1: 이 동작이 안 되는 거야. 너 돼? 이거 해봐. Like dance,
2: Like this.
1: 댄스. 그렇지, 이
2: This.
1: 동작을 내가 제대로 못했어.
2: What is
1: 그래, 여봐, 너도 못하지?
2: 어?
1: 아니야.
0: 제가, 슬기 씨,
1: 네.
0: 허락 하나 받아도 돼요?
1: 뭐요?
0: 오늘 진짜 제대로, 제대로 된 진짜 생활 영어 표현 다 알려드려도 돼요?
1: 아, 그럼요. 너무
0: 알겠습니다.
1: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놓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0: 그렇죠. 이런 경우, 특히나 꼭 엔터테인먼트 쪽이 아니어도 말이죠. 아, 뭔가를 망쳤다, 뭐,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야, 뭐, 또 해보면 되지.
1: 괜찮아.
0: 이런 거 너무너무 쓰거든요.
1: 네.
0: 영어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4: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3: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4: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벌써 반가운 표현도 나오면서 지금 한번 볼게요. 내용 자체는 좀 슬프긴 해요.
1: 네.
0: 아,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1: 어구. 그래. 메스가 막 뭔가
0: 네.
1: 어지럽혀진 뭐 그런 거였던 기억이 나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이렇게 동사로도 쓰이는군요.

0: That's right.
1: I messed up my dance 오디션이 들어가야겠네요.
0: 네, 스펠링만 잘 써준다면은 문제 없죠.
1: 오디션이니까 오로 시작하겠죠. 오디션.
0: 네.
1: Yeah.
0: 지금 입술 깨무느라 큰일 날 뻔했어요.
1: 왜 깨무세요?
0: Audition. Okay. 자,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정답? 아, 최근에
1: 왜 이렇게 써요?
0: 스펠링이 느낌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1: 아.
0: 슬로간도 그렇고요.
1: 네. 많이 헷갈렸죠.
0: 이것도 너무 audition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 아니 이거는 왜 네. 오디션이라고 했죠 우리가?
0: audition, AU라고 하는 게요.
1: 네.
0: 아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우로 발음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굉장히 rare합니다. AU, AW 이런 것들은요 보통 이 정도로 발음이 돼요.
1: 네.
0: 그래서 이거 발음하실 때도요 오디션이 아니라 5에서 조금만 더 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audition, audition 조금만 벌려서 5보다는 차라리 어에 더 가까운 게 낫습니다. 한번
1: 네.
0: try 해보세요.
1: audition,
0: yes,
1: audition,
0: audition. Right. So audition이라고만 좀 하지 말아주세요.
1: 아 그러게요. 헷갈릴만 했네요.
0: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뭐라 할 수도 없고.
1: 예.
0: 자, 그래서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인데, 자 지금 보면 망치다를 오늘 못 썼다고요?
1: messed up.
0: 이걸 썼습니다.
1: 네.
0: 아까 슬기 씨가 말한 게 딱 맞아요.
1: 뭔가가
0: messy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1: 네.
0: 막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만드는데 결과가 나오긴 했겠죠. 뭐 김치찌개를 만들었던 뭐가 되는 결과물은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 아하.
0: 진짜 엉망진창이 됐다.
1: 예.
0: 이렇게 얘기할 때 mess up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그래서
0: 그런 면에서 이 ruin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1: 네.
0: ruin은 이건 엉망으로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온 정도가 아니라 결과가 안 나올 정도로 완전 그냥 망한 거예요.
1: 예, 예.
0: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마 저번에 그 얘기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네.
0: 아, 내 인생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 별로 좋진 않아. 이건 아니잖아요.
1: 그쵸.
0: 돌릴 수 없다. 당신 때문에.
1: 예.
0: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you ruined my life. 이런 굉장히 익스트림한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정도는 아닌 거죠. So mess up something, 뭔가를 망치다. 사실은 엉망으로 만들다가 더 어울리긴 합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참고로요. 만약에 명사가 대명사잖아요. It, this, that 이런 거.
1: 네.
0: 그러면은 mess up it 아니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Mess up that.
0: 그게 아니고요. 요 예. 가운데 넣어달라는 말이에요.
1: 아, mess it up. 네.
0: 이렇게 대명사면 가운데 넣어주시면 되고요.
1: 네.
0: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내가 이거가 이때 시작하는 줄 알고 저게 저때 시작하는 줄 알고 내가 바꿨잖아. 그래서 나는 그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1: I messed예요.
0: messed up. 망쳤다니까 과거니까.
1: 네. I messed up my schedule.
0: My schedule or the schedule.
1: 네.
0: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그거 해 볼게요. 그 요리사가
1: 네.
0: 그 조리법이 뭐죠? 우리 외래어로 쓰는 거 조리법.
1: Recipe,
0: yes. right? 그 레시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1: 아하.
0: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든가 설탕을 넣으면 안 되는데
1: 아이고.
0: 넣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그 요리사라고 하면 더 뭘까요?
1: The cook.
0: The cook.
1: Yes.
0: 그다음에 엉망으로
1: the
0: 했다.
1: Cook messed up. The recipe.
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1: Yeah.
0: Alright.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1: 네.
0: I messed up the schedule.
1: I messed up the schedule.
0: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1: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0: 자, 그리고 나는 오디션을 망친 겁니다.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1: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There you go. 굉장히 우울해요. 그쵸? 자, 이랬을 때.
1: Yeah.
0: 친구가 아 힘내 세상이 끝난 게 아니잖아.
1: 그쵸.
0: 또 해보면 되니까요. 그쵸.
1: 맞아 맞아.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세상. So world 되겠네요.
0: World.
1: Yeah, world.
0: Okay. 그럼 cheer up이라는 게 뭐일 것 같아요 그러면?
1: Cheer up은 힘내.
0: 힘내.
1: 네.
0: Cheer up. It's not the end. 끝이 아니다. 무엇의 끝이 아니다. Of the world. 정답. Perfect.
1: Yes.
0: 세계 세상이죠. 자, 이거 나온 김에 RL 동시에 붙어 있죠. 그렇죠?
1: 네.
0: World. 저는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R 발음 제대로 하는지 L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 RL을 두 개를 붙여서 할 때도 문제가 없는지가 당연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워낙 많이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혀가 얼마나 많이 뒤로 당겨지고 그게 금방 펴지는지 이런 것들이 귀에 제가 들리는데 일단 R 발음할 때 혀가 뒤쪽으로 당겨져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1: 네.

0: 그쵸? 그래서
1: were
0: were,
1: you?
0: 워지고 혀가 코어가 were 이렇게 일단은 원래 돼야 돼요.
1: 네.
0: 그 다음에 L 발음이 혀가 뒤로 당겨지는 거라 그랬어요? 앞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1: R이요?
0: L.
1: L은 앞쪽으로요.
0: 앞쪽으로 가야 돼.
1: 네.
0: So 혀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뒤로 왔다가
1: 네.
0: 앞으로 팍 가면서 윗니와 입천장 사이 여기 닿는 게 L 사운드입니다.
1: 네.
0: 오케이? 그래서 R, L
1: 어.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 예.
0: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풀려도 괜찮으니까. R, L 해보세요.
1: R,
0: 어허.
1: L.
0: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1: 네.
0: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돼요. R, L 띄어졌다가 Earl
1: 오.
0: 이렇게 혀가 약간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인 겁니다.
1: 예.
0: 그리고 마지막에 D 하고 끝나는 거. 그게 바로 World 이게 되는 거예요.
1: 아,
0: Right?
1: 네네.
0: RLD. 한번 try 해보세요.
1: World.
0: 오! 와!
1: World.
0: 100점 중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1: 어,
0: 네.
1: 야.
0: 너무 좋았어요.
1: 이제 조금 약간 포즈가 길었네요.
0: 약간 긴장감
1: 예.
0: 연출하려고. 자,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R 따로, L 따로 연습하시라고 제가
1: 네.
0: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The End of the World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거의 굳어져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끝, 결국에는 절망의 상황을 얘기할 때 원어민들이 이걸 너무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Hey, come on, man,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빠르게 말을
1: 오,
0: 해버려요. 야,
1: 네.
0: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친구를 위로해줄 때 보통 쓰게 됩니다. 자,
1: 아,
0: 근데 앞에 보세요.
1: 네.
0: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1: 힘내.
0: 힘내, 기운내라는 게 cheer up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나름 조금 너무 심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아,
0: 오디션을 떨어졌다고 엄청 문제가 생긴 것까지는 아니니까
1: 그렇죠.
0: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1: 네.
0: 근데 만약에 지인의 가족 쪽에 무슨 건강 상태가 엄청 심각해 문제가
1: 아,
0: 있다.
1: 그렇죠.
0: 그랬을 때 가가지고 너무 그렇게 hey, cheer up, man.
1: 조금
0: 이거는
1: 가벼울 수
0: 너무
1: 있네요.
0: 가벼운 느낌이에요.
1: 예.
0: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인이랑 관련이 있어서 벌어졌다. 그러면
1: 오.
0: 절대 이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1: 아, 이건 안
0: cheer
1: 되는군요.
0: up은 좀 가벼운 힘을 내 정도이기 때문에.
1: 네.
0: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힘내. 너 다시 시도할 수 있잖아.
1: Cheer up.
0: You
1: It's
0: can,
1: not the end.
0: you can. 이렇게 볼게요. 다시 시도할 수 있잖아. 말
1: 아,
0: 그대로. You can.
1: you can try
0: 다시.
1: again.
0: Again. 자, 근데 방금 너무 좋았어요.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이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1: 네네.
0: 자, how about this? 힘내. 한 다음에, 그거 그렇게 나쁘진 않아. 어떻게 할까요? 풀려도 돼요.
1: cheer
0: 일단은,
1: up.
0: cheer up. It's
1: It's
0: not
1: not too bad.
0: too bad or so bad.
1: It's not so bad.
0: Alright.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조금 뒤에다가 뭔가를 넣어주면,
1: 네.
0: 그래도 할 말이 있죠, 뭔가.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1: 그러면
0: 이러면서.
1: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는 cheer up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뭐가
0: I'm
1: 있을까요?
0: sorry to hear that. 이런 게
1: 아,
0: 나아요. 그럴 때는 I'm
1: 네네.
0: sorry to hear that. 아, 그런 얘기를 듣게 돼서 마음이 안 좋네요. 굉장히
1: 네네.
0: 진지해져야
1: 그쵸,
0: 됩니다.
1: 그쵸.
0: Yes.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느낌으로. Cheer up. You can try again.
1: Cheer up. You can try again.
0: Hey, cheer up. It's not so bad.
1: Cheer up. It's not so bad.
0: Alright, 본문들 읽을게요.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도 트레이닝 할게요.
2: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렸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슬기 씨는
1: 예.
0: 예전에 처음에 이렇게 뭐 연예계 쪽에서 뭔가 이렇게 리포터를 하실 때
1: 그쵸.
0: 오디션을 보고 하신 게 아니었던 거죠?
1: 저는 그때는 캐스팅이 됐는데,
0: 아하.
1: 근데 사실 매번 누군가와 인터뷰를 하는 그 자리가 오디션 같았어요.
0: 아,
1: 예.
0: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래서 매번 누군가, 거의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내노라 하는 스타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매번 긴장이 돼서 땀을 진짜 많이
0: 진짜
1: 흘렸던,
0: 땀을 흘리고.
1: 예,
0: 그런 느낌이네요.
1: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 의자가 다 젖어 있었어요. 땀이 너무 많이
0: 진짜로.
1: 나서.
0: 진짜로.
1: 네.
0: 너무 진짜 긴장함에 와.
1: 그쵸.
0: 대단합니다.
1: 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땀이 나더라고요.
0: 전혀 몰랐어요, 근데.
1: 네. 그때 당시에 그랬죠.

0: So I was what? 땀이 막 비오듯 온 거예요.
1: 그쵸.
0: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1: In front of the judges.
0: 그게 뭘까요?
1: 심판.
0: 아, 심판. Okay.
1: 아, 심사위원.
0: Yes,
1: 예,
0: yes.
1: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나는 땀을 흘렸다 이거잖아요. Mm-hmm. I was

0: 왜냐면은 우리가 콧물을 흘린다
1: 맞아요,
0: 할때
1: 맞아요.
0: running nose 하잖아요.
1: That's right. Runny nose and the, or the water's running, or something
0: yeah,
1: is running,
0: 아,
1: right?
0: 땀을 안 썼네.
1: 근데,
0: running 그러면 sweat을 쓸게요. 땀이 그, sweat이에요.
1: 죄송한데 거의 그게 다 들어갈까요 여기?
0: 너무 길다.
1: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다? 아, 틀렸다. 네. 네, 저 I was 뭐뭐 in front of the judge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짧은 표현이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오늘부터 쓰시면 돼요. 바로 네. sweating 아, bullets.
0: 오?
1: 이거 한번 보지 않았나요?
0: 네.
1: Maybe, maybe not.
0: 어디서 나왔죠?
1: I don't know.
0: 어.
1: 자, 여기 지금 bullet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Bullet?
0: Bullet은 그거 화살 아니에요?
1: 아, 어디서 안 본 겁니다, 그러면. 자, bullet은 총알입니다. 총알.
0: 아, 총알.
1: 네.
0: 아, 총알.
1: 그래서 sweat이라는 동사는 땀을 흘리다.
0: 흘리다.
1: 그리고 bullets들을 흘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땀이 총알처럼 빠르게
0: 아,
1: 떨어지는 거예요.
0: 우리는 막 구슬땀을 흘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1: 아,
0: 여기는 총알처럼 오, 흘린다.
1: 오, 맞네요, 진짜.
0: 예.
1: 맞아요. 그래서 sweat bullets, okay, sweat bullets라고 얘기를 하면 땀을 비오듯 흘리다. 근데 아, 여기서 제가 가로치고 뭘 써놨어요?
0: 긴장.
1: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더울 때 쓰는 것보다는요,
0: 네.
1: 긴장했다, 그만큼 아, 식은땀 나는 느낌 있죠?
0: 네네네.
1: Right? 그런 의미로 쓰게 됩니다. Okay, so sweat bullets. 이거 sweet 아니라 sweat bullets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또 알아두시라고요. sweat buckets라는 표현이 있어요.
0: 아~
1: 이거 이것도 나왔을 수도 있는데
0: 땀을
1: 이거는 진짜 버킷
0: 건데?
1: 바가지만큼 꽉 흘리는 거예요.
0: 네.
1: 이 경우는 사실 긴장도 되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더위에 많이 쓰게 됩니다.
0: 네네네.
1: 너무 더워서 말 그대로.
0: 아, 때에 따라서 yes. 쓰는 표현이 좀 다르군요.
1: Right. 근데 솔직히 떠오르지 않으면 sweat a lot이라고 하는 거 나쁘지 않고 제일 많이 써요.
0: 오케이.
1: 그래서 알아두면 들을 때 청취가 잘 되겠죠, 그렇죠?
0: 네.
1: 자, 그리고 누구 앞에서 지금 막 bullets가 나왔어요?
0: In front of the judges.
1: Mm-hmm. So judge라고 얘기를 하면
0: 네.
1: 심사위원, 뭐 판사, 뭐 기타 등등 뭔가를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거 발음을 할 때요. D 사운드를 약하게 해서요. judge. 그리고 마지막에 입모양이 하고 모여야 됩니다.
0: 오.
1: Okay? All right. So 한번 해볼게요.
0: 네.
1: judge. judge.
0: Judge.
1: All right.
0: Judge.
1: Right. So, judge들을 앞에서 bullets를 sweat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0: 네.
1: In front of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교재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0: 뭐뭐 앞에.
1: 누구 앞에, 네. right? So in front of 뭐 someone or something 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는 거는 누구나 하지만 안 해봤죠?
0: 그쵸.
1: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울었어. 근데 우리 앞에서 울었어.
0: She cried in front of our.
1: 우리니까 그쪽으로 us죠. She cried in front of us. How about this? We'll 쓸게요.
0: 예.
1: 어, 내가 기다릴게. 그 건물 앞에서 기다릴게. 나 기다릴게.
0: I will wait.
1: I will wait. 그 건물 앞에서.
0: In front of the building.
1: Very nice.
0: Mm-hmm.
1: 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0: Yes.
1: 요거는 딱 의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0: 네.
1: Make sense? Alright. So,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하나씩 문장 직접 만들어 보세요. Please. 자, 가보겠습니다. She cried in front of us.
0: She cried in front of us.
1: Alright.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0: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1: 본문도 읽어봐야죠. 막 bullets 떨어져요. Right?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1: 자, 이랬을 때, 아, 친구가 진짜 괜찮은 친구네요.
0: 네?
1: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0: 오.
1: So, 아유, 공감해. 오디션은 진짜 긴장될 수 있지. 아, 인정, 인정, 인정.
0: 그럼, 그럼. 이렇게 또 누가 한마디 해주면,
1: 아유, 그럼요.
0: 너 아는구나.
1: 그러니까.
0: 이렇게 되죠.
1: 그날 편하게 그래도 잘 수 있어요.
0: 그쵸. I feel you. 나도 너 느껴.
1: 음흠.
0: It can be really.
1: 뭐 할 수 있다고요?
0: 긴장될 수 있다.
1: 오케이.
0: 아, 자, 왜 여러분, 이렇게 길죠?
1: 한번 써보세요.
0: It can be. 이 시 여기서 오디션 같은데. 오디션은 진짜로.
1: Alright. 뭐 할 수 있다.
0: 그냥 될 수 있다. Can be 이미 다 있는데. 저는 여기 그냥 nervous만 쓰고 싶거든요.
1: 아, 오케이. 그럼 형용사를 쓰면 되겠네요.
0: 그래요, nervous.
1: Nervous, 오케이.
0: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1: 아, 저기.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0: 네.
1: 일부러 헷갈리게 길게 해놨을 수도
0: 아,
1: 있습니다.
0: 아, 정말 별로예요.
1: 진짜 죄송해요. 근데 그게
0: 예.
1: 저의
0: 아, 그쵸?
1: 성격이에요.
0: 예, 예, 예.
1: So,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ous. 여러분 정답이랑 맞춰보시고요.
0: 네.
1: 정답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0: 어?
1: 이거 didn't I mention this before?
0: 그래요?
1: I mean, okay. Nervous 한 거는 뭐라고 해석해요?
0: Nervous는 긴장된.
1: 긴장하는 거죠.

0: 긴장하는 거. 오케이? 네. 근데 그 오디션이 오디션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벤트가 이러고
1: 아,
0: 있나요?
1: 걔가 그러는 게 아니죠.
0: 아니죠. 누가 긴장해요?
1: 내가.
0: 내가 긴장하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오디션은 이 오디션이라는 상황이 본인이 긴장하는 게 아니라 아. 남을 긴장하게 하는 만드는 거. 거예요. 하는 거예요.
1: 네. 하지만 영어도 이게 헷갈려요.
0: 그렇죠.
1: Exciting, excited, interest, interested,
0: yes.
1: interesting. Yes.
0: 다 같은 패밀리입니다.
1: 아, 정말.
0: Okay. So, nerve-wracking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요.
1: 네.
0: 이 nerve-wracking이라고 하는 게 긴장 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1: 하게 만드는.
0: 의역하면은 긴장되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세트로 가져가야 되는 거 방금 슬기 씨가 쓴 거.
1: 그건 바로 nervous입니다.
0: 얘는 긴장한 한마디로 뭐예요? 정확하게 하면 긴장감을 느끼는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주어가 내가 됐을 때.
0: That's right.
1: 쓸 수 있겠네요.
0: 꼭 내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1: 누군가.
0: 어떤 누군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So nerve-wracking은 남을 긴장하게 만드는. 자, 그리고요. 요거 하나만 잡고 마무리 해볼 텐데요. I feel you.
1: Yeah.
0: 자, 제가 공감한다라는 표현으로 예전에 다른 걸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이거 아마 처음으로 가져온 것 같은데요. 이거 직역하면 어떤 느낌? I feel you.
1: 나 너 느껴.
0: 뭐냐면 너의 감정, 느낌 이런 것들 다 흡수가 돼.
1: 네.
0: 그래서 I feel you 하면 아, 공감해. 얘는 생각보다 굉장히 비격식이에요.
1: 예.
0: 굉장히 캐주얼한 스타일입니다. 친구들끼리 보통 I feel you. 아니면 뭐 동네 이웃끼리도 쓸 수가 있겠고요. 좀 친하면은. 네. So, 예를 들어서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Let me just show you. 가볼게요. I feel you. That's very exhausting. 이거 무슨 뜻일까요?
1: 나 너 완전 공감해.
0: Uh-huh.
1: 그거 완전
0: 지치는 거예요.
1: 아, 맞아. 지쳐버리게
0: right? 만드는 거예요.
1: 아, 지쳐버리게 right?
0: 그래서 내가 exhausted가 된 거죠. 예. Okay? So exhausting은 지치게 만드는 이 되겠습니다. I feel you. That's very exhausting. 자,
1: I feel you.
0: I feel you.
1: I have trouble too. 나도 그거 문제 있어.
0: 맞아요. 나도 그거 애 먹었었어. Have trouble. 이 애를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 그래서 아, 나 공감해. 나도 있잖아. 애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1: Yes.
0: 그리고 참고로요. 자, I feel you 말고 제가 전에 갖고 왔던 것은 난 당신의 말이
1: 동의해.
0: 당신의
1: 들려.
0: 말이 들려.
1: I hear you.
0: 아하. Remember this?
1: Yes.
0: Alright. So I hear you 해도 둘 다 의미는 같습니다.
1: 네.
0: 얘가 더 캐주얼할 뿐인 거예요. I hear you. I feel you. 공감해. 자, 읽어볼게요.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1: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자,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1: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두 번째는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렸어.
1: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2: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3: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2: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0: 네. Mess up something. 뭔가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
1: 그죠?
0: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내가 그 일정을 망쳤어.
1: I messed up the schedule.
0: 그렇죠?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네.

0: dance audition 망쳤어.
1: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There you go. 그 요리사가 레시피를 망쳤어요.
1: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0: There you go.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 messed up the schedule.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자, 다음은요. In front of someone or something.
1: Yes.
0: 자, 그녀는 우리 앞에서 울었어.
1: Oh,
0: 과거형으로.
1: She cried in front of us.
0: You got it. 자, 건물 앞에서 기다릴게. Will 써볼게요. 그 건물 앞에서 나 기다릴게.
1: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0: 나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1: yes.
0: 땀을 비오듯 흘렸어.
1: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와,
1: 와,
0: 와, 와 대단합니다.
1: Yes.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cried in front of us.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3: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2: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3: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4: 해결!
5: Oh, this is so hard. This action.
6: Oh,
5: oh my God. Oh.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6: Oh,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5: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6: Oh,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t's okay. Don't worry. Just practice more. Like this.
0: Oh, great job, you guys.
1: Yay.
0: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going to go to the zoo.
0: There you go. Be going to를 사용해서
1: 네.
0: 나 원래 가려고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이룰 거야. So we are going to go to the zoo가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Mess up something. So 뭔가를 망치다인데 사실은 좀 엉망으로 만들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요. 조금
1: 네.
0: 엉망으로 만들다였습니다. 자,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가 그 케이크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1: 아이고.
0: 가만 못생기게 나왔어.
1: 아, 속상하죠.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다 같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내 친구는 인터넷 탐정이라고 해서 Part 1 한 적 있죠.
1: 아, 그 가디건인 줄 알았는데 칼디건이었던 그거요?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을 보고 뭔가 여자랑 같나? 뭐 남자랑 같나? 막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1: 탐정님이었어요.
0: That's right. So 그것의 Part 2를 오늘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니,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그쵸, 남자들이 여름에 보통 카디건 안 입거든요. 이
1: 그쵸,
0: 겨울에 뭐
1: 그쵸.
0: 입을까 말까인데,
1: 겨울에도 정말 댄디보이 아니면은
0: 아, 잘안 입어요. 솔직히
1: 정말
0: 말해서.
1: 카디건은 쉽지 않은,
0: Exactly.
1: 맞습니다.
0: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아, 솔직히 말하네요. 왜냐면
1: 그러네요.
0: 친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오버하고 그래?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냐? 이럴
1: 네네.
0: 수 있으니까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그 카디건이 여자 건지 남자 건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2: 응?
1: 어?
2: What cardigan again?
1: 카디건?
2: No cardigan.
1: 카디건.
2: No.
1: 아니, 아니, 아니.
2: 네.
1: 카디건 is only for men. 아니, woman.
2: Woman.
1: 특히 in summer. In summer, cardigan only for women. Yeah! You know that.
2: I know what you mean. But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1: Chili?
2: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1: Inside the theater.
2: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Why do you care so much?
1: 신경
2: You
1: 쓰냐고?
2: could go with a girl, it's okay.
1: 사실은,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2: What are you saying?
1: 알아들었지?
2: What?
1: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은데.
2: What did
1: 오케이.
2: you say?
1: 오케이. English?
2: Yeah.
1: 오케이. Actually, I love him.
2: You love him.
1: Yes.
2: You love him.
1: Yeah.
2: Already.
1: Secret.
2: Secret
1: In secret.
2: love.
1: Yeah.
2: Oh.
1: 혼자 짝사랑.
0: 아, 이런, 사실 이런 내용을 좀 영어로 알아야
1: 아,
0: 되거든요.
1: 그쵸, 그쵸.
0: 친구들끼리 뭔가 가십거리라든가, 이런데 정말 생활 영어가 진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0: Alright.
1: 한번 배워보죠.
0: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1: 네.
0: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4: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3: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말도 안 되지
1: 그쵸,
0: 이러면서
1: 그쵸.
0: 뭔가 확신하는 느낌 아니에요?
1: 네.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여름? 여름이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summer. 아이고. 예, 이렇게입니다.
0: 저 혹시 스펠링 모르는 거 애매하게 하시는 거 아니죠?
1: 아닙니다. M을 제가 이어서 두 개를 하나처럼 쓰려다가
0: 그렇군요.
1: 꼼수인 것 같아서
0: 뭔가
1: 정정.
0: 의심스러운 스멜이
1: 의심하지
0: 나오는데, 아,
1: 마세요.
0: 알겠습니다.
1: 마음을 곱게 쓰세요.
0: Okay.
1: 예.
0: So, what kind of man he wears a cardigan in summ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볼게요. That's right.
1: Yes.
0: Summer가 아니라 여름 뭐예요?
1: Summer.
0: Summer. Alright. M이 두개 있지만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발음하지는 않아요. Summer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Summer.
1: 이게 우리나라 말과 좀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그 파닉스를 연결하다 보니까
0: 네.
1: D도 두개 있으면 우리는 D 왠지 이렇게 갈것 같고,
0: 맞아요.
1: 예.
0: 된소리를 꼭 내야 되거나 두번 해야 될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렇지 않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summer 아니라 summer가
1: Summer.
0: 맞겠죠.
1: 네.
0: 자, 그리고요. 지금 계절 앞에 전치사 못 썼나요?
1: In.
0: 계절 안에서도요, 여러 달이 있고, 날이 있잖아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이거는 on이나 at 이런 거 쓰는 게

0: 아니라 in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n 계절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1: 네.
0: 자,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in summer이라고 했지, in the summer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렇죠?
1: 그러게요.
0: 일반적으로 여름에라고 얘기를 해서요. 꼭
1: 음흠.
0: 이번 여름에라는 말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여름에 누가 이러니? 라는 느낌
1: 네.
0: 살렸는데,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케이? 계절 앞에 in인데, 헷갈리는 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In summer 이러면은 그냥 여름이에요.
1: 네.
0: Right? 그래서
1: 네.
0: 이런 걸 언제 보통 쓰게 되냐면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 이거는 특정 여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늘 여름이
0: 그냥
1: 그렇죠.
0: 그 여름엔 그래. 뭐,
1: 네.
0: 여름엔 덥다. 이런 거할 때는 보통 더안 쓰고 그냥 in summer.
1: 예.
0: Right? But in the summer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여름을 얘기를 하면서
1: 아.
0: 특히나 대부분은 우리가 제일 임박 한, 그쵸? 지금 당장이거나 올해거나
1: 네.
0: 아니면 한달 남았으니까 이번에 다가오는 여름이거나 이렇게 특정 여름을 얘기할 때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 네.
0: 이번 여름에 제가 뭐 미국에 무슨 회의를 하러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럴 때는 특정 여름이죠?
1: In the summer가
0: In the
1: 되겠네요.
0: summer가 더 어울립니다.
1: 네네.
0: 그런데 일단 그렇게 구분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요.
1: 네.
0: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상관없이 돌려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그래서 이거는 던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나누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1: 네.
0: 헷갈리시면 차라리 덜을 넣는 게더 낫기는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앞부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 What kind of man이에요? 사실 무슨 종류의 남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그렇게 직역을 하면 조금 말이 어색하죠?
1: 네.
0: 그래서 그냥 이 what kind of는 what이나 큰 차이가 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남자, what kind of man? 도대체 어떤 남자가 그러니? 아무도 안 그래 라는 느낌을 줄때 특히 많이 쓰는 질문형입니다. 그래서 what kind of man he wears? 이 자체가 3인칭 단수라고 생각을 해서 wears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what kind of 명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1: 네.
0: 어떤 음악이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무슨 종류의 음악인데 어떤 음악?
1: What kind of music?
0: What kind of music?
1: Mm-hmm.
0: 자, 그리고 어떤 사람?
1: What kind of human? A
0: Person.
1: person.
0: 인간이 이런 느낌인데요. 자, 그렇다면 방금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데
1: 네.
0: 이거를 문장 앞에 붙여서 질문을 완성해 볼게요. 어떤 음악을
1: 네.
0: 뭐였죠?
1: What kind of music?
0: 넌 좋아하니?
1: What kind of music
0: Music.
1: do you like?
0: 그렇죠.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그러면 I like 무슨 music이 되겠죠.
1: Yes.
0: 자, 이번에는요. 앞에 what kind of person을
1: 예.
0: 주어처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1: 네.
0: 동사를 이어가 주세요. 어떤 사람이 반바지를 입니? 겨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1: What kind of person
0: 반바지를 입니? 아하, wears?
1: wears half pants?
0: 오케이, 일단 넘어갈게요.
1: 예.
0: 겨울에 그러면은
1: In winter.
0: in winter. 자, 하프 팬츠라는 말이 정말
1: 반바지잖아요.
0: 뭔가 걸쭉한 느낌인데요.
1: 네.
0: 그게 아니라
1: 아, shorts.
0: shorts
1: 아니,
0: or
1: 간단한 게 있는데.
0: short pants.
1: Short
0: short
1: pants.
0: pants를 줄임말이 shorts예요. So
1: 아.
0: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아,
1: Yeah.
0: 물론 이제 당연히 패션에 또 민감한
1: 그쵸.
0: 사람은 반바지도 당연히 입죠.
1: 원래 이 겨울 멋쟁이는요,
0: 네.
1: 굉장히 춥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름 멋쟁이는 더워서 날리고, 겨울 멋쟁이는
0: 네.
1: 추워서 날리다.
0: 와,
1: 뭐 이런 말이
0: 겨울에
1: 있어요.
0: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와, 어떻게 저걸 던디지 할때 있거든요.
1: 대단해요.
0: 에이.
1: 에.
0: Alright, so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음악, 어떤 사람. 해서 여기서는 어떤 음악을 당신 좋아하나요? 이건 어떤 사람이 입나요? 쇼츠를.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집어넣을게요.
1: 네.
0: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1: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0: Alright, 본문도 가볼게요.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1: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0: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아닐 것이다 라는 추측을
1: 네.
0: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저나 처음 보시는 분들 가디건이 아니라
1: Cardigan.
0: 카디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니 뭐 극장하니 쌀쌀했을 수도 있지. 친구는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네요.
1: 그쵸. Maybe it was inside the theater. 극장 안쪽은 cold 하는 거예요. 추운 거죠. 쌀쌀하다. 네. It was cold.
0: So maybe 이러니까 완전 확정 확신이 강한 게 아니라 약간 네. 그랬을 수도 있지, 그럴지도 모르지라는 느낌을 조금 더 넣었네요.
1: 예.
0: So maybe it was cold inside the theater. 자, 만약에 추웠다라고 했다면 무슨 뭐 thick jacket or parka 이런 식으로 입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정답은 그래서 cold보다는 cold는 너무 추운 거니까 쌀쌀한이라고 해서 chilly 들어봤나요?
1: 칠리 들어봤죠.
0: Okay, chilly라고 하는 것은 cold와 cool 사이라고 보면 되겠죠.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극장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극장은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1: Theater.
0: Theater, right? 자, 이거 극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랑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심지어 스펠링 다 똑같고 스펠링이 약간 마지막에 살짝 바뀝니다. 한번 해보세요.
1: 바뀌어요? 아니면
0: 본 적 있으실 거예요.
1: 뭐가 좀 추가되죠?
0: 추가는 아니에요. 그냥 스펠링의 순서가 뭐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you know this.
1: Yeah.
0: Okay. 자,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본 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1: Yeah.
0: 맞아요. So, 뭐야? 이렇게 ter 아니야? Yeah. T-R-E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음도 심지어 트레가 아니라 ter 맞아요.
1: 그래요?
0: 네. 근데 영국식 스타일입니다.
1: 아.
0: So, 이거는 theater이라고 발음을 한다면 얘도 theater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스펠링을 한 사람은 조금 영국식으로 가겠다는 느낌이겠죠.
1: 네.
0: So R 발음을 빼서 얘는 theater, theater 뭐 이 정도로 발음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theater 충분히 좋고요. 이 둘 다 옵션이다 알아두시고요.
1: 네.
0: 자, 지금 근데 theater 밖에 추워요?
1: 안쪽이요.
0: 안쪽이죠.
1: 그쵸.
0: 그거 강조하려고 뭐 썼어요?
1: Inside.
0: Inside를 썼습니다.
1: 네.
0: So inside 명사라고 하면 명사 안에인데 in이라고 써도 충분히 안에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side 어떤 면을 표현함으로써 그 안쪽이라는 걸 더 강조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1: 네.
0: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 트렁크 안에.
1: In the trunk. 인사이드 트렁크.
0: 인더 트렁크도 돼요.
1: 네.
0: 그 스튜디오 안에.
1: Inside the studio.
0: Alright. 문장 만들어 보면 그 상자는 그 트렁크 안에 있어.
1: The box is inside the trunk.
0: That's it. The box is inside the trunk.
1: Yes.
0: 자, 덥다라고 얘기할 때 is로 주어로 가야겠죠?
1: Yeah.
0: 날씨 얘기하니까. 그 스튜디오 안은 더웠어.
1: It was hot.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0: There you go.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1: Yes.
0: 밖에는 괜찮았다. 안에는 그랬다. 강조하려고 in보다 inside를 조금 써봤습니다.
1: 네.
0: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The box is inside the trunk.
1: The box is inside the trunk.
0: Oh,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1: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0: 본문도 가볼게요.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1: Maybe it was chilly inside a theater.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0: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니, 아무튼 왜 그렇게 신경 써?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카디건이네, 무슨 뭐 남자 거네, 뭐 여자
1: 이유가 거네.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저도 궁금했는데 anyway, why do you so much? 신경 쓰다. 신경 쓰다.
0: 자,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1: 그 anyway, 어쨌든. 네, anyway.
0: 그럼 여기서
1: 끊어요.
0: 끊어주고요.
1: 네. Why do you 신경을 쓰냐?
0: Why가 뭐죠?
1: 왜?
0: 왜? 이유 네. 물어보는 건데요.
1: 그렇죠. 근데 신경 쓰다가 난 신경 안 써는 제가 알아요. I don't care. 예, 네, 신경 안 쓰는
0: 그럼
1: 거거든요.
0: 그럼 쓰다는 뭐겠어요?
1: 그러면은 돈이 아니라 두니까 여기 그냥 care만 쓰면 되겠네요.
0: Okay.
1: Why do you care so much?
0: Why?
1: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0: 아,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이거 진짜 I don't care. 이거 그걸 먼저 알아도
1: 예.
0: 도움이 되네요. 그렇죠?
1: 이렇게 연계가 되니까.
0: Okay.
1: 오.
0: Alright. 자, 보겠습니다. Why do you care
1: 우와.
0: so much?
1: 신기해요.
0: 상관하다, 신경 쓰다. 우리가 진짜 말하는 건, I don't care. 나 상관 안 해. 나 신경 안 써. 그건 이제 부정문인 거고.
1: 그거는 제가 딱 외우고 있었네요.
0: 당연히. Right, right. 오케이. 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근데 방금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카디건이 어땠느니, 뭐, 네. 무슨 뭐 겨울에, 여름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예. 와, 이대로 가면 한 3시간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빨리 화제를 바꾸거나 분위기를 이렇게 리프레시 시키고 싶으니까 네. 어떻게 출발했죠?
1: Anyway.
0: Anyway. 자, 그렇게 해서 anyway를 문장 앞에 넣고 comma 찍던가 말할 때는 anyway 하고 살짝 쳐줘야 돼요.
1: 네.
0: 이러면은 아무튼이라고 해서 화제를 전환시킬 때 자주 쓰는 도구죠.
1: 네.
0: 예를 들어서 아무튼 나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둘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가 아, 아무튼 나 가야 돼. 어떻게 할까요?
1: Anyway, I have to go.
0: Okay. Anyway, I have to go. 자, how about this?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자. 이미 전화 통화 한 3시간 반 한 다음에
1: 제가 잘하는 말이에요.
0: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자.
1: Anyway, let's talk later.
0: Later. 그렇죠. Anyway, let's talk later. Do you really do this?
1: Yes.
0: 아, 친구들이랑 이제
1: 정말
0: 하세요.
1: 많이 하는 말이에요.
0: 자세한 건 이제 만나서
1: 그쵸,
0: 또.
1: 그렇죠. 그렇죠.
0: Okay, you guys. 읽을 때 살짝 pause 주는 거, 살짝 쉬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Anyway, I have to go.
1: Anyway, I have to go.
0: Anyway, let's talk later.
1: Anyway, let's talk later.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 하나 할 게 있습니다.
1: 네.
0: 이 anyway를 아무튼 하면서 화제 바꾸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90%일 거예요.
1: 예.
0: 하지만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는 그거 말고도 다른 anyway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응?
0: 그건 뭐냐면 문장 맨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앞이 아니라 맨 뒤로.
1: 아.
0: 이랬을 때는 아무튼 뭐뭐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야 어차피 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1: 네.
0: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1: 네네네.
0: 그래서 예를 들어, 아, 나 어차피 거기 가야 돼. 아, 나 어차피 점심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1: 네.
0: 오케이? So, 커마 없이 얘는 쉬면 어색해요. 뭐뭐뭐뭐뭐뭐 anyway. 자연스럽게. So, 그래서 I have to go home anyway. 그러면 나 어차피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이 얘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 나랑 같이 차 타고 갈래? 내가 데려다 줄게.
1: Yes.
0: Because I have to go home anyway. 이렇게 쓸 때는 comma 안 써요.
1: Yes.
0: Okay, you guys.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1: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0: 자, 이랬을 때 드디어 진심이 나옵니다.
1: Oh.
0: Okay.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1: 아유, 이게 문제였군요. 아유,
0: 그냥 처음부터 그냥 얘기를 하지,
1: 그러게요.
0: 그렇죠?
1: Well, I have a on him. 짝사랑하다니까 그냥 러브는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죠.
0: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이거 했었어.
1: 그래요?
0: 저 이거 기억나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1: I have a on him. 뭐가 그에게 on
0: 짝사랑.
1: 짝사랑이요?
0: 짝사랑.
1: 하여튼간 사랑은 사랑인데
0: 사랑이죠.
1: 예. 짝사랑이니까 나 혼자만 네. 사랑.
0: 오케이.
1: 근데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그냥 러브 할게요. 예. I have a love on him. 근데 러브가 잠깐만 동사죠. 동사 아니에요?
0: 동사도 러브. 되고요.
1: 아, 이게 명사도 되나요? 되고요. 그럼 됐어요. love on him.
0: 지금 예. 아, 품사 때문에 고민하신 겁니까?
1: 그렇죠. 예.
0: 아, 알겠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네요. 예. 아, I have a love on him. 정답 그거 아니라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 그렇죠? 아, 맞다. 아!
0: 걸크러쉬 이런 말 들어봤죠?
1: 예.
0: 거기서 나온 크러쉬가 이 크러쉬.
1: 아, 맞아요.
0: 이게 원래 러브도요, 가능은 하지만, 원래 러브도 실제로 어를 쓰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레어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쵸. 한 번의 러브를 얘기할 때, 뭐, all love라고 잘 하진 않은데.
1: 네, 그렇죠.
0: 자, 아무튼 그걸 떠나서도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드릴 덩어리 표현입니다.
1: 네네.
0: 일단 crush 자체가 짝사랑의 대상을 얘기를 할 때 crush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1: 아, 너무 기억나요.
0: 아하, so 나는 짝사랑을 가지고 있다. 혹은 그가 나의 짝사랑이다. 그녀가 나의 짝사랑 대상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she's 뭐뭐 my crush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1: 예.
0: I have a crush on him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자, 이거 요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네.
0: Have a crush라는 덩어리를 제가 가져가긴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참고 하나 하시라고요. 꼭 have a 이런 덩어리는 안 써도 돼요. 이 crush 자체라는 거가 아, 짝사랑의 대상이구나라는 거 알아두면 She was my first crush. 이게 뭐겠어요?
1: 나의 첫사랑이래요.
0: 그렇죠. 첫 짝사랑인 거예요.
1: 예, 첫 짝사랑.
0: 내가 처음 짝사랑했던 게 그 연예인이었어. 혹은 뭐 그 친구였어. 네네. 이렇게 그냥 crush 명

0: 사만 알아둬도 정말 좋게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근데 그거 외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괴롭힐 겁니다. 이 표현으로. Have a crush.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러면 못 썼어요?
1: On.
0: Right. 제가 계속 괴롭혀요. 여러분들 on이 머리에 들어오게 되는
1: 네.
0: 거예요. So I have a crush on 누구 이렇게 쓰면 누구를 짝사랑하다 그만큼 엄청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1: 네.
0: 이거는 사실 짝사랑하다 진짜 뭐 클래스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자, 해볼게요. 나 누구 짝사랑하고 있어. 그냥 현지형으로 쓰면 돼요.
1: I have a crush on someone.
0: 그쵸? I have a crush on someone. 막 나중에 I have a crush on someone you know.
1: Yeah.
0: 너가 아는 누구를 나 좋아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시제를 오케이. 주어를 바꿔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친구를 짝사랑한대요.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There you go.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뭔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성별이 다른데 뭔가 베프인데 약간 둘이 something이 있었던 거예요. Right?
1: 그렇죠.
0: Something like that. Mm-hmm. Okay, so, 이런 식으로 내가 짝사랑 가질 수 있을 수 있고 그녀가 가질 수도 있고요.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crush on someone.
1: I have a crush on someone.
0: Oh,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바로 have a thing.
1: 오?
0: 얘는 근데 for가 들어가요.
1: 아.
0: I have a thing for him. 이거 뭘까요?
1: 나 걔랑 뭐 있어?
0: 아, 내가 마음이 있는 거.
1: 아, 마음이 있는 거야.
0: I have a thing for him. 이거는 이것도 둘이 꼭 사귀고 둘 다 좋아한다는 뜻이 아닐 수 있어요.
1: 네.
0: I have a thing for him은요. 사실은 I have feelings for him. 이라는 거에 조금 더 슬랭형입니다.
1: 네, 네.
0: 오케이. 좀 마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rush는 진짜 너무 좋아하는 느낌. 걔가 더 강력하죠, 사실.
1: 네.
0: Right. So 이 정도는 돼야 그 또 그 보면서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Right. 읽어 볼게요. Well, I have a crush on him.
1: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All right. 또 두 문장이었으니까 빅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1: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0: Alright. 두 번째는요?
1: 응?
0: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1: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Alright,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2: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3: Well, I have a crush on him.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 입영작 패턴은 What kind of 명사? 아니, 어떤 명사가 뭐뭐 해? 자, 가볼게요.
1: 네.
0: 너 어떤 음악 좋아해? 자, 어떤 음악을?
1: What kind of music?
0: 넌 좋아하니?
1: Do you like?
0: Do you like? 자, 이번에는요. 아니,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나눠드릴게요. 어떤 남자?
1: What kind of man?
0: 카디건 입어.
1: Where's a cardigan?
0: 여름에.
1: In summer.
0: There you go. 끊어서 하셔도 괜찮아요. 트레이닝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겨울에 반바지를 입니? 자, person 쓸게요. 어떤 사람이?
1: What kind of person?
0: 반바지를 입어.
1: Wears shorts.
0: Shorts. 여름에. 아, 겨울에.
1: In winter.
0: In winter.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0: 네, 다음 해볼게요. Have a crush on someone.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나 걔를, 그를 짝사랑하거든.
1: I have a crush on him.
0: Him. 나 누구 짝사랑해. 나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1: I have a crush on someone.
0: 그렇죠. I have a crush on someone. 걔는, 그녀는 자기 친구를 짝사랑해.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완벽합니다. 읽어볼게요. I have a crush on him. I have a crush on someone.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알라이,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대화 들을게요. 전체대화
2: 주세요.
3: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4: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3: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Hey,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6: Well,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5: Well, I have a crush on him.
6: On him?
5: Yeah.
6: Really?
0: Yes. 수고하셨습니다.
1: Wow.
0: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내가 그 케이크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messed up the cake.
0: Alright, I messed up the cake.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결과 나왔지만
1: 네?
0: 좀 굉장히 좀 안 좋았다, 상태가. 오히려 달지 않고 짠 케이크가 됐다든가.
1: 그렇죠.
0: Alright,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What kind of 명사?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어떤 영화 좋아해? 너 어떤 영화 좋아하니? 만들어주시면 돼요.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오늘 또 화이팅 해주면 주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1: 왜냐하면 여행 영어를 할 거기 때문이죠.
0: 그렇거든요. 자, 오늘은요. 제목이 잘못된 스테이크 덕에 뭐 이런 내용인데요.
1: 네.
0: 스테이크 하면 미국이요. 스테이크가 네. 진짜 큽니다.
1: 저도 뭐 자주 가본 건 아니지만 한번 가서 스테이크 시켜봤는데
0: 네.
1: 와 진짜 다 못 먹었어요.
0: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죠.
1: 네.
0: 제가 한국 와가지고 다 음식 너무 사랑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스테이크가 제가 먹던 거랑은 좀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1: 맞죠.
0: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크고 많이 먹는다 쳐도
1: 네.
0: 이게 원하는 이 굽기 정도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어떤 식으로 드세요, 보통?
1: 저는 바싹 익혀 먹어요.
0: 맙소사.
1: 네.
0: 맙소사.
1: 왜냐면 바싹 익혀야지 그 핏기가 보이는 게
0: 아하.
1: 제가 조금 뭔가 이게 속이 조금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0: 뭔가 이게 안 맞는 거군요.
1: 네.
0: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반대로 먹는 스타일이긴 해서
1: 그래요?
0: 또 그거에 나름 민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크가 잘못 나온 시츄에이션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제 것은 웰돈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슬기 씨 같은 경우에는 웰돈을 완전히 구워져 있는 거 드시니까 이러면은 좀 고민이 될 수 있죠. 그렇죠?
1: 그렇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좀 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영어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내 입맛에도 맞지 않는 거. 돈까지 냈는데 그쵸. 그냥 넘어가면 억울하잖아요.
1: 그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0: That's right. 다 영어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잘못 나온 스테이크를 좀 더 구워 달라고 한번 얘기 좀 해 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오!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2: I'm sorry, ma'am. Is there a problem?
1: 응. Big problem.
2: Big, oh dear.
1: I ordered well done.
2: Well done.
1: This is so rare. Yeah, blood.
2: Ah, rare.
1: Yeah, blood.
2: Oh.
1: 이거 좀 더 오래 익혀주실 수 있어요?
2: Sorry?
1: 좀 그, you, 그, give it away. You.
2: Oh, give it away?
1: No, 아니, give it this. Give it and more.
2: Oh, you want to cook it some more?
1: Yeah.
2: I'm terribly sorry.
1: Mm?
2: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1: Huh?
2: I'm terribly sorry.
1: Mm.
2: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1: Ah, okay.
2: Immediately.
1: Thank you.
2: Ok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Okay, don't worry about the bill. Oh. It's on us.
1: Oh, really?
2: It's on us.
1: 돈 안 받는다는 거죠?
2: It's on us.
1: Only, this is for free?
2: Yes, for free, on us. Yeah.
1: Okay.
2: I'm so sorry, so sorry.
1: It's okay.
2: Okay.
1: It's okay. Okay. Okay.
0: 아,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과자 수준으로 빠싹 익혔다.
1: 깜짝 놀랐어요. 들었어요. 차라리 육포를 먹을 거예요.
0: 네. 오케이. 아, 안 됩니다. 이거 적당히 내가 원하는 익힘 정도를
1: 그쵸.
0: 표현하는 그런 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열심히 배워봐야겠어요.
0: 아, 그럼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4: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뭔가 나왔어요. 이미 고기가 나온 거예요.
1: 네.
0: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1: 그쵸?
0: 근데,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1: 그쵸, 이게. 제 상황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0: 네.
1: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꽤
0: 그럴
1: 있었어요.
0: 때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1: 네.
0: 기준이 좀 다른 것도 있어요.
1: 맞아요.
0: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웰던으로 먹는 사람이 조금 적은 편인 것 같거든요.
1: 네.
0: 제가 느꼈을 때는.
1: 네네.
0: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많이 익었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1: 맞아요. I ordered mine, but this is too rare.
0: 앞에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네, 나는 주문했어요. 내 거는 웰던으로요.
0: 오케이.
1: 그 여기 웰던 들어가면 되나요?
0: 오케이.
1: 네. 꽤 이거예요. 네, 제 알죠.
0: 오케이. 네,
1: 꽤 오래 구워달라고.
0: 목소리가 지금 네. 좀 알고 있어요.
1: 자신이 많이 있죠.
0: 네. 어디서 네. 끊어요?
1: 버섯에서.
0: 네.
1: 하지만 이거는 너무 레어인데요.
0: 오케이.
1: 네.
0: 문장 구조 자체는요. 막 뭔가 엄청 꼬여 있거나 엄청 심각한 무슨 뭐 패턴이 숨어 있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1: 그리고
0: 오케이?
1: 또 어려운 단어도 없어요.
0: Alright.
1: 네.
0: So, 나는 주문했다 내 거 well done. Right? 이거는 외래어로도 워낙 쓰니까
1: 네.
0: 정답 맞습니다. 오우. Well done 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음식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1: 네.
0: So, well done으로 요리된 혹은 우리가 흔히 이제 완전 익혀진을 얘기를 하죠. 아예 핏빛이 아예 안 보이는 거.
1: 그렇죠.
0: 완전히 바삭 정도는 아니겠지만
1: 구워져야 돼요. 잘.
0: 아, 네. 저는 스트레스 받네요. 벌써 생각만
1: 그래요?
0: 해도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1: 오.
0: 자, 아무튼 이것은 이제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보면 나는 내 것을 주문했다. 여기서 mine이라고 하는 건 my steak가 되겠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내 거를 주문했다. 그리고 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익힘 정도를 그냥 형용사로 뒤에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할 수 있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So I ordered mine.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1: 네.
0: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저는 레어로 했는데요. 전 미디엄으로 했는데요. 뭐 미디엄 레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막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1: 이게 항상 한국말에서 영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웰던으로 주문했으니까 뭐 뭐뭐로를 또 넣어야 되니까
0: 맞아요.
1: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 만들 수가 없어요.
0: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에. 그래서 물론 그런 전치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뭐 조사 이런 거 들어가는 네. 거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니 네. 그런 중요한데 여전히 중요한데 네. 그래도 어떤 것들은 그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거를 빼는 거 뺀 걸 보게 되잖아요.
1: 그쵸.
0: 그러면 너무 당황을 해버려요.
1: 맞아요.
0: 근데 이거는 그대로 맡겨줘야 돼요.
1: 그러네요.
0: Okay, so I order mine 어쩌고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이거는 제 스타일인데 저는 제 거 레어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rare.
0: 그죠? I ordered mine rare.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웰던이냐? 그죠? 네. 자 이번에는요. 저 제 거 미디엄으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medium.
0: That's it. 엄청 심플하죠, 그렇죠?
1: 너무 좋아요.
0: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오케이 I로 했지만 주어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1: 네.
0: 그것도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그냥 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rare.
1: I ordered mine rare.
0: I ordered mine medium.
1: I ordered mine medium.
0: 네. 주어 바꿔본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그녀는 그녀의 것을 주문했는데 well done으로 주문했대요. 그녀예요.
1: She ordered hers medium? 뭐요?
0: Well done.
1: Well done.
0: Well done.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아주 잘해준 것은 나의 것 대신에 그녀의 것이라는
1: yes.
0: 명사로 썼다는 거. So she ordered mine 이래버리면 그녀가 제 거를 대신 주문한 거니까
1: 네.
0: 의미가 달라지죠. So she ordered hers well done 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워낙 세분화돼 있잖아요.
1: 그렇죠.
0: Right, medium도 medium rare가 있고 right, 뭐 medium well done이 있고 뭐 다양하고요. 심지어 rare보다 더 rare한 것도 있어요.
1: 맞아요.
0: bloody라고 얘기를 해요. bloody하다. Okay? 자,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1: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0: 네, too를 쓰면 너무 심하다라는 부정적 느낌입니다.
1: 네.
0: 자, 연결하면 좀 더 오래 익혀주실 수 있어요.
1: 아.
0: 근데 물론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1: 예, 예, 예.
0: 그걸 또 가져가서 또 이걸 해야 되니까
1: 네.
0: 이왕이면 굳이 뭐 분위기 이상하게 할 필요 없이 예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1: 아하,
0: right.
1: 그렇죠. 'Could you'로 돼가지고 조금 더 뭔가 예의 있는 느낌.
0: Alright.
1: Could you cook it longer? 이게 오래라는 말이잖아요.
0: 더 오래.
1: 더 오래. 그럼 여기 조금 더 오래니까 cook it a little longer.
0: 아하.
1: 에 이렇게 할까요?
0: Okay.
1: 조금 오래.
0: Okay. I like that. 'Very close. Okay.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a little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1: 네.
0: 그것과 a little가 굉장히 비슷한 거 오늘 또 다른 거 여러분 다 들어본 겁니다.
1: 오.
0: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그게 원래 우리가 약간이라고 하면 a bit 사이에 뭐 있지 않았어요? 방금
1: a little bit.
0: 아마 많은 분들이 a little bit은 매번 듣던 건데 왜 a little 빠졌네요? 이럴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원어민들은 긴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a bit 많이 쓰고요. 원어민들이 얘기했을 때 little 빠지니까 오히려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So a bit longer, a little longer 둘 다 괜찮고요. 이 부분 지금 부탁을 하는데 제가 예의 있다고 했었죠.
1: 네.
0: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 Could you?
0: That's right. 이게 뭐보다 조금 더 예의 있죠?
1: Can you?
0: That's right. 조동사는 과거형의 모양으로 이 모양 자체는 과거형이에요.
1: 네.
0: 쓰면 쓸수록 더 예의가 있다, 조심스럽다, 혹은 자신감이 없다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 이 하나만 바꿔줘도 엄청 차이 나요.
1: 네네네. 네, 네.
0: 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can you와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뒤에 넣어주면 그 행동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부탁하는 느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 네.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저에게 스푼을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0: 자, 이걸 할 건데요. 가지고 오다가 B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죠?
1: Bring.
0: Bring. So, 저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Spoon.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Could you bring me a spoon?
0: Oh, yes.
1: Wow.
0: Could you bring me a spoon? 이런 식으로. Right? 당연히 어딘가에 왔으면 음식 나오면 스푼이 나와야 되는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런 경우 종종 있죠.
0: 그럴 때 굳이 근데 또 너무 세게 할 필요가 없고
1: 네.
0: 그 주요 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I'm sorry
1: 아,
0: 하겠죠.
1: 네네.
0: 자, how about this? 그를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갔는데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하는데 지금 뭐 남편이든 아이든 뭐 you know
1: 아직 화장실 가서 안 온 거죠.
0: 그렇죠. 예. 이랬을 때 드라이버 분한테 예. 뭐 그를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could you wait him?
0: 아, wait him?
1: Could you
0: wait for him? 제가 아. 이거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은근 틀려요.
1: 그러네요.
0: 네, 뭔가를 기다린다 할 때 wait 누구가 아니라 wait for 누구.
1: Yes.
0: Just like so. Mm-hmm. Okay. 자, 이거는 막 강하게 말한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가볼게요. Could you bring me a spoon?
1: Could you bring me a spoon?
0: Could you wait for him?
1: Could you wait for him?
0: Alright,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1: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0: 네, 다음 문장입니다.
1: 네.
0: 오, 정말 죄송해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이게 더 강하죠.
1: 네.
0: 아, 정말 죄송해요. 바로 주방장에게 말하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 I'm terribly sorry. 나 진짜 엄청 미안해요. 예. I will tell the right away. 지금 바로 지금 이거 살짝 끊어줄까요?
0: 오케이.
1: 지금 바로 나는 주방장에게 말합니다.
0: 그렇죠.
1: 주방장은요 그 저거잖아요 최고 주방에서 최고. 예. 그러면은 헤드.
0: 오.
1: 헤드 우리 헤드 셰프인데 아. 셰프 빼고 헤드라고 말해요.
0: 아 그래요?
1: 모르겠어요. 아. 제가 조금 지었어요.
0: 지금. 누가 들으면 굉장히 이쪽 요식업 쪽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1: 아, 왜냐면 요즘에 요리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약간 뭔가 이런 문화에 저희도 약간 젖어든 느낌이랄까요?
0: 아.
1: 네. So, I'll tell the head.
0: Well,
1: 저기 대장 선생님한테 말할게요.
0: 아마 이럴 것 같아요. What do you mean the head? You mean the head? 이럴 수도 있습니다.
1: 헤드 셰프님이요.
0: 그렇죠.
1: 예.
0: 자,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셰프를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1: 아, 그래요?
0: 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right away. 뭐요?
1: 아, 셰프
0: 셰프 쓰시면 됩니다.
1: 아, 이래서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일을 그르쳐요.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주방장, 요리사라고 얘기를 할 때 셰프가 아니라 셰프입니다. 셰프. F는 입술 안 붙는다고 했으니까 셰프 하시면 안 되겠죠?
1: 네.
0: So, 셰프에서 바람이 나와야 됩니다. 자, 두 번 해볼게요. 셰프. 셰프.
1: 셰프. 셰프.
0: Alright. 저 그런데 셰프한테 말한다고 했는데 3일 있다 말한다 그랬어요?
1: 아니, right away.
0: Right away.
1: 당장에.
0: 아, 그렇습니다. 네. 자, 바로 즉시, 바로 라고 얘기를 할 때 right away 얘기하겠습니다. 회화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고요. 얘는 문장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오케이,
0: 즉시 한다. 자, 즉시 요거 한번 해보세요. will 넣어볼게요. will. 제가 그거 확인할게요. 즉시.
1: 오.
0: 의지를 얘기하면서 제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즉시.
1: I will check right away.
0: Check it right away. 그것이니까.
1: I will check it right away.
0: Alright. How about this? 그들은 즉시 혹은 바로 돌아왔어.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들은 즉시 돌아왔어.
1: They came back right away.
0: 그렇죠. They came back right away.
1: Yes.
0: Very nice.
1: Mm-hmm.
0: 문장 뒤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양념을 이렇게 뿌린 거라.
1: Yep.
0: 그거 보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you guys. I will check it right away.
1: I will check it right away.
0: They came back right away.
1: They came back right away.
0: There you go.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저번에도 아마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Right now보다는 이게 좀 달라요. 이거 그거랑은 달라요.
1: 오케이? 얘가 조금 더 뭔가 긴박한 느낌인가요?
0: 아, 긴박함과는

0: 가능하죠. 그렇죠? 네. 오케이. 자, 그리고 right away 이런 거 사실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
1: 네.
0: 들어봤나요? immediately.
1: immediately 알고 있어요.
0: 네. 아마 오히려 이거를 좀 얘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아카데믹한 단어인데요.
1: 네.
0: 이거를 더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조금 더 캐주얼해요. 물론 이제 immediately 이러면 좀 격식이기 때문에
1: 네.
0: 긴급함이 더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1: 오.
0: immediately, right away. 자, 근데 그거 말고 무슨 away가 또 있고요. 얘는 조금 더 유럽 건축에서 많이 쓰기는 하는데
1: 아.
0: 힌트를 드리면
1: 네.
0: 똑바로 간다는 느낌.
1: 아, straight away.
0: Go ahead.
1: 어, 스, 트,
0: 써보세요.
1: 레, 스트레, GHT예요.
0: 오케이.
1: Yeah.
0: 자, straight,
1: Straight away.
0: straight away. 맞습니다. So straight away 뭐 어떤 사람은 발음할 때 straight away 뭐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
1: 네.
0: 다 의미는 거의 같아요. 오케이? 제가
1: 아.
0: 추천하는 거는 이거. 이게
1: 네.
0: 내 제일 회화에 좀 어울리고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했던 거한 번만 반복 복습할게요. I'm sorry가 아니라 뭐라고요?
1: Terribly sorry.
0: 끔찍하게 미안하다가 아니라 이건 그냥 단순하게 sorry를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1: 네.
0: terribly를 쓴다고 해가지고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의가 있어요. 더 조심스럽게 쓰는 겁니다. So, I'm terribly sorry가 I'm sorry나 혹은 이거 들어봤죠?
1: I
0: I
1: apologize.
0: apologize. 네,
1: Apologize.
0: 둘다 사과한다는 건데 걔보다 심지어 더 미안합니다.
1: 강력하네요.
0: 강력합니다.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1: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0: 네, 주방장에게 바로 말하겠습니다. 했을 때, 와,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네요. 우리
1: 왜요?
0: 스테이크 집은 다음 거 한번 보시면 계산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계산합니다.
1: 오?
0: 와우.
1: 저도 가요? 가면 안 될까요?
0: 거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좌표를 찍어가지고
1: 좌표
0: 이렇게 하면.
1: 찍어주세요. 예, 혹시 미국인가요?
0: 근데 꼭 그렇게 겨우겨우 가잖아요.
1: 예.
0: 그럼 제대로 나와요, 또 음식이.
1: 그럼 감사합니다 해야죠. 뭐, 예. And don't worry about the, It's on us. 오.
0: 오.
1: 이거는 우리 몫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0: 그렇습니까?
1: 그죠? 예.
0: 앞에서부터 볼게요.
1: 걱정 말아요. 이거에 대해서.
0: 그러면
1: 계산서에
0: 어디서
1: 대해서.
0: 끊을 수 있을까요?
1: 그러면은, don't worry.
0: 오케이,
1: 예.
0: okay.
1: 걱정 말아요. 뭐에 대해서? 계산서니까 bill. bill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0: Don't worry. 와, 그것은 on us입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bill 맞게 쓰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1: 와우.
0: Perfect. 청구서, 뭐 계산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레스토랑이나 뭐 카페스 같은 데서만 쓰는 게 아니죠.
1: 네.
0: 그렇죠? 어떤 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뭐 전기 빌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기타
1: 그쵸.
0: 등등이 될수 있습니다.
1: 네.
0: Bill.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들 Bill 말고 또
1: 예.
0: 쓰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선 더 많이 쓰는 게 있어요.
1: 아, 이거잖아요.
0: 들어봤을
1: 쉑.
0: 수도 있어요. 오,
1: 오.
0: 보통 아마 해외, 특히 미국 쪽에 여행을 가신 분들은 이 단어를 꼭 한번 듣게 되시고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맞습니다.
1: 오.
0: check는 수표라는 뜻도 되지만은,
1: 네.
0: 예, 특히나 이런, 음식점에서의 계산서를 얘기를 할때 check을 쓰기도 해요.
1: 영수증이랑은 똑같은 말이죠?
0: 걔는 receipt이죠.
1: 아,
0: 걔는
1: receipt이고.
0: receipt. 왜냐면 check 같은 경우에는 청구서이기 때문에 이거 이미 페이를 했단 얘기가 아닌
1: 아,
0: 거예요.
1: 주문서?
0: 체크는 보세요. 이만큼 나왔어요. 돈 내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주면 그쪽에서 계산을 해서 주는 거. 그게
1: 그쵸. 아,
0: receipt이죠.
1: receipt and
0: Right.
1: receipt. 예.
0: So, check이라는 단어. Here's your check 하고 슥 떠날 때가 많을 겁니다. 보통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가 나가면서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앉아
1: 그쵸.
0: 있으면 거기서 웨이터가 그 check bill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1: 그렇죠.
0: here's your bill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here's your check 대부분 그렇게 많이 쓰게 돼요. And then 뭐 카드를 올리고 뭐 팁을 쓰고 뭐 이렇게
1: 맞아요.
0: 주는 형식입니다.
1: 네.
0: 자, 그리고서 여기서는 don't worry about the bill or check. It's on us. 이거는 회화체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죠. 이건 결국에는 우리가 낸다라는 뜻인데요.
1: 네.
0: 자, 제가 이거 그대로 암기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조금 공식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응용하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래서 음식을 앞에 쓰고요. 뭐 여기서는 그냥 it을 쓴 거예요.
1: 네.
0: 누구나 뭔줄 아니까. 그렇죠? 뭐 this가 될 수도 있고 it이 될 수도 있고 뭐 the 무슨 음식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 내는지를 뒤에 on 누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이 있어요. right?

0: 프라이드 치킨이 있으면 그걸 우리 위에 얹어놔라. 우리가 갖고 와서 페이하겠다. 뭐
1: 네.
0: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 음료들은 있잖아요.
1: 네.
0: 우리가 냅니다. 그
1: 아.
0: 음료들이 뭘까요? The what?
1: The drinks.
0: The drinks.
1: Yeah.
0: 그거 우리가 낸다.
1: The drinks are on us.
0: 오!
1: 아우.
0: 복수니까 is 아니라 are on
1: Are.
0: us. Oh, the drinks are on us.
1: Yes.
0: 자, 점심은 내가 내. 그냥 점심.
1: Lunch.
0: Lunch.
1: Lunch is on us.
0: 나.
1: 아,
0: us 아니야.
1: lunch is on me.
0: 그렇습니다. 진짠가요? 네, 그래서
1: 네.
0: lunch is on me. 이러면, 점심 내가 내. 그거 내
1: 예.
0: 위에 얹어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어렵지 않죠? 그쵸? Right?
1: 네.
0: Okay.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drinks are on us.
1: The drinks are on us.
0: Lunch is on me.
1: Lunch is on me.
0: There you go. 자, 그런데요. It's on us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Right? It's on us. 이게 만약에 물론 친구들이 모아서 우리가 낼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식당에서 on us라고 하면 식당에서 낸다는 얘기잖아요.
1: 그쵸,
0: 한마디로
1: 그쵸.
0: 한국에서는 그거 뭐라 그래요?
1: 그거는 저희가 쏠게요.
0: 서비스.
1: 서비스.
0: 서비스. 그렇죠. So 결국에는
1: 예.
0: 서비스라고 할 때, it's service. 이게
1: 아,
0: 아니고요.
1: 그쵸.
0: It's on us라고 그쪽에서
1: It's
0: 얘기를
1: on us.
0: 하든가, 아니면 하나 우리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거 적어 두세요.
1: 아, 했었는데.
0: It's on the
1: House.
0: yes. House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 예.
0: 해당 장소를 얘기를 할때 house라고 쓰게 돼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그 해당 장소. So
1: 네.
0: it's on us. 이거는 그쪽에서 얘기할 때입니다.
1: 예.
0: Or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0: 이러면 우리가 낸다. 결국 서비스입니다.
1: 네.
0: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1: 예.
0: Alright, so it's on us. Don't worry about the bill.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자, 읽어볼게요.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1: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 트레이닝 할게요.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제 것은 웰돈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1: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0: 네, 두 번째는 좀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1: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A bit longer.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네, 입으로 직접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여러분 다 드린 거예요. I ordered mine 뭐뭐 형용사만
1: 네.
0: 바꿔주시고 자 갑니다. 제 것은 레어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rare.
0: 레어 그쵸? Rare,
1: Yes.
0: rare입니다. 자 저는 미디엄으로 주문했어요. 저는 제거 미디엄으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medium.
0: That's it.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어요.
1: I ordered mine well done.
0: That's it. 형용사만 계속 바꿔줬습니다.
1: Yes.
0: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rare. I ordered mine medium. I ordered mine well done.

0: 오케이. 자, 다음 패턴은요?
1: Could you do something?
0: Yeah. Right. 해외 여행할 때는 무조건 이거 알아줘야 되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를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2: Could you wait for him?
0: 그렇죠. Oh, for 넣네요.
2: 네.
0: Very nice. 자, 숟가락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저에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스푼을.
2: Could you bring me a spoon?
0: 그렇죠. 세 번째. 좀 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요리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
2: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Perfect. 읽어볼게요. Could you wait for him? Could you bring me a spoon?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3: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4: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Sorry, is there a problem?
2: Yeah. I ordered mine well then, but this is too rare.
5: Oh.
2: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5: I'm terribly sorry. Mm-hmm.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2: Uh-huh.
5: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2: Wow. Okay, thank you.
0: 아, 수고하셨습니다.
2: 네.
0: Great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너 어떤 영화 좋아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0: 그렇죠.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2: Mm-hmm.
0: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Could you? 동사원형.
2: 네.
0: 뭔가를 부탁하는 느낌인데 굉장히 예의 있게 하는 거죠.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포크를 제게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2: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주말입니다. 입영작 많이 많이 많이 하시고 월요일 이 시간에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2: See you every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창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자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오늘은 데이트가 있는 날. 예쁘게 하고 가려고 일찍 일어났더니 동생이 놀리네요. 웬일이야 이렇게 일찍. 웬일이라니, 나 원래 일찍 일어나잖아. 나 원래 일찍 일어나잖아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 always wake up early.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아이 슬프 라이크 어 베이비. Kevin, you're already up?
2: As you know. I'm an early bird. I'm an early bird.
1: Oh, you've suddenly turned into a bird, have you? I guess it's the power of nature. The Kevin that I know sleeps all day.
2: Okay, so I woke up early for a day. Danny said the sunrise here.

0: is beautiful, so I woke up early to see it.
1: How about Denny?
0: He saw it several times, so he told me not to wake him up. What about Jane?
2: She has no desire to wake up early. She's seen the sunrise many times.
0: Well, we can enjoy it together. The sun will come up soon.
1: Oh, it's coming up over there!
0: Wow, it's beautiful. It's so gorgeous that I'm speechless.
1: I know. I'm glad we got up early. It's not a new year, but I'm going to make a wish.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여전히 케빈과 크리스틴 그리고 데니와 제이는 캠핑장에 있습니다. 하룻밤이 지났는데요. 웬일로 늦잠꾸러기 케빈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일찍 일어났는지 우리 카툰으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한 장면씩 함께 배워봐요. 아, 잘 잤다. 아주 이른 아침입니다. 심지어 밖이 어둑어둑한데요. 케빈, you're already up? 너 벌써 일어났어? 깜짝 놀랄 일이죠. 늦잠꾸러기인데요. 자, 이렇게 벌써 일어났어 할 때 잘 보셨는지요? up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up은요, 우리 위로 알고 있잖아요. 깨어있는 이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 깨울 때 wake up,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get up 이런 표현 쓰게 되잖아요. 자, I'm up 이라고 하면 저 일어났어요 이런 표현이고요. I stayed up all night. 나 밤 꼴딱 샜어. 깬 상태로 stay를 했으니까 밤을 꼴딱 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웬일로 케빈이 이렇게 일찍 일어났나 했더니 As you know, 나 원래 일찍 일어나잖아. 갑자기 이렇게 허세 가득하게 얘기를 했네요. 나 원래 일찍 일어나잖아는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I'm an early bird. I'm an early bird입니다. I'm은 나는 무엇무엇이다. 이제 잘 알고 계시죠? an 하나지만 해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early는 일찍 또는 일찍 일어나는 bird, 새입니다. 우리말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 이런 말 있죠. 나는 일찍 일어나는 새다. 즉, 나 원래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I'm an early bird.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I'm an early bird. 좋습니다. 나 뭐 원래 일찍 일어나는데? 그랬더니 아 그래 아무래도 자연의 힘인가 보다. I guess it's the power of nature. 우리 이렇게 밖에 나가면 잠이 일찍 깨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공기 좋은데. 아 이게 자연의 힘인가? 자, I guess가요. 뭐뭐인 것 같다입니다. I think보다는 조금 그죠. 덜 확신이 있는 표현이죠. I guess.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I guess she is right. 그녀 말이 맞아가 아니고 그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don't you think so? 누가 물어봤을 때 I guess 너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느낌 아시겠죠? think보다는 확신이 덜한 상태로 그런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guess 쓰시면 됩니다. I guess. 이게 자연의 힘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 왜냐면 내가 아는 케빈은 항상 잠을 자거든. 늦게까지 잠만 자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그래 내가 오늘 하루 일찍 일어났어. 왜? 데니가 여기 일출이 선라이즈가 너무 예쁘다고 해가지고 보려고 일어난 거라고 이제야 실토하는 케빈입니다. 그런데 데니는 어디 갔죠? 일출 이쁘다면서. 데니는요 캠핑 와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자기 깨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인이 She has no desire to wake up early. 제인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인도 많이 봤을 테니까요. 뭐뭐 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할 때 desire, 욕망, 바람이라는 단어 씁니다. have no desire to 동작하면 뭐뭐 할 생각이 전혀 없다. I have no desire to leave here. 나는 여기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 He has no desire to apologize. 그는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어. 좋은 표현이죠. Have no desire to 동작입니다.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혼자 캠핑을 와서.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이곳에 일출을 보지 못한 케빈과 크리스틴이 단둘이 홀로 일출을 기다리게 됩니다. 점점 해가 뜨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 말을 잊었대요. I'm speechless.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좋은 일출도 보고 하니까 역시 캠핑 온 보람이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 크리스틴이네요. I'm glad we got up early. 일찍 일어난 보람도 있고 말이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나 원래 일찍 일어나잖아. I'm an early bird. I'm an early bird. 비슷한 표현 있는데요. 우리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 있죠. 이게 영어로는 I'm a morning lark. I'm a morning lark입니다. Morning이 아침이고요. Lark가 종달새예요. 아침 종달새. 너무 귀엽죠? I'm a morning lark. 자,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저는 어딜 가나 제일 먼저 일어나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라서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어떻게? I'm a morning lark. I'm a morning lark.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야행성인 분들도 계시죠. 저는 야행성이에요는요. I'm a night owl로 표현합니다. 밤, owl, 부엉이죠. I'm a night owl. I'm a night owl.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전 대부분의 일을 밤에 해요. 밤에 집중이 훨씬 잘 되거든요. 전 야행성이에요. 어떡해요? I'm a night owl. I'm a night owl.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부지런한 사람, 일찍 일어나는 사람, I'm an early bird 이런 표현과 그리고 아침형 인간, 저녁형, 야행성 인간 이렇게 또 배워봤죠. Morning lark, night owl 모두 동물들을 사용해서 이해하기도, 기억하기도 쉬운 표현들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나는 어떤 형의 사람인가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배운 표현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quiet passenger than a backseat driver.
1: Huh! If that's what you want, I'll be quiet and take a nice nap.
0: Great. I think that would be better.
1: Good night.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여러분은 운전자 옆 조수석에 앉으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신가요? 이렇게 잠을 자꾸만 잔다든지 또는 막 알아서 이 내비를 길을 봐주면서 참견하는 스타일이신지요? 저는 이렇게 조수석 타면 잘 자거든요. 운전을 잘 못해서 어차피 도움이 잘 안 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운전하는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에피소드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케빈과 크리스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미난 카툰도 보고 재미난 또 영어도 배워봐요. 오늘도 한 장면씩 시작합니다. 자, 어디론가 가고 있는 두 사람, 케빈은 운전을 하고 크리스틴은 조수석에 앉아 있습니다. Kevin, are you sure we're going the right way? 갑자기 크리스틴이 의문을 제기하죠. 케빈, 우리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뭐뭐 맞아? 확실해? Are you sure? 이라는 표현 있죠. Are you sure we can make it? 우리 시간 맞춰 갈 수 있는 거 맞아? Are you sure this is his car? 이거 그 사람 차 확실해? 이렇게요. 뭔가를 확답을 받고 싶을 때 Are you sure? 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케빈이 GPS directions, 내비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죠. 그런데 크리스틴은 포기하지 않고 I think we should have turned left. 우리 좌회전해서 써야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참견을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Oh, Kevin, you have to turn right! Right! 이렇게 소리를 우회전! 우회전! 너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러면 옆에 운전하는 사람 어때요? 어우 깜짝이야! 놀라게 되겠죠. 깜짝이야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 scared me! You scared me! 입니다. 이 표현은요. You, 너는 scared, 겁을 줬다. Me, 나에게.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깜짝 놀라, 겁을 먹을 정도로 놀랐다. 이런 뜻이 되겠죠. You scared me, 놀랐잖아.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함께 말해볼게요. You scared me.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You scared me. 감정도 들어가면 좋겠죠. 아우 깜짝이야. 놀랐잖아. 아니 나도 지금 길 보고 있다고 막 이제 케빈도 맞서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크리스틴이 어떤 트집을 잡냐면요. Kevin, can you speed up a little? 이라고 하네요. 좀 더 빨리 갈 수 없어? 이제는 속도가 마음에 안 드는군요. Speed up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up, 높이는 거죠. 반대로는 slow down 이라고 하면 속도를 서서히 낮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크리스틴이 이 차가 너무 느리게 가가지고 다른 차들이 다 쌩쌩 우리를 앞질러 간단 말이야. 또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요. 하지만 케빈은 speed limit, 속도 딱 규정 지켜서 잘 운전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건 마저도 크리스틴은 좀 답답한가 봅니다. So frustrating. 답답해. 짜증나. 막 이렇게 옆에서, 그렇죠? 자, 이제는요 마지막으로 이 도화선이 되는 한마디를 하는데요. 이 turn 하기 전에 우리 깜빡이 넣는다 그러죠.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아마 케빈이 놓쳤는지 이 얘기를 합니다. Signal light를 줘야지. 그랬더니 이제 참다 못한 케빈도 반격을 시작하죠. 너네 일찍 일어나지 않았어? 안 졸려? 아이 잠 좀 자지 그래? 막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근데 크리스틴이 이러는 이유가 있었네요. 예전에 이렇게 갈 때 아마 크리스틴이 잠이 저처럼 옆자리에서 잠이 들었나 봐요. 그거를 보고 아마 케빈이 한마디 했나 봅니다. 이제 깨워가지고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야? Well, I changed my mind. 마음이 바뀌었다는 케빈. 어떻게 바뀌었게요? I'd rather have a quiet passenger than a backseat driver 이라고 하네요. Quiet passenger. Passenger은 승객이죠. 말하자면 케빈이 친구가 아니고 이 택시 운전 기사님이 되어서 손님을 태운 것처럼 그냥 조용한 손님이 낫겠대요. 누구보다요? Backseat driver. Backseat driver 재미난 표현인데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리가 저리가 이렇게 명령만, 말로만 명령하는 사람이 backseat driver입니다. I'd rather have a quiet passenger than a backseat driver.

driver.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조용히 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would rather A than B 표현 사용됐는데요. B보다는 A를 택하겠다. A를 하겠다. 요럴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I'd rather go for it than just sit here. 여기 그냥 앉아있느니 한번 도전해보겠다. 또는 I'd rather walk than take the subway. 나는 전철 타느니 그냥 걸어가겠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삐진 우리 크리스틴이죠. 알았어, 나 잠이나 잘게. Good night. 이렇게 둘의 사이 회복될 수 있을지요. 오늘의 카툰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는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깜짝이야, you scared me. 비슷한 표현으로 startl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들짝 놀라게 하는 거거든요. 아, 놀랐잖아. You startled me. You startled me.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 선물을 준다고 해놓고 열어놨더니 뭔가가 금방 튀어나오네요. 야, 깜짝 놀랐잖아.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 startled me. You startled me. 그런가 하면 너 때문에 간 떨어질 뻔했다. 다 같은 뜻이긴 합니다. You freaked me out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Freak out이 꽉 놀라게 하는 거거든요. You freaked me out.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만나기로 한 친구가 늦네요. 전화 걸어도 받지도 않고. 아, 무슨 일 있나? 막 걱정이 커지는 찰나? 친구 전화가 왔습니다. 잠이 너무 깊이 들었다고요. 야, 너 때문에 간 떨어질 뻔했잖아. 어떡해요? You freaked me out. You freaked me out.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짜잔, surprise 이런 놀람 말고 하고 놀라는 표현, You scared me. You startled me. 너 때문에 깜짝 놀랬잖아. 이런 표현과 You freaked me out. 이런 표현까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모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꼭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That's where he found his talent.
1: We really don't know how our lives will turn out.
0: So true. It's important to find something that you really enjoy. Studying isn't everything.
1: Right. Oh, oh, oh, oh, there he goes again!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 위인전이나 이렇게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어릴 때부터 비범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어릴 때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어릴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좋아하는 걸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 크리스틴과 케빈도 축구 경기에 갔다가 똑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떤 일을 이야기를 듣게 됐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한 문장씩 함께해요. 축구 경기를 보러 온 두 사람.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 중 유독 한 선수가 눈에 띕니다. 그죠? He's super fast. 와, 엄청 빨라요. 자, 요렇게요. 우리 super이라는 말이 매우 정말 이렇게 강조하는 부사로 쓸 수 있습니다. 크리스틴처럼 super fast 당연히 많이 쓰고요. He's super cool. 그는 진짜 멋져. Be careful, that's super hot. 조심해, 그거 엄청 뜨거워. 이렇게요. 강조할 때 super 사용해 보세요. 뭐 빠른 것뿐만 아니라 다른 팀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실력이 월등합니다. 거기다 골을 또 넣었네요. 벌써 게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반전에 두 골이나 넣었습니다. 격차를 많이 벌린 아주 실력이 우수한 선수라는 거 알겠죠? 지금 이 선수가 너무 잘해가지고요. 서로 막 데려가려고 난리라고 케빈이 또 귀띔을 해줍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a little boy,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네요. Actually, 사실은 말이야 고등학교에 가서 이 축구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의 형과 누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선수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족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다네요. 그는 가족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대. 오늘의 한 문장이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He became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He became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입니다. 이 문장은요, he, 그는 became, 되었다죠. The black sheep이 말 그대로 검은 양입니다. of는 무엇무엇의, 누구누구의, the family, 그 가족의. 그 가족의 검은 양이 됐다는 건 우리 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하얀 양떼 중에 딱 한 마리 검은 양. 눈에 띄죠. 그죠? 그래서 문제, 뭐 골칫덩이, 말썽꾸러기 이런 뜻으로 black sheep 표현합니다. 함께 말해 볼게요. He became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노란 부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이요. He became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He became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좋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다고 해요. So, how did he start playing soccer? 그러면 축구는 어떻게 시작한 거야? 궁금하시죠? 자, 우선 요거 먼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Start가 시작이잖아요. Start to 하고 동작 또는 start 동작의 ing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라는 뜻입니다. I started learning English when I was 9. 나는 9살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When did you start to go to the gym? 체육관은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죠? 어떤 동작을 시작했을 때 start to 또는 start ing 쓸 수 있겠네요. 몰래 이 선수가 축구 클럽에 가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고 보면 We really don't know how our lives will turn out.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So true, it's important to find something that you really enjoy.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뭐뭐가 중요하다? It's important to 동작 사용하면 되죠.

0: It's important to keep trying.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해. It's important to listen to others.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부가 전부가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같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그는 가족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대. He became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기억하시고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가신 사람, 이건 뭐 가족뿐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도 아주 귀찮고 성가신 사람을 a pain in the neck, 목에 뭔가 꼭꼭꼭꼭 pain, 고통이, 통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He's such a pain in the neck. He's such a pain in the neck.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우리 팀의 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의견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나서요. 그렇다고 뚜렷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아주 성가신 사람이야. 어떡해요? He's such a pain in the neck. He's such a pain in the neck. 그런가 하면 골치가 아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hat's giving me a headache. That's giving me a headache. 말 그대로 나에게 두통을 준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협조해야 되는 상대방은 전화도 받지 않고 아주 피곤해요. 아우,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 어떡해요? That's giving me a headache. That's giving me a headache. Good job. 이번 시간에는 골칫덩어리,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그리고 a pain in the neck, 아주 귀찮고 성가시고 싫은 사람, 마지막으로 맞아요. 나에게 아주 두통을 줄 만큼 싫은 거, that's giving me a headache. 다양한 표현 배워봤습니다. 배운 내용들 꼭 복습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I wanted to make it perfect.
1: You're so professional, Christine. I could never do what you do.
0: Well, we'll see about that. I had no idea I was such a workaholic.
1: No way. I care more about my health than work. That won't change.
0: I hope so. I'm rooting for you. Do you want a cup of coffee?
1: No, thanks. For some reason, that coffee looks like poison. Look at your face.
0: Huh? What? My face? Oh, come over here.
1: I have to take a shower.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뭔가에 열중해서 밤새 본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 크리스틴이 밤을 새고 다크서클을 여기까지 데려온 좀비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틴은 무엇을 하나 밤을 새웠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함께 배워봐요. 아침 인사를 나누는 두 사람입니다. Good morning, Kevin. 일찍 일어났네. 웬일인가 했더니 It's your first day of work. 아하, 오늘 출근 첫날이네. 이렇게 뭐뭐 첫날 할 때 당연히 first day 쓸 수 있겠죠. First day of 무엇무엇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요. It's the first day of school. Yay! 오늘 학교 첫날이다. 야호! 당연히 이렇게도 쓰고요. Isn't it your first day of vacation? 오늘 너 휴가 첫날 아니야? 자, 이렇게 the first day 또는 your first day, my first day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출근 첫날이라서 일찍 일어난 케빈인데요. 그런데 크리스틴 얼굴을 보니까 크리스틴은 good morning 아닌 것 같죠? You didn't sleep? 너 안 잤어? 이 문장 잘 봐주세요. You didn't sleep은 의문문 아니잖아요. 어떻게 의문문으로 썼죠? 평서문에다가요, 물음표 붙이면서 끝을 올려주면 물론 문법에는 맞지 않지만 의문문 역할을 합니다. 대화, 구어체에서는 아주 자주 그렇게 사용하는데요. You went there는 너 거기 갔다잖아요. 이걸 You went there? 너 거기 갔다고? 이렇게 물어보면 의문문 되고요. She said that.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를 She said that? 이라고 물어보면 걔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말이 됩니다. 간단하죠? 아니 너 안 잔 거야? 그랬더니 I didn't sleep a wink. 깜빡 한 잠도 못 잤대요. 그래서 커피가 지금 lifesaver, 구세주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한 잠도 못 잤나고 봤더니 나 밤새 일했어. To finish a report. 보고서 끝내느라 밤새 일했다고 하네요. 나 밤새 일했어.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I burned the midnight oil to finish a report. 라고 표현합니다. I, 나는 burned는 태웠다. 과거형이죠. The midnight oil입니다. Midnight이 자정이고 oil은 기름이잖아요. 램프에 예전에 등불을 켰었을 텐데 이 등불의 기름을 자정까지 계속 태웠다 생각하면 맞아요. 밤새서 일을 했다, 열심히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함께 뜻 생각하면서 말해볼게요. I burned the midnight oil.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I burned the midnight oil. 좋습니다. 나 밤새 일했어. 보고서 끝내느라. 일찍 끝낼 수도 있었는데 자꾸 수정을 했대요. 왜냐면 I wanted to make it perfect. 크리스틴 완벽주의자군요. 그랬더니 케빈이 칭찬을 합니다. 너 진짜 너무 멋있다. 프로페셔널하다.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자기도 I had no idea I was such a workaholic. 내가 이렇게 일벌레인지 몰랐다고 라고 이제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네요. I had no idea가요. 뭐뭐 전혀 나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I had no idea he was your brother. 그가 네 형인 줄 나는 꿈에도 몰랐어. I had no idea we were invited. 우리가 초대받은 줄은 전혀 몰랐어.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케빈은 단호하네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내 건강이 일보다 중요하거든.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라고 합니다. 자, 아 그래, 그건 좋은 거지. 응원할게. 하면서 케빈에게도 커피 한 잔 권하네요. 아침에 커피 좋잖아요. Do you want a cup of coffee? 라고 했더니 케빈이요. 안 마신대요. 왜냐면 커피가 looks like poison.

독약 같은데, 왜? Look at your face. 네 얼굴을 좀 봐봐. 이거 독약이잖아. 아침부터 농담을 하고는 크리스틴에게 쫓겨가는 케빈입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씩 듣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크리스틴이 했던 말이죠. 나 밤새 일했어. I burned the midnight oil. I burned the midnight oil. 밤새 기름을 태우면서 일하거나 공부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똑같이 나 밤새 공부했어. 나 밤새 일했어 라고 할 때 I pulled an all-nighter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ll-nighter이 뭐겠어요? All이 전체잖아요. 밤을 꼬박 새서 뭔가 하는 것. 그리고 pull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끄집어내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밤새 뭔가 공부하고 일하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I pulled an all-nighter. I pulled an all-nighter. 자,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잠이 안 와서 밤을 꼬박 새워 공부했지 뭐예요. 아침 되니 눈이 퀭. 나 밤새 공부했어. 나 밤새 일했어. 어떡해요? I pulled an all-nighter. I pulled an all-nighter. 그런가 하면 우리 잘 아는 이런 표현도 있죠. 밤을 꼬박 새웠다. I stayed up. 깨어있는 상태로 all night. I stayed up all night.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까요? 어디선가 들리는 소음 때문에 밤에 한 잠도 못 잤어요. 아우, 피곤해. 밤을 꼬박 새웠어. 어떡해요? I stayed up all night. I stayed up all night.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 밤을 새다라는 표현 배워봤죠. 뭔가 밤을 그냥 새다라고 할 때는 stay up all night 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공부하거나 일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밤을 샜을 때는 I burnt the midnight oil 오늘의 한 문장 그리고 I pulled an all-nighter 이런 표현들도 함께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밤을 샐 정도로 몰두해서 할 만한 어떤 일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긴 하겠죠. 그래도 여러분은 체력과 또 일 모두 잡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My health is important, but what's important right now is food. I'm so hungry.
1: Let's talk about this over dinner. Keep your mind open.
0: Well, if you buy dinner, I can have a more open mind.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요, 어떤 결정은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빨리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결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결정은 여러 번 심사숙고해야 되는 결정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에피소드에서 크리스틴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고 크리스틴은 전자의 또는 후자의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 카툰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쪽에 동의하시는지 마음을 한번 정해 보시죠.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합니다. 한 장면씩 함께 배워봐요. 길을 가다 indoor climbing, 실내 암벽 등반을 발견했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크리스틴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당장 들어가 보고 싶어 하는데 이제 케빈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보기보다 되게 힘들대. 그리고 이거 하려면 되게 이 근육이 많이 필요하대. 그랬더니 아니 그냥 이거 잡고 이렇게 올라가면 천천히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 너무 운동되겠다. 우리 지금 들어가가지고 한번 체크해볼까? Should we go inside and check it out? 우리 들어가서 지금 알아볼까?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격이 되었네요. 우리 뭐뭐 해볼까? 라는 표현이 should we? 입니다. 우리 해야 될까? 뭐뭐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Should we quit now? 우리 지금 그만하는 게 좋을까? 또는 should we tell mom honestly? 우리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해야 될까?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랬더니 now? 지금?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보자고? 아, 우선 생각 좀 더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말리는 케빈이죠.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우선 생각 좀 더 해보는 게 어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Why don't you sleep on it first? Why don't you sleep on it first? Why don't you? 묶어서 봐주세요. 뭐뭐 하는 게 어때? 제안하는 표현이고요. Sleep은 잠을 자다. On it은 말 그대로 그거 위에서 자는 거겠죠. 우선은, 먼저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하지 말고 그 문제 위에서 자는 거니까 하룻밤 정도 더 심사숙고를 해봐라 이런 뜻이 되겠죠. 함께 얘기해 볼게요. Why don't you sleep on it first?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Why don't you sleep on it first? 좋습니다. 아니, 지금 결정하지 말고 좀 천천히 생각해보지 그래. 왜냐면 지금 체육관 있잖아요. 멤버십도 남아있어요. 그거 다 하고 하면 되잖아 했는데 아니야 나는 두 개 다 할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지금 빨리 등록하러 가자. 아, 크리스틴 못 말립니다. 이제 마지막 또 얘기를 해보는데요. You hike all the time. 너는 등산도 매일 가잖아. All the time이 늘, 항상 이런 뜻이죠. We do that all the time. 우리 그거 항상 하는 거야. 또는 My mom says that all the time too. 우리 엄마도 그 말 항상 하셔. All the time 느낌 아시겠죠? 아니 너 등산도 맨날 가면서 뭐 전문적인 운동선수라도 되려는 거야 뭐야? 그죠? 운동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니까요. 근데 그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야 케빈 하자. 너도 이제 새로운 직장을 가졌으니까 이 몸을 또 튼튼하게 해야지. 이거 하면 에너지가 막 생긴다니까. 역으로 또 설득을 막 하고요. 그랬더니 우리 케빈이 나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Food. I'm so hungry. 난 너무 배고프거든. 음식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let's talk about this over dinner. 그럼 우리 저녁 먹으면서 생각해보자. 한 발 물러섰죠? over이라는 것이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뭐 동안에, 뭐뭐 하면서라는 뜻입니다. Let's talk about it over lunch는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해보자. We're away over the summer. 우리 여름 동안에 어디에 간다. 그러니까 뭐 여행 간다, 외출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over 또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서 keep your mind open. 아니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란 말이야. 그랬더니요. 네가 저녁을 산다면 나는 마음이 좀 열릴 것 같다. 라고 케빈이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에피소드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0: 작은 의견 차이로 싸운 것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겠다는 친구. 야, 다시 생각해봐. 어떡해요? Give it a second thought. Give it a second thought.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냥냥냥 씹는 걸 chew라고 하거든요. Please chew on it. Please chew on it. 이 표현도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요? 뭐라고? 휴학하고 갑자기 여행을 떠나겠다고? 신중하게 생각해. 어떡해요? Please chew on it. Please chew on it. Excellent.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앞으로도 재미와 영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Cartoon English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전기점검 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At least we've got an impressive view.
1: Shame we don't have the time to enjoy it. You're doing great work, amigo. Keep it going.
2: So, Shenoy and Merritt have arrived at the North Pole. So, let's look here. You see those colors?
3: 네, 이 색깔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죠? 근데 조금 걸어야 될 것 같아요.
2: Yeah. At least we've got an impressive view. Shenoy가 그래요. 이제 힘들겠지만 그래도 impressive, 인상적인 이런 뜻인데 아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걸어가야지만 아 그 뷰는 경치는 되게 멋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한번 어떻게 될지 계속 궁금합니다. Let's continue reading.
0: So, why is all this happening anyway?
1: Huh, why do you think?
0: Snare? Seriously?
1: It's bonkers enough for it to be him.
0: Everything's looking very orangish now.
1: When the color red starts going, we're in trouble.
0: Why?
1: Red light has the longest wavelength of all the colors. It'll be the last to get pulled to the magnetic north.
0: What if we don't get to the North Pole in time?
1: We will.
0: What if Laszlo and Salama don't get to the South Pole in time?
1: They will.
0: Will we lose colors forever?
1: Let's make sure that doesn't happen.
0: Ugh, are we nearly there yet?
1: There! Look there!
0: Wow!
2: 자, 우리 시노이가 여기 하늘을 보고 Everything's looking very orangish now.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황색이 이 지구에서 다 빠져나간 거예요. Right? Okay. 그리고 우리 메리트가 우리 빨간색이 이제 다 빠져나가면 큰일이다. Red light has the longest wavelength of all the colors. 자, 여기 wavelength, 파장인데요. 이 빨간색이 파장이 제일 길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빠질 거라 빨간색이 다 빠지면 이제 색깔이 없는 거예요. Right?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막 시노이가 걱정이 되는 거죠. 막 우리가 이제 북극, 뭐 남극, 우리 다 이거 도착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네, 그렇지만 네, 그러지 않겠죠?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1: Lower the EMF regulator as far down as we can get it. Switching on and turning to 10 as instructed.
0: Let's hope Salama and Laszlo are ready too. Oh, it's not working. Should we turn it up more? It has an 11 setting.
1: My orders were to set the dial to 10.
0: Everything is red. All the color is going. We have to do something.
1: It's your planet, so it's up to you.
2: 우리 메리트가 switching on and turning to 10 as instructed. It comes from the word to instruct. 네, 지시하다. 근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까지 킬까요? 이렇게 하는데 메리트가 It's up to you.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네 지구니까. 네. All right,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0: Yay! The colors are coming back! It worked!
2: The South Pole.
4: All is good at the South Pole.
2: Flat Hill.
4: Woohoo! We have color!
1: Mission accomplished. Ready to go back? Or...
0: Or we could stay for a little longer.
1: Good plan, amigo.
2: All right. 11번으로 딱 하니까 색깔이 촤악 다 다시 나옵니다. Alright, it's going back to Earth. 근데 우리 시노이가 여기 너무 아름답고 멋져서 조금 더 있다 가고 싶어요. So, Mary says, good plan, amigo. 그 말은, 좋은 생각이야. Yes, let's do it. 이런 말입니다. Alright, let's finish.

0: Finish the story. Back at the campsite, present day.
1: And now, sometimes when the conditions are just right, the chaos lights come out. And all because you turned it up to 11. Maybe. Look, there! Is that them? Definitely 11 out of 10.
0: Okay. 자, 우리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친구들이 캠핑을 하고 있었잖아요. 뭐를 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뭐를 기다렸냐면은 이 chaos lights. 네, 여기 그림 보면은 되게 색깔이 되게 신비롭게 나오죠. 그래서 definitely 11 out of 10 이렇게 말을 하는데 10점 만점에 10 1점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Okay, so that was our story of color chaos. 재밌었죠? I had a good time. 네, indigo. 아, 아주 새로운 색깔이에요. 남색 친구들, 네, 기억하세요.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come back for another great adventure. Take care, everyone. See you soon.

snare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해리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snare 잠수함이 T111으로 작동이 되고 그리고 it was badly damaged. 자,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it must be leaking. 그래서 그 배출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이게 감지가 됐어요. Alright, 그래서 우리 라슬로하고 해리는 우리가 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okay, good. 저 이제 우리 다른 직원들이 없으니까 네 하세요 이렇게 하죠. So 자 오늘 여기까지 읽고요. So 벌써 우리 submarine 잠수하면서 이제 또 벌써 문제가 생겼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생길 건지 다음에 이제 또 알아볼 거예요. So we will continue the story next time. Thank you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I'll see you soon. Bye.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일상표현 영단어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장소를 오갑니다. 학교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해요. 이동할 땐 걸어갈 수도 있고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택시를 타거나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죠. 오늘은 이동할 때 자주 쓰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동할 때 사용하는 동작 영단어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동작들이 나와 있는지 이 그림을 보면서 직접 말해볼까요? 자, 먼저 걷거나 산책하고 있는 동작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자동차를 뭐하고 있죠? 운전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오른쪽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도 보여요. 오늘은 이 단어들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영어로 말해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walk, walk. 자, walk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걷다로 정말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쌤이 강조하고 싶은 뜻은 산책시키다 입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할 때도 이 walk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우리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이 walk의 스펠링을 정확하게 써볼게요. 자, walk, W-A-L-K. 읽을 때는 walk. walk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걷다도 되고 강아지 등을 산책시키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 예문 볼게요. I walk in the park. 나는 공원에서 walk, 걷는다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I walk my dog every day 라고 했어요. 우리 walk my dog 밑줄 쳐볼까요?

가요. 개를 뭐 하는 거예요? 산책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walk 뒤에 dog가 나오면 개를 산책시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walk의 의미 잘 기억하셨나요? 그럼 우리 walk와 좀 비슷한 단어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달리다, run, 그리고 조깅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jog. 그리고 하이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이크는 여러분, 우리 하이킹한다라고 하잖아요. 도보 여행하다 혹은 등산하다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동작 단어들도 이 워크와 함께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ride인데요. 일단 우리 한번 이 단어를 정확하게 써볼게요. 우리 이따가 나중에 외워야지 하지 말고 이 스펠링을 지금 바로 외워서 옆에 써봐요. Ride, R, I, D, E. 읽을 때는 ride. Ride는요, 타다 혹은 무언가를 타고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Let's ride the roller coaster. 이렇게 말하면 롤러코스터를 모아자 타자가 되는 것이죠. Ride는 무언가를 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라이드의 의미를 기억하셨다면, 라이드와 정말 자주 쓰이는 교통수단 좀 살펴볼게요. Ride a car. 정말 많이 씁니다. 자동차를 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ride a bike도 많이 써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전거를 타다가 되겠죠. 또, ride a horse도 정말 많이 씁니다. 얘는 말을 타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ride와 함께 쓰이는 교통수단 단어들도 같이 챙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ride 기억하셨다면 바로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drive. drive. 방금 봤던 이 ride라는 동사가 타다라는 뜻이라면 이 drive는 내가 직접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운전하다. 자, 이 drive라는 단어도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봐요. drive, D, R, I, V, E. drive. drive, 운전하다도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운전해서 태워주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예문 볼게요. I can drive a bus 하면 나는 버스를 뭐할수 있어요? 직접 운전할 수 있다가 되겠죠? 두 번째 예문, Can you drive me to school? 이라고 했습니다. Can you drive me to school? 저를 학교까지 drive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것은 태워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Can you drive me to 어디 어디? 하면 저를 어디까지 좀 태워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동과 관련된 동작들을 단어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알아두면 좋은 이 교통수단 영단어들도 쌤이 정리해 두었어요. 이 단어들도 한 번씩 읽어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car. car 하면 자동차가 되겠죠. 그리고 taxi. taxi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택시.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 알아둡시다. 버스는 bus, bus. 그리고 지하철은요, subway, subway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라는 단어도 알아둘게요. 비행기는 airplane 하시거나 plane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는 airplane 혹은 plane이고요. 마지막으로 배는 ship. ship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교통수단 정도는 우리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니까 같이 챙겨두시면 너무 좋겠죠? 자,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동 동작 단어들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걷거나 개를 산책시키다 라는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워크가 되겠죠? 워크는 걷다뿐만 아니라 개를 산책시키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어, 차를 운전하다 혹은 누군가를 태워주다라는 단어는 drive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 등을 타다라는 단어는 ride입니다. 오늘 배운 단어를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17강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요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일상 표현 영단어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가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놀거나 운동할 때 물건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공놀이를 하면서 공을 던지거나 잡거나 때로는 놓치기도 하죠. 이런 동작은 놀이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요. 오늘은 물건을 던질 때, 잡을 때, 놓쳤을 때 쓰는 단어를 알아봐요. 자,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동작 영단어를 공부할 텐데요. 어떤 동작이 있는지 우리 그림을 보면서 먼저 말해볼게요. 자, 먼저 이 여자아이가 공을 뭐 했어요? 던졌습니다. 공을 던지고 있고요. 이 남자아이는 그 공을 잡아요. 자, 그런데 공을 잡으려다가 이 친구는 놓쳤습니다. 이렇게 공을 던지다, 잡다, 놓치다와 같은 단어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 쌤과 이 단어들을 연습해보고 강의 마지막에 이 단어들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말해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throw. throw. 던지다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th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발음을 하나요? th. 이렇게 발음합니다. th. 그래서 throw.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throw 무슨 뜻이라고요? 던지다. 공을 던지거나 물건을 던지다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 이 단어 정확한 스펠링을 외워서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외워볼게요. throw T-H-R-O-W 읽을 때는 throw. 자, throw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표현 한 가지 살펴볼 텐데요. 바로 throw away. throw away. away라는 건요,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throw away 하면 이렇게 던져버리는 걸 생각하세요. 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throw away도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꼭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throw, 던지다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Don't throw a ball in the classroom. Don't throw a ball in the classroom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실에서 공을 throw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걸까요? 공을 던지지 마세요가 되겠죠? Don't throw a ball in, 공을 던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throw라는 단어 이제 외워지셨죠? 바로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throw가 던지다라면 잡다라는 단어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 움직이는 물체를 잡다고 할 땐, 잡는다고 할 땐 이 catch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catch. 여러분 이렇게 ch 글자가 붙어 있으면 대부분 ch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catch, catch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단어도 우리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catch, c-a-t-c-h 읽을 때는 catch, 잡다라는 뜻이고요. 보통 움직이는 물체를 딱 잡다 할 때 이 catch를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can you catch the ball?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의미예요? 너는 공을 catch할 수 있니? 라는 것은 잡을 수 있니?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하나 더. They catch fish in the river 이라고 했습니다. 자, river이라는 곳은 강이죠. 그들은 강에서 물고기를 뭐해요? catch니까 잡는다가 됩니다. They catch fish in the river 하면 그들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catch, 움직이는 물체를 잡다라는 뜻으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miss. miss. 자, miss라는 단어 먼저 스펠링부터 확인해서 써볼게요. miss, miss. s가 두번 들어갑니다. m, i, s, s. miss. 이 miss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놓치는 거예요. 놓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볼 텐데요. I missed the bus this morning 이라고 했어요. I missed the bus this morning. 나 오늘 아침에 버스를 뭐 했어요? missed. 버스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버스를 놓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버스를 놓쳤다 할 때도 miss를 쓸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나 지하철을 오늘 아침에 놓쳤어. 뭐라고 하면 될까요? I missed the subway this morning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miss는 무언가 놓치다 할때 씁니다. 그런데 miss는 그리워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써요. They missing so much. 그들은 그를 매우 뭐해요? 그리워합니다. miss 뒤에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그리워하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I miss you so much 하면 나는 네가 너무 그리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miss의 두 가지 의미 둘다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함께 알아두면 좋은 동작 영단어까지 같이 챙겨볼 텐데요. 특히 공이랑 같이 쓸수 있는 동작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hit. hit는 뭘까요? 얘는 공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치다. 그리고 우리 축구하는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킥은 공을 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pass. 우리 패스하다라고 하잖아요. pass the ball 하면 공을 넘겨주고 건네주는 거죠. 그래서 pass 하면 건네주다라는 의미예요. 이어서 drop. drop. drop이라는 것은요. 높은 곳에 있던 물체가 아래로 뚝 떨어지거나 사람이 그 공을 떨어뜨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 번씩 다시 읽어볼게요. 치다, hit. 차다, kick. 건네주다, pass. 그리고 떨어지다 혹은 떨어뜨리다는요, drop. 여기에 있는 단어들까지 같이 챙겨둔다면 더욱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동작 영단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말해볼게요. 먼저 공을 던지다. 던지다라는 단어는 throw. throw가 되겠고요. 공을 잡다는요. catch. catch가 되겠죠? 그리고 공을 잡으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놓치다는 miss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영단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영단어들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꼭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여우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조림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책 읽어볼 준비하고 오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신나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알라딘.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알라딘, 우리가 알고 있는 알라딘입니다. 알라딘의 그 두 번째 이야기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영어 문장에서 아주 흔히 나오는 수동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는 왜 쓰는 것이며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읽어보기 전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렇게 추측해보는 시간 먼저 가져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그 동굴 안에 지금 알라딘이 있었는데 마법사가 동굴을 막아버렸어요. 막 이렇게 헛! 하면서 막아버렸네요. 어떡하죠? 자, 그 다음 보니까 알라딘이 이 램프의 기능을 파악했나 봅니다. 이렇게 문지르니까 나름 깜찍하게 생긴 초록색 얼굴을 한 이 지인이, 이 요정이, 램프의 요정이 나타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오라고 하면 되겠죠. 나 나가고 싶어 라고 외칠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런 주문을 외웠을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오, 탈출했네요.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동굴에서 나와서 이 램프를 가지고 뭔가 삶이 달라진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보니까 알라딘이 이제 이 말을 타고 가고 있는 귀족 같아 보입니다. 혹은 약간 부유한 사람 같기도 하고요. 왕 같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장면으로 끝이 나네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추측을 해보았나요? Tips for students.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수업, 강의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읽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 있어요. 음식을 먹기만 합니다. 또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장, 소화기관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맛있어, 맛있어.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화기관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배탈이 나겠죠. 뭔가 큰 탈이 나겠죠.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0: 먹는 음식은 수업, 강의, 이런 학습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소화기관 스스로 곱씹어서 안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계속해서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뭔가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먹었으면 꼭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스스로 그것을 처리하는 시간, 소화하는 시간, 그 안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시간, 빼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도 괜찮죠? 이런 강의를 듣는 거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듣고 나서, 아, 오늘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복습도 한번 해보시고요. 혹은 우리가 지난 책들도 한번 꺼내서, 아, 이런 책,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고요. 이렇게 스스로 읽고 들어보는 시간.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고 꼭 확보를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매일매일 뭔가를 들으면서 배우면서 공부를 하는 것만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복습하고 스스로 읽는 시간을 조금 조금씩 늘려보면 어떨까요? 작은 차이 같지만 나중에 이게 모이고 모이다 보면 큰 차이가 되기 마련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글을 읽기 전에 우리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음성을 통해서 그림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면서 그 다음에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You foolish boy! shouted the wizard in a rage. He muttered some magic words, and at once a big rock slid across the cave entrance. Aladdin was trapped. For 2 days, Aladdin was stuck in the dark cave, very scared. He wondered why the lamp was so special, and at last rubbed off some dirt to get a better look at it. In a cloud of smoke, a genie burst from the lamp.
2: I am the genie of the lamp. What is it that you wish for? He boomed.
1: Get me out of this cave, please, cried Aladdin. In a flash, Aladdin was home. He told his mother all about the wizard and the lamp. After that, they asked the genie for a great many things. They never wanted for anything. Some years later, Aladdin saw a princess passing through the town with her family. She was charming and beautiful. Aladdin fell in love with her at once.
0: 자, 오늘 알라딘의 그두 번째 이야기,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될까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You foolish boy shouted the wizard in a rage. You foolish boy. 근데 지금 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알라딘이 금램프를 찾았죠, 그 굴에서. 그런데 지금 그 마법사에게 전해주지 않고 있어요. 아, 왠지 이거 지금 전해주고 나면은 알라딘이 갇힐 것 같아서요, 그 동굴에. 그래서 이 마법사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녀석아. shouted the wizard in a rage. rage라고 하면은 지금 기분이 좋겠어요. 아이고, 우리 이 어리석은 녀석아. 아이고, 저랬어, 저랬어. 이게 아니라, 분노. 맞죠? 내 나라니까 빨리 줘. 지금 너무 답답하고 막 화가 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약간씩 어휘를 추측해 보면서 그렇게 읽어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에 가득 차서 마법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He muttered some magic words. 그래서 마법사가 이제 muttered 하면 중얼중얼중얼중얼 거리는 거죠. 어떤 마법 주문을 외웠습니다. And at once, 그리고 즉시 a big rock, 아주 큰 이런 바위가 slid across the cave entrance, 그 굴의 입구를 이렇게 스르륵 밀려오듯 내려와가지고 막아버렸습니다. Aladdin was trapped. 알라딘이 갇혔습니다. 아하, 어떡하죠? 알라딘이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was trapped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수동태라고 합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수동태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이 예문을 가지고 먼저 살짝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사실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면 알라딘이 동굴 안에 갇혔다는 게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그 동굴 앞에 돌이 막았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알라딘이 갇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동굴 앞이 뭐 예를 들어 곰이 막고 있던 사람이 막고 있던 트럭이 막고 있던 비행기가 막고 있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알라딘이 갇혀

0: 지금 못 나간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수동태거든요. 한번 펀딩 그램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것은 수동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원래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a big rock, 큰 바위가 trapped, 막았습니다. 갇히게 만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어요. 알라딘을 가뒀습니다. 라는 것이죠. 오, 큰 바위가 알라딘을 가뒀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큰 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알라딘이 갇혔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알라딘을 문장 제일 앞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알라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교차하게 되는 거예요. 알라딘이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가고요. 그럼 큰 바위는 뒤로 가겠죠. 그런데 이 문장을 읽어보니까 조금 이상해져요. 의미가 알라딘 trapped a big rock. 알라딘이 가뒀습니다. 큰 바위를. 이상하죠? 알라딘이 큰 바위를 가둘 리가 없잖아요. 알라딘은 큰 바위에 의해서 갇힘을 당했잖아요. 지금 갇혔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를 살짝 만져줍니다. 아, 알라딘이 더 중요해서 문장 제일 앞으로 뺀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순서만, 어순만 바꿔서 쓰면 의미가 바뀌니, 이렇게 BPP라는 장치를 써서 알라딘이 큰 바위에 의해서 갇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was PP 있죠. 그 다음에 뭔가에 의해서 아주 큰 바위에 의해서 알라딘이 갇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를 쓰는 목적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동태라고 해서 무조건 BPP, BPP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뒤에 나오는 그 대상을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고 앞에 누가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당한 그 사실에 더 중요할 때 이렇게 수동태를 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or 2 days, 이틀 동안. Aladdin was stuck. 알라딘은 꼼짝 못하게 하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BPP,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갇혔다라는 것이죠. 수동태입니다. In the dark cave, 어두운 동굴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Very scared, 아주 무서워하는 채로 무서움에 떨면서 He wondered, 그는 wonder 뭐죠? Wonder, 궁금해하는 거예요. 뭐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Why the lamp was so special? 근데 이 마법사가 왜 나한테, 이 삼촌이 왜 나한테 이 램프를 가지고 오라 그랬지? 왜 그 램프가 이렇게나 특별한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And at last,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거 뭐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라고 하면서 at last, 마침내 rubbed off some dirt. 그 위에 있었던 먼지를 이렇게 rubbed off, 쓸어내렸어요. 쓸어서 이렇게 닦아보았어요. To get a better look at it. 그것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In a cloud of smoke, 연기 구름이 막 생기면서 그 속에서 a genie burst from the lamp. 그 램프로부터 genie, 마법 그 요정이죠. 요정이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아하, 이제 이 지니한테 살려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알라딘은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우리 이제 방금 읽어본 것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You foolish boy! Shouted the wizard in a rage. He muttered some magic words, and at once a big rock slid across the cave entrance. Aladdin was trapped. For 2 days, Aladdin was stuck in the dark cave, very scared. He wondered why the lamp was so special, and at last rubbed off some dirt to get a better look at it. In a cloud of smoke, a genie burst from the lamp.
0: 그러면 알라딘은 이 동굴에서 빨리 탈출하면 되겠죠? 지니한테 부탁하면 되잖아요. 계속 한번 볼까요?
2: I'm the genie of the lamp. 나는 램프의 요정이란다.
0: 요정치고는 목소리가 너무 굵은 것 같기도 하고요. What is it that you wish for? He boomed. 그가 이렇게 우렁찬, 이렇게 뭔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굵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2: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0: Get me out of this cave, please, cried Aladdin. 알라딘이 막 울부짖으면서 소리 지르기를,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이 동굴에서 내 좀 빨리 좀 꺼내줘. In a flash, 번쩍하면서 Aladdin was home. 그 즉시, 알라딘은 집에 갔습니다. 이미 집이었어요. 지니가 소원을 들어줬네요. He told his mother. 그는 그의 엄마에게 지금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지니일까요? 아니죠. 알라딘이죠.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면 그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답니다. 알라딘은 알라딘의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All about the wizard and the lamp. 그 마법사와 램프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After that, 그때 이후로 They asked the genie for a great many things. 오, 이제 이 램프가 있으니까 많은 것을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요청했습니다. 지니에게 for a great many things. 아주 많은 것들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They never wanted for anything. Want for은 뭔가를 필요로 하다 혹은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넘어가 볼까요? Some years later, 몇 년 후에 Aladdin saw a princess passing through the town with her family. 알라딘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a princess, 어? 공주를 보았습니다. 어떤 공주? Passing through the town,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공주를 목격했습니다. With her family, 그녀의 가족들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고전적인 이야기 특성상 알라딘이 사랑에 빠져야 되겠죠. She was charming and beautiful. 그녀는 어땠습니까? Charming, 매력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하, Aladdin fell in love with her at once. 즉시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강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이제 방금 읽은 것을 음원으로 들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3: I am the genie of the lamp. What is it that you wish for? He boomed.
4: Get me out of this cave, please, cried Aladdin. In a flash, Aladdin was home. He told his mother all about the wizard and the lamp. After that, they asked the genie for a great many things. They never wanted for anything. Some years later, Aladdin saw a princess passing through the town with her family. She was charming and beautiful. Aladdin fell in love with her at once.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이 단어들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골라서 단어, 뜻, 그리고 예문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5: Rage. Rage. You foolish boy, shouted the wizard in a rage. Mutter. Mutter. The wizard muttered some magic words. Stick. Stick. Aladdin was stuck in the dark cave. Wonder. Wonder. He wondered why the lamp was so special. Charming. Charming. The princess was charming and beautiful.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오늘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학습서를 통한 학습만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읽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영어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혹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게 교과서, 문제지입니다. 혹은 단어장 이렇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학습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이가 혹은 학생들이 우리말을 습득할 때도 문제지나 교과서로만 접해서 우리말을 접해서 우리말을 자유롭게 말하고 구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말을 평소에 많이 듣고 읽어보았기 때문에 뭐 간판을 읽든가 신문을 읽든가 잡지를 읽든가 혹은 책을 읽든가 이렇게 읽어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혹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말을 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서를 통한 학습도 필요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해야죠.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이런 학습을 통해서 뭔가 배웠다 그런 것도 좋지만 아, 스스로 읽는 기회. 예를 들어서 오늘의 이런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강의를 들었다면 오늘의 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본다든가 혹은 알라딘의 원사를 다시 한번 찾아본다든가 혹은 또 다른 어떤 영어 글 이런 글을 읽는 그런 경험이나 기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나 경험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자극이나

지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요린파파 성기용입니다. 긴 말할 거 없이 오늘도 준비되셨죠? 저와 함께 재밌는 이야기 읽으면서 영어에 빠져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알라딘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알라딘이 이렇게 순탄하게 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자, 세 번째 시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명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 내용을 바로 보기 전에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보고 그 다음에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와, 여기 궁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 이럴 수가요. 알라딘과 공주가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축하할 일이네요. 맞죠? 그 다음 그림으로 가볼까요? 역시나 또 등장해야죠. 이 마법사가 등장했습니다. 아하, 어떡하려는 속셈일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가니까 마법사가 뭔가 더 밝은 이런 노란색 램프를 건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하, 이거 뭐죠? 공주가 오래된 램프를 주는 것 같아. 이게 요술 램프인데 공주가 알고 있을까요, 이거를? 그러면서 마지막 그림에서는 마법사가 문질렀습니다. 아, 이제 요정이 나오겠죠. 과연 이 이야기는 어디로 향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도 너무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추측을 한번 해보셨나요?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 확보하기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한두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항상 배우고 학습하기만 하면은 내 것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빨리 잊혀져요. 우리 모든 암기한 것, 배운 것, 이해를 하고 배우더라도 빨리 잊혀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꼭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습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습을 해줘야 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서서히 계속해서 바빠지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고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무언가를 나는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우리말 읽는 게 아직까지 좀 부족하고 서툴러요. 어휘력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러면 독서 같은 거에 치중해서 뭔가를 할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아직까지는 통으로 시간을 내어서 무언가 한번 거기에 몰입해 볼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배운 게 있다면 그것을 정말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서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글을 읽어보기 전에 우리 음원을 들으면서 그림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쭉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He said to the genie, Please build me a palace of the finest stone to impress the princess. I wish to marry her. The genie built Aladdin a

0: dazzling palace. When the princess was asked to visit, she was amazed. Aladdin and the princess were married, watched by all their friends and family. When the wizard heard about the wedding, he realized that Aladdin had escaped from the cave. He decided to steal the lamp for himself. Disguised as a peddler, he went to the palace when Aladdin was away. He met with the princess. "I'll give you this new lamp for your old lamp," he offered. The princess didn't know that the old lamp was magic, so she happily handed it to the wizard. The wizard quickly rubbed the lamp and then told the genie to move the palace to Africa. With a sudden flash, the princess, the wizard, and the palace vanished.
1: 자, 오늘은 알라딘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알라딘이 지금 그 램프를 손에 넣었죠. 금램프예요. 그거 가지고 어떤 일을 펼칠까요? 아주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번 보도록 할까요? He said to the genie. 그가 지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그는 누굴까요? 바로 알라딘이겠죠. 알라딘이 지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Please build me a palace of the finest stone to impress the princess. 자, 하나씩 볼까요? Please build me. 나에게 하나 지어주세요. 무엇을 짓냐 하면은 바로 palace. palace라고 하면 궁전입니다. 우와, 이런 으리으리한 저택이 되겠죠. Of the finest stone. 자, finest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보이는 단어가 있죠. I'm fine. 나 괜찮아 할 때 그 fine이 보이죠. fine은 괜찮아 할 때 좋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질 좋은 뭔가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질 좋은. 그래서 finer 하면은 비교급이 되고요. finest 하면은 아, 질 좋은에서 가장 질이 좋은 최고급의 이런 의미가 된답니다. 그래서 가장 질 좋은 돌로 만든 궁전을 나에게 하나 지어줘. To impress the princess. 그 공주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잖아요. 지난 강의에서요. 그래서 to impress the princess. 공주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공주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으리으리한 이런 궁전 하나 지어주면 안 될까라고 지니에게 부탁했어요. I wish to marry her. 나는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원해.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오늘 to marry에 줄을 쳐두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to 플러스 동사원형, 이거 우리가 흔히 부정사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부정사를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명사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 부정사라는 것은 기존 우리 예전 강의에서도 제가 여러 번 다뤘었죠. 어떨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서 이런 의미들도 있었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명사로서 해석이 되는 그 부정사. 그러면 또 우리 친구들이 부정사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부정사는 아주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동사였는데 지금은 동사로 쓰이지 않고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이렇게 다른 기능을 쓰는 단어를 부정사라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앞에 to가 붙어 있고 어떨 때는 to가 안 붙어 있는 그런 부정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명사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I want to go there. 나는 원한다. 나는 원한다. 그럼 무엇을 원하냐면은 거기에 간다. 원한다가 아니라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뭐뭐 어디 어딘가에 가는 것을 원한다 할 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게 이제 방금 제가 밑줄 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바꿔보면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해석은 뭐 어디 뭔가를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여기 있는 원래 글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I wish, 나는 바란다, 희망한다, 나는 원한다, to marry her, 그녀와 결혼하다, 원하다가 아니라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원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to marry 이렇게 나오면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때 그 문장 구조를 보고 여러 가지 해석 방법,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해석 방법 중 wish는 뭐뭐 원하다, 그럼 뒤에는 뭐뭐 하는 것이 와야 되겠네, 그래서 to marry 적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The genie built Aladdin a dazzling palace. The genie, 그 요정은 만들어 주었습니다. 알라딘에게 a dazzling palace, dazzling한 palace. palace는 궁전이라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제가 사실은 강의를 준비할 때 이런 생각

0: 생각을 해봤어요. 데슬링에 의미를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그래서 데슬링에 의미를 넣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같이 한번 추측을 해보기 위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지금 이 흐름 맥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라딘이 요정에게 부탁을 했죠. 나에게 이런 궁전을 지어주면 안 돼? 근데 질 좋은 돌로, 최고급의 돌로, 바위로 만든 그런 궁전을 지어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어떤 궁전을 지어주었을까요? 또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When the princess was asked to visit. 이제 궁전이 만들어졌어요. 공주가 방문하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she was amazed. 그녀는 놀랐어요. Aladdin and the princess were married. 알라딘과 공주는 결국 결혼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dazzling은 어떤 의미일까요? 초라한, 볼품없는, 혹은 뭔가 이렇게 잘 갖춰지지 않은 허름한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최고급, 그다음에 결혼하고 공주가 놀라고 이런 모든 이런 흐름들, 단서들을 조합해 보니까 아주 멋진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맞죠? 휘황찬란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주 멋진 이런 뜻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항상 추측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단서들을 콕콕콕 끄집어내서 단어 의미를 추측해 보는 것. 정말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도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She was amazed. 이제 그녀는 놀랐어요. 방문하라고 요청받으니까, 와, 이 궁전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죠. Aladdin and the princess were married. 알라딘과 그 공주는 결혼을 했습니다. Watched by all their friends and family. 모든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결혼식을 마쳤죠. 자, 여기서 저는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더 무슨 일이 안 생기고 이렇게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뭔가 더 있죠. When the wizard, 또 나옵니다. 그 마법사 또 나와요. When the wizard heard about the wedding, 이 wizard 마법사가 들었습니다. 오, 결혼을 했다고. He realized. 그는 깨달았습니다. That Aladdin had escaped from the cave.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알라딘은 동굴에 갇혀있는데, 알라딘이 동굴로부터 탈출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가 나왔구나. He decided to steal the lamp for himself. For himself 하면 그 스스로 그 램프를 훔치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 나왔었죠. 결정하다, 결심하다. 그럼 뭐 하는 것을 결정하고 결심하냐면, 훔치다가 아니라 훔치는 것을 결심하다. 그래서 여기에 to steal이라고 적어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이제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글을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1: He said to the genie, "Please build me a palace of the finest stone to impress the princess. I wish to marry her." The genie built Aladdin a dazzling palace. When the princess was asked to visit, she was amazed. Aladdin and the princess were married, watched by all their friends and family. When the wizard heard about the wedding, he realized that Aladdin had escaped from the cave. He decided to steal the lamp for himself.
0: 자, 그럼 이제 이 마법사가 어떤 행동을 꾸미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Disguised as a peddler. Disguise라고 하면은 변장하다. 이렇게 뭔가 가면을 쓰거나 화장을 하거나 뭔가 가발을 쓰거나 변장하는 것이죠. Peddler이라고 하면은 행상인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다니는 행상인인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PED, 패드 보이시죠? PED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바로 우리 자전거에 보면 페달 있죠? 페달. 페달이 뭐냐면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전거는 발로 밟는 게 페달이잖아요. 그래서 페달은 발로 밟는 것이라는 뜻에서 페달이라는 게 되었고요. 갑자기 제가 페달 이야기를 왜 하냐면 또 다른 예시 한개더 드려드릴게요. 우리 손톱에 색깔 칠하는 거, 매니큐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발톱에 색 칠하는 건 페디큐어라고 하죠. 역시나 PED, 패드가 들어가면은 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발로 일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 발로 돌아다니면서 직업을 가진 사람, 그래서 행상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isguised as a peddler, 행상인으로서 변장하고 he went to the palace. When Aladdin was away. 알라딘이 어딘가로 떠났을 때, 알라딘이 없을 때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럼 누가 있겠습니까? 프린세스가 있겠죠. He met with the princess. 공주를 만났습니다. I'll give you this new lamp.

0: for your old lamp, he offered. Offered이라고 하면은 제안하다라는 뜻입니다. I, 마법사겠죠. 마법사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여기 이새 램프를 드릴게요. 그헌 램프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하면서 헌 램프 대신에 이새 램프를 드릴게요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주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The princess didn't know that the old lamp was magic. 아, 안타깝습니다. 그 공주는 몰랐습니다. 무엇을 몰랐냐면 that the old lamp was magic. 오래된 램프가 요술 램프인지 몰랐어요. So she happily handed it to the wizard. 그래서 아싸, 헌 램프 주니까 새 램프를 주네 이러면서 아주 기분 좋게 handed 건넸습니다. 그헌 램프를 마법사에게 건넸습니다. 크, 여기서 문제가 생기네요. 자, 그다음 the wizard 그 마법사는 quickly 아주 빠르게 rub the lamp 바로 문질러야 되겠죠. And then told the genie to move the palace to Africa.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막 문지르니까. 그리고 지니가 나왔겠죠. 요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이 지니에게 요청을 했죠. To move the palace to Africa. 이 으리으리한 아주 최고급 저택을 그 안에 공주도 있겠죠. 이 모든 저택을 그 궁전을 아프리카로 옮겨다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With a sudden flash. 이렇게 빛이 번쩍하면서요. The princess, the wizard and the palace was vanished. 공주와 마법사와 그리고 이런 궁전은 vanished. 사라졌습니다. 어떡합니까? 우, 안타깝네요. 자, 여기서 vanish는 사라지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 중학교나 혹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런 단어를 또 접하게 됩니다. banis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anish. 그러면 vanish와 banish 이둘 차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집중 안 해도 됩니다. 대충 들어도 됩니다. 어차피 다 기억이 날 것이니까요. 기가 막힌 암기법 오늘도 한 가지 투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anish는 사라지다입니다. vanish는 사라지다. 자, 그러면 vanish 할 때는 v죠. v를 거꾸로 하면은 시옷과 닮았죠. 사라지다, 시옷. 아, 그래서 vanish는 사라지다와 연결해서 외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vanish는 뭐냐면은 추방하다라는 뜻이에요. 추방하다. 쫓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추방하다. 추방하다 할 때는 추방 혹은 유배를 보내다 할 때도 이 유배 어딘가에 무언가 잘못을 해서 조선시대 때 이렇게 귀향을 보내는 것이죠. 유배를 보내는 것이죠. 그럴 때도 유배 혹은 추방할 때 비읍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베니쉬에 비가 있잖아요. 아, 유배, 추방. 아, 그래서 베니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엉뚱하지만 분명히 기억이 날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다룬 거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Disguised as a peddler, he went to the palace when Aladdin was away. He met with the princess. "I'll give you this new lamp for your old lamp," he offered. The princess didn't know that the old lamp was magic, so she happily handed it to the wizard. The wizard quickly rubbed the lamp and then told the genie to move the palace to Africa. With a sudden flash, the princess, the wizard, and the palace vanished.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접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단어들 정리해서 모아보았습니다. 같이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2: Palace, palace. He said to the genie, "Please build me a palace of the finest stone." Impress, impress. We have to impress the audience. Disguise, disguise. Disguised as a peddler, the wizard went to the palace. Offer. Offer. I'll give you this new lamp for your old lamp, the wizard offered. Vanish. Vanish. With a sudden flash, the princess, the wizard, and the palace vanished.
0: 갑자기 무슨 일과점검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영어라는 것은 외국어이고요. 이 영어라는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는 많이 접해야 해요. 근데 이 언어라는 게 항상 가르쳐줘서 되는 것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이들을 키울 때요. 그 아이들이 우리가 모든 단어의 의미를 가르쳐주거나 문법

설명을 해주거나 그 어떤 문장, 우리말 문장의 의미를 또다시 다른 말로 설명해줘서 아이가 우리말을 구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생활을 하면서 책도 보고 많이 들어서 우리말을 잘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영어는 뭔가 학습으로만 접해야 될것 같고 우리가 항상 언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곤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생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무언가 많이 할 시간이 많거든요. 일과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꼭 해야 되는 것들. 아, 수학은 해야 돼. 그러면 수학. 이렇게 우선순위를 해야 딱 적어 보시고 해야 되는 것들 쭉 적어 보시고 그거를 우선순위에 따라 한번 나눠 보는 거예요. 아, 이건 안 해도 돼. 그럼 과감히 빼는 게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꼭 확보를 하셔야 되냐 하면 복습하는 시간 혹은 아이 스스로 책을 읽는 시간. 그 시간을 꼭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과를 점검하고 복습 혹은 스스로 독서를 하는 시간을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은 편이니 중학생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거든요. 꼭 한번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를 놓치셨다면 EBS E-App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365 영어 다이어리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굳이 가게까지 갈 필요도 없고 무겁게 물건을 집으로 들고 올 필요도 없어서 참 편리한데요. 우리 헬렌 역시 오늘 인터넷 쇼핑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헬렌의 다이어리 첫 장을 함께 넘겨볼게요.
1: 오늘 온라인으로 할인된 가격에 터틀넥 스웨터를 구입했다. 나는 빠르고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다. 계산대 앞에 길게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비록 입어볼 수는 없지만 대신 사이즈표를 참고하면 된다. 나는 온라인 쇼핑 경험에 대체로 만족한다.
0: 네, 재미있게 보셨나요? 자신의 그 온라인 구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다라는 헬렌의 다이어리였죠. 자, 우리 첫 문장부터 함께 영어로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터틀넥 스웨터를 그 할인된 가격에 온라인으로 구입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목 부분이 길어서 접어 입을 수 있게 생긴 이 스웨터를 우리 터틀넥 스웨터라고 하죠. Turtleneck sweater. Turtleneck sweater.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터틀넥 스웨터를 어떤 가격에 샀다고 합니까? 네, 아주 싼 값에 할인된 가격에 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할인된 가격에 라고 하실 때에는 at a reduced price. at a reduced pric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영어로 만들어 보자면 오늘이요, 저는 이 터틀넥 스웨터를 구입했어요. Today, I bought a turtleneck sweater. Today, I bought a turtleneck sweater. 바로 온라인으로 할인된 가격에 말입니다. Online at a reduced price. Online at a reduced price.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Today, I bought a turtleneck sweater online at a reduced price.
0: 자,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헬렌은 어떤 의견을 이야기해 줍니까? 너무나 빠르고 또 편리하기 때문에 자신은 온라인 쇼핑을 아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 온라인 쇼핑하다 영어로 표현할 때에는 shop online

shop online.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주실 수 있겠고요. 자, 왜 이렇게 온라인 쇼핑을 좋아한다고요? 아, 빠르고 편리해서. 자, 빠르고 편리한 영어로 표현하자면 fast and convenient. Fast and convenient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만

0: 들어보자면, 저는요, 그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좋아해요. I love to shop online. I love to shop online. 왜냐면요, 이 온라인 쇼핑은 빠르고 편리하거든요. Because it is fast and convenient. Because it is fast and convenient.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1: I love to shop online because it is fast and convenient.
0: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이유를 덧붙이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계산대 앞에서 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이렇게 긴 줄을 서서 기다리다. 영어로 표현할 때에는 wait in a long line. wait in a long lin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어디에 가면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서 있나요? 네, 계산을 해주는 그런 계산대 앞에 사람들이 보통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산대를 영어로는 check out counter, check out counter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표현을 잘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자면 저는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I don't have to wait in a long line. I don't have to wait in a long line. 계산대 앞에 말이에요. At a checkout counter. At a checkout counter.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겠어요?
1: I don't have to wait in a long line at a checkout counter.
0: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라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옷을 구입할 때에는요, 직접 입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자세하게 치수, 사이즈가 나와 있는 표가 있으니까 그 표를 참고하면 된다라고 헬렌이 이야기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어떤 옷이 잘 맞는지 한번 입어보는 거, 영어로는 try on. try on 이라고 표현하고요. 치수가 얼마, 허리가 얼마, 팔 길이가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사이즈표. 이 사이즈표를 참고하다 라고 할 때에는 consult the size chart. consult the size chart.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 뭐, 비록 입어볼 수는 없지만요. though I cannot try things on, Though I cannot try things on, 저는 그 사이즈표를 참고할 수 있어요. I can consult the size charts. I can consult the size charts. 그 대신에 말이에요. Instead. Instead.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1: Though I cannot try things on, I can consult the size charts instead.
0: 자, 그러면서 헬렌의 다이어리 마지막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 나쁜 점다 따져봤을 때 대체적으로 나는 온라인 쇼핑에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대체로라고 할때 영어로는요, all in all, all in all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무엇무엇에 만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be satisfied with, be satisfied with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 대체로요, all in all, all in all, 저는 만족해요. I am satisfied. I'm satisfied. 제 온라인 쇼핑 경험에 말입니다. With my online shopping experience. With my online shopping experience.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1: All in all, I'm satisfied with my online shopping experience.
0: 네, 이렇게 해서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터틀넥 스웨터를 구입하고 굉장히 만족해하는 헬레나 다이어리 함께 영어로 꾸며봤습니다. 자, 그러면 헬레나 다이어리 영어 버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1: Today, I bought a turtleneck sweater online at a reduced price. I love to shop online because it is fast and convenient.

0: I don't have to wait in a long line at a checkout counter. Though I cannot try things on, I can consult the size charts instead. All in all, I'm satisfied with my online shopping experience.
1: 네, 한결 귀에 쏙쏙 들어온다라고 느끼셨죠? 자, 이제는 우리 잭의 다이어리 함께 볼 시간인데요. 잭도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무언가 구입했다고 하는데 잭은 과연 만족했을지 우리 잭의 다이어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 "오늘 온라인으로 모자가 달린 트레이닝복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했다. 나는 시간 낭비가 적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가게, 저 가게에 다닐 필요가 없다. 비록 제품을 바로 받을 수는 없지만 대신 무료 배송을 받으면 된다. 나는 온라인 쇼핑 경험에 대체로 만족한다."
1: 네, 잘 보셨죠? 모자가 달린 트레이닝복을 사고 나서 굉장히 만족해하는 우리 잭의 이야기였어요. 첫 문장부터 함께 도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모자가 달린 트레이닝복을 할인된 값에 온라인에서 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보통 운동복, 트레이닝복을 추리닝 이렇게 부르는데 바른 영어 표현은 sweatshirt가 되겠습니다. 특히 운동복 중에서도 상의를 가리키는 거겠죠. 모자가 달렸다 라고 했으니까 hooded란 표현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hooded sweatshirt 라고 표현해 주시면 모자가 달린 트레이닝복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요. 어떤 가격에 샀다고요? 아, 싼 값에, 할인된 가격에 샀답니다. 영어로는 at a discounted price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 저는요 오늘 모자가 달린 트레이닝복을 샀어요. I bought a hooded sweatshirt. 할인된 가격에 온라인으로 말이에요. Online at a discounted pric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Today, I bought a hooded sweatshirt online at a discounted price."
1: 자, 그러면서 우리 잭도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시간 낭비가 적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자, 우리 이렇게 무언가를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라고 할 때 영어로는요 prefer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온라인 쇼핑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였나요? 시간 낭비가 적다 라고 했습니다. 자, 시간을 낭비하는, 영어로는 time consuming 인데 시간 낭비가 적은 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less 란 단어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less time consum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문장 만들어 볼까요? 저는요 온라인 쇼핑을 더 좋아해요. I prefer to shop online. 왜냐하면요 시간 낭비가 적거든요. Because it is less time consuming. 해주시면 되겠죠?
3: "I prefer to shop online because it is less time consuming."
1: 자,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덧붙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물건이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마다, 이 가게, 저 가게 라고 할 때 영어로는 from store to sto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자면, 저는요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I don't need to go. 가게마다 말이에요. from store to store. From store to store. 무슨 물건이 있나 알아보려고요. To see what they have. To see what they have. 해주시면 됩니다.
3: I don't need to go from store to store to see what they have.
1: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잭이요, 이 온라인 쇼핑의 장점만 생각하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물건을 바로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이렇게 즉시 물건을 받다, 즉시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immediately, immediately 라고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료 배송이라고 할 때는 free delivery, free delivery 라는 표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작 해보자면 비록 물건을 즉시 받을 수는 없지만요. Though I cannot receive the product immediately, though I cannot receive the product immediately, 저는 대신에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어요. I can get free delivery instead. I can get free delivery instead.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Though I cannot receive the product immediately, I can get free delivery instead.
1: 잭 역시 이런 장단점을 모두 따져보더니 대체로 봤을 때 저는 온라인 쇼핑에 아주 만족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무엇무엇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라는 표현 썼는데요. 비슷한 의미의 조금 쉬운 표현을 찾자면 be happy with, be happy with, 무엇무엇에 행복하다, 즉 무엇무엇에 만족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 대체로요, all in all, all in all,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I'm very happy, I'm very happy. 저의 온라인 구매 경험에요. With my online shopping experience. With my online shopping experienc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All in all, I'm very happy with my online shopping experience.
1: 네,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후드가 달린 운동복 상의를 구입하고 나서 굉장히 만족해하는 잭의 이야기 함께 완성해봤습니다. 공부한 내용들 하나하나 떠올리시면서요, 우리 잭의 다이어리 바로 만나볼게요.
3: 오늘은 I bought a hooded sweatshirt online at a discounted price. I prefer to shop online because it is less time consuming. I don't need to go from store to store to see what they have. Though I cannot receive the product immediately, I can get free delivery instead. All in all, I'm very happy with my online shopping experience.
1: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온라인 쇼핑,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헬렌이나 잭이나 모두 대체로 만족한다 라는 평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뭐뭇에 만족하다 라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라는 표현이니까 제가 제시어 드리면 여러분이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는 자신의 직업에 만족합니다. 직업, job 이란 단어만 넣어주시면 돼요. He is satisfied with his job. He is satisfied with his job.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그 결과에 만족합니다 라고 했을 때 결과, result 란 단어를 넣어주시면 We are satisfied with the result. We are satisfied with the result.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다이어리 속 그 문장에도 도전해 볼게요. 저는 온라인 쇼핑 경험에 만족합니다. 온라인 쇼핑 익스피리언스 라는

그 표현만 그대로 쏙 넣어주시면 I'm satisfied with my online shopping experience. I am satisfied with my online shopping experience.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Be satisfied with란 표현 꼭 사용하셔서요. 여러분, my own diary 한번 도전해보시겠어요?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결과가 성공이었습니까? 아니면 실패였습니까? 여러분의 온라인 구매 후기를 여러분의 다이어리로 작성하셔서 우리 EBS E365 영어 다이어리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다이어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요.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I'll see you next tim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집안일, 심부름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나요?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글쓰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올게요.
1: Week 26. Monday. Ask for favorites. I can write about my household chores.
0: 자, 그러면 리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Let's look at the picture. 우리 친구가 청소를 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청소 잘하죠? Well, he's cleaning, right? But there's also some laundry. 맞아요. 그래서 빨래도 있어서 저것도 접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엄마가 식탁에 뭐 상을 좀 차려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So I think our friend is going to go and set the table.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집에서. 그런 표현들을 위주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Clean one's room. 자, clean은 청소하다 라는 뜻이죠. Clean one's room, 누구누구의 방을 청소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when did you clean your room? 이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당신의 방을 언제 청소했나요? 라는 뜻이죠. 방 청소 언제 했니? 라는 질문이에요. When did you clean your room? Help one's mom 이라고 하면 누군가의 엄마를 돕다 라고 하죠. 그쵸? 자, 이런 표현인데 우리는 우리 엄마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외동이다. 그래도 우리 엄마라고 하죠. 근데 영어는 만약에 나한테 언니도 있고 여동생이 있어도 우리 엄마라고 하지 않고 나의 엄마라고 표현을 해요. 특히 나의 뭐 언니나 여동생이 없는 경우 나 혼자 있을 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우리 여동생이랑 다 같이 있다 그럴 때는 우리들의 엄마라는 의미로 our mom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I always help my mom. 나는 항상 엄마를 도와요 라는 뜻이겠죠. I always help my mom. Fold one's clothes 라는 표현이 옷을 접다 라는 뜻이죠. 자, 누구누구의 옷을 접다 이니까 뭐 나의 옷을 접다, 당신의 옷을 접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I folded my clothes yesterday 라고 하면 일단 fold가 접단데 ed를 붙여서 과거 형태가 됐죠. 저는 접었어요. 뭐를? My clothes, 내 옷들을 언제? Yesterday,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I folded my clothes.

0: clothes yesterday. Set the table 이라는 표현이 이제 식탁에 상을 차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접시도 갖다 놓고 수저도 갖다 놓고 컵도 갖다 놓고 하는 거를 set the table 이라고 하죠. Did you set the table? Did you set the table? 이라고 물어보면 식탁에 뭐 수저랑 이런 거 놨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수저, 내 수저 다 갖다 놓죠? Did you set the tabl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Household chores 라는 표현이 바로 집안일 혹은 뭐 심부름이라는 표현이겠죠. 엄마의 경우는 집안일이고 우리 친구들의 경우는 심부름이겠네요. 그죠? I like household chores 라고 하면 저는 심부름을 좋아해요 라는 표현이겠죠. 우리 심부름 좋아하는 친구? 다 좋아하죠. 엄마 아빠를 도와줘야 되니까요. I like household chores 라고 하면 됩니다. 자, 퀴즈 해볼게요. 아까 fold one's clothes 라는 표현은 나왔는데 빨래라는 표현이 없었죠. 빨래,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Laundry라는 표현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laundry는 우리가 빨래를 해야 되는 더러운 옷, 빨랫감도 laundry고요.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온 그 빨래된 옷도 laundry라고 해요. 헷갈리죠? 네. 어쨌거나 둘 다 그냥 laundry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스펠링은 어떻게 될까요? L로 시작하니까 L로 시작하겠죠? Lawn. 자, 요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모음 소리인데 발음은 AU가 오고요. Lawn. 은 소리는 N이겠죠? 그 다음에 Dree. D-R-Y. 요렇게 스펠링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내가 옷을 어제 접었어요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어제, 오늘, 내일, 뭐 모레, 그저께라는 표현들도 배웠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는지 한번 매칭해 볼게요. 오늘은 맞아요. Today. 어제는 방금 나왔죠. 맞아요. Yesterday라고 하죠. 그럼 내일은 tomorrow.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긴 것들이 있었죠. 우리는 모레, 그저께 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는 풀어서 얘기를 하죠. 모레는 그쵸. 내일, 다음 날. The day after tomorrow 라고 하고 그저께는 그쵸. 어제의 전날. The day before yesterday.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잘 기억하죠? 많이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1: Fun time.
2: Hey, welcome to the party. Listen carefully to your partner. Do what they tell you to do. If you get them all right, you will win a prize.
3: Are you ready?
2: Yes.
3: Sit down, please. Good. Now, close your eyes, please.
2: Okay.
3: Count to 10, please.
2: 1, 2, 3, 4, 5, 6, 7, 8, 9, and 10.
3: Good. Now, open your eyes. Stand up, please.
2: I'm up.
3: Great. Open the door, please.
2: Okay. What's next?
3: Close the door, please.
2: Are we almost finished?
3: Yes. This is the last one. Open the box, please.
2: Wow! My favorite candy! Thank you so much!
1: Fun time activity.
4: 1번.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3: Sit down, please.

0: Sit down, please. Good.
1: 2번.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0: Stand up, please. 3번.
2: I'm up.
0: Great.
3: It's now time for a level up. 우리 writing 시작해 볼게요. Okay,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우리 아이가 다양한 심부름 혹은 집안일을 하고 있네요. First, what is he doing? 지금 청소를 하고 있어요. I clean my room every day. 나는 매일 내 방을 청소해 라는 말이죠. 우리 친구들은 매일 청소하나요? 그러면 I clean my room every da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Every day 대신에 다른 주기를 넣어도 돼요. 뭐 every week, 매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 뭐 하고 있죠? 엄마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I help my mom. 근데 뭘 하고 있어요? With the laundry. 빨래하는 거를 도와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Laundry 기억나죠? I help my mom with the laundry.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aundry는 더러운 옷부터 깨끗해져 나온 옷까지 그 모든 상태의 옷을 다 laundry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I fold my clothes. 빨래가 나오면 우리가 접어야 되죠. 접다가 fold였죠. I fold my clothes. Very good. 자, 그 다음에 엄마가 지금 뭐라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식탁, 상을 차려라. Every meal, 자, 매 식사마다 나는 뭘 해요? I set the table. 그쵸? Set the table이 상을 차리다 라는 말이었어요. You too, right? 여러분들도 every meal, I set the table.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는 심부름하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I like doing household chores. 나는 집안일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Household chores. 좀 기니까 쓰는 연습 많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I like doing household chores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쭉 써본 내용들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My household chores. I clean my room every day. I help my mom with the laundry. I fold my clothes. Every meal, I set the table. I like doing household chores. 잘했어요. 여기에 없는 것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하는 심부름이나 집안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써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y household chores. 나의 심부름 혹은 집안일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였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럼 체크 할게요. 맞아요. 뭐 clean, 청소하는 것도 my room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을 청소할 수 있잖아요. 같은 표현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글쓰기 많이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집안일에 대해서 글쓰기를 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everyon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쓰레기나 재활용품 지정된 장소에 잘 버리나요? 잘하고 있죠? 자, 그것과 관련된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글쓰기도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6. Tuesday. Keeping clean. I can write about how to keep clean.
0: All right then. Let's start with review. 자,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So how do we keep clean? The teacher is telling us. 일단은 화장실을 깨끗하게 써야 되겠죠? You have to flush the toilet. 그 다음에 쓰레기. 쓰레기는 어디에 넣어야 돼요? In the trash can, of course.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재활용 마크 있는 것들. 걔네는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plastics with plastics. 그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버리는 장소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재활용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옷 같은 거 작아졌다고 막 버리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필요로 할 수 있으니까 주위에 물어보고 주는 게 좋겠네요. So there are many ways to keep clean. Let's review the expressions then. 자, 그럼 우리 표현부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Don't forget to 뭐뭐 라는 표현이 있었죠. 뭐뭐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었는데 자, don't forget to call me 라고 하면 나한테 전화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to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와서 그 행동하는 거 잊지 마요 라는 말로 쓰입니다. Don't forget to call me. Flush the toilet. 이게 바로 화장실에 있는 변기에 물을 내리다 라는 뜻이죠. Flush the toilet. I flushed the toilet. 저 화장실 변기 물 내렸어요 라는 말이겠네요. ED를 붙였죠. 이거는 과거를 나타내주는 거겠네요. Flushed. I flushed the toilet. Throw away the trash. 자, throw away가 바로 버리다 라는 뜻이고요. Trash가 쓰레기라는 뜻이었죠. 주로 물기 없는 쓰레기를 trash라고 한다고 했어요. Did you throw away the trash? 쓰레기를 버렸나요? 라는 말이죠. Did you throw away the trash? Recycle. Re는 다시 뭐뭐하다 라는 의미고요. Cycle은 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플라스틱 제품을 썼어요. 이거를 재활용을 하면 또 다시 다른 용도로 이게 또 변하니까 recycle이 바로 재활용이라는 표현인 거죠. 자, I love to recycle 이라고 하면 저는 재활용하는 걸 좋아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다, recycle 잘 기억해 주시고요. Give away. 요거는 바로 남에게 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입던 옷을 물려줄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새 상품을 그냥 줄 때도 give away 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중고 거래하는 앱 있잖아요. 거기서 나눔할 때 give away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I gave my sweater away.

0: 라고 하면 내 스웨터를 남에게 줬어요 라는 뜻이죠. I gave my sweater away. 자, 여기서 give의 과거는 gave예요. 여기에 d를 붙여서 gived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야 되겠죠? I gave my sweater away. Very good.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중요한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나요? 조금 길긴 했는데 바로 그쵸? important라는 단어였어요. im, im으로 시작하겠네요. 그 다음에 poor, p-o-r, tent, t, 그쵸? e-l-a-n-t, 맞아요. important, 이렇게 스펠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불을 끄세요. 불을 끄다는 turn 뭘까요? turn off the lights죠. 반대로 켜다라고 할 때는 turn on을 쓰면 돼요. 그래서 전자제품을 켜고 끌 때는 on, off라는 표현을 쓰죠. Very good, everyone. 잘했어요. Culture
1: time.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Today, we will look at leisure activitie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은 여러 나라의 여가 활동들을 살펴보기로 해요. 한국에서는 태권도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Taekwondo is popular in Korea. 다른 나라들의 여가 활동들 볼까요? Let's look at the first activity. 어느 나라의 여가 활동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Australia. 맞아요. 오스트레일리아예요. What activity is it? It's swimming. Australia is surrounded by the sea. 오스트레일리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수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Children enjoy swimming in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수영을 즐겨 합니다. Swimming is popular in Australia. Let's look at the next activity. 어느 나라의 여가 활동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Canada. 맞아요. 캐나다입니다. What activity is it? It's skating. Canada has a long winter. 동절기가 긴 캐나다는 겨울 스포츠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Children enjoy skating in Canada. 캐나다에서는 스케이트를 즐겨 탑니다. Skating is popular in Canada. Let's look at the next activity. 어느 나라의 여가 활동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Norway. 맞아요. 노르웨이입니다. What activity is it? It's skiing. Norway also has a long winter. It has a lot of snow during winter. 빙하의 나라 노르웨이는 긴 겨울 동안 눈이 많이 내립니다. Children enjoy skiing in Norway. 노르웨이에서는 스키를 즐겨 탑니다. Skiing is popular in Norway. Let's look at one more activity. 어느 나라의 여가 활동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Finland. 맞아요. 핀란드입니다. What activity is it? It's ice hockey. Finnish people love to watch ice hockey. 핀란드에서 아이스

0: 하키는 국민 스포츠로 불립니다. Children enjoy ice hockey in Finland. 핀란드에서는 어린이들도 아이스 하키를 즐겨 합니다. Ice hockey is popular in Finland. There are many different leisure activitie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여러 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여가 활동들이 있어요. What's your favorite leisure activity? 여러분들은 어떠한 여가 활동을 가장 좋아하나요? Hope you are enjoying your own activity.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자, 이제 라이팅을 본격적으로 해보는 Level Up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어떤 것들을 해야 우리 주위가 깨끗해지는지 같이 한번 글쓰기 해볼게요. Keeping clean. 주위를 깨끗하게 하는 거는 중요하겠죠, 여러분? 중요한 어떤 표현이 있었죠? Important. 맞아요. Keeping clean is important. 자, 뭘 해야 될까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깜빡한 거 없나요? 그렇죠. 변기를 내리는 거를 깜빡하면 안 돼요.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그 다음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죠? Throw away the trash in the trash can. 쓰레기통은 trash can이라고 하면 돼요. Throw away the trash in the trash can. 자, 그 다음에 recycling,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recycle은 재활용하다였고요. recycling이라고 하면 재활용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If it's reusable. 자, re가 또 나왔네요. 그렇죠? use는 사용하다고, able은 뭐뭐 할 수 있는. 그래서 reusable이라고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만약에 그렇다면 give it away. 누군가에게 나눠주세요 라는 뜻이겠죠. If it's reusable, give it away.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Keeping clean is important.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Throw away the trash in the trash can. Recycling is important. If it's reusable, give it away.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글쓰기 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how to keep clean.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이 깨끗한지에 대해서 한번 쓸 수 있다 였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오늘 배운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글쓰기 해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2: (목소리)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뜰차.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3: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리 와.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0: 엘리베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1: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때 한창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창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먹는 걸 좋아하나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도 먹고 또 간식도 먹잖아요. 자,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나요? 복습하면서 라이팅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6. Wednesday. Meals and snacks. I can write about my daily meals and snacks.
0: 자, 그러면 리뷰 한번 해볼까요? Look! 오, 저기 보니까 Mom is cooking. 아침 시간인 것 같네요, 그쵸? 자, 엄마가 열심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엄마 토끼가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맛있겠다, 그죠? 우리 토끼는 점심을 어디서 먹을까요?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것 같아요. He eats lunch at school. Then what about dinner? 다시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쵸? He's eating dinner. 그런데 또 뭘 생각하고 있어요? 저녁으로 부족한가요? 밤에 야식 먹을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쵸? 뭐 매일 먹으면 안 좋겠지만 가끔은 괜찮을 것 같아요. Alright then, let's look at some English expressions regarding meals and snacks. 자, 일단 cook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바로 요리하다 라는 뜻이에요. My dad cooks 라고 하면 우리 아빠가 요리를 하세요 라는 뜻이죠. My dad cooks. 자, 그 다음에 breakfast가 바로 아침 식사라는 뜻이에요. break는 깨다, 뭐 부수다 라는 뜻이잖아요. fast는 음식을 안 먹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밤에 잘 때는 음식을 안 먹죠. 사실 저녁 이후에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잘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데 그거를 깨는, 다시 음식을 먹는 시간이다 라고 해서 breakfast라고 부른대요. 참고해 주세요. I eat breakfast every day. 나는 매일 아침 식사를 먹어요 라는 의미죠. What about you? 우리 친구들은요? Do you eat breakfast every day? 자, 그 다음에 점심 식사는 lunch이죠. What time do you have lunch?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라는 질문이네요. 우리 친구도 대답해 볼까요? What time do you have lunch? 다 다르네요. 자, 그 다음에 come hom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집으로 오다 라는 뜻이죠. I come home at 3 라고 하면 나는 3시에 집에 와요 라는 의미겠네요. 그쵸? 여기서 dinner가 바로 이제 저녁 식사라는 의미죠. Let's have dinner. 우리 저녁 먹읍시다 라는 말이겠죠. Let's have dinner. 네,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quiz time이에요. 우리 친구들 보통 점심은 학교에서 먹죠. 자, 학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 너무 쉬웠나요? 그쵸, school이라고 하는데 요거 발음 나는 대로 한번 스펠링 해볼까요?

0: 발음은 C죠. 그 다음에 H가 와요. 맞아요. 그 다음에 O, O, L이죠. 그래서 저 H 때문에 school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지만 school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CH 발음이 크 발음으로 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냥 참고해 주세요. 자, 야식. 우리 친구들 야식 좋아하나요? 야식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나요? 야식은? 맞아요. Midnight snack이라고 하죠. Midnight이라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 저녁 12시를 뜻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늦은 시간에 먹는다라고 해서 꼭 12시가 아니더라도 Midnight snack이 바로 야식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보통은 막 거한 거를 먹지 않고 간단한 걸 먹기 때문에 간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Midnight snack. 이 표현도 잘 기억해 주세요. 많이 많이 복습해야 되겠죠?
1: Culture time.
2: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Today, we will look at different food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식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Let's look at the first one. 이곳은 어느 나라의 음식일까요? That's right, India. 맞아요, 인도의 음식입니다. What's this? It's tandoori chicken. 단두리 치킨이에요. It's marinated roasted chicken. 닭을 향신료로 양념해서 탄두르에서 구운 인도의 전통 음식이에요. Indian people enjoy this food at festivals and parties. 인도 사람들은 특히 축제나 잔치날에 즐기는 음식이에요. Tandoori chicken is from India. Let's look at the next one. 이곳은 어느 나라의 음식일까요? That's right, Vietnam. 맞아요, 베트남 음식입니다. What's this? It's the rice noodle, pho, 쌀국수, 포예요. It's a popular food in Vietnam.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음식이에요. Vietnam is well known for rice noodles. 쌀국수에 고기와 야채를 곁들여 먹는 베트남의 대표 음식이에요. Rice noodles are from Vietnam. Let's look at the next one. 이것은 어느 나라의 음식일까요? That's right, Mexico. 맞아요, 멕시코 음식입니다. What's this? It's a taco. 타코예요. It's a traditional Mexican food. 멕시코 전통 음식이에요. You put different meats and vegetables in a corn tortilla. 옥수수 가루로 만든 토르티아에 고기와 채소를 넣어 먹어요. Tacos are from Mexico. Let's look at the next one. 이곳은 어느 나라의 음식일까요? That's right, Italy. 맞아요, 이태리 음식입니다. What's this? It's a pizza. 피자예요. Pizza is very popular worldwide. 피자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A pizza is a round open pie. You choose toppings. Pizza is from Italy. Let's look at one more food. 이것은 어느 나라의 음식일까요?

0: Right. Turkey. 맞아요. 터키 음식이에요. What's this? It's a kebab. 케밥이에요. Kebab means grilled meat in Turkish. 케밥은 터키 말로 불에 구운 고기라는 뜻이에요. Kebabs are from Turkey. Which one is your favorite food? I like pizza. 세계 다양한 음식들이 참 많네요.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All right, it's level up time. 이제 writing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한번 써볼게요. 일단 아침에 누가 요리를 하고 있나요?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죠. My mom cooks every day. 우리 엄마가 매일 요리를 하세요 라는 말이죠. My mom cooks every day.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She makes me 아침 식사는 breakfast. 자, 우리가 방금 she cooks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런데 she cooks me breakfast라고 해도 되지만 make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영어에서는 여러분 글쓰기 할 때 중요한 게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도 많이 연습해 주면 좋아요. 자, she makes me breakfast. 자, 그 다음에 점심은 어디에서 먹나요? I eat lunch at school. 학교에서 라는 표현이 at school이죠. 나는 학교에서 밥을 먹어요. 점심을 I eat lunch at school. 자, 그러면 집에 와서 저녁을 먹겠네요. I come home and eat dinner. Come home이 집에 오다였죠. I come home and eat dinner. 그리고 야식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야식을 먹을 예정인가 봐요. 자, 그런데 매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야식은. 그래서 그리고 가끔은 내가 야식을 먹어요 라고 할 때는 Then I sometimes have a midnight snack 이라고 하면 돼요. 야식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먹는다의 의미로 a midnight snack 이라고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My mom cooks every day. She makes me breakfast. I eat lunch at school. I come home and eat dinner. Then I sometimes have a midnight snack. 잘했어요. Very good.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y daily meals and snacks. 매일 먹는 식사와 간식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2: Kingsua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들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나는 아파요. 아니요, 나 안 아파요. 나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런 표현들 우리 배웠었죠? 다 기억나나요? 자, 그런 표현들 우리 복습하면서 글쓰기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6. Thursday. Not in a certain state. I can write about not being in a certain state.
0: 자, 그러면 리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Looking at the picture. Giraffe and elephant are here. 자, 우리 코끼리와 기린이 있는데 코끼리가 아파 보였나 봐요. 그 또 배가 고파 보였나 봐요. 우리 기린이 나뭇잎도 챙겨주고 약도 챙겨주고 있네요. I think giraffe is a very good friend. But do you think elephant is hungry? Do you think he's sick? 우리 코끼리는 아프고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궁금하네요. 자, 어떤 표현들로 이 상황을 우리가 글로 쓸 수 있는지 한번 복습 들어가 볼게요. worried 라고 하면 걱정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be worried about 뭐뭐는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worried 라는 요 단어도 잘 외워두면 좋겠지만 be worried about 이라는 표현 자체도 잘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그쵸? Are you worried about me? 라고 하면 지금 내 걱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Are you worried about m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Give 라는 표현은 주다 라는 뜻이죠. He gave me a cookie 라고 하면 그는 저에게 쿠키 하나를 줬어요 라는 뜻이 되겠네요. He gave me a cookie. Hungry. 바로 그쵸. 배가 고픈 이라는 뜻입니다. I'm 이라고 시작을 하면 나는 어떤 상태야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I'm hungry 라고 하면 나 배고파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I'm hungry. 이렇게요. Sick 라는 표현은 아픈 이라는 뜻이죠. I'm really 라고 하면 우리 I'm으로 시작하는 거는 나는 어떤 상태야 였잖아요. 나는 정말로 어떤 상태야 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I'm really. 그래서 I'm really sick 라고 하면 저 정말 아파요 라는 의미죠. 진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플 땐 I'm really sick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Sad 라는 표현은 슬픈 이라는 뜻이에요. Are you 뭐뭐 라고 하면 당신은 어떤 상태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I'm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할 때는 Are you 뭐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Are you sad? 라고 하면 슬프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Are you sad? I'm not 뭐

어머라고 하면 나는 어떤 상태가 아니야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I'm really, I'm not 이런 거잘 외워두면 좋겠죠. I'm not hungry. 나배안 고파 라는 말이 되겠네요. I'm not hungry.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퀴즈 한번 풀어볼 텐데요. 기린. 아까 기린 친구 있었고 코끼리 친구 있었잖아요. 기린은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였어요? 바로 giraffe이죠. 맞아요. 그래서 G로 시작을 합니다. giraffe이잖아요. G 다음에는 뭔가 모음이 올것 같아요. G, I일까요? E일까요? 바로 I죠. 그 다음에 R, raff이니까요. 요 뒤에는 A, F, E가 오죠. 그래서 giraffe에는 F가 두개 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나는 아프지 않아요. 라고 할 때는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까요? I am not sick. I am always sick. I am sometimes sick. 정답은? 맞아요. 1번이죠. I am not sick. Always는 항상, sometimes는 가끔, 요런 의미였고요.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I am not 뭐뭐 많이 연습해 주세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I am not sick. 그쵸? I am not sick. I am. 우리 코끼리는 아프지 않고 얼굴 표정을 보니까 슬프지도 않아요. Not sad.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I am happy.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코끼리 행복하고 안 아프지만 이렇게 걱정해주는 giraffe, 기린에게 너무 고맙겠죠. 그래서 thank you giraffe 이렇게 편지를 썼네요. 자, 그러면 이런 편지 내용을 일기장에 쓴 것 같은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Giraffe was worried about me. He gave me some leaves. But I was not hungry. Giraffe asked if I was sick. I am not sick. He also asked if I am sad. I am not sad. I am happy. Thank you, giraffe. 자, 우리 친구들도 고마웠던 친구가 있으면 오늘 영어로 일기 한번 써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not being in a certain state. 나는 어떤 상태가 아니야 라고 글을 쓸 수 있다 였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I am not 뭐뭐 이거 많이 써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everyon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네,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이 있었죠. 자, 그 표현 복습하면서 글쓰기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6. Friday. Asking politely. I can write politely.
0: Let's start with review. 자, 복습 시작해 볼게요. 오, 여기 여자애가 있는데 her name is Jenny. Jenny라는 친구예요. 근데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 엄마한테 쪽지를 남기는 것 같은데 물어볼 게 있나 봐요. 엄마한테 물어볼 때 좀 공손하게 물어보면 엄마가 yes, okay 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What is she thinking about? 아, 아무래도 케일린의 집에 놀러 가고 싶은가 봐요. So she's gonna ask if she can go to Kaylin's house. 그런데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공손하게 물어봐야 될 이유가 있었네요. Sleep over. 잠을 자고 오고 싶은가 봐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의 집에 가서 이렇게 자고 오는 적도 있나요? Well, you can ask your mom politely and maybe she'll say yes. 자, 어떤 표현들을 이때 쓸 수 있는지 우리 복습해 볼게요. May I? 자, 이게 바로 공손한 질문의 시작이죠. May I?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뭐를 좀 해도 될까요? 라는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에요. 영어에는 존댓말, 반말 이런 게 없다고 했죠. 대신 표현들로 약간 조금 더 공손한 표현,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들 이렇게 나뉩니다. 자, may I? 이걸로 한번 문장 만들어 볼까요? May I go to the restroom? 자, 우리 친구들 수업 시간에 갑자기 너무 화장실이 급해요. 가야 됩니다. 그럴 때 May I go to the restroom?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겠죠. 선생님께 굉장히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화장실 가도 될까요? 자, 그리고 May I sit here? 모르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앉아도 되냐?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고 할 때는 May I sit he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May I? 잘 기억해 주세요. Also라는 표현은 또한이라는 뜻이죠. May I also eat a banana? 저 사과도 먹었는데 바나나도 또 먹어도 돼요? May I also eat a banana?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I also went to school. 저는 학교에도 갔어요. 이렇게 말할 때도 I also went to school.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Sleep over가 바로 친구 집에서 뭐 잠을 자다, 남의 집에서 잠을 자다라는 뜻이에요. I slept over yesterday라고 하면 저는 어저께 그 집에서 잠을 잤어요 라는 뜻이겠죠. Sleep의 과거는 slept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I slept over yesterday. 너 어저께 케일린의 집에 갔었어? Mm-hmm. I slept over yesterday. 나 어제 케일린 집에서 잤어? 이럴 때 쓰는 거겠죠. Say yes. 네 라고 말하다, yes 라고 말하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Did he say yes? Yes 라고 했어 그 사람이? 이거는 또한 뭐 동의했어? 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쵸? 그 사람이 하겠다고 했어? Did he say yes?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자,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may I? 질문을 했었잖아요. 질문, 영어로 뭘까요? 질문은 question이죠. 맞아요. qua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들은 보통 qu로 시작을 하죠. question이잖아요. 우에, 우에 요거는 e가 그 다음에 오겠죠. 그렇죠? q, qu에 그 다음에 s-tion, s-t-i-o-n이 되겠네요. question 요 스펠링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저도 갈래요, 나도 갈래 라고 할 때는 I 땡땡 want to go 라고 할 수 있는데 I really want to go 일까요? I always want to go 일까요? I also want to go 일까요? 정답은 맞아요, 3번이죠. I also want to go. Also가 또한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I really want to go는 나 정말 가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공손하게 물어보는 편이죠, 그쵸? 저 화장실 갈래요? 라고 할 때도 저 혹시 화장실에 갔다 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영어로도

0: No, I can't.
1: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Level Up 시간이죠? It's writing time! 자, 아까 제니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자, 처음에 편지를 쓸 때 앞에 누구누구에게라고 할 때는 Dear를 쓰면 되죠. Dear Mom. 자, 여기서 Mom에 대문자 M으로 썼죠. 이렇게 이름 대신에 호칭을 쓸 때는 꼭 대문자로 써줘야 돼요. 우리 서로의 이름 대문자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의 엄마라고 할 때는 대문자로 쓰지 않습니다. 부를 때, 호칭으로 쓸 때만. 자, 엄마한테 뭐라고 질문하는 걸까요? 일단 제가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볼 수 있겠죠. May I ask a question?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인데 사실 질문을 많이 했죠. 자, 뭐라고 질문했냐? 제가 케일린의 집에 가도 될까요? 공손하게 하면 May I go to Kaylin's house? 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케일린 대신에 여러분의 친구들 이름을 넣어도 돼요. May I go to Sua's house? May I go to 영수's house?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자고 와도 되냐? May I also sleep over? 자,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자고 와도 될까요? 이기 때문에 also까지 넣어줬죠, 그죠? May I also sleep over?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엄마가 꼭 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다? Say yes였죠. I hope you say yes. 엄마가 꼭 yes라고 해줬으면 좋겠네요. 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너무 고맙다 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Thanks, Mom. 이미 고맙다고 하는 거는 엄마가 거의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여기서도 대문자 M을 써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편지를 끝맺을 때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love 누구누구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love Jenny 나의 이름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May I ask a question? May I go to Kaylin's house? May I also sleep over? I hope you say yes. Thanks, Mom! 잘했어요. 편지 내용 다 읽어봤고 여러분도 편지 한번 써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politely. 공손하게 글을 쓸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May I?만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 끝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Hello,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더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영어 공부하면서. Alright?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6. Monday. Where is it? I can talk about where things are.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자,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보러 갈까요? 자,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문어가 등장하네요. 그쵸? 근데 보하니 The octopus is looking for something.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를 찾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여러 개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쌤이랑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빠밤. 자, 일단 처음에 여기 무엇이 보이죠? 화살표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죠. 가방이네요. 자, 가방이 어디 있지? 내 가방이 어디 있지? 영어로 Where is my bag?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Where is my bag? 자, where is my 하게 되면은 내 무엇은 어디에 있지? 내 뭐뭐는 어디에 있지? 라고 하는 표현인가 쌤이랑 예전에 배웠죠? 자, 근데 이번에는 bag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문어가 지금 가방을 찾고 있습니다. Where is my bag? Where is my bag? Okay. 자, 그 다음은요. On 나왔습니다. on은 바로 뭐뭐 위에 라는 뜻이죠. 자, on, on, on. 자,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빠밤. Is it on the table? One more time. Is it on the table? table은 우리가 알듯이 table이죠. 그래서 여기 is it on the table? 하게 되면 그거 테이블 위에 있나요? 그거 테이블 위에 있어? 라고 하는 문장 되겠죠? Is it on 위에 on the table 하니까 table 위에 있나요? Is it on the table? 기억할 수 있겠죠? Okay. 자, 그 다음은요. between 나왔습니다. In between 쌤이랑 배웠던 거 기억나요? 노래? In between 바로 뜻이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물건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 라고 말할 때 between 단어 쓰겠죠? 자, 한번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It's between the chairs. One more time. It's between the chairs. 자, chair가 지금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지요. 그래서 chair들, 의자들 사이에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it's between the chairs. 그건 의자들 사이에 있어. It's between the chairs. Between, between 기억할 수 있겠죠? Between이 아니라 between, between. Alright, 좋아요. 자, 그 다음은요. Behind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behind가 아니라 behind. Behind. 우리 왜 behind story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바로 그 behind입니다. Behind가 뜻이 뭐뭐 뒤에라는 뜻이에요. Behind, behind. 문장에서 볼게요. Is it behind the door? One more time. Is it behind the door? Door는 문이지 얘들아. 그래서 그거 문 뒤에 있어? 라고 하는 거겠죠? Is it behind the door? 그거 문 뒤에 있나요? Is it behind the door? Behind, behind, behind. 기억할 수 있겠죠? Alrighty. 자, 여기까지가 네 개 문장이었고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보자. 빠밤. Number one. Where is the apple? 자, 지금 그림을 보니까는 사과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apple? Okay, 자, 그럼 선생님이 읽어줄게. A. Under the box. B. Behind the box. C. On the box.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선생님이랑 예전에 배웠던 거 잘 생각해보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Okay,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The answer is On the box 되겠죠? 얘들아, on이 무슨 뜻이야? 뭐뭐 위에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지금 사과를 보니까는 박스 위에, on the box 있죠? 잘했습니다. under 하면 아래라는 뜻이고, behind는 뭐야? 뭐뭐 뒤에라는 뜻이지? 그래서 on이 정답이 되겠죠? Okay. 자, 두 번째는요. Number two. Where is the apple? 이번에도 사과가 어디에 있네요. Where's the apple? 자, 지금 상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자, 뭐뭐 사이에 영어로 뭐였죠? 그치. Between. Between이 아니라 between이라고 했어요. Between을 스펠링을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랑 생각해보자. 일단 B 오겠죠. B. 그래서 E가 오고요. T 소리 났고요. W 소리 와야 돼. W, W, W. W 오고요. Between. E 소리가 기니까 E가 하나 더 들어가서 짜잔! Between 완성됐습니다. BET WEEN. Between. Alright.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quiz time이었습니다.
2: Singing time.

자, 신나는 롤플레이 타임 시작해볼게요. 역할극이지? 쌤이 A, 우리 친구들이 B입니다. 우리 한번 연기 실력을 보여주자고요, 오케이? 자,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자, 문어, octopus is looking for something.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죠. 자, 선생님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볼게요. 짜자잔. 자, 선생님 차례야. Oh, where is my bag? Where is my bag? 뭔가 굉장히 서두르고 마음이 조급해 보이면서 말하는 것 같죠? Where is my bag? 내 가방도 어디 있죠? 내 가방 어디 있어요? Where is my bag? 자, 그랬더니 어우, 엄마 문어, the mommy octopus가 It's the desk 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그림을 보아하니 뭐예요? 그렇죠? under가 나와야 되겠죠. 아래에 있잖아요. 그쵸? 가방이 지금 책상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it's under the desk가 되겠죠? desk는 책상, under는 뭐뭐 아래에. 그래서 it's under the desk. 해볼게요. 시작! It's under the desk. 잘했습니다. 그거 책상 아래 있어. 라 그러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Oh, I can't find my homework. 라고 합니다. Uh-oh. 그 무슨 뜻이야? 자, I can't find my... 하면은 난 내 무엇 무엇을 못 찾겠어. 라는 뜻입니다. 이거 사실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내 뭐뭐 못 찾겠어. 어딨지? 라 그러는 거예요. I can't find my... 자, 여기서는 숙제를 못 찾겠대. 큰일 났다, 이 문어. 그쵸? 숙제 잃어버린 것 같아요. I can't find my homework. 내 숙제를 찾을 수가 없어. 라 그러네요. 네, 엄마께서 찾아주실까? 짜잔. Is it the table? 라고 하십니다. 아, 그림 보니까 얘들아, 지금 테이블 위에 있어요. 자, 뭐뭐 위에, 영어로? 그쵸, on이 들어가야겠죠. Is it on the table? 라고 하시는 것 같죠. 자,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저거 엄마께서, 엄마의 톤 있지? Is it on the table? 시작. Is it on the table? 잘했습니다. 그거 테이블 위에 있니? 그거 테이블 위에 한번 봐봐. 이러시는 거겠죠? 자, 그랬더니 또 이걸 찾습니다. Oh, my watch is gone.

0: watch is gone. 자, gone은 bye bye, bye bye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네, 완전히 없어졌어. My watch is gone. 무엇이 없어졌을까? Watch, 손목시계입니다. 자, 내 손목시계가 없어졌어, 사라졌어라는 거죠. 내 손목시계가 사라졌어요. My watch is gone라고 하는 거겠죠. 이때 엄마께서 찾아주실까? It's the books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아하니 책들 사이에 있지요. 뭐뭐 사이에 영어로 B로 시작합니다. 뭐지? 그치, between이 와야죠. It's between the books. 자, between은 자, 두개 이상의 물건들에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겠지? 뭐뭐 사이에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책들 사이에 있네요. 그래서 It's between the books 라고 하면 되겠죠? 그거 책들 사이에 있어. 그거 책들 사이에 있어. It's between the books.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t's between the books. 잘했습니다. 아유, 우리 문어 참 잃어버린 것도 많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는 I lost my umbrella. 또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I lost my umbrella. 자, lost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유, umbrella는 뭐예요? 우산입니다. 아, 나내 우산 잃어버렸어요. I lost my umbrella라고 하는 거겠죠. 이번에 또 엄마께서 찾아주실까요? Is it the door?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 보아하니 door 문 뒤에 있지요. 자, 뭐뭐 뒤에? Behind 오겠습니다. Is it behind the door? 그거 문 뒤에 있니? Is it behind the door? 시작. Is it behind the door?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의 roleplay time이었어요.
1: On. Is it on the table? Between. It's between the chairs. Behind. Is it behind the door?
2: Where is my bag?
1: It's under the desk.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리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where things are. 나는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다. 그쵸? 할수 있죠?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0: shiny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6. Tuesday. Shopping. I can talk about shopping and price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지요. 자,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얘들아, 얼른 보러 갈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뭔가 굉장히 busy, busy, 바빠 보입니다. 그쵸? 자,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쇼핑하고 있는 것 같아요. They're at a store. Maybe it's a shopping day. 자, 쇼핑 데이인가 봐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로는 화살표로 지금 어디가 되어 있나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How much is it? 이거 얼마인가요? How much is it? 이거 얼마예요? How much is it? 자, 가격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문장이지요. 이거 얼마인가요? 어떻게 한다고요? How much is it? 자, 이렇게 실제 상황에선 이렇게 말해도 돼요. How much is it? 따라라라. 시작. How much is it? 이렇게 끝을 올려줘야 돼.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하는 거 안 됩니다. How much is it? Alrigh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단어가 나왔어요. Expensive. One more time. Expensive. 비싼이란 뜻이죠. 값이 비싼, 가격이 비싼이라고 말할 때 expensive 할 수 있습니다. expensive 할 때 expensive가 아닙니다. expensive. 뺀 소리를 내줘야 돼. 시작. expensive. expensive. expen 아니고 뺀. Alright. 자, 문장에서 볼게요. 자, is it expensive?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 Is it expensive? 그것은 비싼가요? 시작! Is it expensive? Is it expensive? 그거 비싼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왜 물건 쇼핑하다가 이거 좀 가격이 나가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Alrighty.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반대 표현도 알려줄게요. 자, expensive가 가격이 비싼이라면 가격이 조금 싼 제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럴 때는 cheap라는 단어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cheap, 값이 싼이란 뜻이에요. expensive의 반대말이겠죠? 자, cheap, cheap. 또는 비싼은 expensive. 꼭 기억하세요. Alrighty. 자, 그 다음은 different 나왔어요. Different. Different. 다른이란 뜻이에요. 뭐가 뭐랑 다르다 할 때 그 다른. Alright. 문장에서 보자.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너무 길어요. One more time.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자, 이건 무슨 뜻일까? 자,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자, different는 다른이란 뜻이고 color는 색상이지요. 그래서 혹시 이거 다른 색상으로도 있나요? 다른 색깔로 이거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디자인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문장 꼭 기억하면 좋겠죠?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자, different 단어 꼭 기억할게요.

0: different. Okay. 자, 그 다음은요. better 나왔습니다. better. 더 나은이란 뜻이에요. 뭐에 비해서 뭐가 더 낫다 할때 better. Okay. 자, 문장에서 볼게요.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자, 너는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드니? 너는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 라고 할때쓸수 있는 문장이겠죠? 어느 것이 더 나은 것 같아?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어떤 것이 더 좋아?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들어? 라고 할때쓸수 있겠죠? Okay,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오케이, okay, 기억하면 좋겠죠? 자, 우리 그럼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짜잔! Number one, different는 무슨 뜻일까요? different. 자, A, 같은, B, 다른, C, 빠른. Alright, I'm gonna give you 3 seconds. Ready? Different, different, alright? 3, 2, 1. 정답은 짜잔 다른이겠죠? Different, different, different color 하면은 다른 색상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지요? 잘했습니다. 자, number 2는요. Which one is more expensive? 자, more 하면 덜한 뜻이고 expensive는 무슨 뜻인지 안 알려줄 거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세요, okay? 자, 어느 것이 더 expensive하니에요? A. 시계인데, 오, 50만 원이래요. Alright. B. 시계인데, 5천 원이래요. Which one is more expensive? Alright. I'm gonna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50만 원과 5천 원 중에 뭐가 더 expensive해요? Expensive한 거는 바로 A겠죠. 왜? Expensive는 값이 비싼이란 뜻이니까요. 그쵸?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퀴즈 타임이었어요.
1: Singing time.

얘들아, 이제 마지막 코너야. 롤플레이입니다. 롤플레이는 역할극이죠. 쌤이랑 한번 연기를 해봅시다. 쌤이 A, 우리 친구들이 B. Alrighty, 시작해볼게요.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Shopping day지요. 쇼핑하는 날인 것 같은데요. 쌤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자. 짜잔! A, 선생님 먼저네. Is it expensive? Is it expensive? 뭘 물어보고 있죠? Expensive 가 뜻이 값이 싼 거야, 비싼 거야? 그쵸, 비싸니죠. 그래서 is it expensive 하면은 이거 비싼가요? 이거 값이 좀 나가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Is it expensive? Is it expensive?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주자. 멋있게 대답해주세요. No, it's, no래. 그럼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가격이 싸다는 거겠네. 값이 좀덜 나가는 싼이란 뜻은, 영어로 뭐였죠? cheap였죠? 아니요, 이거는 가격이 아주 괜찮습니다. 가격이 싸요. No, it's cheap. 해볼게요. No, it's cheap. 시작. No, it's cheap. 잘해서. 칩이 아니야. 칩하면 감자 칩이에요. No, cheap. cheap. Alright, 길게. Okay, 그 다음 선생님 차례네. 짜잔.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Different는 다른이란 뜻이고, color는 색상. 그래서, Do you have it? 너 이거 갖고 있니? 이거 혹시 다른 색상으로 갖고 계신가요?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0: different color라고 물어봅니다.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이거 다른 색상도 갖고 계시나요? 했더니 갖고 있으실까요? 없을까요? Oh, yes, we have it in. 무슨 색깔이 있나요? 짜잔! 빨간색을 갖고 계시네요. 자, yes, we have it in red. 네, 저희 빨간 색상도 있어요. 같은 걸로 빨간색 색상도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Yes, we have it in red. 좋습니다. 자, we have it in 그 다음에 색깔을 넣어주면 우리는 이 색상도 갖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색깔 앞에 in 단어가 들어간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on in도 아니고 under도 아니고 in이야, 얘들아. We have it in red. 우리는 빨간 색상도 갖고 있습니다. We have it in 뭐라고? red.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선생님 차례죠?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지금 뭔가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아, 어느 게더 나은 것 같아요?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어느 거에 더 마음에 드세요?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이거 물어볼 수 있겠지, 그쵸? 쇼핑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어느 게더 마음에 들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할 거냐면, I like the one better. 나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할 텐데, 뭐가 더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파란색이 더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 같죠? I like the blue one better. 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해볼게요. 시작. I like the blue one better. 좋아요. Better가 무슨 뜻? 더 나은이란 뜻이었죠?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은요. How much is it? 또 해볼게요. 자, how much is it? 하면은 이거 얼만가요? 라는 뜻이었죠?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물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해볼까요? 짜잔! The total is, 빠라바라바람 해볼게요. 자, 얼마인 것 같아? 와우, 6,000 won. total 하면 총이란 뜻이죠. 그래서 총 6,000원입니다. 라고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The total is 6,000 won.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우리 롤플레이였어요.
1: Expensive. Is it expensive? Different.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Better.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2: How much is it?
1: The total is 6,000 won.
0: Tomcat,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shopping and prices. 나는 쇼핑과 가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쌤이랑 내일도 만나서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3: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mor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더 좋은 하루를 만들어볼까요? 영어 공부하면서?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6 Wednesday Jobs I can talk about what people do in their jobs.
0: 자, 우리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죠. 자,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치?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Oh, we see four different jobs, right? 네 개의 다양한 직업군들이 보이는데요. 쌤이랑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K-pop idol 나왔어요. K-pop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뭔가요? 그쵸? K-pop, 우리 한국 음악을 막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그 아이돌들을 뜻하는 거죠. K-pop idol. 자, 우리 친구들 아이돌 좋아하나요? 자, 우리 한번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짜잔. What does a K-pop idol do? One more time. What does a K-pop idol do? 이거 무슨 뜻일까? 오, K-pop 아이돌들은 무엇을 하나요? 라는 뜻이겠죠. 오, K-pop 아이돌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물어볼 수 있겠다. 그쵸? K-pop 아이돌들은 무엇을 하나요? What does a K-pop idol do?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어, 얘들아.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요리사가 나왔네요. 요리사는 영어로 chef 되겠습니다. chef, chef. 자, 또 다른 말로는 cook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 오늘 chef로 한번 해볼게요. 자, chef가 들어간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빠밤. What does a chef do? What does a chef do? 똑같습니다. 요리사들은 무엇을 하나요? What does a chef do? Okay. 자, 세 번째 또 볼게요. 세 번째는 pro gamer. One more time. Pro gamer. 게임하는 사람들 멋있잖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도 게임 좋아하나요? 프로 게이머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나요? Okay. Pro gamer.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What does a pro gamer do? What does a pro gamer do? 자, 프로 게이머들은 무엇을 하나요? 가 되겠죠. 무엇을 할까요? 게임을 아주 열심히 연습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은요. 운동선수인데요. 운동선수는 영어로 발음이 살짝 어려워. 그래서 한번 쌤이랑 연습해보자. Athlete. 뭐라고요? Athlete. Athlete. Athlete, athlete. 아틀리트가 아니라 athlete 치니까 혓바닥을 내밀었다가 슉 넣어줘야겠죠. Athlete, athlete. Alright,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운동선수들은 무엇을 하나요? 운동선수는 무엇을 하나요? 문장에서 볼게요. What does an athlete do? What does an athlete do? 운동선수는 무엇을 하나요? 문장이 되겠죠? 잘했습니다. 자, 우리 네 개의 문장들이었고요. 쌤이랑 퀴즈 풀러 가자. 빠밤. Quiz number one. Who sings and dances? 자, 누가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출까? 한번 볼게요. Chef. B. Pro gamer. C. K-pop idol. D. Athlete. 자, 이 네 개의 직업 중에서 특출나게 singing and dancing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직업이 있어요. 뭘까요?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Of course is K-pop idol. 아이돌이겠죠. 아이돌인 되려면 노래 연습과 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답니다. 그쵸? 자, number 2 볼게요. Who cooks food? Who cooks food? Cook는 요리하다라는 뜻이죠. 선생님이 힌트 많이 줬습니다. 자, who cooks food? 자, 누가 요리를 할까요? Okay. A. Idol. Okay. B.

0: chef, C, gamer, D, athlete. I'll give you 30 seconds. 3, 2, 1. 정답은 the answer is 셰프가 되겠죠, 그쵸? 자, 셰프가 뭐예요? 바로 요리사죠. 요리사가 요리를 하겠죠. 음식을 요리하겠죠?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어요.
1: Singing time.

얘들아, 이번에는 우리 역할극 해볼게요. 롤플레이 타임 해보겠습니다. 쌤이 A, 우리 친구들이 B. 오케이, 자, here we go. 짜잔. 자, this is today's picture. How many jobs? We see four different jobs. 네 개의 직업군이 보이죠? 자,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잔. A. What does a K-pop idol do? K-pop 아이돌들은 뭐 해요? 쌤이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게. 한번 생각해봐. K-pop 아이돌들은 뭘 해요? What does a K-pop idol do? 뭘것 같아? 오케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대답해볼게요. A K-pop idol performs on the 자, 일단 perform 한 다음에는 공연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공연을 하면 어디에서 공연을 할까요? 무대. 무대가 영어로 우리 친구들 알것 같은데 S로 시작하는 거 stage죠. A K-pop idol performs on the stage 되겠습니다. 그럼 stage가 무대고 perform가 공연하다이니까 K-pop 아이돌은 무대에서 perform 공연해요 라는 뜻이겠죠? 우리 친구들 해보겠습니다. Ready, set, go. A K-pop idol performs on the stage. 잘했습니다. 무대에서 공연을 하죠? perform, stage. 배운 단어야.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What does a chef do? What does a chef do? 요리사들은 뭘 해? 요리사는 뭐예요? What does a chef do?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짠! A chef cooks food. 자, 셰프는 어떠한 음식을 만들지? 맛이 없는 음식을 만들까요? 맛이 있는 음식을 만들까요? 그쵸. 맛있는 음식을 만들자. 우리 delicious라는 표현 알지만 좀 다른 거 해볼게. T로 시작하는 풍미가 많은 맛있는이란 단어가 또 있습니다. tasty. 기억나나요? tasty도 맛있단 뜻, 맛있는이란 뜻이죠. 그래서 chef. 그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을 cook 요리합니다. 해볼게요. A chef cooks tasty food. 시작. A chef cooks tasty food. 쌤, 여기 tasty 대신에 delicious 넣어도 돼요? 당연히 되지. Delicious food, tasty food 다 가능합니다. Alright,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What does a pro gamer do? 쌤이 우리 친구들한테 또 물어볼게. 프로게이머들은 뭐해? What does a pro gamer do? 프로게이머들은 뭐 하나요? 프로게이머는 뭐해?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A pro gamer practice 연습하다지? A pro gamer practices. 근데 연습을 하긴 하는데 엄청난 연습을 해야 된대, 게임을. 그래서 주야로 아주 그냥 쉼없이 매일매일이란 뜻이 있어. 자, 영어 단어 뭐였는지 기억나요? Day and night였는데요. Day and night 하면은 끊임없이 주야로란 뜻입니다. 낮과 밤 가리지 않고 계속한다는 뜻이겠죠, 연습을.

0: 해 볼게요. A pro gamer practices day and night. Day and night가 무슨 뜻이라고요? 끊임없이. Okay? Practice는 연습하다죠? 자, 우리 친구들 해 볼게요. 시작. A pro gamer practices day and night. 잘했습니다. Day and night practice. 꼭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선 practices라고 읽혔죠. 왜냐하면 3인칭 단수니까 프로게이머 하나, 한 명.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Oh, what does an athlete do? 자, athlete. 뭐예요? 운동선수죠? 자, athlete. 우리 이거 발음 세 번 한번 하고 가자. 우리 이거 좀 어려우니까 시작. Athlete, athlete, athlete. Athlete, athlete, athlete. 잘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What does an athlete do? 운동선수는 뭐해?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운동선수는 뭘 할까? 생각했어요? 짜잔! An athlete trains. 자, athlete는 운동선수고 train은 무슨 뜻일까? 운동선수는 매일매일 무엇을 하죠? 그렇지, 훈련을 하죠. 그래서 train은 훈련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훈련을 하는데 그냥 대충 하겠어요? 엄청 열심히 해야 돼. 자, 열심히. 바로 hard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hard.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엄청 열심히 훈련을 해요. 엄청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An athlete trains hard. 시작! An athlete trains hard. 좋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roleplay였어요.
1: K-pop Idol. What does a K-pop idol do? Chef. What does a chef do? Pro gamer. What does a pro gamer do? Athlete. What does an athlete do?
0: (목소리)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I can talk about what people do in their jobs. 자, 나는 사람들이 그 직업군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이따 쭉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영어 공부하는 거 재밌었지? 잘했습니다. 쌤이랑 내일은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더 재미있는 하루를 만들어 볼게요. 영어 공부하면서, okay?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6, Thursday. Where do they work? I can talk about places where people work.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자,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쌤이랑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 여자아이가 중앙에 딱 서 있네요. 근데 주변에 다양한 장소들이 보이죠? A girl is standing near a fire station, an airport, a hospital, and a court, right? 우리 선생님이랑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fire station. 보이지요? 어웨요, 어웨요. Fire station, 소방서입니다. 자, fire station이 들어간 문장 한번 볼게요. 짜잔! There are red trucks and hoses. 자, 우리 소방서에는 무엇이 대표적으로 있죠? 그렇지, 빨간색 트럭들이 항상 있죠, 소방차들. 그리고 hoses, hoses가 뭐예요? 호스입니다. 물이 슉 나오는 호스. 그래서 거기에는 빨간색 트럭들과 호스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There are red trucks and hoses.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짜잔! 에어포트. 듣기만 해도 설레는 에어포트예요, 그쵸? 에어포트, 공항입니다. 에어포트, 에어포트. 오케이, 자,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There are suitcases and passports. 자, suitcase 하게 되면 여행 가방입니다. 그리고 passport 하면은 여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행 가방들과 그리고 여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There are suitcases and passports. 잘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엔 또 뭐가 보이지? 짜잔! A hospital. 그쵸? 병원이 보이죠? 자, 근데 병원 옆에 또 뭐가 보이나 볼게요. 마스크랑 청진기가 보이네. 마스크랑 청진기 영어 뭔가 한번 보자. 짜잔! There are masks and stethoscopes. One more time. There are masks and stethoscopes. 좋습니다. There are masks. 자, 마스크죠. 우리 병원에서는 마스크 요즘 필수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stethoscope. 어려운 단어죠. stethoscope. stethoscope가 뭘까?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목에 걸고 있는 청진기입니다. stethoscope.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거기에는 마스크들과 청진기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masks and stethoscopes. 좋아요. 마스크 한 개, 청진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들이니까 선생님이 복수형으로 만들기 위해 S들을 단어 뒤에 붙였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court가 보여요. 딱딱딱 court, 법원이지요. 자, court에는 뭐가 보여? 일단 종이, 서류, 문서들이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판사봉이 있네요. 영어로 그 단어들이 뭔지 기억날까요? 자, 쌤이랑 보겠습니다. 짜잔! There are papers and gavels. 맞아, 얘들아. 자, 문서들, 자, 종이 뭉치들을 papers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gavel 하게 되면은 판사봉이란 뜻이에요. 그쵸? gavel. Alright. 자, 그럼 다시 해볼게. There are papers and gavels. 자, 문서들과 판사봉이, 판사봉들이 거기엔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papers and gavels. Alright.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네 개의 문장들이었고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까요? 빠밤. What do doctors use? What's doctor? Doctor가 뭘까? 그건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Okay? What do doctors use? 선생님이 use는 뭔지 알려줄게. 사용하다란 뜻입니다. 자, doctor.

0: forested은 무엇을 사용하나요? A. Fire truck. B. Stethoscope. C. Gavel. 어느 걸까요? I'll give you 30 seconds. 3, 2, 1. 정답은 바로 stethoscope 되겠죠. Doctors. 뭐예요? Doctor가 의사 선생님이죠. 의사죠. 자, 의사는 fire truck, 소방차, 뇨뇨. stethoscope, 청진기. 맞죠? Gavel, 판사봉? 아니, 아니죠. 자, stethoscope. 바로 청진기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정답이 stethoscope 되겠습니다. 자, number 2는요. How do firefighters spray water? 자, firefighters들이 어떻게 물을 spray 뿌리네요? Okay. A. With a hose. Okay. B. With a stethoscope. With a stethoscope. C. With a passport.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호스로 사용하겠죠. 청진기로 물을 뿌리겠어요. 여권으로 패스포트로 물을 뿌리겠어요. No, no, no. 호스로 뿌리겠죠. 그래서 정답은 with the hose A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어요.
1: Singing time.

이번에는 롤플레이예요. 쌤이랑 연기 실력을 보여주는 타이밍이죠. 그쵸? 쌤이 A, 우리 친구들이 B 해서 쌤이랑 롤플레이 해볼게요. 롤플레이, let's go! 짜잔! 자, here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지요. 자, a girl is standing near a fire station, an airport, a hospital, and a court.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짜잔! 자, 선생님 먼저야. What's in a fire station? What's in a fire station? Fire station이 소방서죠. 그래서 소방서에는 무엇이 있어요? What's in a fire station?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 주세요. 뭐가 있나요? Fire station에는 짜잔. There are red and 자, 정답을 넣어 주세요. 뭘까요? 자, red 빨간색에 뭐가 있죠? 그죠? Trucks가 있지요. 트럭들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물을 뿌리는 호스가 있겠죠. Houses. 자, 해볼게요. There are red trucks and houses.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There are red trucks and houses.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 쌤이 또 할 차례네. What's in an airport? What's in an airport? 공항에는 뭐가 있어요? What's in an airport?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항에, airport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짜잔! There are and 지금 보니까는 일단은 뭐가 보이죠? 여행 가방이 보이죠? 여행 가방들! 여행 가방이 영어로 뭐였더라? S로 시작하는 거였는데? 그치? Suitcase였죠? 네, 공항 가면은 여행 가방이 하나겠어요? 아우, 아주 여러 개겠죠? 그래서 suitcases 해줘야 되겠죠? 복수형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There are suitcases.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이거 없으면 못 갑니다. 딴 데 못 가요, 다른 나라. 뭐죠? 여권이죠. 여권은 영어로 passport죠. passports.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수형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There are suitcases and passports. 우리 친구들 시작! There are suitcases and passports. 좋아요. 잘했어, 우리 친구들. 짜잔! 자, 이제 선생님 또 차례네. What's in a hospital?

a hospital. What's hospital? 뭐죠? 병원이지, 얘들아. 아플 때 가는 hospital. 근데 정말 아플 때 병원 가죠. 큰 병원. 자, what's in a hospital? 뭐가 있을까요? 짜잔!

0: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0: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로봇.

0: Mor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더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영어 공부하면서!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6 Friday Summer vacation. I can talk about my summer vacation.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갈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여자아이랑 남자아이가 지금 여름방학에 대해서 summer vaca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죠? I think the girl and the boy are talking about their summer vacation plans, right? 여름방학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그쵸? 자, 쌤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plan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plan, plan. plan은 계획이지요. 자, 너 주말에 계획이 뭐야? 여름방학에 계획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plan입니다. plan, plan. plan 이러지 마요. plan, okay? 자,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짜잔.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One more time.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하면 무슨 뜻일까? 너의 여름에 너의 계획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름에 이 친구가 무엇을 하나 궁금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겠죠?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여름에 계획이 뭐야?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Stay cool. One more time. Stay cool. 자, stay cool. Stay는 머물다 또는 지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Cool는 시원한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지내다라는 뜻이 완성이 돼요. Stay cool. Okay. 자, 그럼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How do you stay cool? 너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 그러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하자 보면은 너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 너 이 무더운 여름날 어떻게 이겨내니?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문장이겠다. 그쵸?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 How do you stay cool?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How do you stay cool?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Must have item입니다. Must have item. 자, item은 물건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이템 알잖아요. 아이템. 그거를 사실 item이라고 영어 발음합니다. item. Alright. 근데 must have가 앞에 붙었다. must는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must have. 무조건 가지고 다니는 물건.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말할 때 must have item. 라고 많이 표현해요. 자,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These are summer must-have items. These are summer must-have items. 자, 이걸 해석해보면 이것들은 여름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도 여름에 꼭 필수 아이템들이 있나요? 선생님은 있어요. 모기약이 있어야 되고, 모자 있어야 되고, 선글라스 있어야 되고,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 믿어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짜자잔. 이건 뭐에 지금 포인팅이 되어 있죠? 빙수에 포인팅이 되어 있어요. 그쵸? 자, 너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름 하면은 좀 더워서 무서운 것도 있지만 맛있는 여름 음식들이 또 많잖아. 그쵸? 뭐 빙수도 그렇고 냉면도 그렇고 뭐 콩국수도 있고 그쵸?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문장을 우리 친구들이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가 좋아하는 여름 음식이 뭐야?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기억하면 좋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네 개의 문장이었고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까요, 얘들아? Okay, number one. 자, title.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맞추래요. 우리 방금 이렇게 다뤘던 내용들, okay? What's your plan for the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Weekend? Summer? Birthday. 선생님 무슨 뜻인지 다안 알려줄 거야.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세요.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제목이 뭐였어? 선생님이랑 방금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What's your plan for the? 그쵸? Summer 돼야 되겠죠? Summer가 바로 여름이지요. 그래서 너의 여름 계획은 뭐니? 라고 할 때,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하기로 했지요? 잘했습니다. 자, number two 볼게요. What is a summer food? 이것도 해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보면 해석할 수 있어요. What is a summer food? Okay. A. Hot soup. Okay, B, shaved ice. Which one?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What is a summer food, guys? It is definitely the shaved ice, right? 자, 여름 음식을 고르는 건데, 얘들아, 뜨거운 수프, 국이 되겠어요? 아니면 시원한 빙수가 되겠어요? 빙수, shaved ice가 돼야 되겠죠? shave 하면은 갈다란 뜻인데요. shaved ice 하면은 이 가른 얼음들, 그러니까 빙수라는 뜻이 됩니다. 여름에 우리 빙수 먹으면 맛있잖아, 그쵸? 자, 우리 여기까지가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chant and move. 오랜만에 쌤이랑 chant 불러볼게요. 준비됐나요? Drop the beat. Summer, summer, summer, summer.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Your turn.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Great job. Stay cool. Stay cool. Stay cool. Stay cool. I need a fan. Your turn. I need a fan. Good job. Must have item. Must have item. Your turn. Must have item.

0: must have item. Good job. I need bug spray. I need bug spray. Summer food. Summer food. Summer food. Summer food. I love shaved ice. I love shaved ice. Good job, everyone. Excellent.
1: 우리의 마지막 코너는 롤플레이지요. 쌤이랑 또 멋진 연기 실력을 우리 뽐내보자고. 오케이? 쌤이 A, 우리 친구들이 B입니다. 시작해볼게요. Here we go.
2: 짜잔.
1: 우리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summer vacation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쌤이랑 자세히 보자. 빠밤. A, 쌤 차례야.
2: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Plan은 계획이란 뜻이죠.
1: 그래서
2: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1: 하면은 너 여름의 계획이 뭐야? 여름 계획이 뭐야? 라는 거겠죠?
2: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1: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 볼게요. 그림을 잘 보고 한번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해 봐.
2: 짜잔! I'm going to Seorakssan for
1: 얘들아, Seorakssan이 뭘 것 같아요? 설악산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산, 설악산. 자, 근데 얘들아, 설악산에 왜 갈 것 같아? 등산하러 간답니다. 등산이 영어로 쌤이 알려줬어요. 하이킹이죠. 그래서 하이킹 넣어볼게. 자,
2: I'm going to 설악산 for hiking.
1: 나는 설악산에 hiking, 등산하러 가 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2: I'm going to 설악산 for hiking.
1: 좋아요. 설악산 안 해도 돼요. 설악산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차례네요.
2: How do you stay cool?
1: Stay cool 하면 시원하게 지내다 라는 뜻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How do you stay cool? 너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 더운 여름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니? How do you stay cool? 물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해줄까?
2: I carry a with me
1: 라고 해줄게요. 자, 근데 carry가 뭔지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carry는 옮기다 라는 뜻도 있지만 휴대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휴대하다, 가지고 다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근데 그림을 보아하니 무엇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fan, 부채 또는 선풍기를 뜻을 가졌죠. fan을. 그래서 나는 부채 또는 선풍기를 가지고 다녀 라고 문장으로 해볼게요.
2: I carry a fan with me.
1: 자, 우리 친구들 해보겠습니다. carry, carry 단어 기억하면서 시작!
2: I carry a fan with me.
1: 좋습니다. 나는 부채 또는 선풍기.
2: What are summer must have items?
1: 자, must have items는 꼭 필수 물건들이라 그랬죠, 선생님이. 자, 너의 summer, 여름 필수 아이템들은 뭐야? 필수 물건들이 뭐니? 라고 물어볼게요. 자, 그림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생각해보자. 짜잔. 자,
2: I put on,
1: 자, 무엇을 갖고 다닐까요? 그쵸, sunscreen, 선크림을 바른다고 합니다.
2: I put on sunscreen.
1: 자, 해볼게요. I put on sunscreen. Sunscreen.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너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은 뭐야? 자, 우리 친구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빙수를 사랑해.
2: I love shaved ice.
1: 해줄게요. 시작. I love shaved ice.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롤플레이였어요.
3: Plan.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Stay cool. How do you stay cool? Must have item. Summer must have items.

0: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1: I love shaved ice. It's perfect for summer.
2: Wait,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my summer vacation. 나는 나의 여름방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서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3: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뉴런 하은쌤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하은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일상 속에서 자주 쓰이는 비동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떠올려 보면 비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주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에 따라 알맞은 비동사 현재형을 써서 am, are, is 중 알맞은 것을 써주었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말, 보어를 써서 문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비동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 기본적인 형태의 문장 말고 오늘은 좀 다른 형태의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뉴런 포인트입니다. 일단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바로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함께 공부해 볼 것입니다. 일단 부정문이라는 것은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을 얘기하죠. 예를 들면 나는 무엇무엇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일반적인 의미의 문장들을 만들었잖아요. 나는 중학생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이렇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대학생으로 오해하면 속으로는 좋지만 겉으로는 나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무엇무엇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 부정문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I am not을 써서 만들어줍니다. 그게 부정문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비동사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이란 물어보는 문장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너는 중학생이니? 초등학생이니? 유치원생이니? 이렇게 물어볼 때 의문문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are you와 같이 의문문을 만들어주는데 오늘 이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방법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2페이지 1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동사 현재형의 부정문이에요.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부정문은요. 비동사 뒤에 not을 씁니다. 아,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면 된다. 아주 간단하네요. 그럼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어 그리고 비동사 썼죠. 그 다음에 not을 쓰는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해석은 무엇무엇이 아니다, 무엇무엇하지 않다, 혹은 어디에 있지 않다와 같이 부정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비동사 현재형의 부정문 만드는 것들을 우리 형태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어에 따라서 각각 다른 비동사 현재형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가 I일 때는 비동사 현재형 am을 써줬죠. 그러면 그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형은요, I am not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다음 주어가 we, you, they일 땐 비동사 현재형 are를 썼죠. 그러면 그 뒤에 not을 붙여서 we are not, you are not, they are not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주어가 he, she, it일 땐 비동사 현재형 is를 썼죠. 그 뒤에 not을 붙여서 he, she, it, 다음에 is not과 같이 부정문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정형 있잖아요. 요거 축약형으로도 바꿨을 수가 있거든요. 축약형. 우리 간단하게 줄여서 말해주자라는 거예요. 이 비동사 부정문의 축약형은요, 그런데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앞에 오는 주어 있죠?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먼저 축약해서 쓰고, 그 다음에 not을 써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요. 주어를 따로 쓰고,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not을 축약해서 쓰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일단 어순은 똑같은데, 주어, 비동사, not을 쓴다는 건 똑같은데, 앞에 두 개를 축약해 주느냐, 아니면 뒤에 두 개를 축약해 주느냐, 이 차이가 되겠네요. 그 축약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축약해서 쓰는 건 지난 시간에도 이미 다뤄보았습니다. 주어랑 비동사, 얍! 줄여서 I am을 I'm으로 쓸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I am not을 줄여서 I'm not과 같이 쓸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주어 I am not. 이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축약형을 만들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not. 이두 번째 방법이요. am not은 잘 줄여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뭐 영화나 팝송 같은 데에서 ain't라는 이런 표현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 ain't는요, 근데 표준어는 아니고 구어체에서만 이제 가끔 들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표준 영어에서는 이것이 문법적이지 않은 표현이라고 여겨져서 아, 우리 친구들이 그냥 am not은 줄여 쓰지 않는다. 우리 어떻게 이제 I am not은 부정 축약형 만든다. I'm not 이렇게 첫 번째 방법으로만 만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are not의 경우들을 살펴볼게요. 우리 첫 번째 방법으로 부정문 축약형 만들어 주면 we are not을 줄여서 we're not, you are not 줄여서 you're not, they are not 줄여서 they're not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고요. 또는 이제 비동사 플러스 not을 줄여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not, are not을 줄이게 되면 이건 aren't로 써줍니다. 우리 not에서 o를 빼고 그 자리에 apostrophe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we are not을 we aren't 이렇게, you are not을 you aren't, they are not을 they aren't와 같이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경우 살펴볼게요. 이번엔 is not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이제 첫 번째 방법 적용해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일단 축약해 줄 수가 있겠죠. He is not 줄이면 he is not, she is not 줄이면 she is not, it is not 줄이면 it's not 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한다면요, is not은 isn't로 줄여 쓸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o를 빼고 apostrophe를 찍어준 것이에요. 자, 그래서 he is not을 축약하면 he isn't가 되는 거고, she is not 줄이면 she isn't, it is not을 줄이면 it isn't와 같이 줄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동사 현재형의 부정문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다른 축약형은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문을 통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피곤하지 않다라고 할 때, 아, 뭐뭐하지 않다. 부정 의미를 나타내 주려면 이제 부정문을 써야 되는데, 우리 비동사의 부정문은 어떻게 만든다?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여준다 해서 I'm not tired 이렇게 써주는 거죠. I am no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축약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I am not 이렇게
I'm not을 줄여서 I'm not으로 축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는 내 사촌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런 경우에는 he is not을 쓸 것인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he is를 줄이면 he is not my cousin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is not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he isn't my cousin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들은 체육관에 있지 않다. 이렇게 부정문 만들어줄 때요. 그들은 뭐뭐 하지 않다 라고 할 때 they are not을 쓸 것인데 주어랑 비동사를 줄여서 they're not in the gym 해도 되고 또는 비동사랑 not을 줄여서 they aren't in the gym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유진이와 나는 경쟁자가 아니다. 우리 경쟁자라고 할 때 riva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요 주어가 무엇이냐면 유진 and I입니다. 유진이와 나는 이렇게 주어가 길고 또 이건 대명사가 아닌 일반적인 명사. 가 주어인 경우이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비동사를 그 주어에, 그 일반적인 명사에 붙여서 축약하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것, 비동사 플러스 not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축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Eugene and I 쓴 다음에 원래 are not rivals인데 이걸 줄여서 Eugene and I aren't rivals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아하, 우리 비동사 현재형의 부정문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비동사 현재형의 의문문 만드는 방법 살펴볼 거예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영어에서의 평서문과 의문문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평서문이라는 건 의문문이 아닌 문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평서문과 의문문의 차이는 무엇이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어순입니다. 단어들의 순서, 어순이 다릅니다. 일단 평서문 같은 경우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어떤 순서로 써준다? 바로 주어, 동사의 순서로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문에서는 그 어순을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바로 주어 앞에 동사를 먼저 써줍니다. 그래서 어순이 동사, 주어, 그 다음에 물음표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예문을 함께 선생님이 연습해 보면요. 자, 선생님이 이런 예문을 써보겠습니다. You are sleepy. 당신은 졸립니다. 선생님이 내 얘기하고 있는 건가? 하는 친구들 있나요? 우리 친구들 힘내세요. 지금 거의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자, 당신은 졸립니다 라고 할 때 You are sleepy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걸 만약에 의문문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나요? 어순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맨 앞에 써서 Are you? 그 다음에 sleepy? 이렇게 써주고 물음표를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너는 졸리니? 당신은 졸린가요? 와 같은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아하, 우리 영어에서 어순이 중요하다라는 건 이런 의미구나. 우리 지금 사용한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순서만 바꿔주었더니 다른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문문을 만들 때는 동사를 앞에 써준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12페이지 2번에요. 비동사 현재형의 의문문이요.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의문문은요. 비동사를 문장의 제일 앞에 써서 어떤 형태로 쓰는가? 자, 비동사 플러스 주어, 그 다음에 물음표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해석은요. 무엇뭇이니, 무엇뭇하니, 혹은 어디어디에 있니와 같이 어떤 물어보는 의미를 담아서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우리 표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우리 각각의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의 현재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의문문도 주어에 따라서 한번 나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동사 현재형의 의문문은 비동사 먼저 쓰고 주어 쓰고 물음표를 찍어줄 것인데 일단은 주어가 단수인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가 I인 경우엔 우리 비동사 알맞은 거 am을 써주죠. 그래서 그때는 의문문이 am I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주어가 you일 때는요, are를 써야 되죠. 그래서 are you 이렇게 의문문이 만들어지고 주어가 he, she, it일 때는 비동사 is를 써주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 비동사를 먼저 써서 is he, is she, is it?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우리가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대답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도 같이 알아볼 것인데요. 일단 대답은 긍정 대답과 부정 대답으로 나뉩니다.
자, 긍정 대답 같은 경우에는요, yes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를 써줄 것인데, 뭐가 포인트냐면, 비동사로 물어보는 의문문에는 비동사로 대답한다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긍정 대답은 yes, 주어, 비동사 이렇게 대답해 줄 것이고요. 자, 다음에 부정 대답 같은 경우는 no로 시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우리 비동사의 부정형은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no, 주어, 비동사, not을 써줄 것인데, 이게 너무 기니까 펼쳐서 쓰지 않고 축약형으로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주어랑 비동사를 줄여 쓰거나, 아니면 두 번째 경우, 비동사와 not을 줄여 쓰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부정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대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m I 내가 뭐뭐이니?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은 어떻게 해줄까요? 자, 이때는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주어를 잘 생각해 주어야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Am I righ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맞니? 내 말이 맞아? 내가 맞니? 라고 물어보면 그에 대한 대답은 응, 너 맞아. 이렇게 되어야 하죠. 즉, 주어를 you로 답해 줘야 됩니다. 내가 맞니? 라고 한다면, yes. You are. 아, 주어를 you로 써주고 그에 알맞은 비동사 are를 써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너 말이 맞지 않아. 너가 맞지 않아라고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축약해서 no, you're not 이렇게 하거나, 두 번째는 이제 비동사 플러스 not을 축약해서 no, you aren't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살펴볼게요. 이번엔 are로 시작하는 의문문입니다. Are you?로 물어볼 때, Are you? 예를 들어, hungry? 너는 배고프니? 라고 물어볼 때, 자, 대답에는 어떤 주어를 써야 되나요? 너 배고프니? 하면 대답은 응, 나 배고파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주어는 I를 써야 됩니다. 너 배고프니? 하면 응, 나 배고파. Yes, I am. 이렇게 써주고요. 또 부정 대답은 이렇게. 이 I am not의 경우는 첫 번째 방법으로만 축약형 만들어서 no, I'm not 이렇게 대답해 줄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우요. 이번엔 is로 시작하는 의문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서 he를 써서 is he smart?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그가 똑똑하니? 라고 물어볼 때는, 자, 그때는 대답이요. 네, 그는 똑똑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단수, 제3자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주어를 바꿔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똑똑하니? Is he smart? 하면, 네, 그는 똑똑합니다. Yes, he is. 이런 식으로 써준다라는 것이고, 자, 부정의 대답은 마찬가지로 주어랑 비동사 줄여서 No, he's not. 이렇게 써주던지, 아니면 이제 비동사랑 not 줄여서 No, he isn't.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어가 she인 경우, is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가 단수인 경우의 의문문을 살펴보았거든요. 이번엔 주어가 복수인 경우의 의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가 복수일 때는요, 비동사 현재형 are를 쓰거든요. 그래서 의문문이 are로 시작할 것이고요. Are we? 우리가 뭐뭐 하나요? Are you? 당신이 뭐뭐인가요? Are they? 그들이 뭐뭐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자, 대답은 우리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 대답할 때 주어를 잘 생각해서 써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Are we부터 살펴볼게요. Are we? 우리가 맞나요? 라고 물어봅시다. Are we right? 우리가 맞나요? 라고 한다면 대답은 네, 당신들이 맞습니다라고 해야 되죠. 그때 대답은 you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re we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yes, you are 이렇게 긍정 대답해 줄수 있고요. 부정 대답은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제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축약해서 no, you're not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제 비동사 플러스 not을 축약해서 no, you aren't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엔 두 번째 살펴볼게요. Are you?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Are you hungry?라고 물어볼 건데, 이 경우엔 주어가 복수인 경우에요. 너희들은 배고프니? 라고 하면 이제 대답은 응, 우리들은 배고파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Are you? 이렇게 복수 you로 물어볼 때는 대답은 we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답을 Yes, we are 하던지, 이제 부정 대답은 두 가지 경우로 No, we're not 또는 No, we aren't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그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요. Are they? 그들은 smart? 똑똑하니? 라고 물어볼 때, 자, 그때는 주어가 바뀔 필요가 없죠. 그들은 똑똑하니? 그들은 똑똑해. 주어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한 긍정 대답은요. Yes, they are. 이렇게 써주고, 부정 대답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No, they're not. 써주던지, 아니면 No, they aren't.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동사 현재형의 의문문, 그리고 그에 대해 대답하는 방법까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함께 살펴볼게요. 너 괜찮니? 우리 친구들 괜찮아요? 라고 물어볼 때,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대답은 너 괜찮아? 하면, 응, 나 괜찮아. 해야 되니까, I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나 나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주어를 뭘 써야 될까 한번 잘 해석해 보고 알맞은 거 써야 됩니다. 응, 괜찮아 할 때는 Yes, I am. 아니, 괜찮지 않아 할 때는 No, I'm no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Is she in her room? 하면 그녀가 그녀의 방에 있니라는 거예요. 그녀가 방에 있니라고 할 때는 주어 바꿀 필요 없어요. 네, 그녀가 방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자, 그때는 Yes, she is.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부정 축약형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No, she's not. 이렇게 대답하거나 또는 No, she isn't.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grammar plus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문문에 대해 대답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대답에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대답에는 주어에 맞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인칭 대명사라는 거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I, you, he, she, it 이런 것들이 인칭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 대답할 때 있잖아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Is Brian sick? Brian이 아프니?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Brian 이런 식으로 의문문에는 어떤 대명사가 아닌 어떤 일반적인 명사가 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대답은요, 이 일반적인 명사 그대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대명사로 바꿔서 대답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Is Brian sick? Brian이 아프니? 하면 Yes, Brian is.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Yes, he is. 이렇게 대명사로 바꿔준다. 또는 No, he's not. 이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주어에 알맞은 대명사를 써서 대답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예시 보면 Is the cake sweet? 그 케이크가 단가요? 라고 했을 때 대답을 Yes, the cake is. 이렇게 하지 않고 자, the cake을 it, 그것으로 바꿔서 그렇습니다. Yes, it is.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No, it's not. 이렇게 대명사로 바꿔 대답해 준다라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보면 are the cats sleepy? 고양이들이 졸린가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한다? 이 고양이들은 이제 복수니까 they로 바꿔서요. Yes, they are. 네, 그들은 그렇습니다. No, they're not.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와 같이 우리 각각의 주어에 맞게 알맞은 인칭 대명사를 써서 대답해 준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비동사 현재형의 부정문과 의문문 아주 꼼꼼히 공부해 보았습니다. 배운 내용 적용해서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교재 13페이지 5번입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라고 할 때는 일단 I 뒤에는 am을 써주죠. 그 다음에 부정형 써야 되니까 I am not hungry가 되겠습니다.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 자, 2번에요. 그들은 너의 부모님이시니? 자, 이번에는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일 때는 동사로 시작. 그래서 비동사로 시작해야 되는데, 자, 그들 하면 they이죠. 복수. 주어에 알맞은 비동사는 are를 써야 되겠네요. Are they your parents? 하면, 아, 그들은 너의 부모님이시니?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3번 보면, 그녀는 지금 부엌에 있니? 자, 이것도 의문문입니다. 이 경우에, 그녀 하면 she네요. she에 알맞은 비동사, 현재형은 is가 되겠습니다. 그걸 먼저 써서 의문문 만들죠. Is she in the kitchen now? 와 같이 쓰는 것이고요. 다음 4번 보면요. 오늘 날씨가 좋지 않다. 이번에는 주어가 the weather, 날씨입니다. 날씨라는 것은 이건 복수형이 아니네요. 단수네요. 그래서 the weather is 써준 다음에 좋지 않다라고 해야 되니까 is 뒤에 not 써서 the weather is not good today. 와 같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6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 쓰시오. 지금 이 문장들 보니까 비동사가 모두 들어가 있으므로 비동사 뒤에 not 붙여줄 것입니다. 자, 1번에 She is my hero. 그녀는 나의 영웅이다. 자, 이걸 부정문으로 하려면 그녀는 나의 영웅이 아니다 하려면 is 뒤에 not 써서요. She is not my hero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부정형에서는 우리가 축약형도 같이 배워보았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우리 she랑 is를 줄여서 she's not my hero 하든지 아니면 is랑 not을 줄여서 she isn't my hero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아,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축약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I am interested in music. 자, 여기서 비동사하고 interested in 하면 무엇무엇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음악에 관심이 있다. 나는 음악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려면 am 뒤에 not 붙이면 되겠네요. I am not interested in music과 같이 쓰는 것이고 자, 이 경우에는 우리 축약형 하나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면 되죠? 바로 I am을 줄여서 I'm not interested in music과 같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에요. Mr. Adams, 아담스 씨는 is a photographer. Photographer 하면 사진가란 뜻입니다. 아담스 씨는 사진가가 아니다라고 부정문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 경우에는 is 뒤에 not을 붙일 거예요. Mr. Adams is not a photographer. 이렇게 써주는 것이고 자 이렇게 대명사가 아닌 어떤 일반적인 명사의 경우에는요. 주어랑 잘 축약해서 쓰지는 않고요. 어떻게 쓰냐면 뒤에 오는 비동사와 not을 보통 축약해서 씁니다. 그래서 Mr. Adams isn't a photographer. 이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은 are in the garden, 정원에 계신다 라는 건데 자 여기서는 정원에 계시지 않는다. 부정문 만들려면 are 뒤에 not 붙이면 되겠죠. Your parents are not in the garden. 이렇게 써주면 되고 또 이걸 이제 축약해서 어떻게도 쓸 수 있다. Your parents aren't in the garden. 이렇게도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7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번엔 이 문장들을 의문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비동사 현재형의 의문문은 비동사로 시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The movie is boring. 그 영화는 지루하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의문문으로 그 영화가 지루하니? 라고 말하려면 비동사 is를 맨 앞에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맨 앞에 is 쓰고 그 다음에 the movie 쓰고 나머지 부분 물음표 찍어서 is the movie boring?과 같이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줄 때 우리 친구들 맨 앞 글자 대문자로 써주고 맨 끝에 물음표 찍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다음 2번이에요. This is an Italian dish. 이것은 이탈리아 요리이다. 자, 이것이 이탈리아 요리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는 is로 의문문 시작하면 되겠네요. Is this? 그 다음에 an Italian dish? 물음표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이요. They are tennis players. 그들은 테니스 선수들이다 라고 할 때 그들은 테니스 선수들인가요? 라고 물어보려면 are로 의문문을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are they? 쓰고 tennis players? 물음표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이요. You and Jenny. 자 이번엔 잘 보세요. You and Jenny. 이렇게 통째로 주어입니다. 너와 제니는 are in 7th grade 하면 7학년에 있다. 즉 7학년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의문문으로 바꿔주면 너와 제니가 7학년이니?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 비동사를 맨 앞으로 꺼내 써줍시다. 그래서 are 쓴 다음에 you and Jenny 이렇게 주어 빠짐없이 써주고 그 다음에 문장의 나머지 부분 물음표 찍어서 Are you and Jenny in 7th grade?와 같이 의문문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과 일치하도록 질문에 알맞은 응답 써보겠습니다. 우리 비동사를 사용한 의문문의 대답이요. 자 1번에 Betty, are you cold? Betty, 너 춥니? 라고 할 때 이 친구 굉장히 추워 보입니다. 그러면 응, 나 추워 라고 해야 되니까 Yes, I am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I need a coat. 나 코트가 필요해. 이렇게 말한 것이고 다음 2번에요. Carl, are your puppies inside their house? 너의 강아지들이 그들의 집 안에 있니? Inside, 안쪽에 있니? 자, 지금 강아지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아니, 그렇지 않아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no로 시작하고 your puppies는 여러 마리니까 they로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No, they're not. 이렇게 써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o,
they aren't 이렇게.

경우도 줄여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3번입니다. Alice, is your son a baseball player? 너의 아들이 야구 선수이니? 자, 지금 아들 보니까 아, 야구 선수가 아니라 축구 선수 같아요.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아 라고 해봅시다. 자, no로 시작해주고 your son은 he로 바꿔야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요. No, he's not. 이렇게 대답하거나 또는 no, he isn't. 이렇게 우리 부정 대답은 두 가지 방법으로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문제를 잘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뉴런 퀴즈 드립니다. 자, 오늘은 문장을 한번 바꿔 쓰는 거예요. 괄호 안에 지시대로요. 자, 주어진 문장이 English is difficult. 영어는 어렵다 라는 건데 영어가 어렵나요, 친구들? 그렇지 않죠. 이 문장 꼭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주냐면 의문문으로 영어가 어렵니? 라고 한번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부정문으로 영어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에 비동사가 들어갔네요. 아, 그래서 아, 비동사가 들어간 의문문과 부정문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내용을 잘 떠올리면서 두 개의 문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두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오늘 수업을 아주 잘 들은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2강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문법 내용 활용해서 리딩 지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생생영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어의 주요 품사 중에 하나였던 명사, 그리고 대명사를 같이 공부해 왔고요.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형용사와 부사라고 하는 다른 주요한 품사 두 가지를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생생영어, A가 먼저 나는 현우보다 더 크다, 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B가 나는 반에서 가장 빨리 달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리기 실력이 엄청난 친구이죠. 이럴 때더 크다와 가장 빨리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무엇이 있을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98쪽을 펴주시면 되고요. Unit 8, 형용사와 부사. 첫 번째 개념, 형용사와 부사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형용사의 개념과 역할입니다. 형용사는 누구를 좋아한다? 명사를 좋아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형용사는 명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하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명사의 모습, 상태, 수량. 그래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명사의 특징을 얘기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명사를 꾸미거나 보충 설명한다. 그래서 문법 용어로는 꾸민다라고 할때 수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또 아래에 나와 있죠. 그래서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준다. I like the small bag. 나는 좋아한다. 마음에 든다. 근데 뭐가요? 그 작은 가방이. 이럴 때 어떤 가방? 작은 가방이라 그래서 작은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그 뒤에 bag이라는 명사를 설명해주고 있다. 여러 종류의 가방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작은이라는 그 크기상의 특징을 딱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 Mr. Brown은요, is a kind nurse. 친절한 간호사입니다. 이럴 때 그냥 간호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친절한 간호사예요라고, 친절한이라는 요 형용사가 또 nurse라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아래 many students도 많은 학생들이라는 이렇게 표현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누구를 좋아한다? 명사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 뒤에서 보충 설명한다라고 하는데 문법 용어라는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충 설명해주는 말로서 쓰이는데 결국 짝꿍은 누구이다? 명사이다. The writer is famous. 그 작가는 유명하다. 누가 유명한 거죠? 결국 그 작가라고 하는 주어, 명사이니까, 아, 뒤에서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주는구나. 그 다음, he keeps his car clean. 그는 유지를 하는데요. 그의 차를 어떤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결국, 뭐가 깨끗한 건가요? 그의 차라고 하는 목적어. 결국 명사가 깨끗한 거니까,

아, 명사를 뒤에서 보충 설명해 주는구나. 이럴 때 문장의 주인공을 보충 설명해 주면 이 famous를 주격보호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his car와 같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줄때이 clean을 목적격 보호라고도 한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부사입니다. 부사는요, 명사는 누가 좋아한다? 형용사가 좋아한다. 그러면 남은 친구들이 있어요. 동사도 있을 거고, 형용사도 있을 거고, 다른 부사도 있을 거고. 자, 이런 친구들을 다 누가 또 설명을 해준다? 부사가 해준다. 자, 부사는 문장에 있는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어에서 부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사를 넣어주는 이유는 그 문장의 의미를 더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치 요리할 때그 음식에 맛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은 뭘 첨가하시나요? 뭐 때에 따라서는 소금도 넣고 설탕도 넣고 간장도 넣고 여러 가지 조미료를 넣죠. 그래서 문장에서의 조미료 바로 부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 보면 I walk carefully on the stairs. 나는 계단 위를 걸었는데 조심스럽게 걸었다. walked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을 carefully라는 부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냥 걸은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하나 더 보면 The boy is very smart. 그 남자아이는 아주 똑똑하다. 사실 very는 없어도 돼요. 그냥 smart라고 해서 똑똑하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아니야. 그냥 똑똑한 게 아니라 아주 정말 똑똑해. 이렇게 강조해주고 싶으니까 very라는 부사를 앞에 써서 형용사 smart를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형용사는 명사와 짝꿍, 그리고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과 짝꿍이 될수 있다. 그래서 또 really hard, luckily 한 다음에 이렇게 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열심히, 근데 정말 열심히라는 의미로 really hard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란 뜻의 부사를 수식해 주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요, didn't miss the bus. 버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앞에 luckily라고 하는 부사를 써줌으로써 아, 이 상황이 굉장히 다행이구나. 문장의 뉘앙스를 더 밝혀주는 거예요. 자, 부사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 잘 보셔야 합니다. 원래 부사였던 친구들도 확인해 볼게요. Well, now, here, very, to와 같은 친구들은요, 이 단어 자체가 부사로서 기능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다음, 보통은 형용사 뒤에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slow부터 safe까지 이렇게 형용사 뒤에 ly를 다 붙여주면 slowly, quietly, kindly, 그리고 safely와 같이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하게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slow는 slowly, 느린을 느리게. 그리고 quiet, 조용한이란 뜻의 형용사 뒤에 ly를 붙이면 quietly, 조용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합니다. 별표.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동일한 친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fast가 있습니다. fast는 빠른이란 뜻이고요. 왠지 빠르게, 빨리라고 하면 fastly라고 해야 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동일하게 fast라고 한다. 그다음 early, 이른 혹은 일 즉, 이렇게 형용사와 부사 둘다쓸수 있고요. late, 늦은이란 뜻의 형용사와 늦게란 뜻의 부사. 그리고 hard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힘든, 그리고 뭐 단단한 이런 뜻의 형용사도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란 뜻의 부사로도 쓰인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야 플러스 있어요. 빈도부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아주 중요한 친구입니다. 자, 생생 포인트 등장했죠? 빈도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빈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나타내주는 부사가 바로 빈도부사이다. 근데 빈도부사가 왜 중요하냐? 위치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부사들은 사실 문장에서 꽤나 위치가 자유로운데요. 근데 이 빈도부사는 어느 정도 정해진 규칙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동사나와 그다음에 조동사의 뒤, 일반 동사의 앞에 위치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이 개념을 처음 공부했을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아직도 기억납니다. 조비 뒤일앞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조동사와 비동사 뒤, 그리고 일반 동사 앞. 아, 이렇게 기억을 하니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부정문에서의 낫의 위치를 떠올리셔도 됩니다.
우리가 부정문을 만들 때 not이라고 하는 부정 표현을 활용을 하죠. 근데 조동사와 비동사

가 들어간 문장을 부정할 때는 I am not 혹은 I cannot과 같이 조동사, 비동사 뒤에 나서 써줬습니다. 조동사, 비동사 뒤 동일하네요. 그리고 일반 동사가 포함된 문장을 부정할 때는 앞에 do not 혹은 does not과 같이 이런 표현을 활용해줬다. 그러면 do not, does not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거니까 일반 동사 앞이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여러분들 조그맣게 빈도부사가 나와 있습니다. 0%부터 쭉 올라가서 100%까지 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빈도가 더 많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So never는 결코 않는, 맨 위에는 always는 항상, 요 사이사이에 요 표현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hardly, seldom, rarely라고 하는 친구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의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뭐 보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이 친구들이 있을 때는 문장이 어떻게 된다? 부정의 의미가 된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다른 부정 표현이 없더라도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om will always trust me. 엄마는 항상 나를 믿어주십니다. 자, 이때 믿어주실 거예요. 때 조동사 will이 나왔죠? 조동사 뒤에 always를 써주고 I usually wake up before 7. 나는 보통 일어납니다. 7시 전에요. 이번에는 wake라고 하는 일반 동사가 있으니까 그 앞에 usually 이렇게 써주었다. 그래서 위치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괄호 안의 단어를 그대로 쓰거나 혹은 알맞은 형태로 고쳐 쓰래요. 우리 지금 형용사와 부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누구와 짝꿍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이 재킷은 is nice, 좋고요. And, 그리고 cheap. cheap은 저렴한이란 뜻이에요. 저렴한이란 뜻의 형용사네요. 그리고 앞에도 형용사가 있습니다. 아하, nice하고 cheap, 저렴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려면 결국 문장의 주어, 명사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니까 형용사 그대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cheap이라고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다음 2번, Don't ride your bike. 자전거를 타지 말아라. 명령문 들어갔어요. In the park,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Fast, 빠르게, 빨리 타지 말아라. 그럼 이번에는 ride라고 하는 동사와 짝꿍이 되네요. 빨리 타지 마라. 동사를 수식해 주려면 부사여야겠죠. 그럼 fastly 아니죠. fast는 형용사와 부사 동일한 형태라고 했어요.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3번 나리미는요 책을 읽고 있습니다. quiet 조용한이란 뜻인데 조용하게 책을 읽는 거죠. 이 read라고 하는 동사와 짝꿍이 되는 거니까 동사를 수식하려면 부사 형태 그래서 quietly 이렇게 ly 붙여주시고요. 4번 there was 있었는데요. a noise outside 바깥에 소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음? 시끄러운 소음이요. 그럼 이때 명사랑 짝꿍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형용사 loud를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 2번입니다. 부사가 꾸며주는 말을 찾아 동그라미 하래요. 자,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1번은 It's really hot today. 오늘, 비인칭 주어 쓰였네요. 정말로 덥습니다. 정말 더워요. really는 hot이라고 하는 지금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hot이다. 자, 여기 동그라미 쳤다고. 자, 얘가 아니라 요 hot이 정답이다. 다음 2번. luckily. 운이 좋게도, 다행스럽게도요. I passed the test. 나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때 왜 운이 좋은 거죠? 요 뒤에 있는 내용을 수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사실이 다행스럽게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렇게 해서 요 전체가 수식을 받는 거다. 꾸며주는 말. 다음 3번. 그는요, 영어를 말하는데요. Very well. 굉장히 잘한대요. 영어를 잘 구사하는구나. 매우 잘. 그러면 매우가 잘이라고 하는 다른 부사를 또 꾸며주는 거고요. 마지막 4번. 우리는 조심스럽게 cross the bridge. cross는 건너다. bridge는 다리입니다. 다리를 건넜습니다. 어떻게? 조심스럽게. 이번에는 동사인 crossed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다음 3번입니다. 어법상 알맞은 말을 고르라고 하는데 쭉 선택지를 봤더니 빈도부사이네요. 빈도부사의 위치 생각하면서 1번, He will never, never will lie. 그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조동사 will 있으니까 조동사 뒤에

써줘야 한다. 낫의 위치를 떠올리며 will not. 아, 뒤에 오겠구나. So will never. 다음, 2번. I eat sometimes, sometimes eat fast food. 나는 때때로 패스트푸드를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 있죠? 저도 가끔 그런데, 이때. 일반 동사가 나왔으니까 일반 동사 앞에 와야 한다. So sometimes it. 다음, 3번. 그녀는요, 항상 회의에 늦습니다. 그러면 안될 텐데. 비동사가 나왔어요. 비동사. 뒤에 나와야겠죠? So is always. 4번. 존과 마크는요, 자주 함께 수영하러 갑니다. 이때, go가 나와 있으니까 일반 동사 앞에 써야 한다. So often go. 5번. My mom usually reads usually. 볼 것도 없이 usually reads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읽습니다. 저녁에 책을 읽으십니다. 다음 4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는 거네요. 건데요. 형용사와 부사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1번. He is walking proud. 그는요, 자랑스럽게 걷고 있습니다. 걷는 중이에요. 걷다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을 해줘야 하니까 형용사 아니라 부사가 와야겠죠. ly를 붙인

배우게 될 문장 형태입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것만 알아주시고요. 3번, Miss Yang은요, is a kindly teacher. 친절한 선생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명사를 설명해 줘야 하니까 부사하면 안 됩니다. Kind. 4번, 지원이는요, plays the guitar. 기타를 매우 잘 칩니다. 잘이라고 하는 부사가 와야겠죠. 그것은 형용사입니다. 어떻게 바꾼다? Well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최상급, 비교급, 이렇게 나와 있는 비교 표현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00쪽으로 가시고요. 3개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미나는 is tall. 키가 큽니다. 163cm예요. 그리고 짐은요, 167cm입니다. 자, 둘의 키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짐은 is taller than 미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보게 될 비교급 표현인데, 미나보다 짐이 키가 더 큽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스텔라라는 친구인데 170cm입니다. 셋 중에서 키가 가장 크네요.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땐 is the tallest of the three. 아, 요렇게 또 써주는구나. 자, 이 형태들 기억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교급 표현의 개념과 형태부터 볼 건데요. 비교급 뒤에 주로 이렇게 than이 나옵니다. 뭐 어떤 의미다? 뭐뭐보다 더 뭐뭐한, 뭐뭐하게 란 뜻으로 자, 비교하는 두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두 대상 간에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Jake is stronger than Tom. than 뒤에는 이렇게 톰과 같이 비교 대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Jake는 힘이 더 셉니다. 누구보다요? 그러니까 더 세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비교 대상이 than 뒤에 나온다. 그래서 톰보다 힘이 더 세다. 이렇게 비교급의 형태를 써줄 때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에 이하를 붙여 만든다. 왜 원급이라는 이름을 쓸까? 비교급, 비교할 때 쓰는 표현. 최상급은 가장 뭐뭐한, 뭐뭐하게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원래 형태다라는 의미로 원급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그래서 원급은 원래 형태, 원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표현의 개념과 형태에서 일단 최상급의 형태는 the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뒤에 최상급을 붙여서 가장 뭐뭐한, 뭐뭐하게라는 뜻으로 셋 이상의 비교 대상 중 하나의 정도가 가장 크거나 심하다는 것을 표현한다. 최상급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가장 두드러지는 대상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급 표현은 보통 뒤에 in 그리고 집단이나 장소 그리고 of 뒤에 복수 명사를 사용해서 보통 가장 뭐뭐한다라고 할때 내가 가장 반에서 키가 커, 내가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빨라와 같이 비교 대상 집단이 있겠죠. 그래서 in 그 뒤에 집단과 장소 혹은 복수 of 복수 명사를 사용해서 비교 범위를 나타내준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상급은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에 est를 붙여서 만든다. So he ran the fastest in the race. 그는 달렸는데요. 가장 빨리, 빠르게 달렸습니다. 경주에서요. 아하, 이렇게 the를 붙여주고 그 뒤에 원급의 est를 붙이는 게 기본적인 최상급의 형태이구나. 가장 빨리라고 해석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아래 비교급과 최상급 만드는 법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별표예요. 이런 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표가 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이런 표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 슬프지만 다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런 표들을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생각이 안날 때마다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익힐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표 보고 아, 이거 언제 다 외우나 싶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규칙적으로 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 부사 대부분의 단어 있죠. 대부분의 단어들은 기본 형태일 때 원급 뒤에 er 그리고 최상급일 때는 est를 붙여준다. So fast, faster, fastest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e로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e가 이미 단어에 있으니까 남은 r과 st를 붙여서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들어준다. Large, e가 이미 있죠? 그래서 larger, largest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 단모음 단잠이라고 하는데, 자, 어려울 거 없어요. 이때 단은 하나입니다. 앞뒤에 모음이 없고요. 또 앞뒤에 잠이 없이 이렇게 단모음 단잠으로 끝나는 친구들은 마지막 잠을 한번 더 써준다. So, hard. 앞뒤에 모음이 없죠? 그리고
T.

뒤에 또 자음이 없습니다. 단모음, 단자음이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T를 한번 더 써주고, 그 뒤에 ER을 붙여서 비교급. 그리고 T 한번 더 써주고, EST 써서 최상급을 만들어준다. 자, 이런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많이 등장할 겁니다. 문제에서. 그럴 때마다 하나씩 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음, 자음과 Y를 끝나는 단어는 Y를 I로 바꾸고 ER과 EST를 붙여준다. 그래서 easy, 자음과 Y니까 I로 바꿔주고 ER, 그리고 I로 바꿔주고 EST를 써주면 돼요. 다음, 3음절 이상의 단어이거나 이런 말들로 끝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럴 때는 뒤에 ER과 EST를 붙이면 발음상 좀 불편하고 길어지는 경우라서 앞에 more와 most를 붙여준다. 그래서 more나 most를 붙이고 그 뒤에 원급을 써주면 expensive, more expensive, most expensive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아래도 마찬가지로 famous, more famous, most famous. 자, 다음 불규칙으로 바뀌는 친구들 있습니다. good과 well은 better, best, 그리고 bad와 ill은 worse, worst, 그리고 little은 less, least, 그리고 마지막 many나 much는 more와 most로 바뀌는데 다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 불규칙 변화는 꼭꼭꼭 알아두셔야 한다. 이따 뒤에 문제에도 등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문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01쪽 펴주시고요. 각 단어의 비교급과 최상급을 쓰시오. 저랑 같이 문제를 풀 건데, 자, 여러분들 잠깐 강의 멈추고 먼저 풀어보고 보셔도 좋습니다. 잘 기억이 안날 때, 앞장에 있었던 그 표를 보면서, 아, 이렇게 바꾸는 거였지라고 계속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가볼게요. large. 앞에 봤었네요. large는 e로 끝났죠? 그러면 r과 st만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large, larger, 그리고 largest라고 해주시면 돼요. 다음 2번, important. 아하, 3음절 이상이네. 딱 봐도 길죠? 이 뒤에 ER과 EST를 붙여서 importanter 혹은 importantest라고 물론 할 수도 있었겠지만 발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대로 두고 앞에 뭐를 붙여준다? more와 most를 붙여서 more important 그리고 most important. 3번, early. 형용사와 부사가 형태가 동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early는 ly, 자음과 y로 끝났으니까 y를 i로 바꿔준다. 그래서 earlier, 그리고 earliest. 4번, bad, 별표. 왜 별표? 불규칙으로 바뀌니까 bad의 비교급은 worst였고요. 그리고 최상급은 wors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준다. 5번, difficult. 역시 딱 봐도 길어 보이죠? 이럴 때는 앞에 붙여준다. 그래서 2번과 마찬가지로 more difficult, most difficult. 자, 6번도 별표. 왜 그럴까요? 왜겠어요? 불규칙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good은 better, bes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7번, pretty. ty. 자음과 y로 끝났네요. y를 뭐로 바꿔준다? i로 바꿔주고, prettier, pretties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8번, many도 별표. 왜일까요? 불규칙으로 바뀌니까. many, more, mus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힘들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6번 가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단어를 활용하여 그림의 내용에 알맞도록 비교급 문장을 완성하래요. 자, 6번 문제 별표. 여러분들 학교 내신 시험이나 수행평가에서 이런 유형 얼마든지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 그림을 제시하고 어떤 기준을 주면서 비교해봐라고 할수 있어요. 지호랑 민수가 있는데 지호는 민수, 딱 보니까 훨씬 더잘 들고 있죠. 여기는 굉장히 힘겨워 보여요. 그리고 strong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네요. 힘이 센, 더 힘이 셉니다. 그럼 비교급 써줘야겠죠. 지호 is stronger, 그리고 보다라는 의미의 than까지 와서 stronger than 민수. 민수보다 힘이 더 셉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2번입니다. 이번에 케이츠와 예나인데요. 굉장히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경주를 하고 있는 거죠. 막 달리고 있는데 예나가 더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아하, 예나 runs Kate. 케이트보다 더 빨리 달린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니까 예나 runs 한 다음에 faster than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비교급 faster 그 뒤에 than까지 써주었다. 다음 3번. 이번엔 가방을 비교하라고 하네요. 자, 무게인 것 같아요. 저울이 있는 걸 보니까. 네, 빨간색 가방이 더 무거운 것 같죠? 그러면 the red backpack is the blue one. 파란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heavy를 바꿔주면 돼요. heavier. 이때
자음과 Y로 끝났으니까 이 Y를 I로 바꿔주고 ER을 붙여주면 된다. So heavier than W1.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7번입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할 건데요. 1번. 그녀는 3명 중 가장 일찍 일어난다. 가장 일찍에 딱 밑줄을 치셔야 돼요. 최상급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she get up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3인칭 단수가 주어이니까 여기 s도 들어가야 합니다. gets up 하고 더 플러스 최상급 the earliest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거더 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y를 i로 바꿔주고 est를 써주면 된다. 사실 부사의 최상급을 쓸 때는 덜을 생략하기도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지금 당장 아실 필요 없고 더 플러스 최상급이 기본적인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So, of the three, 아하, 세명중 가장 일찍 일어납니다. 그다음 2번, 수학은 나에게 가장 쉬운 과목이다. 가장 쉬운. 여러분들 부러운 친구들 있겠죠. 난 수학 어려운데 이렇게 쉽다라고 얘기를 하다니. Then math is for me. 때 easy를 활용하면 돼요. 가장 쉬운이니까 더 쓰고 다음에 is subject라고 하면 되겠죠. 이때도 y를 i로 바꿔주고 est를 붙여주었다. 3번. 그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이다. 가장 유명한 famous를 활용하는 건데 이렇게 말이 끝날 때는 앞에 most를 써준다. 그래서 he is the most famous writer in Asia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8번 어법상 알맞은 말을 골라볼게요. 1번, 건강은요, more most important than wealth, 부보다 더 중요합니다. then 나왔고 그 뒤에 비교 대상 나왔으니까 더 중요한 비교급이 써야겠죠. more이고요. 2번, 아빠는요, is the heaviest in my family. 가장 우리 가족 중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십니다. 최상급을 쓰고 싶은데 Y로 끝날 때는 Y를 I로 바꾸고 EST를 써준다. 그래서 heaviest. 3번, this week. 이번 주에는요, 날씨가요, 지난주보다 더 좋습니다. 여기서는 더 나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네요. 그러면 더 나쁘다. bad의 비교급은 worse. 이렇게 불규칙하게 바뀐다. 그래서 worse를 골라주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용사는 누구를 좋아한다? 명사를 좋아해서 명사를 꾸며주거나 명사를 보충 설명한다. 그리고 부사는 다른 친구들 있죠?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다. 자, 비교급과 최상급을 배웠습니다. 비교급의 형태가 크게 두 가지. 원급 뒤에 er이나 r을 붙여주거나, 그리고 more를 원급 앞에 붙여줘서 이런 형태로 그 뒤에 then 비교 대상이 주로 나온다. 그리고 최상급은 원급 뒤에 EST나 ST 혹은 원급 그대로 두고 앞에 most를 붙여서 쓴다. 그래서 of 복수명사 또는 in 집단, 장소가 함께 나온다. 당연히 최상급 앞에는 the가 나와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겠죠? 자, 오늘의 생생 영어 이런 두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더 크다와 가장 빨리는 비교급과 최상급을 가지고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면 더 크다는 taller라고 하면 될 거고요. 가장 빨리는 the fastest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요 현우보다 키가 더 큽니다. 그래서 taller 그 뒤에는 than 비교 대사 그리고 I run the fastest in my class 이렇게 최상급의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자, 오늘의 리뷰 퀴즈입니다. 우리 앞에 봤던 그림을 다시 활용해 봤는데요. 비교급과 주어진 단어가 있어요. light와 backpack이라는 이 단어를 활용해서 이 그림 속 가방의 무게를 비교하는 문장을 써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용사와 부사 정리되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투부정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겁고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읽는 영어 생생독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Plastic Pollution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같이 한번 읽어 볼 건데요. 어떤 소재의 글이 준비되어 있는지 생생 포인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방금 읽은 것처럼 Plastic Pollution이고요. 내용은 환경 오염이다.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더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거론이 되었던 주제예요. 그래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국가가 나서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익숙한 굉장히 안타까운 환경 오염을 소재로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고, 오늘의 주요 핵심 어법은 바로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이름에서 그 역할을 짐작할 수 있어요. 동사인데 명사로 써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동명사입니다. 그런데 동사를 다채롭게 활용해주는 걸 우리가 이미 배운 게 있어요. 혹시 어떤 어법인지 기억할까요? 동사 원형은 동사 원형인데 그 앞에 어떤 말, to라고 하는 말을 써서 to 동사 원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to 부정사라고 한다. 투부정사의 개념을 빨리 떠올려 봅시다. 정말 많이 등장하고 거의 모든 지문에서 쓰이고 있는데, 투부정사는 일단 형태가 투 동사 원형이고, 동사를 뭐로 써주기 위해서 명사. 그래서 한번 불러볼까요? 형용사. 그리고 남은 하나는 뭐죠? 메인 품사 중에 하나인 부사로 쓰이기 위해서 우리 투부정사를 활용을 해준다. 그러면 투부정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명사인데, 동명사도 동사를 명사로 써주기 위한 거래.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을지는 동명사가 등장했을 때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lastic Pollution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 지금 잘 보면 굉장히 슬프고 혹은 화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바닷가인 것 같아요. 근데 바닷가인데 문제는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먹고 버린 이런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안에도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쓰레기들이 보입니다.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또 한창 여름철이에요.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지금은 여름철인데, 여름철이면 사람들이 많이 해변에 놀러를 가죠. 놀러를 가서 그냥 물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걸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들이 지금 바닷가에 둥둥 떠다니고 해변에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환경 오염을 주제로 얘기하는 글이겠구나. Pop quiz. What kinds of plastic items? 까지 끊어볼게요. Kinds는 어떤 종류의, 유형의 이런 말로, 그래서 What kinds?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 물건을, 물품을 did you use today? 오늘 여러분은 사용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 혹시 사용을 했을까요? 대표적인 플라스틱으로 된 물건, 물품을 생각해 보라면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물병, 페트병을 떠올릴 겁니다. 저도 이 강의를 찍으면서도 중간중간에 물도 마시고 하는데 텀블러가 아닌 또 플라스틱을 활용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플라스틱 물건을 사용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플라스틱이 오늘 글의 소재이기도 하다. 61쪽을 펴주시면 이제 지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쭉 한번 읽어 볼게요. How much plastic?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do you use every day? 여러분들은 사용을 하나요? 매일요.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을 할까요, 여러분들? 당연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하나 이상의 플라스틱 용품을 활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반드시 일회용이 필요

없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일회용뿐만 아니라 여러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플라스틱 없이는 우리가 살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딱 읽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So we are 우리는요, surrounded. Surrounded.

그 주변을 다 이렇게 에워싼 걸 우리가 둘러싼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surround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ed가 또 붙었습니다. 비동사가 쓰였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과거 분사가 쓰였습니다. 또 등장했어요.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라고 하는 동사의 특별한 형태가 쓰이면 수동태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 수동태라는 건 문장의 주인공이 이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일 때 수동태를 쓴다고 했습니다. 해석은 되다, 봤다, 당하다 등 동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면 되고, 여기서는 우리는 둘러싸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둘러싸여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my things라고 나왔으니까 어떤 것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지를 얘기해 주겠구나. things는 things인데,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혹시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made with plastic 까지 끊어보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마치 이 made가 동사의 과거형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잘 보면 things라고 하는 명사, 그리고 그 뒤에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괄호를 열고, 괄호를 여기서 닫아볼게요. 어떤 것들에 둘러싸여 있냐면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뭐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such as water bottles, 물병이라든지, plastic bags, 비닐봉지라든지, and straws, 빨대라든지, 이러한 것들과 같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들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듣기 전에 혹은 듣고 나서 이 플라스틱 물병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비닐봉지를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마실 때 빨대를 활용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가 환경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플라스틱 빨대 말고 종이 빨대를 활용하자 이런 움직임이 꽤나 일고는 있는데 그것 또한 단점이 많이 부각되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계속 가볼 건데 일단 여기 made라고 하는 건요. 앞에 나와 있는 surrounded와 마찬가지로 과거분사라고 하는 독특한 또 영어 동사의 형태이다. 그래서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과거분사가 쓰이면 이 명사를 설명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중학교 3학년 수준에 해당하는 어법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고, 아, 그냥 이런 문장 구조가 또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Most of them. 그것들 중에 대부분은요, are thrown. 이때 thrown이라고 하는 건 throw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분사입니다. throw는 버리다, 던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과거 분사로 쓰였고, 앞에 비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한다? 되다, 봤다, 당하다 등으로 해석을 한다. 그것들 중 대부분은 버려집니다. 근데 어디에 버려지냐면, 땅이나 혹은 바다에 버려집니다. 이런 쓰레기들의 대부분이 다 바다로 이제, 바다에 버려지거나 혹은 땅에 버려지거나 한다라는 거예요. Plastic pollutes. Plastic. 플라스틱은요, pollute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했어요. 지금 앞에 제목에서 pollution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제가 해석을 안 했는데, pollute라고 하는 동사는 오염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pollute의 명사형이 pollution이 된 거예요. 그래서 pollution은 명사로 오염이란 뜻, 그리고 동사로 pollute는 오염시키다. 플라스틱은 오염시킵니다. 우리의 땅과 물을 오염시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Also, 또한 플라스틱은 is harmful to animals. harmful, harm이라고 하는 건 어떤 피해나 혹은 손상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면 fall이라고 하는 말이 와서 형용사로 해로운 이란 뜻입니다. harm이 피해 혹은 해로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해롭다? 동물들에게도 해롭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라고 하는 연결어 for example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번 또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교재에 예를 들어라고 적어보세요. 연결어라는 건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앞에 말과 뒤에 말을 말 그대로 연결하는 건데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의미를 밝혀주면서 연결을 한다. 예를 들어라고 나왔으니까 이 뒤에는 앞에 말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예시가 나와야 될까? 그 앞에 문장이 뭐였죠?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보면
플라스틱

이 동물들에게 해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로 말을 이어주고 있으니 이 뒤에는 동물들에게 플라스틱이 어떤 피해를 주는지 무엇이 해로운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줘야 돼요. 대부분의 플라스틱은요, 네, 바다에 있는 대부분의 그런 플라스틱은 break down into small pieces. break down은 무언가가 이렇게 부서지고 쪼개지는 걸 얘기해요. 부서집니다. 그래서 부서져서 작은 조각들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바닷속에 이제 플라스틱이 버려져요. 근데 이 플라스틱이 이제 잘게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조각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아래 이미 글을 읽었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막 작은 조각들로 분해가 된다면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그것을 먹이로 착각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먹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싶을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뒤에 이어져요. Fish or birds. 물고기들이나 새들은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Mistake. Mistake는 우리가 흔히 make a mistake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알고 있는 실수란 의미의 명사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 These tiny pieces of plastic까지 끊어볼게요. 이러한 tiny, tiny는 아주 작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언가 어떤 대상이 굉장히 작을 때 it is so tiny. 그거 정말 작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죠. 이러한 아주 작은 조각들, 플라스틱의 아주 작은 조각들은요. mistake 한대요. 이런 것들을 for food.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얼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Mistake A for B라고 하는 수거를 알면 한번 해석할 수 있지만 모른다고 해도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맥락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물고기들이나 새들은 이러한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음식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 그래서 Mistake A for B는 A를 B로 착각하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어떤 영어 단어나 수거의 의미를 모른다. 그러면 영어를 읽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영어 단어를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는데 영어 단어 중에 모르는 게 등장했다. 글 속에서. 그러면 무조건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전체 다른 문장을 보면서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영어 단어를 아무리 열심히 외운다고 해도 글을 보다 보면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럴 때 단순히 사전을 바로 찾아보는 것보다는 그 전에 그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사전을 찾아보면 그 단어를 훨씬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It can make them sick. 그것은요, 할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을 sick 하게요. 이때 그들은 앞에 나오는 물고기나 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make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이어서 sick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이거 이전에도 등장했던 개념이고, 정리를 했는데 혹시 어떻게 해석하는지 기억하고 있을까요? them이라는 목적어,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쓰여서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 You make me happy.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The news made me sad. 그 소식은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make 목적어 형용사하면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하다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 정도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어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고기나 새들을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이런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음식이구나라고 착각하고 막 먹게 되면 문제가 생겼죠. 우리 인간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텐데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We need to, need to라고 하는 표현 또 등장했네. 뒤에는 동사 원형이 쓰일 거고요. 할 필요가 있다. 해야 한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Clean up the earth. Clean up. 그냥 clean이라고 하는 건 청소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죠. 그래서 clean up은 무언가를 깨끗하게 하다, 치우다라고 해서 이 up이 오면서 up은 전체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냥 치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전히 깔끔하게 치우다, 청소하다의 의미가 바로 clean up이라는 표현이에요. 지구를 아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Reusing, recycling, and reducing plastic까지 끊고 이만큼이 문장의 주인공이에요. Reuse, recycle, 그리고 reduce라고 하는 동사를 동명사로 활용해 준 겁니다. 먼저
Reuse는 우리말로 재사용하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recycling, recycle은 재활용하다. 그리고 reduce는 무언가를 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reuse, recycle, reduce. 근데 잘 보면 전부 ing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긴? 동명사이기 때문이다. 동명사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부분의 단어들을 보면 알겠지만 동사의 원래 형태 뒤에 ing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동명사라고 해요. 그런데 동사 뒤에 ing가 붙은 걸 동명사 말고 이전에 봤던 어법이 있습니다. I'm reading books. 나는 책을 읽고 있다. 그래서 여러 책을 막 읽을 때 I'm reading books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때 read란 말 뒤에 ing가 붙었어요. 그럼 이때 reading은 동명사일까? 아닙니다. 진행에 쓰이는 ing 형태도 있지만 이렇게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써줄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걸 동명사라고 부른다. 동사를 명사로 써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동명사이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어떻게 해석을 했죠? 하는 것, 하기라고 해석을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무엇하는 것, 무엇하기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그대로 해석을 해서 재활용하는 것, 재사용하는 것, 재활용하는 것, 그리고 줄이는 것은 무엇을? 플라스틱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줄이는 것은 is one way to save the earth. 한 가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way라고 하는 명사를 투부정사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지구를 구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다. 그럼 이제 키워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각 그림에 어울리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써보라고 하는데 bottle은 우리말로 병이죠. 그 다음 straw. straw는 우리말로 빨대라는 의미. 그 다음 pollute. 이 유닛의 제목은 plastic pollution. pollution은 명사로 오염, 그리고 동사로 pollute는 오염시키다라는 뜻. 마지막 harmful. harm이라고 하는 게 피해, 해로움이란 말이라 뒤에 이렇게 풀이 와서 형용사로 해로운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리가 되었으니 1번부터 볼게요. 1번, 우리가 어떤 음료를 마시기에 사용하는 빨대, 영어로는 straw. 적어볼까요? 2번입니다. 무언가를 들고 있어요, 남자아이가. 그런데 이 병의 표면에 보면은 무언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해롭습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니까 우리는 해로운이란 의미의 harmful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름 열심히 이 단어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것 같죠? 3번입니다. 누가 봐도 병이죠? 영어로는 bottle. 마지막 4번입니다. 참, 여러분 안 되지만 바닷가이죠? 지금 이렇게 주변에 쓰레기 보이고요. 잘 보면 여기에도 쓰레기가 보입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바로 바다와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죠. 4번에 들어갈 말은 pollute이다. 이어서 after read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번부터 가볼 거고요. 그림에 알맞은 단어의 기호를 보기에서 골라 써볼 겁니다. straw, bottle, piece, plastic bag. A, B는 앞에서도 봤던 거고, piece는 조각이라는 의미, 그리고 D의 plastic bag은 비닐봉지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앞에서도 봤던 바로 1번은 빨대이니까 바로 A, straw를 써주시면 돼요. 2번 볼까요? 비닐봉지인 것 같죠? 그러니 비닐봉지에 해당하는 plastic bag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3번입니다. 이러면 정말 안 되겠지만, 플라스틱 물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잘게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각을 물고기가 먹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조각. 영어로는 piece이니까 C를 3번에다가 써주시면 된다. 마지막 4번입니다. 이번에는 플라스틱 병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병에 해당하는 bottle, B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B로 한번 가볼게요. 글을 읽고 플라스틱이 동물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순서대로 써 보는 건데, 지문을 사실 보지 않고도 금방 문제를 풀수 있는 유형이기는 하다. 그럼 먼저 해석을 쭉 해보고 바로 배열을 이어서 할게요. Fish or birds become sick.
물고기나 새들이

아프다고 합니다. 아프게 된대요. 그럼 얘는 거의 결과에 가까운 거죠. A가 바로 나오기에는 굉장히 어색하다. 그럼 어떤 상황이 먼저 일어나야 될까? B. Plastics in the ocean. 바다에 플라스틱이 breakdown. 부서집니다. Into small pieces. 작은 조각들로 부서져요. 네. 작은 조각들로 부서져야 그걸 음식으로 착각하고 먹고 아플 텐데, 일단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잘게 부서지려면 플라스틱이 먼저 바다에 와야겠죠.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그걸 바다에 버려야 되지 않을까? 자, C. 물고기나 새들이 착각을 합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음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역시나 C가 바로 올 수는 없는데, 이제 대강의 순서가 보여요. D. 사람들은 use plastic,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And, 그리고요, throw it in the ocean. 그것을 버립니다. 어디에? 바다에 버려요. D가 먼저 나와야 될것 같지 않나요? 첫 번째.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마지막 E, fish or birds. 물고기나 새들은 eat tiny pieces of plastic.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먹는데요. 근데 먹기에 앞서서 그냥 플라스틱을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쪼개지는 과정이 먼저 나와야겠죠. 일단 사람들이 버린 것까지 왔어요. 그러면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이 잘게 부서집니다. B로 와야겠죠. 잘게 부서졌어. 이제 아주 작아졌으니 물고기들이 착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로 이어지는 거예요. 물고기들과 또는 새들이 그런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음식으로 착각을 하고요. 착각을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먹게 되겠죠. E로 갑니다. 그럼 먹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A로 이어져서 정답을 D, B, C, E, A 순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된다. 이제 이어서 벌써 어느새 C입니다. 글을 읽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 관한 글을 완성해 보라고 해요. 그리고 제목을 봤더니 Let's save the earth. 지구를 지킵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를 지켜야겠죠. 당연히. How can we save the earth? 어떻게 우리가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의문사 나오고, 조동사 나오고,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의 순서로 나왔다. 의문문의 이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문이다. There are three ways. There are 라고 하는 건 there 비동사, 무언가가 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plastic. 두 번째, plastic. 세 번째도 plastic. 그 앞에 그러면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 아래 설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을 보고 단어를 넣으면 돼요. Use plastic. 플라스틱을 사용하는데, again, 다시 사용한다고 합니다.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throw it out. 그것을 갖다 버리기보다는, 다시 사용을 한다, 재사용한다, 어떤 말을 써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reusing, recycling, reducing. 동명사로 우리가 배웠죠. 그럼 여기는 동사 원형으로 쓰여서 명령문으로, 뭐 해라, 플라스틱을 다시 사용해라, 재사용하는 거니까 reuse라고 하는 동사를 써주면 됩니다. 2번 한번 볼까요? plastic. 이번에도 플라스틱인데 make a new product. 새로운 product. product는 제품,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래요. with the used plastics. 사용이 된 플라스틱을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재활용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2번은 recycle 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플라스틱. 역시나 플라스틱 앞에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리나 혹은 캔을, 유리잔이겠죠? 유리잔이나 캔을 플라스틱 대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라스틱 앞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 줄여라라고 이번에 해야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동사 reduce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reuse, recycle, 그리고 마지막 reduce. 이제 D입니다. 그림을 보고 보기를 참고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문구를 써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X와 O가 있어요. plastic straws, plastic bags, plastic shampoo bottles.

our own shopping bags. 우리의 장바구니들, 그리고 샴푸 bars, 그리고 샴푸. 이렇게 바 형태로 된 샴푸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동그라미이니까 대신에 활용하라는 거죠. So let's not use plastic straws.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맙시다. 그리고 대신에 종이 빨대를 사용합시다. 이런 식으로 써보라는 거예요. Let's not 하지 맙시다. 자, 뭐 하지 말라는 걸까요? 사용하지 맙시다이니까 어떤 말을 써주면 될까? Use plastic bags. 두 번째 걸 활용해 줄수 있겠죠? 그러면 뭘 대신에 해라? Let's use our own shopping bags. 우리의 장바구니를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Use our own shopping bags. 그리고 instead는 대신에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보기에 쓰인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활용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 Plastic shampoo bottles, 그리고 shampoo bars를 활용해주면 되죠. Let's not use를 시작하는 거 똑같습니다. 뭘 사용하지 말라. Plastic shampoo bottles를 뒤에 이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Let's not use plastic shampoo bottles. 대신에 뭘 사용을 하자. Let's use shampoo bars instead.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이 환경을 오염하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그런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예시들도 들어주었고요. 그런데 플라스틱이 우리의 땅과 물을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Reusing, recycling, 그리고 reducing plastic. 플라스틱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줄이는 것이 지구를 지키는 한 가지 방식이다,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글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주요 어법입니다. 어떤 어법이었죠? 오늘은 동명사를 같이 공부했어요. 동명사라고 하는 건 동사가 명사처럼 쓰이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to 부정사에서도 명사적 용법이 있는데, 동명사라고 하는 또 동사를 명사처럼 써주는 게 있다. 형태는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미는 무엇 하는 것, 무엇 하기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playing basketball. 농구를 하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농구를 하는 것, 농구하기. 근데, Playing basketball과 같이 동명사구 혹은 동명사가 문장의 주인공으로 쓰이면 주어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해서 동사도 단수 동사가 나와야 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is를 써야지 are라고 하는 비동사를 활용해 줄 수는 없다. I enjoy watching. 나는 즐깁니다. 뭘 즐기냐면 보는 것을 즐기는데 액션 영화를 보는 것을 즐깁니다. 위에서는 동명사구가 문장의 주인공 역할, 주어 역할을 했는데,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는 동명사구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his job. 그의 일은요, is teaching English. 영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번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역할을 하고 있죠. 주어와 목적어 보어 역할은 원래 누가 하죠? 명사가 하는데, 동명사는 명사처럼 쓰이는 거니까 동일하게 역할을 한다. 해석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해석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시면 돼요. 오늘은 핵심 어법을 활용해서 리뷰 퀴즈를 풀어볼 건데, 동명사를 활용해 아래와 같이 여러분이 즐겨하는 것을 써보는 거예요. I enjoy. 나는 즐깁니다. Drawing cartoons. 나는 만화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친구들 있죠? 이때 enjoy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동명사를 이렇게 목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drawing cartoons 대신에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것을 I enjoy를 시작해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오늘은 조금 슬픈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글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소재의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0: Welcome to 왕초보영어. Welcome to 왕초보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한 주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가정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자녀분이 있으신데
1: 네.
0: 보통 이제 뭐 할머니, 그 아이들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1: 정말 좋아하고
0: right.
1: 가끔 영상통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표정과
0: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찾아가면은 슬기 씨는 보지도 않고
1: 그쵸.
0: 아이들 먼저 이런
1: 그럼요.
0: 거.
1: 예, 그거는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 손주에 대한 사랑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쵸.
0: 오늘 제목이 손주 자랑은 영원한 무죄라고 해서 이웃집 할아버지의 손주 자랑을 좀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거는 또 들어줘야 됩니다.
0: 아, 들어야 됩니다.
1: 예,
0: 무조건이에요.
1: 네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아이가 그린 무슨 뭐
1: 그림?
0: 그림이라든가 뭐 아니면 뭔가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있겠고요.
1: 아니면
0: 그렇죠?
1: 뭐 피아노를 쳤는데 아이가 음감이
0: 맞습니다.
1: 뛰어나다라거나.
0: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백지에 동그라미 하나 있어도 칭찬이 들어가줘야
1: 천재예요.
0: 되거든요. 그렇죠?
1: 천재예요.
0: 자, 두
1: 네.
0: 번째 미션은요.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아유,
0: 요 문장은
1: 그럼요.
0: 무조건 또 해줘야 됩니다.
1: 얼마나 이쁘겠어요.
0: Right. 자, 이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그럼 이웃집 할아버지의 손자가 얼마나 재능이 뛰어난지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My grandson drew this.
1: Grandson?
0: Can you believe it?
1: Grandson, 어?
0: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오! 아니, 근데 진짜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0: Excuse me, I don't speak your
1: 예.
0: language.
1: Grandson is so young, but
0: Yes, he's young.
1: he is good.
0: Oh,
1: Good.
0: yes, he's good for his age.
1: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0: Sorry.
1: You proud of your 그 저기 son 그 grandson.
0: Oh, proud? Ye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Bob Ross. Bob Ross is an artist.
1: Artist.
0: So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m very proud, very
1: 그렇게
0: proud.
1: 되라.
0: Yeah, I hope good stuff. 아이고, 반응을 잘못 쳐줘가지고 할아버지가 실망하셨다고
1: 그래도 리액션이
0: 들었어요.
1: 중요한데 말이죠.
0: 그러려면 영어 표현이 좀 술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와우 이런 것들.
0: 그럼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거 잘할 수 있게 제가 표현들 많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3: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2: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우리 손자가 이걸 그렸어. 믿겨져? 그림을 딱 보여준 거예요.
1: 너무 자랑하고 싶죠.
0: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선일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중요하지 않아요.
1: Ne. My grandson, this. Can you believe it? 믿을 수 있어? 이거는
0: 그렇죠.
1: 딱 보이네요. Grandson이 이걸 그렸다.
0: 그렸다.
1: 그렸다. 그러면은,
0: 동사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1: 그쵸? 과거니까, draw의 과거. do you 아닌가요?
0: 줘도 아시는군요. 아주 좋아요.
1: 그럼요.
0: 알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그린다. 이게 아니라 그렸다라고
1: 네.
0: 과거 시제를 잡아봤네요. So, 주어는 my grandson이겠고, drew this. 보여주면서 믿을 수 있어. Can you believe it? Very, very nice. Okay. So, 일단은 기본형으로 그리다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1: Draw.
0: draw가 되겠습니다. draw. Okay. 하지만, 내 아들은 이걸 그려. 원래 그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죠?
1: 그쵸.
0: 그래서 과거형으로 잡기 위해서 중간에

0: drew.
1: 과거형을 썼습니다. 자, PP 형태까지 해서 우리 교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2: 네네네. 아유, 이거 나올 줄 알고 제가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1: 오케이.
2: drawn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 들렸습니다.
2: 네. 너무 자, 당당했네요. 네,
1: 가끔 이렇게 탁탁 쳐줘야 돼요. 네. 네. 자, D-R-A-W-N, drawn. 그래서 draw, drew, drawn. PP 형태는 여러분 아시죠? 자주는 아니어도 우리 계속 이렇게 꺼내서 쓰게 되기 때문에 네. 같이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음흠. 자, 그래서 my grandson이 이걸 그렸다라면서 보여주면서 그 당연히 믿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그쵸. 아 믿을 수 있나 이 사실을 하면서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2: 네,
1: 그렇죠?
2: 네, 네.
1: 자, 이 can you believe it 그걸 믿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believe 뒤부터 없애서 예. 동사를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2: 오.
1: So can you can you do something 뭐예요? 간단하게 can you do something 뭐뭐
2: 할 수 있어.
1: 그렇죠. 너는 원래 뭐 하니 이게 아니라 너 뭐 할 수 있니? 이런 어허. 느낌. 여기서는 너 그거 믿을 수 있니?
2: 그렇죠.
1: 믿을 수 없겠지. 막 이런 느낌인 거죠.
2: 네.
1: So can you 동사 원형. 왕초보 영어의 거의 기본 자세입니다.
2: 네.
1: 이거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뭐 능력이 되냐, 뭐 가능성이 있냐, 뭐 can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2: 네.
1: 어떤 뭐 드레스를 보셨는데 슬기 씨가
2: 오.
1: 아 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랬을 때 와. 이 색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2: Can you believe this color?
1: 와, can you believe this color?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자, 어떤 퀴즈 같은 거 우리 푼다, 해결한다라고
2: 네.
1: 할 때 혹시 동사 아는 거 있을까요? 무슨 문제 같은 거 푸는 거?
2: 풀다.
1: 네.
2: 정답을 맞추는 answer이랑은 다르죠?
1: 아, 다릅니다.
2: 그러면 solute?
1: 어, 비슷한데요.
2: 해결하는 거잖아요.
1: Solution. 아, 걔는 명사예요.
2: 그쵸.
1: Solve.
2: 아.
1: Solve. 그러면 너 이 퀴즈 풀 수 있니? 이거 뭐라 그럴까요?
2: Can you solve this quiz?
1: 그렇죠. Can you solve this quiz? So 이거는 능력이 되니 할 수 있어? 라는 또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2: 네.
1: 아, 그러잖아요. 읽을 때 이거 퀴즈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이를 따로 다 발음해야 돼요.
2: quiz.
1: quiz. 그 대신에 아. 빠르게 하는 것 뿐이에요. So, quiz 아니라 quiz. quiz. 좀 이런 식으로 퀴 말고요.
2: 우 발음이 많이 들리네요.
1: Yes, yes.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2: 네.
1: Can you believe this color?
2: Can you believe this color?
1: Hey, can you solve this quiz?
2: Can you solve this quiz?
1: Al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볼게요. 아, 자랑스러운 느낌 살려야 돼요. 아시겠죠?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Alright. 자, 이랬을 때, well, yeah. 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2: 그렇죠. 이거 리액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1: 아주 아주 중요하거든요.
2: 지금은 영어도 가르쳐드리지만 리액션도 uh-huh. 같이 가져가세요.
1: 그렇죠.
2: 일석 이조예요.
1: 리액션
2: 예,
1: 클래스입니다.
2: 예, 그렇죠.
1: 자, 오, 나이치고 진짜 재능이 있네요.
2: 그렇죠.
1: 아이가 엄청 어리다고 알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2: 오, 너무 좋았어요.
1: 엄마 와우 이런 거 넣어주면 또.
2: 그렇죠. 아, 그 금상첨화죠. He's really for this age.
1: For his age.
2: For his age.
1: Yes.
2: 그의 나이에 비해 나이치고는 uh-huh. 정말 재능 있다.
1: 자, he's really 재능 있어요. 재능 있는 게 나와야 됩니다.
2: 그렇죠. 근데 his면은 비동사인데요.
1: 오오 여기 he is가 나왔죠.
2: 예, he is인데요.
1: 그럼 여기에 지금 뭔가 형용사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2: 그러니까요.
1: 상태.
2: 재능이 있다.
1: 재능이 있는이라는 게 나와죠.
2: 근데 우리가 뭐 프로그램명도 있지만
1: 네.
2: 그 외에 막 재능 있는 사람들 나와서 오디션 하는 게 그 got talented 이런 거 있잖아요.
1: Got talent?
2: 예.
1: 오케이.
2: 그러면은 got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동사가 두 개인데요.
1: 그거는 talent가 있나요가 되는 거죠. 재능이 있나요가 되는 거고
2: 그래요?
1: 재능이 있는이라는 형용사를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슬기 씨가
2: 말했죠?
1: Yes.
2: 그럼 뒤에 것만 쓰면 되겠네요.
1: 알겠습니다.
2: talented.
1: Okay.
2: 네. 요즘에는 워낙 프로그램명도 그렇고
1: 네.
2: 우리가 일상 쓰는 대화 중에도 영어가 많다 보니까
1: 맞아요. 외래어로 이렇게 해서 자리 잡은 게 은근히 있어요. 근데
2: 맞아요.
1: 이제 다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조금 모양을 잘못 쓸 때가 많죠.
2: 콩글리시화된 것도
1: 있고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 congratulations인데 s를 뺀다던가
2: 맞아요.
1: 이런 케이스 많죠. Alright, so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정답 맞습니다.
2: 와.
1: 자, talent는 재능이란 명사예요. 근데
2: 네.
1: 그걸 그대로 써버리면 어 손자분이

0: 재능이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쵸?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재능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따로 있어요. 그 ED를 붙여서 talented. So, 비동사랑 같이 쓴 거죠. He's really talented. 재능이 있네요. 자, 그리고요. 이 talented 말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필기 같이 하시는 거 좋아요. 바로 재능 있는 혹은 타고난이라고 하는 거 힌트 드릴 수 있어요.
1: 힌트를 주셔야 돼요.
0: 네. 자, 우리 슬기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내가 선물을 줘야겠군. 선물을 줘야겠군.
1: 기프트요? 기프트?
0: 한번 go ahead.
1: 기프트라고요?
0: Go ahead.
1: 어? 기프트요? 선물이잖아요, 이거는요. 예.
0: 그렇죠. 자,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얘도 명사 되니까 좀 비슷해야 될 것 같아요.
1: 기프티드?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Check this out.
1: 우와.
0: Yes. 우리는 기프트 하면 무조건
1: 선물이에요.
0: That's right.
1: 네.
0: 오케이. 근데 이것도 넌 기프트가 있다라고 해서 명사로 써도 돼요. 하지만 talented처럼 효용사로 만들어서 oh, you're really gifted. He's really gifted.
1: 우와.
0: 쓸 수가 있습니다.
1: 우리가 그래서, 태어나면서 선물을 받고 태어났다
0: 맞아요.
1: 이런 의미예요.
0: 그래서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섞어 쓰는 사람도 많은데요. Gifted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가 다른 노력을 안 해도 정말 타고난 수준 있잖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He's gifted.
1: 와, 약간 얘보다 더 위에 있는
0: 뭔가
1: 칭찬 느낌?
0: 조금 그런 게 있죠. Talented라고 하는 건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가
1: 그쵸.
0: 있다가 네. 이제 그건데 그걸로 뭐 굳이 섞어서 안 써도 되지만 진짜 와 쟤는 정말 대박이에요. 별 그것도 없어도 그냥 몸이 그냥 뭐 축구를 하는데 막 팍팍팍
1: 날아다녀요.
0: Gifted 쓰는 경우도
1: gifted.
0: 굉장히 많아요.
1: 예.
0: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이거예요.
1: 뭐요?
0: He's really talented 이러고 끝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이가 어린데도 그림을 너무 잘 그린다라는 느낌 주면 더 좋잖아요. 기분이.
1: 네.
0: So 여기 보면 뒤에 for his age. 자 얘는요 당연히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His, her. 이런 식으로 그렇죠? For their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치면 나이 치고 나이 대비
1: 네.
0: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1: yes.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여자아이는 그걔 나이 치고는 굉장히 뭐 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뭐 어떤 물건 가격 치고는 물건이 뭐 퀄리티가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So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드린 겁니다. 그녀는 매우 키가 커. 그녀의 나이 치고 그러면은
1: 네.
0: 그녀는 굉장히 키가 크다. 뭐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돼요?
1: She is very tall.
0: She's very tall, right?
1: Yeah.
0: 그녀의 나이 치고 그러면
1: for her age.
0: 그렇죠. For her age.
1: Mm-hmm.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혹시 사람이 되게 성숙한 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 되게 성숙하다 할 때?
1: 성숙하다?
0: Mm-hmm.
1: 몰라요.
0: 오케이. Matur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1: Mature.
0: 그런데 성숙하지 못할 때는 그 앞에 I am을 또 붙입니다.
1: Immature
0: 이라고 쓰면 성숙하지 못한이에요.
1: 네.
0: 자, 그는 그의 나이치고 성숙하지가 못해. 무슨 왜 같아? 그러면서
1: 네.
0: immature 하다.
1: 예. He didn't.
0: Hold on. Immature 자체가 이미 성숙하지 않은이에요. Alright, not 안 써도 돼요.
1: 네.
0: 자, 그는 엄청 immature하다.
1: 그러네요.
0: Uh-huh.
1: He is immature.
0: 오케이, 그의 나이치고.
1: For his age.
0: For his ag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부정적인 네. 거에도 쓸 수가 있죠. 저는 여기에 뭐 so 같은 양념을 더 치긴 했는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s very tall for her age.
1: She's very tall for her age.
0: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1: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0: Okay.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뭐 물건이나 가격 이런 거에도 쓴다 그랬잖아요.
1: 네.
0: So this steak is pretty good for the price. 이거 어떤 뜻일까요?
1: 이 가격치고는 스테이크가 꽤 좋네요.
0: 그렇죠.
1: 질이 좋다.
0: 너무 저렴해서 맛은 별로겠지 했는데 맛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1: 이 말은 너무 많이 쓰는 말인데.
0: 많이 쓰죠. 그렇죠.
1: 우와.
0: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 i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1: He i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0: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1: 자, 다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 네.
1: 어,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암기해도 돼요.
2: 아, 네. 그래요? You must be of him. 어, 자랑스럽다 할 때,
1: 네.
2: 어, 그, proud. proud 쓰는 거예요.
1: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런 거예요?
2: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be proud of. 이거 많이 외웠던 기억나요?
1: 그렇죠.
2: 예. 네, 그래서 proud.
1: 아, proud입니다. Yes. road 아니라 loud. proud. Oh, you must be proud of him.
2: Mm-hmm.
1: 정답. 맞습니다.
2: Yeah.
1: Okay. 자, 자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인데 형용사만 알면 의미가 없습니다. Oh, you must be proud 해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누가 proud하냐? 아, 그가 proud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덩어리로 항상 뭐 학창시절이나 이럴 때 보통
2: 맞아요.
1: be proud of까지 이제 쓰게 되죠. 네. 예를 들어서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아, 이런 attitude 좋아요.
2: 네.
1: 어떻게 할까요? 나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2: I'm proud of myself.
1: That's right. I'm proud of myself.
2: Yeah.
1: 자, must be 이것도 해볼게요.
2: 네.
1: 분명히 그러겠군요. 이렇게 해서 당신은 당신 아들이 분명히 자랑스럽겠군요.
2: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1: Your son.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야겠죠.
2: 네.
1: 그렇죠? 오케이. 자, 일단 간단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m proud of myself.
2: I'm proud of myself.
1: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2: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1: Right.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거 입영작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must를 썼어요.
2: 네.
1: 그럼 확신이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2: 완전 올라가죠.
1: 네. must라고 하는 건 분명히 뭐뭐이겠구나.
2: 네.
1: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빼고 그냥 you are proud of him 하면 어색하지 않아요?
2: Yes.
1: 당신은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2: Mm-hmm.
1: 그냥 팩트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2: Yes.
1: So you must be proud of him.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올 때 따로 입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must be 이게 might be보다 확신이 확 올라간다는 거.
2: 네.
1: 분명히 뭐뭐 하겠구만. 이거고요. Might be는 아, 뭐 할지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확신이 많이 떨어집니다.
2: 네.
1: 교재 같이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You must be proud of him.
2: You must be proud of him.
1: Alright. 자, 이랬을 때 문장 하나 남아있습니다.
2: 네.
1: 어,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건데요.
2: 네.
1: Which is 어, 그럼 손자 녀석 꿈이 밥 로스 같은 화가가 되는 거야. 네. 혹시 이분 아시나요?
2: 어.
1: 이 밥 로스 참 쉽죠? 아.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2: 아,
1: 예전에 그 우리 그 밥 아저씨라고
2: 예, 예, 예.
1: 부르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수염 많이
2: 알죠.
1: 나시고 지금은 어, 세상을 떠나셨지만
2: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잖아요.
1: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2: 맞아요.
1: 진짜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쉽죠.
2: 오.
1: 이렇게 just like that. 하셨던 어, 기억이 납니다.
2: 아, 저도 기억나네요. I am. 그럼 his dream is 그의 꿈은 to be an like bomb rose.
1: Right.
2: 여기서 끊을까요?
1: 오케이. Okay. 굉장히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보세요. I am
2: 네.
1: 하고 나서 이제 his dream is 뭐뭐다. 사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2: 네.
1: 자, 일단 이거 뭐예요?
2: 그의 꿈은
1: 뭐가 되는 거죠? To be what?
2: 화가가 되는 거.
1: 그렇죠.
2: 그러면
1: 뭐가 필요해요?
2: 어, 화가.
1: 음흠.
2: 어, 나 화가. 화가가 뭘까요?
1: 네. 이 그냥 예술가라고 하시면 돼요.
2: 아, 언, 아, 언이네.
1: 그렇죠.
2: artist.
1: 이유가 있겠죠?
2: 네.
1: Uh-huh.
2: an artist, like Bob
1: like
2: Ross.
1: Who? Bob Ross.
2: Yeah.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정답.
2: That's
1: right. 뭐, 예술가, 화가, artist라고 얘기를 할 때, artist라고 해도 전혀 틀린 거 아닙니다. 원래는,
2: 네.
1: 엄밀히 따지면 그게 더 깔끔한 발음이긴 해요. artist, right? 하지만 빠르게 읽게 되면 T가 flap 현상이라고 해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 수 있어요. So 부드럽게 try만 해볼게요. artist보다 artist인 것처럼.
2: 네.
1: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artist, artist.
2: artist, artist.
1: 오, 발음 좋아요.
2: 네.
1: Okay, so his dream is 이거다. 일단은 근데 이거 출발하기 전에 얘를 잠깐 걷어낼게요.
2: 오.
1: I am, 이랬잖아요. I am이 뭘 지금 줄인 것 같아요? 혹시 상상 가능하나요?
2: I am proud of my son.
1: Oh,
2: yeah.
1: Go ahead, please.
2: 그쵸.
1: 이거는 여러분 필기 한번 하는 거랑 그냥 머리로 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2: Yeah,
1: my of my son. Right. Because 전에 oh, you must be proud of him.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So 이것을 줄여서 그냥 oh, yes, I am. 그리고 이제 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의 꿈은 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0: 했는데 자 그의 꿈은 뭐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 꿈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 내 꿈은 뭐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 꿈은 뭐야 이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라고.
1: 아, 훨씬 구체적이에요.
0: 그렇죠. So 네. my dream is to be 무엇.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명사는 사람을 나타내는 뭔가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My dream is to be someone. be라고 하는 게 이다도 되고요. 되다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야.
1: My dream is to be a teacher.
0: 그렇죠. My dream is to be who? A teacher.
1: Yes.
0: Right? 자, how about this?
1: Like my you.
0: Oh, like my you.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1: 예.
0: 자, 그녀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그녀의 꿈입니다. 이거 네. 바꿔봤어요.
1: Her dream is to be a doctor.
0: 그렇죠. My만 하는 게 아니라 his만 하는 게 아니라 her dream
1: yes.
0: is to be a doctor. 나쁘지 않죠,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My dream is to be a teacher.
1: My dream is to be a teacher.
0: Her dream is to be a doctor.
1: Her dream is to be a doctor.
0: 자, 여기서 이 본문 있는 것을 그대로 따와서
1: 네.
0: 여러분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틀리셔도 돼요. 내 꿈은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엄청 길어졌죠.
1: 예.
0: 자, 침착하고요. 내 꿈은 일단 어떻게 해요?
1: My dream.
0: 축구 선수가 되는 거. 플레이어를 드릴게. 축구 플레이어.
1: Yes. My dream is to be a soccer player.
0: 당신 같은?
1: Like you.
0: Like you. 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팬인 어떤
1: 네.
0: 스타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1: 그렇죠. 그분들 정말 기분 좋으시게.
0: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1: 네.
0: Right? So 이런 식으로 like 누구 같은 거. 여기서는 like Bob Ross, 유명한 아티스트. 누군가를 대는 거.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렇죠?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All right. 자,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him.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나이 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1: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0: Alright. 자, 두 번째는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2: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him.
0: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굉장히 실용적이죠. For one's age. 나이 치고, 뭐 나이 대비.
1: Yes.
0: 한번 가볼게요. 걔는, 그녀는 나이 치고 아주 키가 커. 그녀는 아주 키가 커.
1: She is very tall.
0: 그녀의 나이 치고는.
1: For her age.
0: For her age. For를 흡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는 나이 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Really를 좀 넣어서. 그는 정말 재능이 있다.
1: He is really talented.
0: 그의 나이 대비.
1: For his age.
0: There you go. 자, 미성숙한 것은 immature이라고 했었죠.
1: 네.
0: 자, 걔는 그는 나이 치고 엄청 미성숙해.
1: He is immature for his age.
0: There you go. Again, so는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1: 아, yes.
0: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She is very tall for her age.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0: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네, 다음은요. Be proud of someone, right? 가보겠습니다.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1: I am proud of myself.
0: Alright, I am proud 아니라 proud of myself. 자, 그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Must를 좀 넣어야 되겠죠.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그렇죠, you must be proud of him. 여자면은 her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1: Yes.
0: 자, 아드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You must be proud of
0: 당신의 아들,
1: your son.
0: Your son. 읽어볼게요. I am proud of myself.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OK, 수고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3: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2: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Oh,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4: Oh,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Whoa, really?
4: Yeah.
1: Whoa.
4: What do you think?
1: Yeah? Yes, yeah. Good. Yeah. Yes.
0: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저기서 잠깐 기다려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ait over there for a sec.
0: Alright, wait over there for a sec. Okay, over는 빼서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proud of 뭐 someone or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1: 네.
0: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1: 오.
0: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많이 응용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1: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자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자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제목이 창의력이 이렇게 없나?
1: 오.
0: 이건데요. 이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1: 네.
0: 이걸 쓰면서 제가 막 화가 나면서 쓴 사실 다이얼로그예요.
1: 왜요?
0: 왜냐면 제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1: 예.
0: 이런 그 영어를 가르칠 때 쓰는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 약간 슬로건 같은 거라든가 stuff like that.
1: 아,
0: 저 굉장히 고민해서 만드는데
1: 네.
0: 아,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어디선가 똑같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1: 어어어.
0: 이런 게 있으면 뭔가 창의적으로 만든 사람 입장에서
1: 와, 너무 속상하죠.
0: 너무 속상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고 뭐 그림을 그리고 했는데 누군가가
1: 똑같이 허락, 따라해요?
0: 맞아요. 허락도 없이라든가 이러면 큰 문제가 돼요.
1: 그거는 지적 재산권 침해죠.
0: That's right.
1: 네.
0: 좀 심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면서 만들어본 다이얼로그가 되겠습니다.
1: 궁금하네요.
0: 오늘은 다른 사람이 내 슬로건을 쓰게 된 것을 알게 된 시츄에이션.
1: 아이고 아이고.
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1: 아, 그쵸.
0: Right. 이게 문장이 조금 우리말로 길어 보이는데요. 진짜 trust me.
1: 네.
0: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였고요.
1: 네.
0: 두 번째 미션은요.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오, 따줘야
0: 오,
1: 돼요.
0: 전화해서 따줘야 됩니다.
1: 정당 방위입니다.
0: 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영어로 다이 문장들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대체 내 슬로건을 어떻게 베꼈을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2: You look unhappy. What's wrong?
1: I'm upset.
2: Oh, no.
1: So big problem.
2: What's the problem?
1: 설명하자면 긴데. Listen.
2: Yep.
1: My idea, 슬로건. 슬로건. This is 그 저기. 슬로건.
2: Yeah,
1: This is my.
2: slogan. Your idea.
1: 네. 그 예. They stole my
2: Oh,
1: 슬로건. Yeah.
2: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1: My, oh.
2: You came up with that, right?
1: Yeah.
2: Oh,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1: Shame.
2: Shame on them.
1: Shame. They shame.
2: Talk about copycats.
1: Copycat?
2: Yeah, copycat.
1: Meow.
2: Not me, no.
1: Meow. Cat.
2: Copycat,
1: Copy.
2: it means they copy.
1: Copy. Coffee?
2: Not, no, no,
1: No, no, no.
2: no. Oh, no.
1: No.
2: Shame.
1: Yes,
2: Shame.
1: shame. Yeah, you 말 잘했어. 전화해서 따질 거야, 내가.
2: 응?
1: 전화해서 따질 거야. I complain for them. 그, call.
2: You get a call?
1: Yeah.
2: Yeah, do it. Do it.
1: I do it.
2: That's terrible. That's your one.
1: Do you know number?
2: No.
1: No?
2: 네.
1: 어, 어떡하지?
0: 아이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냥
1: 아.
0: 그대로 쓰게 됐다면서요.
1: 그러니까요. 이게 내
0: 아,
1: 걸 지키는 데에도 이렇게
0: 맞아요.
1: 영어가 필요해요. 언어가
0: 맞습니다.
1: 이렇게 중요합니다.
0: 우리 자신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언어는 무조건
1: 네.
0: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4: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3: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뭔가를 발견했어. 뭐지 이거? 이러면서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1: 어떡해.
0: 얌체입니다.
1: 사실 이런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Right.
1: 이거는 진짜 카피했다라고밖에.
0: 이건 진짜 아니에요.
1: 그렇죠.
0: 네.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as mine.
0: Right.
1: 내 것과 같은 슬로건이네요. 슬로건 영어잖아요.
0: 네.
1: 네. 그렇죠. Using the same.
0: 그러면 these
1: 이건.
0: guys are
1: 여기서 끊어요.
0: 오케이. 거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1: 그쵸,
0: 같아요.
1: 그렇죠.
0: Yes.
1: 같은 그러면 슬로건을 쓸게요.
0: 오케이.
1: 슬로건인지 건인지.
0: 이게 고민 많이 될것
1: 예,
0: 같아요.
1: 슬로
0: 사실.
1: 이거 오는 확실하거든요. 슬로 총할 때 건일까요?
0: 건일까요?
1: 아니면 이거랑 똑같은 오. 아니면 이걸로 갈까요? 슬로건.
0: 간으로. 오케이. 자, 슬로건이요. 그걸 그렇게 읽는 사람 처음 봤지만.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So,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슬로건은 아니지만 슬로건. As mine.
1: 맞아.
0: 맞습니다. 억울해. 틀렸어야 했는데.
1: 아니, 이거 진짜 저 찍은 건데.
0: 맞아요.
1: 야.
0: 근데 찍을 때 맞을 때 있죠. 지금, 우리가 딱 들으면, 슬로건이니까 진짜 총할 때 건인가? 이 생각을 할 확률이 제일 높아요.
1: 저도 그렇게 쓰려고 했거든요.
0: Right. 근데 뭔가, 간으로 갔네요.
1: 예.
0: 하지만 발음은 슬로건. 맞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다른 슬로건이면 말을 안 하죠, 당연히.
1: 네.
0: 근데
1: 네.
0: 같은 거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같은이라고 할 때 뭘 썼을까요, 여기서 과연?
1: The same.
0: 저 지금 감동.
1: 어머.
0: Why? 그냥 same이라고 하지 않고
1: the same이라고
0: 했기 때문에. 오케이. Okay. So 뭔가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같은 무엇 할 때는 특정 딱 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1: 아, 그래서 더가 붙는군요.
0: Right. 그래서 the same 뭐뭐. 이렇게 해주는 게
1: yes.
0: 좋습니다. So, 그냥 same이 아니라 the same slogan. So, 같은 명사라고 할 때는 the same 명사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모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네. 많은 분들이 헷갈리셔서 모모와가 뭐죠? 와 보통?
1: 모모와 와. and.
0: 그건 모모 그리고 그러면 with라는 게 있죠.
1: 아, with.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the same with라고 쓰시는 실수가 많아요.
1: 오, 저도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요.
0: 거의 그런 실수가 나오는데 자, 여기 뭐가 보이죠? 뒤에
1: as.
0: as. 아. 이걸 쓰게 됩니다. the same 명사 as. as. 무엇? 원래 as가요, 직역을 좀 하자면, 뭐뭐 같은 이라는 느낌이에요.
1: 네.
0: 그래서, 목적어 같이, 혹은 만큼이에요. 목적어 만큼, 목적어 같이, 같다. 한국어는 조금 어색하지만, 아~ 그게 결국엔 동급이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희한하게,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내가 너보다 키가 크다. 뭐 당신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잘 하시더라고요. I'm better than you. 댄 써가지고.
1: 네네.
0: 근데 같은 거 하라고 하면은 잘 못하세요.
1: 위드가 자꾸 생각나요.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우리는 뭐다? 못하는 걸 오히려 더 파야 됩니다.
1: 그쵸.
0: Right? So the same 명사 as 무엇. 이게 또 처음에는 as 잘 안 들어와요.
1: 네.
0: 진짜 저도 인정합니다. 역시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너 이 자동차 너의 자동차냐? 이러면서 나 너 내 거랑 똑같은 자동차 가지고 있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럼 뭐라 그래요?
1: I have the same car.
0: 자, 당신 것 같은 아니면 만큼.
1: As yours.
0: As yours.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Yours까지예요?
0: Right, yours. 왜냐면 너의 yours. 것이니까.
1: 아.
0: Or your car 이라고 해도
1: your
0: 되겠죠.
1: Car.
0: 둘 다 괜찮습니다. So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Or as your car.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이럴 때 있나요?
1: 네.
0: 슬기 씨가... 새 드레스를 샀어요.
1: 오우.
0: 아, 동창회 나갔어요.
1: 아, 다 예쁘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0: 그랬는데 늦게 들어온 친구가 똑같은 걸 입고. 어떤 느낌이에요?
1: 집에 가고 싶어요.
0: 그렇군요.
1: 당장에.
0: 남자들은 보통 에이! 똑같아! 이러는데
1: 안 돼.
0: 여자분들은 이건 안 되죠.
1: 아니, 왜냐면 비교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0: 아, 또 에이. 상대방이 또 뭔가 핏이 좋으면.
1: 아, 용납할 수 없어요.
0: 오케이.
1: 그런 상황 자체를.
0: 자, 그러면 where? 입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where의 과거형이 뭐죠?
1: Wore.
0: Wore. 그러면 그녀는 똑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내 거와 똑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어떻게 할까요?
1: She wore the 드레스. same dress.
0: 내 거 같은?
1: As mine.
0: As mine. Oh,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1: Yeah.
0: 지금 벌써 기분이 굉장히...
1: 안 돼요. 용납할 수 없어요.
0: 알겠습니다. 에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1: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Mm-hmm.
0: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1: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0: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1: 네.
0: 어, 걔 나랑 동갑이야.
1: 어.
0: 이것도 결국 더 same이 들어가죠.
1: 맞아요.
0: Right? 그러면 같은 나이를 뭐라 그러겠어요? The same?
1: Age.
0: 나 같은 그런 뭐예요? With 아니라?
1: As me. Me.

0: 그러면 그녀는 나와 같은 나이다가 뭐예요?
1: She is the same age as me.
0: There you go. 이렇게 예전에 배웠던 게 여기서 쓰인 겁니다.
1: 우와.
0: 사실은 똑같은 거였던 거예요.
1: 그러네요. 그쵸? 다 연결이 되네요.
0: 다만 우리가 동갑이라고 표현할 때는 she has라고 안 하고요. she is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She is the same age as me.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Alright. 자, 그랬더니 친구가 어? 뭐야? 그러면서 그거 내가 생각해낸 거잖아.
1: 오!
0: 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네요.
0: 그렇죠.
1: But you came up with, 예, 네가 came up, 떠올렸어. 떠올렸잖아. With 뭘까요?
0: 글쎄요.
1: 그 with 그건가 보다. 그거.
0: 네.
1: 그거. With it.
0: 저거, 그거.
1: 예. 네.
0: Right. 자, but you came up with it. Alright. 일단은 틀리지는 않아요.
1: 예. 네.
0: 근데 저는
1: with that.
0: 아. 왜냐하면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that을 쓰면 it보다 바로 방금 얘기했던 것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거 우리가 얘기했던 슬로건 그거 네가 한 거잖아. 이런 느낌. So with that 이라고 한 것뿐이고요. 사실 여기서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뭔가를 생각해냈다 라고 하는 덩어리 표현. 이거는 여러분 사용빈도가 너무 높아요. 무조건이에요. come up with 라고 하는 거. 누구와 함께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1: 네.
0: 그게 아니라 얘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Come up with something. 뭔가 머리 안에 떠오른 거예요.
1: 그쵸.
0: It came up.
1: 오.
0: Right? Okay. 왜냐하면 come up 자체가 발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Something came up. 이런 뭔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뭔가가 생긴 겁니다. 떠오른 겁니다.
1: 네.
0: Right? So with 무엇?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어가 너무 별론 거예요.
1: 그래서,
0: 아니 누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그러면 누가 이거 했어? 이 아이디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1: Who did
0: 과거형으로 who came up
1: with
0: 이 아이디어?
1: This idea.
0: Who came up with this idea? 여기서는 who가 누가라는 주어 역할이기 때문에
1: 네.
0: 바로 동사 나오는
1: 그렇군요.
0: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마유가 그 계획 플랜을 생각해냈어요.
1: 마유 came up with the
0: 계획
1: plan.
0: So 마유 came up with the plan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참고로 오늘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come up with가 뭔가를 생각해내다 떠올리다라는 뜻도 되고요.
1: 네.
0: 돈을 구해온다라는 뜻도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거는 문맥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1: 네.
0: 자, 읽어 볼게요. Who came up with this idea?
1: Who came up with this idea?
0: Mayu came up with a plan.
1: Mayu came up with a plan.
0: Right. 본문 한번 가볼게요. But you came up with that.
1: But you came up with that.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따라쟁이란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군.
1: 오.
0: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1: 아.
0: 자, 지금 보세요. 길어 보이지만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1: 그쵸.
0: 심지어 이 친구들은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도저히 이 해석과 연결을 지으려고 하니까 조금 뭔가 복잡해지네요.
0: 문법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쉬운 네. 거는 아니어서 제가 여기다가
1: 두 문장이니까 좀 갈라놓고요.
0: 맞아요.
1: 예. 네.
0: 따라쟁이라는 단어만 여기 채워주세요.
1: 따라쟁이?
0: 만약에 네. 슬기 씨라면 네.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면
1: 네.
0: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게 여러분들도 한번
1: 크리에이티브하게
0: 써보세요. 따라쟁이. 그러니까
1: Talk about 따라하는 사람, 따라하는
0: 사람. 따라하기만 하고.
1: 그쵸. 뭐. 이 따라쟁이를 네.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거구나. 그러면은 따라쟁이. 쫓아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저는 follower. 따르라! 뭔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따라쟁이는 한 사람이 아니니까 followers.
0: 그렇군요. 뭔가.
1: 네.
0: 굉장히 그 예쁜 꽃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플라워즈를 전하셨어? 지금 심지어
1: 아니요. 팔로워즈. 제가 말을 하면서 이게 하면은 멀티가 잘 안 돼가지고 예 followers
0: 굉장히 이것도 예. 지금 형편없는 답이지만 스펠링은 플라워까지 오케이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Well, talk about followers shame on them 이러잖아요
1: 네.
0: 이러면 이렇게 진짜 쓰잖아요 철기 씨 이제 팔로워들 다 없어집니다
1: 아.
0: 안 돼요 소셜미디어에서 그 팔로워스이기 때문에 자 따라쟁이는요 바로
1: copycat
0: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1: 네.
0: 않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드라마나 뭐 영화에도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1: 너무 익숙해요.
0: 네, 카피하는 캣. 이거는 정해져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쟁이. 그래서 이건 당연히 좋은 뜻으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 흉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 뭐만 하면 디자인 그대로 베껴가거나 이런 것들. 카피 캣. 자, 앞부분에 talk about이라고 돼 있죠.
1: 네.
0: 우리가 그동안 talk about이라고 okay, I'm sorry about that. 이거 let me just show you.
1: 예.
0: 우리가 동사부터 뭔가 시작하면 명령어가 됐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copycats들 얘기를 해라.
1: 그거잖아요.
0: 이런 게 됐잖아요.
1: 네.
0: 근데 오늘은 그게 성립이 아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굳어져 있는 관용적 표현이어서요.
1: 아.
0: 자, talk about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원어민들이 말할 때가 있어요.
1: 예.
0: 이거를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풀이하면 제일 비슷할까? 이게 뭐냐면 뭔가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1: 네.
0: 아, 참 이게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1: 아~
0: 이렇게 뭔가 끌어오는 거 있죠
1: 예.
0: 오케이, 내가 평소에 copycats라는 단어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이거 두고 하는 말이네 이런
1: 아~
0: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현재 상황에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를 매칭시키는 역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talk about 명사 이거는 남 들으라고 뭔가 명령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혼잣말 수준이에요
1: 근데 talk about it 그거에 대해 말해봐 이것도 되잖아요
0: 당연하죠 그거는 컨텍스트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다른 거예요
1: 다르죠
0: 근데 여기서 갑자기 친구야 카피캣츠 얘기 좀 해봐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1: 조금 그러네요
0: 그렇죠
1: 네.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1: 아이고
0: 그랬을 때 안 좋은 운 그게 뭐예요?
1: Bad lucky.
0: 그렇죠. Bad luck이죠. Luck.
1: Bad luck.
0: 아, 안 좋은 불운. 그러니까 불운이라고 하죠. 불운이라는 게 이런 거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럼 그냥 이거를
1: talk about bad luck.
0: Right? 약간 표정이 이런 느낌이죠. 아, talk about bad luck. 이 얘기. 지금 이 상황 두고 하는구나.
1: 네.
0: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완벽한 타이밍은 영어로 진짜 그대로
1: perfect timing.
0: 아. 완벽한 타이밍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1: Talk about perfect timing.
0: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Okay? 자,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연기해서. Talk about bad luck.
1: Talk about bad luck.
0: Talk about perfect timing.
1: Talk about perfect timing.
0: All right?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1: 네.
0: Shame on them. 아마 이거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이것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요. Shame on 누구 이러면 그 사람한테 뭐 명령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핀잔을 주거나 나무랄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앞에 사람 대놓고도 할 수 있어요. 아, 당신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1: Shame on you.
0: 이거예요. 끝이에요. Right? So 예를 들어 노약자가 앉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1: 그쵸.
0: 젊은 사람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그랬을 때 옆에 와서 Hey, shame on you, man.
1: 진짜.
0: You can't do this.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진짜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이죠.
0: 아, 그거 아니죠. 진짜.
1: Shame on you.
0: 그리고 어떤 운전자가 너무 폭력적인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운전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1: Shame on the driver.
0: Driver.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 상대방한테도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고요.
1: 예.
0: 그리고 제 3자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찌찌찌 이런 느낌 있죠.
1: 네.
0: 이건 사용비도 꽤 있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돼요.
1: 오케이?
0: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Shame on you.
1: Shame on you.
0: Shame on the driver.
1: Shame on the driver.
0: 아,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그 슬로건 카피한 사람들.
1: 네.
0: Righ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1: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0: Cats. Cats, right?
1: 카피 뭐라 그랬나요?
0: Cat에서 끝난 거인 줄 알았어요.
1: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0: There you go. 자, 마지막 한 문장 남아있습니다.
1: 네.
0: 이랬을 때 옆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조치를 좀 취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1: 그렇죠.
0: Right? So, 나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그렇죠. 만약에 뭐 연락처를 안다면 이렇게 해야죠.
0: 그러니까요.
1: I'm going to call. 나는 전화할 거야, 그들에게.

0: 네.
1: I'm going to call them and 따질 거야.
0: Yes. 따지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캐주얼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1: 네.
0: 따지는 게 뭐죠? 보통 기분이 좋아서 따지나요? 아니면
1: 나빠서요.
0: 그렇죠. 그러면 뭔가를
1: 아, 그러면은 저거다.
0: 음흠.
1: complain.
0: 오.
1: complain.
0: 느낌 들어가세요. 느낌대로.
1: 튼가? complaint 같아요.
0: 아하.
1: 아니,
0: Okay.
1: complain.
0: 자, 맞는지 한번
1: yes.
0: 보겠습니다. I'm going to call them. 그리고 뭐할 것이다? And complain 할 것이다. 그렇죠.
1: 오!
0: 이거 항상 헷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1: Yeah.
0: So complain은 명사다, 동사다.
1: complain이요? 동사.
0: 네. 이거
1: 아.
0: 대놓고 불평하다라고 써 있거든요.
1: 예.
0: So complain 하는 것은 동사로 불평하다, 뭐 따지다 정도가 될수 있겠고요.
1: 네.
0: 자, 다시 한번 이거는 같이 필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것의 명사형은 조금 다르다 했었죠.
1: 아하.
0: 아까 방금 슬기 씨가.
1: 네. 맞아요? 아까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complainment 아니에요? complainment. 아니, 왜냐면 제가 엔터테인먼트에 익숙해가지고 자꾸 먼트를 붙여가지고.
0: 그러니까요. 엔터테인먼트, 먼트를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자,
1: 아, 컴플레인트인가요, 혹시?
0: 자, 근데
1: 아, 이거.
0: 컴플레인트인가요?
1: 아, 왜 정답을 수저로 떠먹여서 저도
0: 우리
1: 모를까요?
0: 컴플레인먼트에 들어올래?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아닙니다. So, 컴플레인트.
1: 예.
0: 트가 들어가면은
1: 플레인트.
0: 불평. 자, 우리 이거는 시제에서 제일 좀 자연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고요. Be going to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
1: 오.
0: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1: 네.
0: 문법적에서 보면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그래도 자꾸 반복해야 돼요.
0: 네.
1: 헷갈리더라고요.
0: 그런데 얘는 진짜 그 설명,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뭐 할 것이다는 우리말로 할 것이다 하면요. will도 있고 뭐 be going to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건 뭐냐면요. 갑자기 정한 그런 의지만 살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진짜로 진행해야겠다.
1: 네.
0: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계획을, 사전 계획을 친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잖아, 원래 연락할까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룰 거야. 이런 느낌.
1: 아하.
0: 예를 들어서 가방을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1: 예.
0: 때, 나내 가방 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 I'm going to sell
0: Sell?
1: my bag.
0: 그렇죠. I'm going to sell my bag.
1: Yeah.
0: 갑자기 이게 아닌 거예요.
1: 그쵸.
0: 자,
1: 계획한 거죠.
0: right. 자, 우리 또 다른 자동차를 살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인데 더살 거야. 어떤 가족에서
1: 네.
0: 말한 거예요. 또 다른 건 another 쓰시면 돼요.
1: We're going to buy another
0: 그렇죠.
1: car.
0: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이거는
1: Yes.
0: 갑자기 있다가 하나 살래. 이런 느낌이
1: 오,
0: 아니라
1: 너무 우발적이죠.
0: 이미 계획을 한 것을
1: Yes.
0: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Mm-hmm.
0: Alright. 자,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right,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As mine. 자,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2: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3: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네,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만나보시죠.
0: Alright, 첫 번째는 the same something입니다.
1: 네.
0: 근데 A, 여기다가 as를 넣는 거. 이게 중요해요.
1: 네네.
0: Okay. 자, 갑니다.
3: 나 내

0: 거랑 같은 차를 가지고 있어. 자, 나는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1: I have the same car
0: 당신 것 같은
1: as yours.
0: as yours. Alright? 걔가, 그녀가 내 거랑 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1: Oh, she wore the same dress as
0: as
1: mine.
0: mine. 그쵸? as me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랑 드레스는 같은 게 아니니까.
1: 네.
0: 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은 these guys라고 하시면 돼요.
1: 네.
0: 이 사람들

0: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So, 다음은요. Be going to. Mm-hmm. 목소리 키워볼게요. 나 내 가방 팔 거야.
1: I'm going to sell my bag.
0: That's right. 우린 차 한 대를 더 살 거야. Another 자동차 살 거야.
1: I'm going
0: 아,
1: to...
0: 우리.
1: We're going to buy another car.
0: Alright. Mm-hmm. 자, 나 그들에게 전화해서 따질 거야. 불평할 거야.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nd complain. 읽어볼게요. I'm going to sell my bag.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아,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3: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2: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미션 해결할까요?
4: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Oh,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6: Oh, but you came up with that.
5: Mm.
6: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5: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6: Yeah, you do that.
5: Okay.
6: Call them. That's terrible.
5: Okay. Oh, where's my phone? Where?
6: I don't.
5: 어디 갔지?
0: Great job, you guys. Okay.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4: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라는 문장이었는데요.
1: We are proud of you.
0: There you go. 이거 참여하셨으면 we are very proud of you guys.
4: 진짜.
0: You know?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넣어서
4: 네.
0: 뭐뭐 할 것이다 요 느낌. 자, 이거 영작해 주세요. 아,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
4: 오.
0: 내가 그걸 계획해놨고 그걸 이룰 거야 라는 느낌입니다.
4: 네.
0: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를 영작해 주세요.
4: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4: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4: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리오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네.
0: 자, 한 주의 반을 가르는 날인데요. 자, 오늘 직업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자,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면요. 굉장히 특별해요. 댄스 꿈나무의 댄스 학원 오디션. 이 친구는 진짜 프로페셔널 댄서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요.
1: 제 주변에도 그 연습생 준비한다고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0: 요즘에 진짜 댄스를 배우는 사람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연습생으로 나중에 뭔가 뭐 이런 전문 댄서라든가
1: 아니면 아이돌을 희망할 수도 있고요.
0: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요즘에는 직장인분들도 취미로 굉장히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1: 저도요.

0: 하길래.
1: 예. 배웠는데 지금은 안 배우지만 아, 한창 배울 때는 뭐 예, 아이돌 저리 가라까지는 아닌데 내가 저리 갔어요.
0: 그렇군요. 저도 한번 수업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틀 나가고 또 아, 그만뒀다.
1: 왜냐하면 이게 아. 따라하기가 어려우니까 능률이 떨어져요.
0: 그리고 예. 창피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댄스학원 오디션을 본 상황.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아, 이게 뭔가 잘했을 수도 있는데요.
1: 그죠.
0: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입을 킥이라고 하나요?
1: 그쵸, 그쵸. 와이.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렸어.
1: 아이고.
0: 이럴 때 있죠. 긴장되죠.
1: 왜냐면 긴장이 되니까 제 실력 발휘가 하기가 어려워요. 아, 오디션 자체가.
0: 그러니까요. 네. 오디션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사람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1: 그렇죠.
0: 자, 지금 여기 있는 문장들을 자연스러운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댄스 학원 오디션을 대체 얼마나 잘 봤는지 한번 확인하러 갈까요? 슬기롭게 도전!
2: 여기서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3: What's wrong? Why are you so sad?
2: 이거를 못해가지고.
3: Your elbow? You hurt it?
2: No. 이 동작, 이 액션, 내가 부족했는데. My audition, you know?
3: Your audition, yeah?
2: Audition? Audition, 실패, failed.
3: Wait, cheer up.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2: Not the end.
3: Not the end of the world. So cheer up.
2: 근데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오듯이 흘렸어.
3: You crying?
2: 아니, crying, no crying.
3: No crying.
2: 그 뭐지? 심사위원들, 그 PD or 그 director, front of.
3: In front of the director.
2: 그렇지, 그렇지. 땀, sweat.
3: Sweat.
2: Sweat. Sweat. 계속. Like a rain.
3: Oh, no.
2: Like raining.
3: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2: No breaking.
3: No breaking?
2: No breaking?
3: Nerve-wracking.
2: No.
3: You know, you can be really nervous.
2: Nervous, yes.
3: Oh, I'm sweating. make a mistake.
2: 이 동작이 안 되는 거야. 너 돼? 이거 해봐. Like this. 그렇지, 이 동작을 내가 제대로 못했어. 그래, 여봐, 너도 못하지?
3: 어?
2: 아니야. 당연히.
0: 제가, 슬기 씨, 네. 허락 하나 받아도 돼요?
1: 뭐요?
0: 오늘 진짜 제대로 된 진짜 생활 영어 표현 다 알려드려도 돼요?
1: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놓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0: 그렇죠. 네. 이런 경우. 아, 특히나 꼭 엔터테인먼트 쪽이 아니어도 말이죠.
1: 네.
0: 아, 뭔가를 망쳤다. 뭐,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야, 뭐, 또 해보면 되지. 이런 거 네. 너무너무 쓰거든요.
1: 네.
0: 영어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5: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4: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5: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벌써 반가운 표현도 나오면서 지금 한번 볼게요. 내용 자체는 좀 슬프긴 해요.
1: 네.
0: 아,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1: 어구. 아. 그래. 메스가 막 뭔가 네. 어지럽혀진 뭐 그런 거였던 기억이
0: 그렇죠.
1: 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동사로도 쓰이는군요.
0: That's right.
1: I messed up my dance. 오디션이 들어가야겠네요.
0: 네. 스펠링만 잘 써준다면은.
1: 그렇죠.
0: 문제 없죠.
1: 오디션이니까 오로 시작하겠죠. 오디션.
0: 네.
1: 야. Yeah.
0: 지금 입술 깨무느라 큰일 날 뻔했어요.
1: 왜 깨무세요?
0: Audition. 오케이. 자,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정답? 아, 최근에
1: 왜 이렇게 써요?
0: 스펠링이 느낌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0: 슬로간도 그렇고요.
1: 많이 헷갈렸죠.
0: 이것도 너무 오디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 아니 이거는 왜 네. 오디션이라고 했죠 우리가?
0: Audition, AU라고 하는 게요. 네. 아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우로 발음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굉장히 rare합니다. AU, AW 이런 것들은요 보통 이 정도로 발음이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발음하실 때도요 오디션이 아니라 5에서 조금만 더 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audition, audition 조금만 벌려서 5보다는 차라리 어에 더 가까운 게 낫습니다. 한번 네. try 해보세요.
1: audition,
0: yes,
1: audition,
0: audition. Right. So 오디션이라고만 좀 하지 말아주세요.
1: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헷갈릴만 했네요.
0: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라 할 수도 없고. 예. 자, 그래서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인데, 자 지금 보면 망치다를 오늘 못 썼다고요?
1: Messed up.
0: 이걸 썼습니다.
1: 네.
0: 아까 슬기 씨가 말한 게 딱 맞아요. 뭔가가 messy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네. 막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만드는데 결과가 나오긴 했겠죠. 뭐 김치찌개를 만들었던 뭐가 되는 결과물은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 아하.
0: 진짜 엉망진창이 됐다.
1: 예.
0: 이렇게 얘기할 때 mess up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ruin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1: 네.
0: ruin은 이건 엉망으로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온 정도가 아니라 결과가 안 나올 정도로 완전 그냥 망한 거예요.
1: 예, 예.
0: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마 저번에 그 얘기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네.
0: 아, 내 인생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 별로 좋진 않아. 이건 아니잖아요.
1: 그쵸.
0: 돌릴 수 없다. 당신 때문에.
1: 예.
0: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you ruined my life. 이런 굉장히 익스트림한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정도는 아닌 거죠. So mess up something, 뭔가를 망치다. 사실은 엉망으로 만들다가 더 어울리긴 합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참고로요. 만약에 명사가 대명사잖아요. It, this, that 이런 거.
1: 네.
0: 그러면은 mess up it 아니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Mess up that.
0: 그게 아니고요. 요 예. 가운데 넣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1: 아, mess it up.
0: 네. 이렇게 대명사면 가운데 넣어주시면 되고요.
1: 네.
0: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내가 이거가 이때 시작하는 줄 알고 저게 저때 시작하는 줄 알고 내가 바꿨잖아. 그래서 나는 그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1: I messed예요?
0: messed. 망쳤다니까, 과거니까.
1: 네. I messed up my schedule.
0: My schedule or the schedule.
1: 네.
0: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그거 해볼게요. 그 요리사가
1: 네.
0: 그 조리법이 뭐죠? 우리 외래어로 쓰는 거 조리법.
1: Recipe,
0: yes. right? 그 레시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1: 아하.
0: 그러니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든가 설탕을 넣으면 안 되는데
1: 아이고.
0: 넣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그 요리사라고 하면 the 뭘까요?
1: The cook.
0: The cook.
1: Yes.
0: 그 다음에 엉망으로
1: the
0: 했다.
1: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1: Yeah.
0: Alright.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1: 네.
0: I messed up the schedule.
1: I messed up the schedule.
0: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1: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0: 자, 그리고 나는 오디션을 망친 겁니다.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1: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There you go. 굉장히 우울해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1: Yeah.
0: 친구가 아 힘내 세상이 끝난 게 아니잖아.
1: 그쵸.
0: 또 해보면 되니까요. 그쵸.
1: 맞아 맞아.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세상. So world 되겠네요.
0: World.
1: Yeah, world.
0: Okay. 그럼 cheer up이라는 게 뭐일 것 같아요 그러면?
1: Cheer up은 힘내.
0: 힘내. Cheer
1: 네.
0: up. It's not the end. 끝이 아니다. 무엇의 끝이 아니다? Of the world. 정답. Perfect.
1: Yes.
0: 세계 세상이죠. 자, 이거 나온 김에 RL 동시에 붙어 있죠. 그렇죠?
1: 네.
0: World. 저는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R 발음 제대로 하는지 L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 RL을 두 개를 붙여서 할 때도 문제가 없는지가 당연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1: 그렇죠.
0: 워낙 많이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혀가 얼마나 많이 뒤로 당겨지고 그게 금방 펴지는지 이런 것들이 귀에 제가 들리는데 일단 R 발음할 때 혀가 뒤쪽으로 당겨져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1: 네.
0: 그렇죠? 그래서 워 워주고 혀가 코어가 워 이렇게 일단은 원래 돼야 돼요.
1: 네.
0: 그다음에 L 발음은 혀가 뒤로 당겨지는 거라 그랬어요? 앞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1: R이요?
0: L, L.
1: L은 앞쪽으로요.
0: 앞쪽으로 가야
1: 돼.
0: 네. So, 혀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뒤로 왔다가
1: 네.
0: 앞으로 팍 가면서 윗니와 입천장 사이
1: 여기
0: 닿는 게 L 사운드입니다.
1: 네.
0: Okay? 그래서 R,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음? 틀려도 괜찮으니까. R, L 해보세요.
1: R, L.
0: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네.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돼요. R, L 띄어졌다가 Earl.
1: 오.
0: 이렇게 혀가 약간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인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d 하고 끝나는 거. 그게 바로 world.
1: 아,
0: 이게 되는 거예요. Right? R-L-D. 한번 try 해보세요.
1: World.
0: 오!
1: 오! World.
0: 100점 중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1: 오, 야.
0: 네. 너무 좋았어요.
1: 조금 약간 포즈가 길었네요.
0: 아우, 약간 긴장감 연출하려고. 예.
1: 감사합니다.
0: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R 따로, L 따로 연습하시라고 제가 네.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The end of the world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거의 굳어져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끝, 결국에는 절망의 상황을 얘기를 할 때 원어민들이 이걸 너무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Hey, come on, man.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오.
0: 빠르게 말을 해버려요. 야, 네.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친구를 위로해 줄 때 보통 쓰게 됩니다.
1: 아.
0: 자, 근데 앞에 보세요.
1: 네.
0: 이거 나왔잖아요.
1: 네.
0: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1: 힘내.
0: 힘내, 기운내 라는 게 cheer up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나름 조금 너무 심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오디션을 떨어졌다고 엄청 문제가 생긴 것까지는 아니니까
1: 그렇죠.
0: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1: 네.
0: 근데 만약에 지인의 가족 쪽에 무슨 건강 상태가 엄청 심각해 문제가 있다.
1: 그치.
0: 그랬을 때 가가지고 너무 그렇게 hey, cheer up, man. 이거는
1: 가벼울 수 있네요.
0: 너무 가벼운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인이랑 관련이 있어서 벌어졌다.
1: 오.
0: 그러면 절대 이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1: 아, 이건 안 되는군요.
0: Cheer up은 좀 가벼운 힘을 내 정도이기 때문에
1: 네.
0: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힘내. 너 다시 시도할 수 있잖아.
1: Cheer up. It's not the end.
0: You can. 이렇게 볼게요. 다시 시도할 수 있잖아.
1: 아.
0: 말 그대로. You can.
1: You can try.
0: 다시.
1: Again.
0: Again. 자, 근데 방금 너무 좋았어요.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이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1: 네네.
0: 자, how about this? 힘내. 한 다음에 그거 그렇게 나쁘진 않아. 어떻게 할까요? 틀려도 돼요.
1: Cheer up.
0: Cheer up.
1: It's not too bad.
0: Too bad or so bad.
1: It's not so bad.
0: Alright.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조금 뒤에다가 뭔가를 넣어주면
1: 네.
0: 그래도 할 말이 있죠, 뭔가.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러면서.
1: 그러면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는 cheer up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0: I'm sorry to hear that.
1: 아,
0: 이런 게 나아요. 그리고 그럴 때는 I'm sorry to hear that. 아, 그런 얘기를 듣게 돼서 마음이 안 좋네요.
1: 네네.
0: 굉장히 진지해져야 돼요.
1: 그쵸, 그쵸.
0: Yes.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느낌으로. Cheer up. You can try again.
1: Cheer up. You can try again.
0: Hey, cheer up. It's not so bad.
1: Cheer up. It's not so bad.
0: All right. 본문들 읽을게요.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0: Okay, 자, 이랬을 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오듯 들렸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슬기 씨는
1: 예.
0: 예전에 처음에 이렇게 뭐 연예계 쪽에서 뭔가 이렇게 리포터를 하실 때
1: 그쵸.
0: 오디션을 보고 하신 게 아니었던 거죠?
1: 저는 그때는 캐스팅이 됐는데
0: 아하.
1: 근데 사실 매번 누군가와 인터뷰를 하는 그 자리가 오디션 같았어요.
0: 예.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래서 매번 누군가 거의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내노라하는 스타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매번 긴장이 돼서 땀을 진짜 많이 흘렸던.
0: 진짜 땀을 흘리고
1: 예.
0: 그런 느낌이네요.
1: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 의자가 다 젖어 있었어요. 땀이 너무 많이
0: 진짜로.
1: 나서.
0: 진짜로?
1: 네.
0: 너무 진짜 긴장함에 와,
1: 그쵸.
0: 대단합니다.
1: 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땀이
0: 전혀 몰랐어요, 근데. 네.
1: 그때 당시에 그랬죠.
0: So I was wet.
1: 아하.
0: 땀이 막 비오듯 온 거예요.
1: 그쵸.
0: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1: In front of the judges.
0: 그게 뭘까요?
1: 심판.
0: 심판. 오케이.
1: 아, 심사위원.
0: Yes, yes.
1: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나는 땀을 흘렸다 이거잖아요. I was 땀을 비오듯 틀린 거니까
0: 네.
1: 흘렸다는 러닝이거든요. 일단 러닝이에요. 모처럼 like rain. 그렇죠? 비처럼 흘리는 거니까.
0: 나 진짜 네. 심사위원들 앞에서 비처럼 달렸잖아.
1: 그렇게 돼요?
0: 그래서 너 어디 가니? 너 어디 가?
1: 왜냐면 러닝이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콧물을 흘린다 할 때 러닝 노즈 하잖아요.
0: That's right. 네. Runny nose and the, or the water's running or something 예, 예. running,
1: 아,
0: right?
1: 땀을 안 썼네. 근데, 러닝 그러면 스웨트를 쓸게요. 땀이 스웨트예요.
0: 죄송한데 거의 그게 다 들어갈까요, 여기?
1: 너무 길다.
0: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다? 아, 틀렸다. 네. 네. 저 I was 뭐뭐 in front of the judge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짧은 표현이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오늘부터 쓰시면 돼요. 바로 네. sweating 아, bullets.
1: 오?
0: 이거 한번 보지 않았나요?
1: 네.
0: Maybe, maybe not.
1: 어디서 나왔죠?
0: I don't know.
1: 오.
0: 자, 여기 지금 bullet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Bullet?
1: Bullet은 그거 화살 아니에요?
0: 아, 어디서 안 본 겁니다, 그러면. 자, bullet은 총알입니다. 총알.
1: 아, 총알. 네. 아, 총알.
0: 그래서 sweat이라는 동사는 땀을 흘리다. 흘리다. 그리고 bullets들을 흘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땀이 총알처럼 축. 빠르게 아, 떨어지는 거예요.
1: 우리는 막 구슬땀을 흘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 여기는 총알처럼 오, 흘린다.
0: 오, 맞네요, 진짜.
1: 예.
0: 맞아요. 그래서 sweat bullets, okay, sweat bullets라고 얘기를 하면 땀을 비오듯 흘리다. 근데 아, 여기서 제가 가로치고 뭘 써놨어요?
1: 긴장.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더울 때 쓰는 것보다는요.
1: 네.
0: 긴장했다, 그만큼 아, 식은땀 나는 느낌 있죠?
1: 네네네. 네,
0: right?
1: 네.
0: 그런 의미로 쓰게 됩니다. Okay, so sweat bullets. 이거 sweet 아니라 sweat bullets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또 알아두시라고요. sweat buckets 라는 표현이 있어요.
1: 아.
0: 이거, 이것도 나왔을 수도 있는데.
1: 땀을 바가지로 흘리는
0: 진짜
1: bucket,
0: 바가지만큼 꽉 흘리는 거예요.
1: 네.
0: 이 경우는 사실 긴장도 되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더위에 많이 쓰게 됩니다.
1: 네, 네,
0: 너무
1: 네.
0: 더워서 말 그대로.
1: 아, 때에 따라서 yes. 쓰는 표현이 좀 다르군요.
0: Right. 근데 솔직히 떠오르지 않으면 sweat a lot 이라고 하는 거 나쁘지 않고 제일 많이 써요.
1: 어.
0: Okay? So 알아두면 들을 때 청취가 잘 되겠죠.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누구 앞에서 지금 막 bullets가 나왔어요?
1: In front of the judges.
0: Mm-hmm. So judge라고 얘기를 하면
1: 네.
0: 심사위원, 뭐 판사, 뭐 기타 등등 뭔가를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거 발음을 할 때요. D 사운드를 약하게 해서요. judge. 그리고 마지막에 입모양이 하고 모여야 됩니다.
1: 오.
0: Okay? Alright. So 한번 해볼게요.
1: 네.
0: Judge. Judge.
1: Judge.
0: All right.
1: Judge.
0: Right. So, judge들 앞에서 bullets를 sweat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1: 네.
0: In front of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교재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1: 뭐뭐 앞에.
0: 누구 앞에, 네. right? In front of 뭐 someone or something 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는 거는 누구나 하지만 안 해봤죠?
1: 그쵸.
0: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울었어. 근데 우리 앞에서 울었어.
1: She cried in front of our.
0: 우리니까 그쪽으로 us죠. She cried in front of us. How about this? We'll 쓸게요.
1: 예.
0: 내가 기다릴게. 그 건물 앞에서 기다릴게. 나 기다릴게.
1: I will wait.
0: I will wait. 그 건물 앞에서.
1: In front of the building.
0: Very nice.
1: Mm-hmm.
0: 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1: Yes.
0: 요거는 딱 의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네.
0: Make sense? Alright. So,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하나씩 문장 직접 만들어보세요. Please. 자, 가보겠습니다. She cried in front of us.
1: She cried in front of us.
0: Alright.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1: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0: 본문도 읽어봐야죠. 막 네. bullets 떨어져요. Alright.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1: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자, 이랬을 때, 아, 친구가 진짜 괜찮은 친구네요.
1: 네?
0: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1: 오.
0: So, 아유, 공감해. 오디션은 진짜 긴장될 수 있지. 아, 인정.
1: 그럼, 그럼. 이렇게 또 누가 한마디 해주면,
0: 아유, 그럼요.
1: 너 아는구나.
0: 그러니까,
1: 이렇게 되죠.
0: 그날 편하게 그래도 잘 수 있어요.
1: 그쵸. I feel you. 나도 너 느껴. It can be really.
0: 뭐 할 수 있다고요?
1: 긴장될 수 있다.
0: 오케이.
1: Okay. 자, 왜 여러분, 이렇게 길죠?
0: 한번 써보세요.
1: It can be. 이시 여기서 오디션 같은데. 오디션은 진짜로.
0: Alright. 뭐 할 수 있다.
1: 그냥 될 수 있다. Can be 이미 다 있는데. 저는 여기 그냥 nervous만 쓰고 싶거든요.
0: 오케이. Okay. 그럼 형용사를 쓰면 되겠네요.
1: 그래요, nervous.
0: Nervous, okay.
1: 너무 네.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0: 아, 저기.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1: 네. 네.
0: 일부러 헷갈리게 길게 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1: 아, 정말 별로예요.
0: 자, 진짜 죄송해요. 근데 그게 예. 저의
1: 아, 그쵸?
0: 성격이에요.
1: 예, 예, 예.
0: So,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ous. 여러분 정답이랑 맞춰보시고요.
1: 네.
0: 정답 아쉽게도

0: 틀렸습니다. 이거 didn't I mention this before?
1: 그래요?
0: I mean, okay. Nervous한 거는 뭐라고 해석해요?
1: Nervous는 긴장된.
0: 긴장하는 거죠. 긴장하는 거. 오케이? 네. 근데 그 오디션이 오디션 이벤트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이벤트가 이러고 있나요?
1: 아, 걔가 그러는 게 아니죠.
0: 아니죠. 누가 긴장해요?
1: 내가
0: 긴장하는 거죠.
1: 아.
0: 그러면 그 오디션은 이 오디션이라는 상황이 본인이 긴장하는 게 아니라
1: 아.
0: 남을 긴장하게
1: 하는
0: 만드는
1: 거.
0: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
1: 하지만 영어는 이게 헷갈려요.
0: 그렇죠.
1: Exciting, excited, interesting, interested,
0: yes.
1: interesting. Yes.
0: 다 같은 패밀리입니다.
1: 아유, 정말.
0: okay, so nerve-wracking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요.
1: 네.
0: 이 nerve-wracking이라고 하는 게 긴장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1: 하게 만드는.
0: 의역하면은 긴장되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세트로 가져가야 되는 거. 방금 슬기 씨가 쓴 거.
1: 그건 바로 nervous입니다.
0: 얘는 긴장한. 한마디로 뭐예요? 정확하게 하면 긴장감을 느끼는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주어가 내가 됐을 때.
0: That's right.
1: 쓸 수 있겠네요.
0: 꼭 내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1: 누군가.
0: 어떤 누군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So nerve wracking은 남을 긴장하게 만드는. 자, 그리고요. 요거 하나만 잡고 마무리해 볼 텐데요. I feel you.
1: Yeah.
0: 자, 제가 공감한다라는 표현으로 예전에 다른 걸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1: 네.
0: 이거 아마 처음으로 가져온 것 같은데요. 이거 직역하면 어떤 느낌? I feel you.
1: 나도 느껴.
0: 나도 느껴. 뭐냐면 너의 감정, 느낌 이런 것들 다 흡수가 돼.
1: 네.
0: 그래서 I feel you 하면 아, 공감해.
1: 어.
0: 얘는 생각보다 굉장히 비격식이에요.
1: 예.
0: 굉장히 캐주얼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보통 I feel you. 아니면 뭐 동네 이웃끼리도 쓸 수가 있겠고요. 좀 친하면은.
1: 네.
0: So, 예를 들어서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Let me just show you. 가볼게요. I feel you. That's very exhausting. 이거 무슨 뜻일까요?
1: 나 너 완전 공감해.
0: Uh-huh.
1: 그거 완전
0: 지치는 거야.
1: 아, 맞아. 지쳐버리잖아.
0: 게 만드는 거예요.
1: 아, 지쳐버리게
0: right? 만드는 그래서 내가 exhausted가 된 거죠.
1: 예.
0: Okay? So exhausting은 지치게 만드는 이 되겠습니다. I feel you. That's very exhausting. 자,
1: I feel you.
0: I feel you.
1: I have trouble too. 나도 그거 문제 있어.
0: 맞아요. 나도 그거 애 먹었었어. Have trouble. 이 애를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아, 나 공감해. 나도 있잖아. 애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1: Yes.
0: 그리고 참고로요. 자, I feel you 말고 제가 전에 갖고 왔던 것은 난 당신의 말이
1: 동의해.
0: 당신의
1: 들려.
0: 말이 들려.
1: I hear you.
0: 아하. Remember this?
1: Yes.
0: Alright. So I hear you 해도 둘 다 의미는 같습니다.
1: 네.
0: 얘가 더 캐주얼할 뿐인 거예요. I hear you. I feel you. 공감해. 자, 읽어볼게요.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1: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자,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1: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두 번째는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렸어.
1: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2: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3: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2: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만나볼까요?
0: 네, mess up something. 뭔가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
1: 그죠?
0: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그 일정을 망쳤어.
1: I messed up my I messed up the schedule.
0: 그렇죠?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내 댄스 오디션 망쳤어.
1: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There you go. 그 요리사가 레시피를 망쳤어.

0: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자, 다음은요. In front of someone or something.
1: Yes.
0: 자, 걔는 그녀는 우리 앞에서 울었어.
1: Oh,
0: 과거형으로.
1: She cried in front of us.
0: You got it. 자, 건물 앞에서 기다릴게. Will 써볼게요. 그 건물 앞에서 나 기다릴게.
1: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0: 나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yes. 땀을 비오듯 흘렸어.
1: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와.
1: 와.
0: 와. 와, 대단합니다.
1: Yes.
0: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She cried in front of us. I will wait in

0: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대화 드릴게요. 전체대화 주세요.
1: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2: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2: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Oh, this is so hard. This action. Oh, oh no. My God. Oh.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5: Oh,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4: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5: Oh,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t's okay. Don't worry. Just practice more. Like this.
0: Oh, great job, you guys.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going to go to the zoo.
0: There you go. Be going to를 사용해서 네. 나 원래 가려고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이룰 거야. So we are going to go to the zoo가 되겠습니다.
3: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Mess up something. So 뭔가를 망치다인데 사실은 좀 엉망으로 만들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요. 조금 네. 엉망으로 만들다였습니다. 자,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가 그 케이크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3: 아이고.
0: 가만 못생기게 나왔어.
3: 아, 속상하죠.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다 같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내 친구는 인터넷 탐정이라고 해서 Part 1 한 적 있죠.
1: 아, 그 가디건인 줄 알았는데 카디건이었던 그거요?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을 보고 뭔가 여자랑 같나? 완전 남자랑 같나?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1: 탐정님이었어요.
0: That's right. So 그것의 Part 2를 오늘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니,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그쵸, 남자들이 여름에 보통 카디건 안 입거든요. 이
1: 그쵸,
0: 겨울에 뭐
1: 그쵸.
0: 입을까 말까인데,
1: 겨울에도 정말 댄디보이 아니면은
0: 아, 잘안 입어요. 솔직히
1: 정말
0: 말해서.
1: 카디건은 쉽지 않은,
0: Exactly.
1: 맞습니다.
0: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아, 솔직히 말하네요. 왜냐면
1: 그러네요.
0: 친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오버하고 그래? 뭐,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냐? 이럴 수
1: 네네.
0: 있으니까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그 카디건이 여자 건지 남자 건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0: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1: 응? 어? What cardigan again?
0: 카디건은 카디건.
1: No cardigan.
0: 카디건.
1: No.
0: 아니.
1: No, no.
0: 카디건 is only for men. 아니 woman.
1: Woman.
0: 특히 in summer. In summer, cardigan only for women.
2: 아.
0: Yeah. You know that.
1: I know what you mean. But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0: Chilly?
1: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0: Ah, inside
1: anyway,
0: the theater.
1: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0: Why do you
1: care so much?
0: 아, 신경 쓰냐고?
1: He could go with a girl. It's okay.
0: 사실은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1: What are you saying?
0: 알아들었지?
1: What?
0: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아,
1: what okay. did you say?
0: 아, okay. English?
1: Yeah.
0: Okay. Actually, I love him.
1: You love him?
0: Yes.
1: You love him?
0: Yeah.
1: Already?
0: Secret.
1: Secret.
0: Yeah, secret.
1: Love?
0: Yeah.
1: Oh.
0: 혼자 짝사랑. Shh.
2: Sure. 아, 이런, 사실 이런 내용을 좀 영어로 알아야 되거든요.
3: 아, 그쵸.
2: 친구들끼리 뭔가 가십거리라든가, 이런데 정말 생활 영어가 진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3: 알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배워보죠.
2: 기대하겠습니다.
3: 네.
2: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5: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4: Well, I have a crush on him.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네.
2: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3: 어허,
2: 말도 안 되지 이러면서
3: 그쵸.
2: 뭔가 확신하는 느낌 아니에요?
3: 네. Yeah.
0: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여름? 여름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summer. 아이고. 예, 이렇게입니다.
2: 저 혹시 스펠링 모르는 거 애매하게 하시는 거 아니죠?
0: 아닙니다. M을 제가 이어서 두 개를 하나처럼 쓰려다가
2: 네, 그렇군요.
0: 꼼수인 것 같아서
2: 뭔가
0: 정정.
2: 의심스러운 스멜이 나오는데
0: 의심하지 마세요.
2: 아, 알겠습니다.
0: 마음을 곱게 쓰세요.
2: Okay.
0: 예.
2: So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2: 자, 일단 볼게요.
0: That's yes.
2: Right. Summer가 아니라 여름 뭐예요?
0: Summer.
2: Summer. Alright. M이 두 개 있지만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발음하지는 않아요. Summer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0: 이게 Summer. 우리나라 말과 좀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그 네. 파닉스를 연결하다 보니까
2: 네.
0: D도 두 개 있으면

0: summer,
1: summer.
0: 가 맞겠죠.
1: 네.
0: 자, 그리고요. 지금 계절 앞에 전치사 못 썼나요?
1: in.
0: 음흠. 계절 안에서도요. 여러 달이 있고 날이 있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건 on이나 at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in을 꼭 써 주셔야 됩니다. So in 계절 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1: 네.
0: 자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in summer이라고 했죠. in the summer이라고 하지 않았죠.
1: 그렇죠? 그러게요.
0: 일반적으로 여름에라고 얘기를 해서요.
1: 음흠.
0: 꼭 이번 여름에라는 말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여름에 누가 이러니?
1: 네.
0: 라는 느낌 살렸는데
1: 음흠.
0: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케이? 계절 앞에 in인데 헷갈리는 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in summer 이러면은 그냥 여름에예요.
1: 네.
0: Right?
1: 네.
0: 그래서 이런 걸 언제 보통 쓰게 되냐면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 이거는 특정 여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늘 여름이 그렇죠.
0: 그 여름엔 그래.
1: 뭐 네.
0: 여름엔 덥다.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더 안 쓰고 그냥 in summer.
1: 예.
0: Right? But 거나 네. 아니면 한 달 남았으니까 이번에 다가오는 여름이거나
1: 아.
0: 이렇게 특정 여름을 얘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여름에 제가 뭐 미국에 무슨 회의를 하러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럴 때는 특정 여름이죠.
1: In the summer가 되겠네요.
0: In the summer가 더 어울립니다.
1: 네네.
0: 그런데 일단 그렇게 구분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요.
1: 네.
0: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상관없이 돌려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거는 던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나누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1: 네.
0: 그래서 헷갈리시면 차라리 덜을 넣는 게 더 낫기는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앞부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 What kind of man이에요? 사실 무슨 종류의 남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그렇게 직역을 하면 조금 말이 어색하죠?
1: 네.
0: 그래서 그냥 이 what kind of는 what이나 큰 차이가는 없어요.
1: 아.
0: 그래서 그냥 어떤 남자, what kind of man. 도대체 어떤 남자가 그러니? 아무도 안 그래 라는 느낌을 줄 때 특히 많이 쓰는 질문형입니다.
1: 네.
0: 그래서 what kind of man he wears 이거 자체가 이 자체가 3인칭 단수라고 생각을 해서 wears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what kind of 명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1: 네.
0: 어떤 음악이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무슨 종류의 음악인데 어떤 음악?
1: What kind of music?
0: What kind of music?
1: Mm-hmm.
0: 자 그리고 어떤 사람?
1: What kind of human?
0: Person.
1: A person.
0: 인간이 이런 느낌인데요. 자 그렇다면 방금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데
1: 네.
0: 이거를 문장 앞에 붙여서 질문을 완성해 볼게요.
1: Mm-hmm.
0: 어떤 음악을?
1: 네.
0: 뭐였죠?
1: What kind of music?
0: 넌 좋아하니?
1: What kind of music,
0: music?
1: do you like?
0: 그렇죠.
1: 오.
0: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그러면 I like 무슨 music이 되겠죠.
1: Yes.
0: 자 이번에는요. 앞에 what kind of person을
1: 예.
0: 주어처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1: 네.
0: 동사를 이어가 주세요.
1: 음흠.
0: 어떤 사람이 반바지를 입니 겨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1: What kind of person
0: 반바지를 입니 wears
1: half pants.
0: 오케이 일단 넘어갈게요.
1: 예.
0: 겨울에 그러면은
1: In winter.
0: 자 half pants 정말
1: 반바지잖아요.
0: 뭔가 걸쭉한 느낌인데요.
1: 네.
0: 그게 아니라
1: 아 shorts.
0: shorts.
1: 아 이 간단한 게 있는데.
0: short pants.
1: short pants.
0: short pants를 줄임말이 shorts예요.
1: 아.
0: So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1: Yeah.
0: 아, 물론 이제 당연히 패션에 또 민감한 사람은 반바지도 당연히 입죠.
1: 원래 이 겨울 멋쟁이는요.
0: 네.
1: 굉장히 춥다. 그런 얘기 있어요. 여름 멋쟁이는 더워서 날리고 겨울 멋쟁이는 네. 추워서 날리다.
0: 와,
1: 뭐 이런 말이 있어요.
0: 겨울에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을 보면 와 어떻게 저걸 던디지 할 때
1: 대단해요.
0: 있거든요. 대단해요. 네. Alright, so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음악, 어떤 사람. 해서 여기서는 어떤 음악을 당신 좋아하나요? 이건 어떤 사람이 입나요? 쇼츠를.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집어넣을게요.
1: 네.
0: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Mm-hmm.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1: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0: All right. 본문으로 가볼게요.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1: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0: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아닐 것이다.
1: 네.
0: 추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저나 처음 보시는 분들 cardigan이 아니라 cardigan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니 뭐 극장 안이 쌀쌀했을 수도 있지.

0: 친구는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네요.
1: 그쵸. Maybe it was inside the theater. 극장 안쪽은 콜드 하는 거예요. 추운 거죠. 쌀쌀하다.
0: 네.
1: It was cold.
0: So maybe 이러니까 완전 확신이 강한 게 아니라 약간
1: 네.
0: 그랬을 수도 있지, 그럴지도 모르지라는 느낌을 조금 더 넣었네요.
1: 예.
0: So maybe it was cold inside the theater. 자, 만약에 추웠다라고 했다면 무슨 뭐 thick jacket or parka 이런 식으로 입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정답은 그래서 콜드보다는 콜드는 너무
1: Actually.
0: 추운 거니까
1: 네네.
0: 쌀쌀한이라고 해서 chilly 들어봤나요?
1: 칠리
0: 오케이,
1: 들어봤죠?
0: chilly라고 하는 것은 cold와 cool 사이라고 보면 되겠죠?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극장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극장은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1: Theater.
0: Theater, right? 자, 이거 극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랑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심지어 스펠링 다 똑같고 스펠링이 약간 마지막에 살짝 바뀝니다. 한번 해보세요.
1: 바뀌어요?
0: 본
1: 아니면은
0: 적 있으실 거예요.
1: 뭔가 좀 추가되죠?
0: 추가는 아니에요. 그냥 스펠링의 순서가 뭐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You know this. Okay. 자,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정도는 본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ter 아니야? TRE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음도 심지어 트레가 아니라 ter 맞아요.
1: 그래요?
0: 네. 근데
1: 오.
0: 영국식 스타일입니다.
1: Ah.
0: So 이거는 theater이라고 발음을 한다면
1: 네.
0: 얘도 theater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스펠링을 한 사람은 조금 영국식으로 가겠다는 느낌이겠죠.
1: 네.
0: So R 발음을 빼서 얘는 theater, theater 뭐이 정도로
1: Theater.
0: 발음이 될 텐데 굳이
1: 아.
0: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theater 충분히 좋고요. 이둘다 옵션이다 알아두시고요.
1: 네.
0: 자, 지금 근데 theater 밖에 추워요?
1: 안쪽이요.
0: 쌀쌀해요?
1: 아,
0: 안쪽이죠.
1: 그쵸.
0: 그거 강조하려고 뭐 썼어요?
1: Inside.
0: inside를 썼습니다.
1: 네.
0: So inside 명사라고 하면 명사 안에인데 in이라고 써도 충분히 안에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side 어떤 면을 표현함으로써 그 안쪽이라는 걸더 강조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오케이.
1: 네.
0: Okay. 예를 들어서 그 트렁크 안에
1: In the trunk. Inside the
0: in the
1: trunk.
0: trunk도 돼요.
1: 네.
0: 그 스튜디오 안에
1: Inside the studio.
0: Alright. 문장 만들어 보면 그 상자는 그 트렁크 안에 있어.
1: The box is inside the trunk.
0: That's it. The box is inside the trunk.
1: Yes.
0: 자, 덥다라고 얘기할 때 is로 주어로 가야겠죠?
1: Yeah.
0: 날씨 얘기하니까. 그 스튜디오 안은 더웠어.
1: It was hot. It was hot inside the
0: There
1: studio.
0: we go.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1: Yes.
0: 밖에는 괜찮았다. 안에는 그랬다. 강조하려고 in보다 inside를 조금 써봤습니다.
1: 네.
0: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The box is inside the trunk.
1: The box is inside the trunk.
0: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1: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0: 본문도 가볼게요.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1: Maybe it was chilly inside a theater.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도어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0: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아니 아무튼 왜 그렇게 신경 써?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커리건이네 무슨 뭐 남자 거네 뭐 여자 거네.
0: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저도 궁금했는데 anyway, why do you so much? 신경 쓰다. 신경 쓰다.
1: 자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0: 그 anyway 어쨌든. 네 anyway.
1: 그럼 여기서
0: 끊어요.
1: 끊어주고요. 네.
0: Why do you 신경을 쓰냐?
1: Why가 뭐죠?
0: 왜?
1: 왜? 이유 네. 물어보는 건데요.
0: 그렇죠. 근데 신경 쓰다가 난 신경 안 써는 제가 알아요. I don't care. 네, 신경 안 쓰는
1: 그럼
0: 거거든요.
1: 쓰다는 뭐겠어요?
0: 그러면은 돈이 아니라 두니까 여기 그냥 care만 쓰면 되겠네요.
1: Okay.
0: Why do you care so much?
1: Why?
0: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1: 아,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이거 진짜 so much.
0: 신기해요.
1: 상관하다, 신경 쓰다. 우리가 진짜 말한 건 I don't care. 나 상관 안 해. 나 신경 안 써.
0: 오.
1: 그건 이제 부정문인 거고.
0: 그거는 제가 딱 외우고 있었네요.
1: 사장님. Right, right. 오케이. 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근데 방금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카디건이 어땠느니, 뭐, 네. 무슨 뭐, 겨울에, 여름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0: 예.
1: 와, 이대로 가면 한 3시간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0: 그쵸.
1: 그래서 빨리 화제를 바꾸거나 분위기를 이렇게 리프레쉬 시키고 싶으니까,
0: 네.
1: 어떻게 출발했죠?
0: Anyway.
1: Anyway. 자, 그렇게 해서 anyway를 문장 앞에 놓고, comma 찍던가 말할 때는 anyway. 하고 살짝 쳐줘야 돼요.
0: 네.
1: 이러면은 아무튼이라고 해서 화제를 전환시킬 때 자주 쓰는 도구죠.
0: 네.
1: 예를 들어서 아무튼 나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둘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가 아무튼 나 가야 돼. 어떻게 할까요?
0: Anyway, I have to go.
1: Okay. Anyway, I have to go. 자, how about this?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자. 이미 전화 통화 한 3시간 반 한 다음에
0: 제가 잘하는 말이에요.
1: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자.
0: Anyway,

0: 있잖아요.
1: 자세한 건 이제 만나서
0: 그쵸,
1: 또.
0: 그쵸, 그쵸.
1: 아. 오케이, you guys. 일 읽을 때 살짝 pause 주는 거, 살짝 쉬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Anyway, I have to go.
0: Anyway, I have to go.
1: Anyway, let's talk later.
0: Anyway, let's talk later.
1: Alright. 자, 그리고 참고 하나 할 게 있습니다.
0: 네.
1: 이 anyway를 아무튼 하면서 화제 바꾸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90%일 거예요.
0: 예.
1: 하지만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는 그거 말고도 다른 anyway를 한 적이 있습니다.
0: 응?
1: 그건 뭐냐면 문장 맨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앞이 아니라 맨 뒤로.
0: 아.
1: 이랬을 때는 아무튼 뭐뭐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야 어차피 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0: 네.
1: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0: 네네네.
1: 그래서 예를 들어, 아, 나 어차피 거기 가야 돼. 아, 나 어차피 점심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0: 네.
1: 오케이? So, 커마 없이 얘는 쉬면 어색해요. 뭐뭐뭐뭐뭐뭐 anyway. 자연스럽게. 저기서 I have to go.

0: 이게 문제였군요.
1: 그냥 처음부터 그냥 얘기를 하지,
0: 그러게요.
1: 그렇죠?
0: Well, I have a on him. 짝사랑하다니까 그냥 러브는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죠.
1: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이거 했었어.
0: 그래요?
1: 저 이거 기억나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0: I have a on him. 뭐가 그에게 온
1: 짝사랑.
0: 짝사랑이요?
1: 짝사랑.
0: 하여튼간 사랑은 사랑인데.
1: 사랑사랑이죠.
0: 예. 짝사랑이니까 나 혼자만 네. 사랑.
1: 오케이.
0: 근데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그냥 러브 할게요. 예. I have a love on him. 근데 러브가 잠깐만 동사죠. 동사 아니에요?
1: 동사도 러브. 되고요.
0: 아, 명사도 되나요? 되고요. 그럼 됐어요.
1: Love. 잠깐만요.
0: Love on him.
1: 지금 예. 아, 품사 때문에 고민하신 겁니까?
0: 그렇죠. 예.
1: 아, 알겠습니다. love. 아주 깜짝 놀랐네요. 예. 아, I have a love on him. 정답 그거 아니라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0: 아, 맞다. 아.
1: 걸 크러쉬 이런 말 들어봤죠. 예. 거기서 나온 크러쉬가 이 크러쉬.
0: 아, 맞아요.
1: 이게 원래 love도요. 가능은 하지만 원래 love도 실제로 어를 쓰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rare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한 번의 love를 얘기할 때 뭐 all love라고 잘 하진 않은데.
0: 네, 그렇죠.
1: 자, 아무튼 그걸 떠나서도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드릴 덩어리 표현입니다.
0: 네네.
1: 일단 crush 자체가 짝사랑의 대상을 얘기를 할 때 crush가 있다고 얘기해요.
0: 아, 너무 기억나요.
1: 아하, 그래서 나는 짝사랑을 가지고 있다. 혹은 그가 나의 짝사랑이다. 그녀가 나의 짝사랑 대상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she's 뭐뭐 my crush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0: 예.
1: I have a crush on him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자, 이거 요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0: 네.
1: Have a crush라는 덩어리를 제가 가져가긴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참고 하나 하시라고요. 꼭 have a 이런 덩어리를 안 써도 돼요. 이 crush 자체라는 거가 아, 짝사랑의 대상이구나라는 거 알아두면 she was my first crush 이게 뭐겠어요?
0: 나의 첫사랑이래요.
1: 그렇죠. 첫 짝사랑인 거예요.
0: 예, 첫 짝사랑.
1: 내가 처음 짝사랑했던 게 그 연예인이었어. 혹은 뭐 그 친구였어.
0: 네네.
1: 이렇게 그냥 크러쉬 명사만 알아둬도 정말 좋게 쓸 수가 있겠죠.
0: 네.
1: 자, 근데 그거 외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괴롭힐 겁니다. 이 표현으로. Have a crush.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러면 못 썼어요?
0: On.
1: Right. 제가 계속 괴롭혀요. 여러분들 on이. 머리에 들어오게 되는
0: 네.
1: 거예요. So I have a crush on 누구 이렇게 쓰면 누구를 짝사랑하다 그만큼 엄청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0: 네.
1: 이거는 사실 짝사랑하다 진짜 뭐 클래스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자 해볼게요. 나 누구 짝사랑하고 있어. 그냥 현지형으로 쓰면 돼요.
0: I have a crush on someone.
1: 그쵸? I have a crush on someone. 막 나중에 I have a crush on someone you know. 너가 아는 누구를 나 좋아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시제를 오케이 주어를 바꿔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친구를 짝사랑한대요.
0: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1: There you go. She wow. has a crush on her friend. 뭔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성별이 다른데 뭔가 베프인데 약간 둘이
0: yeah.
1: something 있었던 거예요,
0: 그렇죠.
1: right? Something like that.
0: Mm-hmm.
1: Okay, so 이런 식으로 내가 짝사랑 가질 수 있을 수 있고 그녀가 가질 수도 있고요.
0: 네.
1: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crush on someone.
0: I have a crush on someone.
1: Oh,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1: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바로 have a thing.
0: 오?
1: Alright. 얘는 근데 for가 들어가요.
0: 아.
1: I have a thing for him. 이거 뭘까요?
0: 나 걔랑 뭐 있어?
1: 아, 내가 마음이 있는 거.
0: 아, 마음이 있는 거.
1: I have a thing for him. 이거는 이것도 둘이 꼭 사귀고 둘 다 좋아한다는 뜻이 아닐 수 있어요.
0: 네.
1: I have a thing for him은요. 사실은 I have feelings for him. 이라는 거에 조금 더 슬랭형입니다.
0: 네, 네.
1: 오케이. 좀 마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rush는 진짜 너무 좋아하는 느낌. 걔가 더 강력하죠, 사실.
0: 네.
1: Right. So 이 정도는 돼야 그 또 그 보면서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Right. 읽어 볼게요.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Well, I have a crush on him.
1: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1: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0: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1: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0: Alright. 두 번째는요.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1: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Alright,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2: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3: Well, I have a crush on him.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 입영작 패턴은 What kind of 명사? 아니, 어떤 명사가 뭐뭐해? 자, 가볼게요.
1: 네.
0: 너 어떤 음악 좋아해? 자, 어떤 음악을?
1: What kind of music
0: 넌 좋아하니?
1: Do you like?
0: Do you like? 자, 이번에는요. 아니,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나눠드릴게요. 어떤 남자?
1: What kind of man?
0: 카디건 입어.
1: Wears a cardigan?
0: 여름에.
1: In summer.
0: There you go. 끊어서 하셔도 괜찮아요. 트레이닝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겨울에 반바지를 입니? 자, person 쓸게요. 어떤 사람이?
1: What kind of person?
0: 반바지를 입어.
1: Wears shorts?
0: Shorts. 여름에. 아, 겨울에.
1: In winter.
0: In winter.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네, 다음 해볼게요. Have a crush on someone.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나 걔를, 그를 짝사랑하거든.
1: I have a crush.

0: 걔는 그녀는 자기 친구를 짝사랑해.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완벽합니다. 읽어볼게요. I have a crush on him. I have a crush on someone.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대화 들을게요. 전체대화
2: 주세요.
3: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4: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3: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Hey,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6: Well,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5: Well, I have a crush on him.
6: On him?
5: Yeah.
6: Really?
0: Yes. 수고하셨습니다.
1: Wow.
0: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내가 그 케이크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messed up the cake.
0: Right. I messed up the cake.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결과 나왔지만
1: 네?
0: 좀 굉장히 좀 안 좋았다, 상태가. 오히려 달지 않고 짠 케이크가 됐다든가.
1: 그쵸.
0: Alright,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What kind of 명사? 이거 이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너 어떤 영화 좋아해? 너 어떤 영화 좋아하니? 만들어주시면 돼요.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one.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오늘 또 화이팅 해주면 주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1: 왜냐하면 여행 영어를 할 거기 때문이죠.
0: 그렇거든요. 자, 오늘은요. 제목이 잘못된 스테이크 덕에 뭐 이런 내용인데요.
1: 네.
0: 스테이크 하면 미국이요. 스테이크가 네. 진짜 큽니다.
1: 저도 뭐 자주 가본 건 아니지만 한번 가서 스테이크 시켜봤는데
0: 네.
1: 와, 진짜 다 못 먹었어요.
0: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죠.
1: 네.
0: 제가 한국 와가지고 다 음식 너무 사랑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스테이크가 제가 먹던 거랑은 좀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1: 맞죠.
0: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크고 많이 먹는다 쳐도
1: 네.
0: 이게 원하는 이 굽기 정도가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어떤 식으로 드세요, 보통?
1: 저는 바싹 익혀 먹어요.
0: 맙소사, 네. 맙소사.
1: 왜냐면 바싹 익혀야지 그 핏기가 보이는 게
0: 아하.
1: 제가 조금 뭔가 이게 속이 조금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0: 뭔가 이게 안 맞는 거군요.
1: 네네네. 네,
0: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반대로 먹는 스타일이긴 해서 또 그거에 나름 민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크가 잘못 나온 시츄에이션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슬기 씨 같은 경우에는 웰던을 완전히 부어져 있는 거
1: 그쵸.
0: 드시니까 이러면은 좀 고민이 될수 있죠, 그렇죠?
1: 그쵸.
0: 알,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좀더 오래 익혀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영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 입맛에도 맞지 않는 거, 돈까지 냈는데 그냥
1: 그죠.
0: 넘어가면 억울하잖아요.
1: 그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0: That's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잘못 나온 스테이크를 좀더 구워달라고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1: 오우,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2: I'm sorry, ma'am. Is there a problem?
1: Big problem.
2: Big, oh dear.
1: I ordered well done,
2: Well done.
1: but this is so rare. Yes, blood.
2: Ah, rare.
1: 아, blood.
2: Oh.
1: 이거 좀더 오래 익혀주실 수 있어요?
2: Sorry?
1: Give it away.
2: Oh, give it away?
1: No, 아니, give it and more.
2: Oh, you want to cook it some more?
1: Yeah.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1: 어?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1: 네.
2: right away.
1: 아, 오케이, 오케이.
2: Immediately.
1: Thank you.
2: Ok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Okay?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1: Oh, really?
2: It's on us.
1: 돈안 받는다는 거죠?
2: It's on us.
1: Only this is for free?
2: Yes, for free. On us. Yeah. Okay. I'm
1: Okay.
2: so sorry. So sorry.
1: Oh, it's okay.
2: Okay.
1: It's
2: Just
1: okay.
2: take.
1: Okay.
0: Oh, 아,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과자 수준으로 바싹
1: 아우, 깜짝
0: 익혔다
1: 놀랐어요. 차라리
0: 들었어요.
1: 육포를 먹을 걸. 네.
0: 오케이. 아, 안 됩니다. 이거 적당히 내가 원하는 익힘 정도를
1: 그쵸.
0: 표현하는 그런 순서 한번 해보도록
1: 아, 오늘 열심히
0: 하겠습니다. 아,
1: 배워봐야겠어요.
0: 그럼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4: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뭔가 나왔어요. 이미 고기가 나온 거예요.
1: 네.
0: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1: 그쵸?
0: 근데,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1: 어허. 그쵸. 이게 제 상황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0: 네.
1: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꽤
0: 그럴 때 있어요.
1: 있었어요.
0: 그리고 또 이게
1: 네.
0: 기준이 좀 다른 것도 있어요.
1: 맞아요.
0: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웰던으로 먹는 사람이 조금 적은 편인 것 같거든요. 제가
1: 네.
0: 느꼈을 때는.
1: 네네.
0: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많이 익었는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1: 맞아요. I ordered mine, but this is too rare.
0: 앞에서부터 한번
1: 네,
0: 가보겠습니다.
1: 나는 주문했어요. 내 거는 웰던으로요.
0: 오케이.
1: 그 여기 웰던 들어가면 되나요?
0: 오케이.
1: 예. 꽤
0: 어허.
1: 이거예요. 예, 제가 알죠.
0: 오케이.
1: 예, 꽤 오래
0: 지금
1: 구워달라고.
0: 목소리가 지금
1: 예,
0: 좀 알고 있어요.
1: 자신이 많이 있죠.
0: 네. 어디서 끊어요?
1: 버섯에서. 하지만 이거는 너무 레어인데요.
0: 오케이.
1: 네.
0: 문장 구조 자체는요, 막 뭔가 엄청 꼬여 있거나 엄청 심각한 무슨 뭐 패턴이 숨어 있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1: 그리고
0: 오케이?
1: 또 어려운 단어도 없어요.
0: Alright.
1: 네.
0: So, 나는 주문했다. 내거 well done. Right? 이거는 외래어로도 워낙 쓰니까.
1: 네.
0: 정답? 맞습니다.
1: 오.
0: There you go. Well done. 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음식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1: 네.
0: So, well done으로 요리된 혹은 우리가 흔히 이제 완전 익혀진을 얘기를 하죠. 아예, 핏빛이 아예 안 보이는 거. 그렇죠?
1: 그쵸.
0: 완전히 바삭 정도는 아니겠지만.
1: 구워져야 돼요.
0: 아,
1: 잘. 네.
0: yes. 저는 스트레스 받네요. 벌써
1: 아,
0: 생각만 해도. 제
1: 그래요?
0: 스타일이 아니어서. 자, 아무튼 이것은 이제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보면 나는 내 것을 주문했다. 여기서 mine이라고 하는 건 my 스테이크가 되겠죠. 그렇죠?
1: 네.
0: 내 거를 주문했다. 그리고 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익힘 정도를 그냥 형용사를 뒤에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할 수 있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So I ordered mine.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0: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저는 레어로 했는데요. 전 미디엄으로 했는데요. 뭐 미디엄 레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막 넣어주시면 되는
1: 아, 이게 항상 한국말에서 영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웰던으로 주문했으니까 뭐 뭐뭐로를 또 넣어야 되니까 막
0: 맞아요.
1: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 만들 수가 없어요.
0: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예.
0: 물론 그런 전치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뭐 조사 이런 거 들어가는 거가
1: 네.
0: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중요한데 여전히 중요한데 그래도 어떤 것들은 그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거를 뺀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1: 그쵸.
0: 너무 당황을 해버려요. 근데
1: 맞아요.
0: 이거는 그대로 맡겨줘야 돼요. 오케이.
1: Okay.
0: So I order mine. 어쩌구.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제 스타일인데. 저는 제거 레어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0: 그죠?
1: rare.
0: I ordered mine rare. 근데 이거 왜 이렇게 well done이냐. 그죠? 자,
1: 네.
0: 이번에는요. 저제거 미디엄으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medium.
0: That's it. 엄청 심플하죠, 그쵸?
1: 너무 좋아요.
0: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오케이, I로 했지만 주어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1: 네.
0: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그냥 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rare.
1: I ordered mine rare.
0: I ordered mine medium.
1: I ordered mine medium.
0: 네, 주어 바꿔본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그녀는 그녀의 것을 주문했는데, well done으로 주문했대요. 그녀예요.
1: She ordered hers medium. 뭐야?
0: Well done.
1: Well done.
0: Well done.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1: 네.
0: 아주 잘해준 것은 나의 것 대신에 그녀의 것이라는
1: Yes.
0: 명사로 썼다는 거. So, she ordered mine 이래버리면 그녀가 제 거를 대신 주문한 거니까
1: 네.
0: 의미가 달라지죠. So, she ordered hers well done 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워낙 세분화돼 있잖아요.
1: 그쵸.
0: Right? medium도 medium rare가 있고, right? 뭐, medium well done이 있고, 뭐, 다양하고요. 심지어, rare보다 더 rare한 것도 있어요.
1: 맞아요.
0: bloody라고 얘기를 해요. bloody 하다.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1: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0: 네,
1: rare.
0: too를 쓰면 너무 심하다라는 부정적 느낌입니다.
1: 네.
0: 자, 연결하면, 좀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1: 아.
0: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1: 예.
0: 그걸 또 가져가서 또 이걸 해야 되니까,
1: 네.
0: 이왕이면 굳이 뭐 분위기 이상하게 할 필요 없이 예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그쵸?
1: 아하,
0: Right.
1: Uh-huh. 그쵸. Could you로 돼가지고 조금 더 뭔가 예의 있는 느낌.
0: Alright.
1: Could you cook it longer? 이게 오래라는 말이잖아요.
0: 더
1: 더
0: 오래.
1: 오래. 그럼 여기 조금 더 오래니까
0: 아.
1: cook it a little longer.
0: 아하.
1: 에, 이렇게 할까요?
0: Okay.
1: 조금 오래.
0: Okay. I like that.
1: 응?
0: Very close.
1: 오.
0: Okay.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a little 이렇게
1: 아,
0: 쓸 겁니다. 그래서
1: 뭐야?
0: 그것과 a little가 굉장히 비슷한 거, 오늘 또 다른 거. 여러분, 다 들어본 겁니다.
1: 오.
0: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could you cook it a
1: A
0: bit
1: bit.
0: longer? 그게, 원래 우리가 약간이라고 하면, a bit 사이에 뭐 있지 않았어요? 방금?
1: Be a
0: a little
1: little bit.
0: bit. 아마 많은 분들이, a little bit은 매번 듣던 건데, 왜 a little 빠졌네요? 이럴 수가 있어요.
1: 에.
0: 근데, 원어민들은 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a bit 많이
1: A
0: 쓰고요.
1: bit.
0: 원어민들이 얘기했을 때, little 빠지니까 오히려 잘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연습하셔야 돼요. So, a bit longer, a little longer. 둘다 괜찮고요. 이 부분, 지금 부탁을 하는데 제가 예의 있다고 했었죠? 어떻게
1: 네.
0: 알수 있어요?
1: Could
0: That's
1: you?
0: right. 이게 뭐보다 조금 더 예의 있죠?
1: Can you?
0: That's right. 조동사는 과거형의 모양으로, 이 모양 자체는 과거형이에요.
1: 네.
0: 쓰면 쓸수록 더 예의가 있다, 조심스럽다, 혹은 자신감이 없다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So, could you? 이 하나만 바꿔줘도 엄청 차이 나요.
1: 네.
0: 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can you와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뒤에 넣어주면 그 행동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부탁하는 느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 네.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저에게 스푼을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걸
1: 아.
0: 할 건데요. 가지고 오다가 비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죠?
1: Bring.
0: Bring. So, 저에게 가져다 줄수 있을까요? 스푼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Could you bring me a spoon?
0: Oh, yes.
1: 와우.
0: Could you bring me a spoon? 이런 식으로. Right? 당연히 어딘가에 왔으면 음식이 나오면 스푼이 나와야 되는데 잊어버렸을 수도
1: 아, 그런
0: 있잖아요.
1: 경우 종종 있죠.
0: 그럴 때 굳이 근데 또 너무 세게 할 필요가 없고 네. 그 지우 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oh, I'm sorry
1: 아, 하겠죠. 네네. 자,

0: about this? 그를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갔는데 버스를
1: 예.
0: 타고 투어를 하는데 지금 뭐 남편이든 아이든 뭐
1: 아직 화장실
0: 누군가
1: 가서 안온 거죠?
0: 그렇죠. 이랬을 때 드라이버 분한테 뭐 그를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wait him?
0: 아, wait him?
1: Could you
0: Wait
1: for
0: for him.
1: him?
0: 제가 이거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은근 틀려요.
1: 그러네요.
0: 네, 뭔가를 기다린다 할 때, wait 누구가 아니라 wait for
1: For
0: 누구.
1: yes.
0: Just like so. 오케이.
1: Mm-hmm.
0: 자, 이거는 막 강하게 말한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가볼게요. Could you bring me a spoon?
1: Could you bring me a spoon?
0: Could you wait for him?
1: Could you wait for him?
0: Alright,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1: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네, 다음 문장입니다.
1: 네.
0: 정말 죄송해요. 거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이게 더 강하죠. 아,
1: 네.
0: 정말 죄송해요. 바로 주방장에게 말하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 I'm terribly sorry. 나 진짜 엄청 미안해요. 예. I will tell the right away. 지금 바로. 지금 이거 살짝 끊어줄까요?
0: 오케이.
1: 지금 바로 나는 주방장에게 말합니다.
0: 그렇죠.
1: 주방장은요, 저거잖아요. 최고. 주방에서 최고. 예. 그러면은, 헤드. 헤드, 우리 헤드 셰프인데, 셰프 빼고 헤드라고 말해요.
0: 아, 그래요?
1: 모르겠어요.
0: 아,
1: 제가 조금 지었어요.
0: 지금 누가 들으면 굉장히 이쪽 요식업 쪽좀 하시는 분인 것
1: 아, 왜냐면 요즘에 요리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0: 같은데.
1: 나오다 보니까, 약간 뭔가 이런 문화에, 저희도 약간 젖어든 느낌이랄까요? 예. 그래서 I'll tell the head. 저기 대장 선생님한테 말할게요.
0: 아마
1: 약간
0: 이럴 것
1: 이런
0: 같아요.
1: 느낌.
0: What do you mean, the head? You mean the head here? 이럴 수도 있습니다.
1: 헤드 셰프님이요.
0: 그렇죠.
1: 예.
0: 자,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셰프를 쓰는 게 낫지
1: 아,
0: 않았을까라는
1: 그래요?
0: 좀 생각이 들면서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right away. 뭐요?
1: 아, 셰프.
0: 그냥 셰프 쓰시면 됩니다.
1: 아, 이래서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일을 그르쳐요.
0: 그렇죠.
1: 예,
0: 자,
1: 아.
0: 주방장, 요리사라고 얘기를 할때 셰프가 아니라
1: 셰프.
0: chef입니다. chef. f는 입술 안 붙는다고 했으니까 셰프 하시면 안 되겠죠?
1: 네.
0: so chef에서 바람이 나와야 됩니다. 자, 두번 해볼게요. chef, chef.
1: chef.
0: alright. 저 그런데 셰프한테 말한다고 했는데 3일 있다 말한다 그랬어요?
1: I right away.
0: right away.
1: 당장에.
0: 아, 그렇습니다.
1: 예.
0: 자, 바로 즉시 바로라고 얘기를 할때 right away. 얘기하겠습니다. 회화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고요. 얘는 문장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1: 네.
0: 즉시 한다. 자, 즉시 요거 한번 해보세요. will 넣어볼게요. will. 제가 그거 확인할게요. 즉시. 의지를 얘기하면서 제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즉시.
1: I will check right away.
0: check it right away.
1: I will check
0: 그것이니까.
1: it right away.
0: Alright. How about this? 그들은 즉시 혹은 바로 돌아왔어.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들은 즉시 돌아왔어.
1: They came back right away.
0: 그렇죠. They came back right away.
1: Yes.
0: Very nice. 문장 뒤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양념을 이렇게 뿌린 거라고
1: Yep.
0: 보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you guys. I will check it right away.
1: I will check it right away.
0: They came back right away.
1: They came back right away.
0: There you go.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저번에도 아마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Right now보다는 이게 좀 달라요. 그거랑은 달라요.
1: 얘가
0: 오케이?
1: 조금 더 뭔가 긴박한 느낌인가요?
0: 아, 긴박함과는 상관이 없이요.
1: 예.
0: Right now는 now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right now 쓸수 있을까요? They came back right now?
1: 아니요.
0: 말이 안 되죠. 지금
1: 네.
0: 당장 돌아왔다. 이건
1: 아,
0: 과거형이잖아요.
1: 그러면 쓸 수가 없네요.
0: 없죠. Right away는 시제와 상관없이 두루두루 쓸수 있어요. 즉시. 그래서
1: 네네.
0: 그들은 즉시 돌아왔다. 제가 그거 즉시 확인할게요. 가능하죠.
1: 네.
0: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right away 이런 거 사실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예. 이거 들어봤나요?

0: immediately.
1: immediately 알고 있어요.
0: 네. 아마 오히려 이거를 좀 얘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아카데믹한 단어인데요.
1: 네.
0: 이거를 더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조금 더 캐주얼해요. 물론 이제 immediately 이러면 좀 격식이기 때문에
1: 네.
0: 긴급함이 더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immediately, right away. 자, 근데 그거 말고 무슨 away가 또 있고요. 얘는 조금 더 유럽 건 쪽에서 많이 쓰기는 하는데
1: 아.
0: 힌트를 드리면
1: 네.
0: 똑바로 간다는 느낌.
1: 아, straight away?
0: Go ahead.
1: 어,
0: 써보세요.
1: straight, G-H-T예요.
0: 오케이.
1: Okay. Yeah.
0: 자, S-T-R-A-I-G-H-T.
1: Straight away.
0: Straight away. 맞습니다. Mm-hmm. So straight away, 뭐 어떤 사람은 발음할 때 straight away, 뭐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
1: 네.
0: 다 의미는 거의 같아요.
1: 아.
0: Okay?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거. 이게
1: 네.
0: 제일 회화에 좀 어울리고 많이 씁니다.
1: Mm-hmm.
0: 자, 그리고 했던 거 한 번만 반복 복습할게요. I'm sorry가 아니라 뭐라고요?
1: Terribly sorry.
0: Mm-hmm. 끔찍하게 미안하다가 아니라 이건 그냥 단순하게 sorry를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1: 네.
0: Okay? 그렇다고 terribly를 쓴다고 해가지고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의가 있어요. 더 조심스럽게 쓰는 겁니다. So, I'm terribly sorry가 I'm sorry나 혹은 이거 들어봤죠?
1: I apologize. Apologize.
0: 네, 둘 다 사과한다는 건데 걔보다 심지어 더 미안합니다.
1: 강력하네요.
0: 강력합니다.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1: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0: 네, 주방장에게 바로 말하겠습니다. 했을 때, 와,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네요.
1: 왜요?
0: 스테이크 집은 다음 거 한번 보시면 계산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계산합니다.
1: 오?
0: 와우.
1: 저도 가면 안 될까요?
0: 거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좌표를 찍어가지고.
1: 좌표 찍어주세요. 예. 혹시 미국인가요?
0: 근데 꼭 그렇게 겨우겨우 가잖아요?
1: 예.
0: 그럼 제대로 나와요, 또 음식이.
1: 그럼 감사합니다 해야죠, 네, 뭐. 예. 네. And don't worry about the, it's on us.
0: 오.
1: 이거는 우리 몫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0: 그렇습니까?
1: 그죠? 예.
0: 앞에서부터 볼게요.
1: 걱정 말아요, 이거에 대해서. 계산서에 대해서.
0: 어디서 끊을 수 있을까요?
1: 그러면은 don't worry.
0: 오케이. Okay.
1: 예.
0: Don't worry.
1: 걱정 말아요. 뭐에 대해서? 계산서니까 bill.
0: bill에
1: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0: 와. 그것은 on us입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bill 맞게 쓰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1: 와우.
0: Perfect. 청구서, 뭐 계산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레스토랑이나 뭐 cafes 같은 데서만 쓰는 게 아니죠.
1: 네.
0: 그렇죠. 어떤 bill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뭐 전기 빌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1: 그쵸?
0: 기타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Bill.
0: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들. Bill 말고
1: 예.
0: 또 쓰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선 더 많이 쓰는 게 있어요.
1: 아, 이거잖아요.
0: 들어봤을
1: Check.
0: 수도 있어요. 오. 보통 아마 해외, 특히 미국 쪽에 여행을 가신 분들은 이 단어를 꼭 한번 듣게 되시고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맞습니다.
1: 오.
0: Check는 수표라는 뜻도 되지만
1: 네, 네.
0: 예. 특히나 이런 음식점에서의 계산서를 얘기를 할 때 check을 쓰기도 해요.
1: 영수증이랑은 똑같은 말이죠?
0: 걔는 receipt이죠.
1: 아,
0: 걔는 receipt. 왜냐하면 check 같은 경우에는 청구서이기 때문에 이거 이미 pay를 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1: 아, 주문서?
0: check는 보세요. 이만큼 나왔어요. 돈 에이, 내세요라는 에이, 거예요. 그래서 에이. 카드를 주면 그쪽에서 계산을 해서 주는 거. 그게
1: receipt이죠.
0: Right. So check이라는 단어. Here's your check. 하고 쓱 떠날 때가 많을 겁니다.
1: 오.
0: 보통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가면서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앉아 있으면 거기서 웨이터가 그 check, bill 가져다 줍니다.
1: 그렇죠.
0: 그럴 때 here's your bill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나 here's your check 대부분 그렇게 많이 쓰게 돼요. And then 뭐 카드를 올리고 뭐 팁을 쓰고 뭐 이렇게 주는 형식입니다.
1: 네.
0: 자, 그리고서 여기서는 don't worry about the bill or check. It's on us. 이거는 회화체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죠. 이건 결국에는 우리가 낸다라는 뜻인데요.
1: 네.
0: 자, 제가 이거 그대로 암기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조금 공식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응용하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래서 음식을 앞에 쓰고요. 뭐 여기서는 그냥 it을 쓴 거예요.
1: 네.
0: 누구나 뭔 줄 아니까, 그렇죠? 뭐 this가 될 수도 있고, it이 될 수도 있고, 뭐 the 무슨 음식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 내는지를 뒤에 on 누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이 있어요. Right? Fried chicken이 있으면 그걸 우리 위에 얹어놔라. 우리가 갖고 와서 회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 음료들은 있잖아요.
1: 네.
0: 우리가 냅니다. 그 아. 음료들이 뭘까요? The what?
1: The drinks.
0: The drinks.
1: Yeah.
0: 그거 우리가 낸다.
1: The drinks are on us.
0: 오. 아우. 복수니까 is 아니라
1: are
0: on us. Oh, the drinks are on us.
1: Yes.
0: 자, 점심은 내가 내. 그냥 점심.
1: Lunch.
0: Lunch.
1: Lunch is on us.
0: 나.
1: 아, lunch is on me.
0: 그렇습니다. 어, 진짠가요? 네, 그래서 네. lunch is on me. 이러면 어, 점심 내가 내. 그거 yeah. 내 위에 얹어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어렵지 않죠, 그렇죠?
1: 네.
0: Right? 오케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drinks are on us.
1: The drinks are on us.
0: Lunch is on me.
1: Lunch is on me.
0: There you go. 자, 그런데요. It's on us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Right? It's on us. 이게 만약에 그 물론 친구들이 모아서 우리가 낼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식당에서 on us라고 하면 그 식당에서 낸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1: 그쵸, 그쵸.
0: 한국에서는 그거 뭐라 그래요?
1: 그거는 저희가 쏠게요.
0: 서비스.
1: 서비스.
0: 어, 서비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 서비스라고 할 때 oh, it's service. 이게
1: 아,
0: 아니고요.
1: 그쵸?
0: It's on us라고 그쪽에서
1: it's
0: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하나 우리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거 적어두세요.
1: 아, 했었는데.
0: It's on the
1: house.
0: Yes. House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 에이.
0: 해당 장소를 얘기를 할 때 house라고 쓰게 돼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그 해당 장소.
1: 네.
0: So it's on us. 이거는 그쪽에서 얘기할 때입니다.
1: 예.
0: Or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0: 이러면 우리가 낸다. 결국 서비스입니다.
1: 네.
0: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1: 예.
0: Alright. So it's on us. Don't worry about the bill.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자, 읽어볼게요.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1: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1: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0: 네, 두 번째는 좀 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1: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A bit longer.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네, 입으로 직접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여러분 다 드린 거예요. I ordered mine 뭐뭐.
1: 네.
0: 형용사만 바꿔주시고 자 갑니다. 제 것은 레어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rare.
0: 그쵸? Rare.
1: Yes.
0: Rare는 rare입니다. 자 저는 미디엄으로 주문했어요. 저는 제 거 미디엄으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medium.
0: That's it.
1: Mm-hmm.
0: 제 것은 well done으로 주문했어요.
1: I ordered mine well done.
0: That's it. 형용사만 계속 바꿔줬습니다.
1: Yes.
0: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rare. I ordered mine medium. I ordered mine well done. Okay. 자, 다음 패턴은요? Could you do something? Yeah. Right? 해외 여행할 때는 무조건 이거 알아줘야 되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를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wait for him?
0: 그렇죠. All for 넣었네요.
1: 네.
0: Very nice. 자, 숟가락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저에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스푼을.
1: Could you bring me a spoon?
0: 그렇죠. 세 번째, 좀 더 오래 익혀주실 수 있어요? 요리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
1: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Perfect. 읽어볼게요. Could you wait for him? Could you bring me a spoon?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4: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5: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Sorry, is there a problem?
1: Yeah.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6: Oh.
1: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6: I'm terribly sorry. Mm?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1: Uh-huh.
6: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1: Wow.
0: Okay. 아,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Great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너 어떤 영화 좋아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0: 그렇죠.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1: Mm-hmm.
0: 자,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입니다. Could you? 동사원형.
1: 네.
0: 뭔가를 부탁하는 느낌인데 굉장히 예의 있게 하는 거죠.
1: Right.
0: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아, 포크를 제게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한번 만들어 보세요.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주말입니다. 입영작 많이 많이 많이 하시고 월요일 이 시간에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 장.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 장.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든든한 적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특강에서 공부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도 긍정주문 살펴보고 갑시다. 오늘의 긍정주문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정답이다. 너무 중요한 긍정주문입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 내가 가는 길은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인생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도 맞을 수 있고 내 친구가 가는 길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우쭐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정답입니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시고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도 해보시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면 확신을 갖고 정답이라는 생각 가지시고 행복하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미니 테스트 3에 이어서 공부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8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문항 개수가 많아 보이네요. 25번의 도표, 그 다음 28번의 안내문까지는 빠정답 구간.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 맞춰보고요. 어법부터 빈칸 두 문제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오랜만에 단순한 표가 등장해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더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1대1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수월하겠습니다. 일단 표의 내용 설명부터 가볼 건데요. 시험장에서는 읽을 필요가 없으나 어휘 체크하는 용으로 빠르게 한번 확인 갑니다. 자, 위에 있는 표는 보여준답니다. 비율을 보여주는데 응답자의 비율입니다. 자, 7개 선정된 국가들에서 소유하거나 사용한 응답자의 비율인데 봤더니 크립토커런시라고 해서 암호화폐라고 하는군요. 그 다음 2020, 2022, 2024년을 살펴볼 거다라고 합니다. 깔끔하죠? 표의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넘어갑니다. 자, 일단 1대1 대응 갑니다. 2020년에 여기 볼 거고요. 아르헨티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르헨티나는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표에 있는 머리 가지고 있는 글쎄 응답자의 비율이 더블 디짓이라고 해서 두 자릿수의 비율이었답니다. 어떻습니까? 얘만 지금 두 자릿수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어서 2번 갑니다. 1대1 대응이 비교적 깔끔하죠? 이번엔 2022년을 볼 겁니다. 자, 봤더니요. 모든 선정 국가에서, 아하, 모든 선정 국가에서 10%가 넘는 응답자들입니다. 자, 봤더니 암호화폐를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다. 얘들아, 요거는 근데 사실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일 거니까 선생님이 따로 짚어주지 않아도 괜찮겠죠. 그치?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록했는데 가장 낮은 비율인 15%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다? 10% 넘었어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비율인 15%였구나. 그럼 2번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 3번 갑니다. 자, 이번에는 스위스와 네덜란드를 둘 다 보자라고 하는군요. 오케이. 둘 다 체크 가시고요. 자, 그랬을 때 비율을 봤더니요. increase 증가했답니다. 증가했어요. 2022년에서 2024년으로 갈 때 둘 다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18%에서 19% 증가했습니다. 근데 19%에 16%니까 이거는 감소했거든요. X, 여기에서 X 나왔으니까 답은 몇 번?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다. 좋습니다. 자, 4번이랑 5번은 잘 설명한 선택지일 테니까 1대1 대응 연습 겸 가봅니다. 자, 이번에 2022년을 볼 거랍니다. 요 연도에서 응답자의 비율인데 어디에서? South Korea. 우리나라를 보면 되겠구나. 자, 그것은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호주에서보다 얼마 정도? 3%포인트 봤더니 얘랑 지금 호주를 갖다가 비교를 할 겁니다. 봤더니 16, 19 뺄셈하면 3%포인트 차이 나는 거 맞으니까 4번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5번 갑니다. 자, 이번에는 2022년과 2024년을 둘 다 볼 건데요. 인도를 보자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인도는요, rank second 2등을 차지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 only to 아르헨티나 나오면서 아르헨티나한테만 뒤쳐졌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얘가 2등은 맞는데 1등이 둘 다 아르헨티나였구나. 따라서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리고 봤더니요, recording 기록을 했는데, 기록을 했는데 20%가 넘었다. 22, 22니까 20% 넘은 것도 맞습니다. 그럼 5번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네요. 가볍게 넘어갑니다. 이어서 9번. 자, 인물에 대한 설명문이 등장할 겁니다. 선택지 먼저 보시고 해당되는 정보 찾아 올라가는 마찬가지 1대응 대응 연습합니다. 자, 8살 때 이 아카데미에 입학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아카데미 나오고 8살 나오고 있네요. 가볼게요. 자,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열기구 조종사인데 태어났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세이어라고 하는 지역에서 1934년 9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앤더슨은요, entered, 입학했습니다. 미주리의 밀리터리 아카데미에 8살의 나이에 입학했습니다. 동그라미 해주시고 여름 동안 아빠와 함께 일을 했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뉴멕시코주에 있는 광산 회사를 소유했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찾아주면 되겠네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는 비행사의 면허를 취득을 했답니다. 15살에. 뭐함으로써 misrepresenting은 잘못 말하는 거거든요.
그의 나이를 부정확하게 말함으로써 면허를 취득했답니다. 그리고 29살

출발 즈음에는요, he owned 소유를 했습니다. A mining company. 단어 알았어야겠네. 광산회사입니다. 아하, 광산회사를 소유했습니다. 뉴멕시코의 저 도시에 있는 광산회사를 소유했어요.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앤더슨은요, 시작했습니다. 열기구 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친구인 벤 에브로조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열기구 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3번이요. 1977년에 더블 이글을 타고 보이는 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확인 갑니다. 1977년 더블 이글 앞부분에서 단서 쓸 수가 있겠네요. 1977년 9월에 그와 그의 친구인 아브로조는 시도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비행, 열기구 비행을 시작을 했는데 뭐를 타고 더블 이글이라고 하는 열기구를 타고 그랬는데 벗 나오면서 they had to land off 착륙했어야만 했답니다. 아이슬란드의 근해에 착륙을 했어야만 했어요. And failed to complete 완수에 실패했습니다. 여정 완수를 못했다고요. 근데 여기 봤더니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했다라고 했으니 답이 3번이 되겠구나.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978년 8월에는요. With the mission of 누가 합류했습니까? Larry Newman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무원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건넜습니다. 더블 이글 2호를 타고 대서양 횡단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착륙을 했답니다. 사실 뒷부분의 내용은 선택지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니까 시험장에서 읽을 필요가 없었죠. 자, 4번과 5번 요 짧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아들과 함께하는 이야기 아니면 북미를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북미, 아들 여기에서 이야기 나오고요. 1983년 숫자 정보니까 금방 찾을 수가 있겠네요. 가봅니다. 1980년에 앤더슨과 그의 아들인 크리스티안은 완수했습니다. 최초의 무착륙 열기구 비행인데 북미를 횡단하는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비극적이게도 앤더슨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1983년 열기구 사고에서 오케이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넘어가요. 자, 10번. 안내문입니다. 이 10번의 안내문이 조금 길었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더 걸리는 건 아니죠. 선택지가 똑같이 5개이고 확인할 정보도 5개일 거니까 중요한 건 일치하지 않는 거. 동그라미 X 중에 X 찾아서 마킹까지 실수 없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태국에서 멸종위기 코끼리를 돌보는 봉사활동이다 라고 해서 뭔가의 멸종위기 나오는 앞부분 되겠습니다. 그쵸? 자, 볼게요. 자, 윤리적인 이 코끼리 보호소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문 되겠습니다. Join us, 함께 하자입니다. 돌보는 거요. 24마리에 멸종위기에 처한 아시아 코끼리 돌보는 거 함께 하자입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들은 구조가 되었는데 태국의 벌목과 어떤 관광산업으로부터 구조된 코끼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여할 수 있답니다. 먹이 주기, 청소하기, 풍부화 활동, 뭔가를 풍부하게 해주는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코끼리들의 삶에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1번. 태국에서 멸종위기 코끼리를 돌보는 봉사활동이나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넘어갈게요. 자, 2번. 뭐 물어봅니까? 코끼리 먹이용 식물 채취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뭐 먹이용, 식물 채취. 거기에 해당하는 어디로 갑니까? 아하, 요 부분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간 정보 나오는 마지막 동그라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일일 봉사활동 내용 되겠습니다. 코끼리한테 먹이 주고요. 울타리 안 청소도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숲으로 데려갑니다. 자연에서 먹이 찾으라고요. 아니면 목욕하라고 웅덩이로 데려가기도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harvesting vegetation, 식물을 채취하는 거죠. 그치? 바나나 나무와 같은 식물을 채취하는 활동, 코끼리한테 먹이 주기 위해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은 필요한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7시면 5시지, 그치? 근데 오후 7시까지라고 했으니까 얘가 X네. 아, 되게 치사하게 들어가 있네. 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거요.
절대 실수 안 할 것 같죠.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마음이 급하면 정말 어쩌다가 이런 실수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런 선배들을 많이 봤어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 뭐 욕을 틀려 하시겠지만 이 시험장에서 내가 생각보다 긴장도 많이 하고 머리가 하얘질 때도 있습니다. 절대.

뜻 실수하시면 안 되겠어요. 좋습니다. 4번이랑 5번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참가자는 영어나 태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영어, 잉글리시 나오는 뒷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가 요금은요. 주당 600 태국 바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음식, 숙소, 그다음 공항 마중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요구 사항은 18살 이상이어야 되고요. 영어나 태국어를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덥고 습한 기후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네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최대 12주까지 봉사 활동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 한번 볼까요? Volunteers 봉사자들은 can participate 참가할 수 있습니다. For up to 12 weeks, 최대 12주까지 동그라미 마지막까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11번도 안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치하는 것은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동그라미 X 중에 동그라미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Build your own terrarium, 테라리움 만들기 활동 되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입구가 어때야 하는지. 입구가 어때야 하는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요. 2번, 배수를 위해 바닥에 1인치 정도의 자갈을 깐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배수에 해당하는 drainage, 이거 몰랐어도 여기에 1인치 관련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한번 확인 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Build layers, 층을 쌓으랍니다. 집에서 균형 잡힌 생태계를 위한 층을 쌓아서 나만의 테라리움을 만드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안내 사항이에요. Choose a glass container, 유리 용기를 선택하는데, large opening, 입구가 큰, 입구가 큰. 그러니까 여기에서 X. 근데 우리 지금 동그라미 찾는 거니까. 자, 2번 갑니다. Spread about, 펼쳐놓으랍니다. 1인치의 모래를 펼쳐놓으랍니다. 배수를 위해 바닥에. 근데 여기에서는 자갈을 깐다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X 해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3번, 식물 뿌리가 보이게 흙을 몇 인치 정도 추가한다라고 하는데, 식물 뿌리에 해당하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6번이네요. 그쵸? 자, 이어서 한번 쭉 해석해봐요. 자, 3번 갑니다. 돌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자갈을 추가하랍니다. 틈을 메우기 위해서. 4번. 자, 층을 하나 추가하는데, activated charcoal 활성탄 층을 추가를 하랍니다. 자갈 위에다가요. 그리고 at damp sphagnum이라고 해서 축축한 물이끼를 갖다가 위에다가 추가를 하랍니다. 자, 이 이끼를 사용하면 뭐가 좋으냐면 토양이 내려가는 거. 돌과 활성탄 사이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답니다. 마지막 6번이죠. At a few inches of soil, 몇 인치의 흙을 추가하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식물의 뿌리를 cover, 덮을 정도로. 덮을 정도로. 근데 뿌리가 보이게라고 했으니까 얘도 X 되겠어요. 답은 4번이나 5번 중에 있겠군요. 자, 4번 갑니다. 돌이나 크리스털로 장식한다. 크리스탈 얘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넘치도록 충분한 양의 물을 줘야 된다. 물 주는 이야기 마지막 9번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식물이나 씨앗을 추가하고요. 위치를 조정하랍니다. 돌이나 크리스탈로 장식을 하랍니다. 돌이나 크리스탈로 장식한다? 동그라미네? 답몇 번?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허무했네. 자, 마지막 9번입니다. 소량의 물을 식물 위에다가 뿌리랍니다. Be careful not to overwater.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라고 했으니까 넘치도록 충분한 양에서 X지요. 그치? 답은 4번으로 다시 확인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빠정답 구간 잘 넘어오셨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데, 12번 어법부터 같이 가봐요. 어법 위주로 정리하되, 우리 큼직큼직한 내용도 같이 가져갈 겁니다. 자, advertisers, 광고주들은요, 좋아합니다. display, 표시하는 거죠. 광고에다가 제품의 특징을 표시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결하는 걸 돕기 위해서, 브랜드. 제품, 그리고 그것의 이점을 연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좋아요. In essence, 본질적으로.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하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creating an association, 연상을 만드는 거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연상이 무엇이냐면, 이 제품의 이 브랜드가 yield, 만들어줄 거야. 이 결과를 만들어줄 것이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 결과에 가깝게 가도록 할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대세 밑줄 쳐져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어떻게 했죠?
이 연상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the sus

Station. 요 명사의 내용을 설명하는 뭐 되겠습니까? 동격의 접속사 that 되겠습니다. 자, 뒤에 지금 완전 한절 나왔습니까? 으흠. 여기까지 주어, 동사 되겠는데 두 개의 동사에 해당하는 목적어, 이 경우에는 전치사 2의 목적어겠지요. 목적어까지 잘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한 절까지 체크할 수가 있겠다고요. 그쵸? 1번은 가볍게 동그라미입니다. 자, 1번. 동격의 접속사. 데세쌤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아직 내용 정리는 안 할 건데요. 왜냐하면 얘가 찐 소재가 아니거든요. 지금 광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적용할 겁니다. 자, 바로 다음 문장에 찐 소재 등장하지요. When we relate this concept, 이 개념을 갖다가 연관 지을 때 뭐에다가 연관 짓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소개하거나 우리가 소개되는 방식에 연관 지을 때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자기소개에 적용하고 있거든요. 자, 2번 어법 가벼우니까 확인 먼저 갑니다. Ourselves, 재기대명사의 밑줄입니다. 지금 봤더니 주어, 동사, 목적어의 위치인데 얘가 주어랑 같은가를 체크를 해봤는데 주어도 we고 목적어도 ourselves, 우리 자신이니까 아, 주어 목적어 같네요. 그래서 재기대명사 잘 썼습니다. 2번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재기대명사의 쓰임입니다. 여기에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내용이요. 우리가 스스로를 소개할 때, 즉 자기소개를 하거나 소개를 받는 그러한 것에 이 개념을 연관을 짓겠답니다. 자, 이럴 때 It is effective to make the same connection이 똑같은 연결을 만들기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네요. 오케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소개는 should convey, 전달해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This person with this title, 이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is associated with, 연관되어 있습니다. This benefit, 이러한 이점이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를 전달해야 된대요. 그리고 글씨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답니까? Association value, 연관가치, 연상가치라고 부른다? 라고 하네요. 그쵸? 좋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지금 뭐 할 거예요? 앞에 광고에서 이야기했던 개념을 우리의 자기소개에 적용할 겁니다. 자,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점이 있다. 지금 이러한 자기소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in a corporate or professional setting, 어떤 직장이라든지 직업적인 환경에서 한 가지 방법입니다. 뭐 하는 방법이죠? 이것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자 지금 3번 자리에 동사 밑줄입니다. 그럼 주어를 찾고 주어의 핵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일단 주어는 크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의 핵은 뭡니까? 지금 봤더니요. 전치사구 괄호로 묶어야 되잖아. 뒤에 나오는 you can establish this는 앞에 있는 the ways를 수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주어의 핵이 누굽니까? 얘입니다. 얘. 원이 주어의 핵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사 자리에 복수비동사가 아니라 단수비동사 is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다시. 이것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by mentioning, 언급하는 것입니다. The highest ranking official or entity, 뭔가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고위 관계자나 실체를 언급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이 뭐 하는, 여러분 스스로와 연결 짓는 것이죠. 그치? In the scope of what you do, 여러분이 하는 일, 예를 들어서 직업이라고 하는 범위에 있어서 여러분이 연관 지을 수 있는 높은 지위의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언급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니? 나랑 연결되어 있는 대상의 권위를 활용하자 이거예요. 그치? 나와 연결되어 있는 대상의 권위를 활용하자. 뭐 이런 뜻 정도가 되겠구나. 좋습니다. 자, 지금 나, 직책, 이점까지 연결 짓는 자기소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높은 지위를 가진 그 대상을
언급하는 방법까지 같이 소개를 해주고 있다고요.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게 좋은 것이고요.

자, 뒤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가 등장할 겁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 I work in conjunction with the president's office. In conjunction with 누구와 함께란 뜻이니까 나 대표실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 대표 사무실과 함께 일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나 존 스미스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글쎄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냐면 아 글쎄 국무부의 사무국장이야. 엄청난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런 식의 표현을 예시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나와 연관이 있는 높은 지위의 대상을 언급하는 자기소개 방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자, these are examples. 이것은 예시입니다. 뭐 하는 예시냐면 using association value, 이 연상 가치를 갖다가 사용하는 예시다라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높이는 거지요. 소개에 있어서 브랜드 프로파일, 프로파일이 위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브랜드 위상이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소개에서 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연상 가치를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라는 뜻이네요. 자, 일단 투부정사 무슨 용법입니까? 부사적 용법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목적 나타내고 있어요. 자, 해석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문법상으로는 어떠하지요? 앞에 these are examples 라고 해서 주어 동사를 갖춘 주절이 있습니다. 앞에 주절이 잘 존재해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붙을 수 있는 자리이구나. 요거 챙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자, 우리 아까 3번은 주어동사의 스위치였죠. 얘를 답으로 골라줬고요. 자, 4번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얘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잘 쓰였는가? 해석도 해석이지만 주절이 존재하는가? 주절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겠어요. 괜찮으시죠? 자, 다시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등장해 주었군요. 자, 이어서 또 가봅니다. Association value, 이 연상가치, 연관짓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Who you are directly connected to, 누구랑.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근데 이 추가적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혜택입니까? Getting wider exposure, 더 널리 노출되는 것과 관련된 혜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게 되면 내가 누구랑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인지, 나 국무부의 사무국장이랑 일하는 사람이야. 이러한 정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야, 나랑 친해지면 너 이런 거 영향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더 널리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추가 정보를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 5번 밑줄은 뭐 물어보고 있냐면 benefit to라고 해서 뭐뭐에의 이점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의 to가 전치사라는 거예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의 성격을 가진 덩어리가 따라와야 하는 것인데 getting이라고 해서 동명사 잘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5번 전치사 to의 목적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ing, 동명사 형태가 잘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문법은 잘 찾아주셨고요. 내용 이해를 조금 더 도와주자면 그러니까 뭔가 자기소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나를 소개할 거야. 내가 소개하는데 나는 김수연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연관 다른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활용을 하려면은 자,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글쎄 나는 아이들을 영어 1등급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 EBS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자기소개, 사람들한테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가 될 것이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갑니다.
자, 요 글도 우리한테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글이었는데요. 이번엔 어휘 되겠습니다. 글의 짜임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촘촘할 거예요. 그 논리적인 촘촘함을 느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When people learn something superficially, 사람들이 무언가를 배우는데 어떻게 superficially? 피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겉핥기를 한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언가를 피상적으로 배울 때 그들은 흔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다고 그 주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marginal이라고 하는 건 주변부의란 뜻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가장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 Confidently, 자신감을 가지고 claiming, 주장하는 거, 머리 주장하는 거, certainty, 확신을 주장하는 거. 자, 뭐에 대한 확신을 주장하는 것이니까 things of which they know very little, 정말 극히 적은 부분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확신을 주장하는, 그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뭡니까? 그럼 중요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상적으로 학습을 한 거죠. 피상적으로 학습을 했으면서 know everything, 모든 걸다 알고 있어요. 확신을 주장하는 거니까 첫 번째 문장을 근거로 1번 어휘는 괜찮은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일단 무슨 얘기 먼저 나옵니까? 피상적인 학습을 해놓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가 먼저 제시가 되고, 자, 이어서 또 갑니다. 근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As one acquires more and more knowledge about something. 자, 지금 피상적인 학습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모함에 따라서 얻을 겁니다. 점점 더 많은 지식을 갖다가 얻을 거예요.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또 모호함에 따라서 시작합니다. Build up genuine expertise. 뭔가 진정한 전문 지식을 갖다가 쌓기를 시작하면서 one learn something, 무언가를 배우게 되는데 뭐에 대해서 배우게 되냐면 how secure, 얼마나 안정적인가.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얼마나 안정적인가도 배우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무엇에 대해서도 how little we truly understand about almost anything, 거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how little, 얼마나 적은가를 이해하게 된대요. 여기에서 모순을 느끼셨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지식을 쌓게 되면서 뭐를 알게 되냐면 뒷부분 먼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가를 알게 된대, 그치? 근데 그 앞에 있는 덩어리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알게 된대. 알고 있는 게 적은 거를 깨닫게 되는데, 이게 안정적이다? 여기에서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라고요. 따라서 답이 몇번 되는 겁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안정적인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나 적은 부분만을 알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 지식은 실제로 안정적인 게 아니라 불안정하구나. 요거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따라서 secure가 아니라 in을 붙여서 insecure, 불안정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이제 피상적 학습에 머무르면서 난 모든 것을 다 알아. 생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식을 더 쌓아요. 더 많이 배우게 된다고.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내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정말 작았구나. 그러니까 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한 것이었구나. 요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치? 이러한 내용을 깨닫게 되더라. 자, 여기까지 변화의 내용 잘 느끼셨습니까? 좋습니다. This is, 이것은요, a sobering experience, 진지해지게 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진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는 학습이 주는 선물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어떤 경험? 진지해지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했던 것이야. 내 지식은 불안정한 것이야. 라는 생각. 내가 진지해지게끔 하는데, 요것은 선물이죠. 선물의 반대는 나쁜 건데, 이게 나쁜 경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지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는구나라는 내용. 3번까지 확인 잘 됐습니다. 답은 이미 찾아줬으니까요. 4번, 5번은 가볍게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realizing, 깨닫는 것은 how little one knows, 얼마나 적게 알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is not disabling, not이 붙었으니까 무력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울감을 일으키는 것 같지도 않고요. 뭐를 야기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까? 그 주제에 대한 흥미 부족을 야기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즉, 이 진지함이라고 하는 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적게 알고 있는지

깨닫는 것은 무력감을 주지 않아요. 우울감을 야기하지도 않고요. 흥미를 잃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뭔데? 그러면 이것은 정말 진정으로 exhilarating,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입니다. 아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이래. 그리고 준답니다. Thrilling sense니까 짜릿한 느낌까지 준답니다. 지식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끌어오는 짜릿한 느낌까지 준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 무엇을 인정하는 거죠? Both what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what remains to be known, 아직 알지 못하는 것, 즉 아직 알아야 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끌고 들어오는 짜릿한 느낌까지 우리한테 준다고요. 그쵸? 그리고 이것은 또 뭐합니까? 지금 보면은 also gives라고 해서 이것까지 준답니다. 지금 얘를 주어로 해서 첫 번째 동사,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굉장히 먼 병렬이라서 표시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한테 어떠한 느낌도 주냐면 the sense of the mystery of knowledge too. 지식의 신비. 아, 지식은 정말 신비로운 거야 라는 느낌까지 가져다 준다니까요. 아, 진지함도 주고요. 마음을 들뜨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한테 짜릿함도 주고 지식의 신비까지 느낄 수 있게끔 해준답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네요. 그쵸? 좋습니다. 4번 어휘도 어색함 없이 잘 쓰였고요. 마지막 5번 어휘 확인합니다. The sense of how little we know, even about what we know best. 자, 여기까지가 주어되는 거죠. 이러한 느낌입니다. 얼마나 적게 우리가 알고 있는가, 심지어 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도 나는 극히 적은 부분만 알고 있었던 거야. 그치? 자, 이러한 느낌은 generate, 만들어냅니다. An important sense of humility, 어떠한 중요한 느낌? 겸손, 겸손. 우리가 겸손함까지 갖게 하는구나. Before, 어떤 세상 앞에서, 지식의 세상 앞에서 겸손함까지 갖게 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진지함 플러스 겸손함까지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더해진답니다. 우리의 느낌이지요.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what we can hope to achieve. 우리가 무엇을 달성하는 걸 바랄 수 있는지 그러한 느낌에도 더해진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겸손함을 가진 채로 계속 배우면 우리의 성장 가능성도 확대된다. 뭐 이런 소리겠지. 그치? 좋습니다. 의미 있는 질문,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는 질문이었는데 선생님이 경험했습니다. 선생님은 영어가 좋아서 그리고 잘해서 영어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때 영어를 곧잘 했어요. 그래서 대학에 자신감 있게 진학을 했죠. 대학에 있는 영어교육과에 진학을 했는데 글쎄 가서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영어, 그동안 하고 있었던 영어는 진짜 영어가 아니구나. 나는 한 이만큼만 알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 때도,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도, 선생님이 되고 나서도 지금도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 알아야 할 것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초반에는 약간 낙담하기도 했지만 결국 선생님을 성장시키고 이 겸손함의 배움이 더해져서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까지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알게 되는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여러분한테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기쁨도 또 엄청나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빈칸 시작됩니다. 빈칸. 자, 이 미니 테스트 3는요, 소재도 소재이지만 일단 변별력 확보에 있어서도 앞선 주제, 함축, 그리고 어법어휘나 지금 볼 빈칸보다도 다음 강의에서 다루게 될 순서, 그리고 마지막 강의에서의 삽입, 이 순서와 삽입의 변별력이 엄청났던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빈칸은 그래도 미니 테스트 1이나 2보다는 조금 더 괜찮게 넘어가셨길 하는 마음 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짧은 빈칸입니다. Research in psychology, 심리학 연구는 has uncovered, 밝혀냈습니다. 많은 방식을 밝혀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빈칸하게 행동한다라는 방식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하는 빈칸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거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뒤에는 바로 for instance,
예시가 등장하는구나. 좋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our preferences, 우리의 선호, 즉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요. are sometimes inconsistent. inconsistent, 뭔가 무게가 있는 단어들아, 그치? 주는 바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일관성이 없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때때로 일관성이 없대요. 여기에서는 예시의 도움도 강력하게 받으셔야 되거든요. We may want to lose weight. 우리는 살을 빼고 싶어요. 체중을 감량하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eat, 먹습니다. heaping piles of nachos. 정말 수북하게 산더미처럼 쌓인 나초도 먹습니다. 우리는 일관적이지 않게 행동을 합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또 단서 나와요. We make decisions. 우리는 결정을 내립니다. In the heat of the moment라고 해서 발끈해서란 뜻이거든요. 근데 발끈해서 내리는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더 나은 자아가 we hadn't made, 하지 않길 바라는 결정이에요. 우리의 더 나은 자아가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결정을 갖다가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관적이지 않게 행동을 하고요. 우리의 더 나은 자아가 바라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지 않는다. 즉 우리의 더 나은 자아가 하지 않았으면 행동을 한다. 뭐 요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도 마찬가지요. Did I really need an expensive new flat screen TV? 내가 진짜 그 비싼 새로운 평면 스크린 TV를 필요로 하는가? When I can barely afford my rent, barely는 간신히 뭐뭐 하는 거니까 내가 내 월세도 겨우 내고 있는데 진짜 그 새로운 TV가 과연 필요했을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한다고? 엄청난 단서가 두 개나 나왔어요. 어떻게? 일관적이지 않게. 일관적이지 않게 행동을 하고요. 우리의 더 나은 자아가 하지 않길 바라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더라.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고 싶으면서 동시에 나초도 먹어요. 내가 월세도 겨우 내는데 새로운 TV를 사요. 이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서가 잘 나와줬어요. 그쵸? 자, 뒤에 쭉쭉 나열되는 내용은 사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행동하는 근거, 이유,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가 세 개의 항목으로 나뉘어져서 언급이 될 겁니다. 사실상 빈칸에 대한 단서는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뒷부분에 빠르게 읽어가는 강약 조절이 또 필요했겠습니다. 자, 볼게요. Wishful thinking, 희망적 사고입니다. 이거는 또한 뭐라고도 알려져 있냐면 optimism bias, 낙관 편향, 낙관적인 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지 희망적 사고가 등장하네요. 자, 희망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끔 유혹을 한답니다. 어떻게? Bad things. 나쁜 일들은 won't happen to us.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우리가 위험한 방식으로 행동할 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희망적 사고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것이구나. 좋습니다. 뭐뭐도 나왔어요. Wishful thinking. 희망적 사고 등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시 나오지요. 예시 한번 볼까요? I can smoke. 나는 담배 필 수 있어. 왜냐하면 암은 only affects poor and old people, not me. 가난하고 나이 든 사람들한테만 영향을 주지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라는 희망적 사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등장한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유 갑니다. We are weak-willed. Weak-willed? 의지가 약합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해요. I tell myself, 스스로한테 말하는 거니까 다짐하는 거죠. 다짐을 한답니다. I'm not going to eat dessert after dinner. 나 저녁 먹고 디저트 안 먹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지만 의지가 약해요. Every single time, 매번. I give in to 라고 해서 굴복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유혹에 굴복한답니다. 뭐 할 때 내가 초콜릿 케이크를 보자마자 바로 굴복해버리는 거야. 왜? 의지가 약해서, 그치? 자, 그럼 왜 그렇다고요? 첫 번째는 희망적 사고, 두 번째는 약한 의지. 자,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빈칸하게 행동하는 것이구나라는 것.

거거든, 그치? 자, 아직 이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개 더 나올 거예요. 자, 또 가봅시다. We lose sight of. Lose sight of 라고 하는 건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과하는 거죠. 자, 우리는 또 간과합니다. How harms add up? 이 harms, 이 해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쌓이는지, 어떻게 축적되는지를 갖다가 간과한답니다. 아하, 또 뭐 나왔어요? 해악이 축적되는 방식을 간과하는구나. 이것이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해악의 축적을 간과한다. 또 예시 등장하죠, 그치? The harm of one tobacco cigarette, 지금 담배 한 개비의 해악은 negligible, 무시할 만합니다. 그 정도는 무시할 만합니다. 그러나 most smokers, 대부분의 담배 피는 사람들은요, aren't thinking about,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하, 뭐에 대해서? How the tens of thousands of cigarettes, tens of thousands of는 0이 4개니까 수만 개죠. 이 담배 수만 개비가, 그들이 피우는 담배 수만 개비가 평생 동안 걸쳐 피잖아. 이것이 accumulate, 쌓여가지고 축적되어가지고 into possibly severe harm, 정말 심각할 수 있는 해악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더라. 즉, 담배 한 개비의 해악은 무시할 만하지. 근데 평생 동안 수만 개비를 피잖아. 그 해악이 누적되어서 얼마나 심각한 영향까지 미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해악의 축적, 누적을 갖다가 간과합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등장했어요. 그치? 근데 결국 얘들아,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빈칸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요거잖아요. 그쵸? 굉장히 깔끔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적 사고, 약한 의지, 해악의 축적을 간과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일관적이지 않게, 더 나은 자가 하지 않길 바라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 자, 이 내용 어떻게 찾을 겁니까? 선택지에 도움받아서 찾아야죠, 그치? 자, 참고로 이 한 단어짜리 빈칸, 짧은 빈칸은 선택지의 도움을 정말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히 추론하기가 어려워요. 되게 모순적이죠? 오히려 긴 빈칸을 추론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짧은 빈칸, 하나짜리 빈칸을 추론하기가 더 어렵답니다. 왜? 굉장히 압축적이거든요. 너무 압축되어 있어요. 우리 파일을 압축했을 때에도 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함부로 예측하기가 힘든 것처럼 그 압축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난 과정이거든요. 따라서 압축을 요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의 도움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그치?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selfishly,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 2번, unethically,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치? 자, 3번, irrationally, 비이성적으로. 자, 비이성적으로. 어떠합니까? 체중을 감량하고 싶어 하면서 나초를 산더미처럼 먹어요. 그리고 월세도 겨우 내는데 새로운 TV를 사요. 이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치?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4번, objectively, 객관적으로. 아우, 절대 아니죠. 5번,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이것도 탈락. 매력적인 선택지 없었습니다.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우리 평소에도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이제 다이어트 할 거야. 나 몸짱이 될 거야. 라고 해놓고 아, 오늘 하루쯤은 운동 안 하고 치킨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누적되고 아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아 오늘은 공기가 안 좋으니까 아 오늘은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하루쯤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사고, 해악의 축적, 간과하고 약한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만들더라. 모두가 찔리는 질문 아니겠어요. 그치? 좋습니다. 자, 빈칸 스타트 잘 끊으셨고요. 이제 15번 넘어가 봅니다. 자, 15번 빈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예시에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읽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빈칸이 첫 번째 문장에 딱 등장하면서 우리가 파악해야 할 내용을 깔끔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We have a duty. 우리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죠. 우리가 빈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얘 찾으면 되는 거네요. 그쵸? 자, 가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요거 한번 찾아주러
갈 거라고요. 그치?

보니까요. 지금 네 번째 줄. if로 시작되는 요 부분부터 예시가 등장하는 것 같죠? 그럼 예시가 등장하기 전 이 앞부분, 여기에 뭔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예시에도 중요한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예시가 등장하기 전, 그리고 빈칸 뒷부분, 여기에서 엄청난 내용을 꽉 잡고 예시에서 확인하는 쪽으로 풀어주셨어야 한다. 요 말입니다. A state of affairs, 어떤 상황입니다. 뭐가 결여된 상황이죠? Justification, 정당화네요. 정당화가 결여된 상황입니다. 뭐에 대한 정당화가 결여된 상황이냐면 for it's being brought into being, 자, 어렵지만 결국에는 being brought into being은 존재하도록 끌어내는 것이거든. 그것의 존재에 대한 정당화. 아니면 the failure to rectify it, 그것을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화. 다시 쉽게 가자고.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해 아니면 그것을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가 결여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얘가 동사죠. As morally suspect, suspect가 의심스러운 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의심스럽다라고 합니다. 좋아요. 지금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상황 뭐 나왔습니까? 어떤 것의 존재가 있어요. 아니면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정당화가 결여되어 있다면 이거는 도덕적으로 의심을 받는 상황입니다라고 하거든. 그럼 여기에서 사실 정답에 대한 엄청난 단서가 나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뭐 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즉 도덕적으로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떤 존재나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시고 예시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가볼게요. 예시 갑니다. If Jim's answer to Jill, 질에 대한 짐의 대답입니다. 뭐에 관한? Why his office, 왜 그의 사무실이 should be closer to, 더 가까워야 하는지, 커피 머신에 왜 짐의 사무실이 더 가까워야 하는지에 관한 대답이 just so, 그냥, 아니면 tough luck, 아, 운이 안 좋네. 만약에 이거라면 he has failed in his duty, 그는 의무를 실패한 것이랍니다. 뭔 의무? justification, 정당화의 의무. 여기에서 단서 나오죠? 결국 어떤 의무가 있는 겁니까? justification, 정당화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뭐에 대한 정당화의 의무인 거야? 왜 그의 사무실이 커피 머신이랑 더 가까운지 이것에 대한 정당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냥 아 너가 운이 나쁘네 이런 대답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예측했던 게 조금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좋습니다. 예시 상황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뭐에 관해서? 왜? 사무실이 커피 머신에 더 가까운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면 정당화가 아니랍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이 정당화를 갖다가 세 종류로 나눠서까지 지금 예시를 들어주고 있거든요. 시험장에서 이 예시를 일일이 다 분석하실 겁니까? 아니죠. 우린 지금 어떤 의무가 있는가 걔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그치? 잘 기억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읽으셨어야 합니다. 자, 가볼게요. Suppose 한번 생각을 해보자입니다.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가 그 대신에 그냥 너 운이 나쁘네 라고 말하는 거 대신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True, 맞아. 내가 커피 머신에 더 가까워. 근데 너는 어디에 더 가까워? 간이 주방이 더 가깝잖아. In the larger scheme of things, 더 큰 틀에서 보면 Let me call this between us. 우리 사이에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even out, 균등해지는 걸? 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첫 번째 정당화 나왔습니다. 앞에 나왔던 거는 정당화가 아니라면서요. 실패한 거라면서요. 그래서 이거 말고 그 대신에 진짜 정당화의 의무를 수행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나는 커피 머신에 가깝고 너는 간이 주방에 가까우니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이의 불균형은 사실 균등해지는 거잖아. 균형의 입장에서 지금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균형의 입장에서. 나는 커피 머신에 더 가깝고 너는 간이 주방에 더 가깝고 그런

결국에는 평등하는 거 아니니 이 균형의 입장에서 정당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or 아니면 suppose he says 두 번째 정당화의 종류 나옵니다. I drink more coffee than you, Jill. 내가 너보다 커피 더 많이 마시잖아. I make twice as many trips to the coffee machine. 내가 두 배나 더 커피 머신에 가. I need it more. 내가 더 많이 필요로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치? 아, 좋습니다. 첫 번째 정당화는 균형에 따른 정당화였고요. 두 번째는 필요성을 근거로 하는 정당화? 아,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정당화의 또 다른 종류가 추가가 됩니다. Or, 아니면 suppose he says. 이렇게 말하는 걸 또 가정해보자입니다. You, Jill. 야, 질. 너가 had the first choice of office. 사무실 먼저 선택했잖아. 너가 먼저 선택해놓고 How can you complain now? 어떻게 이제 와서 불평할 수가 있어? About being further away from the coffee machine. 커피 머신이랑 먼 거에 대해서 어떻게 너가 불평을 할 수 있니? 너가 먼저 선택했잖아. 라고 말하는 정당화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너가 먼저 선택했잖아. 절차를 근거로 들면서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더해주고 있는 거죠. 그치? 좋습니다. 예시 끝났습니다. 정리할게요. 이러한 경우에서 내가 주장하길 He has met his duty to provide a justification. 성의 있는 정당화를 제공할 의무를 충족을 한 거랍니다. 자, 무슨 의무? 성의 있는 정당화를 제공할 의무, 정당화 하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치? 좋습니다. Now, that does not, of course, 물론, 그것은 의미하지는 않는답니다. Any of these justifications, 이 정당화 중 어떤 것도 ultimately successful, 궁극적으로 성공적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다. 정말 옳은 말을 했다. 이거는 아니랍니다. 자, 이거는 아니지만. As I said, 내가 말한 것처럼 그것, 대시받는 거는 뭐겠습니까? 앞에 내용이죠. 그 정당화가 성공적이었는가? 그 정당화가 성공적이었는가는 is beside the point, 요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합니다. 즉, 정당화가 성공적이었는가? 그게 옳은 말을 한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But the purpose of 어떠한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the fundamental duty to provide a justification 또 나왔네요. 우리의 근본적인 의무, 뭐 해야 하는 의무? 정당화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즉, 우리는 정당화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성공적인 정당화인가? 이거는 요점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다. 지금 결국에 얘들아, 우리가 뭐 할 의무가 있는 거니? 무언가의 존재,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즉, 왜 내가 커피 머신이랑 더 가까워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정당화를 할 의무가 있다. 요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선택지에서 고를 차례입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뭐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Complain about unfair practices. 불공정한 관행에 불평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 2번 갈게요. Reject justification for policies. 정책에 대한 정당화를 거부할 의무. 정책. 거부한다. 다 탈락이죠. 3번. Justify. 이거 솔깃한데? 정당화의 의무가 있답니다. Our superior personal holding. 자, 요게 paraphrase이자 압축이죠. 우리의 우월한 개인적 소유물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언가의 존재. 그 존재를 바로잡지 못한 거. 예시에 뭐 등장했어요? 왜 내가 커피 머신에 더 가까운가?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우월한. 개인적인 소유물이라고요. 자, 우리의 우월한 개인적인 소유물을 갖다가 justify, 정당화할 의무가 있다. 핵심 어휘는 요거지요. 그치라 몇 번?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explain, 설명할 의무입니다. Why things do not go as planned? 왜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는가? 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는가를 설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쵸? 5번 갑니다. 자, answer 4는 뭐 하는 거냐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뭐에 대해서 내 실수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실수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으니까 답은 몇 번? 3번으로 골라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지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0: 불평등이 발생했을 때 설명하지 않는 불평등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다만 그 제공하는 설명이 정답이 아니다. 100% 옳은 것은 아니다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 설명을 했다, 정당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문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예시의 내용. 예시 속에 세 종류의 정당화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딱 하나의 정답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정당화를 제공했는가? 정당화의 의무를 수행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마무리 갑니다. 43강. 와, 진짜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도 오늘은 여러분만의 정답을 향한 길을 또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포인트랑 어휘까지 게시판에 잘 남겨주시면 더더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끝이 보입니다. 두 강 남았어요. 그치? 다음 시간에 진짜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의미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선 나라 튀르키예. 튀르키예 문학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1: The Nobel Laureate in Literature, writer Orhan Pamuk.
0: 200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 오르한 파묵은 튀르키예에서 나고 자라며 글을 썼고 또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소설은 현재 60개국 언어로 번역됐죠. 사람들은 왜 오르한 파묵의 소설을 읽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선 나라 튀르키예. 튀르키예 문학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1: The Nobel Laureate in Literature, writer Orhan Pamuk.
0: 200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 오르한 파묵은 튀르키예에서 나고 자라며 글을 썼고 또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소설은 현재 60개국 언어로 번역됐죠. 사람들은 왜 오르한 파묵의 소설을 읽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선 나라 튀르키예. 튀르키예 문학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1: The Nobel Laureate in Literature, writer Orhan Pamuk.
0: 200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 오르한 파묵은 튀르키예에서 나고 자라며 글을 썼고 또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소설은 현재 60개국 언어로 번역됐죠. 사람들은 왜 오르한 파묵의 소설을 읽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정조가 화성 능행을 떠날 때마다 건너가야 했다는 한강입니다. 한강에 다리가 없던 그 시절, 과연 어떻게 갔을까요? 예전에는 배 여러 척을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놓고 그 위에 판재를 건너질러 사람과 말이 건너가는 이른바 배다리를 놓아야 했는데요. 그 오랜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수원 화성은 정조에게 의미 깊은 장소입니다. 그렇게 한양을 떠난 정조는 다음 날이 돼서야 화성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화성은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꿈꿔온 정조의 꿈이 실현된 계획도시입니다. 치밀한 준비 덕분에 불과 2년 9개월 만에 완공되었는데요. 화성은 조선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조선 최고의 성곽이자 최후의 신도시입니다. 약 6km의 성곽으로 둘러싸인 화성은 군사적 방어 기능과 상업 기능을 함께 지닌 매우 독특한 공간입니다. 그 독창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화성에는 모두 4개의 문이 있는데요. 팔달문은 남문입니다. 성의 정문은 보통 남문이지만 화성의 정문은 북문인 장안문인데요. 정조가 한양에서 화성으로 행차할 때 첫 번째 만나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조가 화성에 행차하면 모든 관리들이 이 장안문으로 가서 맞았다고 합니다. 장안문에 견고한 성벽을 끼고 한참을 걷다 보면 화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서장대에 닿습니다.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을 지휘하기에 안성맞춤인 이곳에서 정조는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선보이며 새로운 조선을 꿈꾸는 개혁 군주의 위엄을 확인시켰습니다. 서장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조가 머물렀던 공간인 화성 행궁이 있습니다. 효심 깊은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장소를 기원하며 지은 곳이자 어머니의 회가변을 열었던 특별한 곳입니다. 현재 회가변 당시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게 인사를 올리던 정조의 모습과 상차림을 재현해 놓아서 그날의 모습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회갑날이기도 했기에 정조의 심경은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원 화성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곳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꽃을 찾고 버드나무를 따른다는 뜻을 가진 아름다운 정자는 방화수류정입니다. 원래 군사지휘소의 역할을 하던 곳이죠. 이곳에서 활을 쏘거나 신하들과 잔치를 열기도 하면서 풍류의 공간으로도 활용했다고 하죠. 군사시설이면서도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며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방화수류정은 조선 후기의 대표 건축물입니다. 방화수류정 근처에 수문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무지개 문이라는 뜻의 화홍문입니다. 무지개 모양의 일곱 개의 수문에서 흘러나오는 물보라가 장관을 이루는데요. 이 아름다운 경관은 수원 팔경으로 손꼽힙니다. 화성 능행의 마지막 여정은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육릉입니다. 정조는 재위 기간 중 13번이나 수원에 있는 아버지 묘를 찾았는데요. 이것만 봐도 아버지를 위한 효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키 큰 소나무와 울창한 숲을 통과하면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힌 육릉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조의 효심은 죽어서도 드러나는데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정조가 묻힌 걸릉이 있습니다. 아마도 늘 아버지 곁에 묻히고 싶어 했던 정조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겠죠. 개혁군주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곳이자 아버지의 묘를 모신 효심의 공간 수원 화성. 수원 화성에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품고도 화합을 꿈꾸던 참된 개혁군주 정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못다 이룬 꿈이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애썼던 정조의 뜻만큼은 오늘날에도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해서요, 이번 일주일 동안 아주 우리 특별한 공부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아, 벌써 지금 이번 영상이 126번째 수업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공부해봤단 말이죠. 그것들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실 만한 것들 다섯 개만 골라서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내가 뭔가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 만나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것이 과연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Sam helped me improve my English skills.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오늘 총정리 요 내용에 대해서 하려나 라는 감이 잡히시나요? 사실은 이 문장 자체가 그냥 그 전반적인 힌트입니다. 특히나 동사 help가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요, 이 문장 5형식 문장이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쭉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타임이라고 제가 한번 이름 붙여봤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간단히 되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1형식은 무엇입니까? 주어 다음에 서술어, 즉 동사 쓰인 케이스가 되겠죠. 물론 이제 수식어가 앞에, 중간에, 뒤에 붙을 수 있으나 기본 뼈대는 주어와 서술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가 1형식이라고 부르고, 이런 문장은 주어는 서술어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 형식은요, 이제 서술어 뒤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근데 뭐가 붙냐? 보어가 붙었어요. 이 보어라는 것은 보충해주는 말로, 이 형식에 사용된 이 보어는 조금 더 길게 주격보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주어가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주격보어라고 불린다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그래서 주어는 보어다, 요렇게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3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형식은 이제 주어,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란 친구가 들어가죠. 목적어라는 것은 서술어가 표현하고 있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로서, 우리나라 말로 보통 을이라고 해석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3형식 문장 주어는 목적어를 서술어 한다, 요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고요. 4형식부터가 살짝 헷갈립니다. 왜냐면 4형식에는요, 목적어가 하나가 더 붙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우리가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

붙여놓은 게 있으니, 자, 서술어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목적을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두 번째로 나오는 목적을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요거 약간 헷갈리시니까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보통 사람이 들어가고, 여기 에게, 누구누구에게, 요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되고요. 직접 목적어가 약간 진짜 목적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적어 하면 떠올리는 을을 붙는 목적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해석은 어떻게 되냐?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서술어 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헷갈렸겠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헷갈리는 건 이제 하나 또 남았죠. 오형식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친구는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가 들어가요. 목적 보어라는 건이 보어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어는 목적어를 목적 보어 하도록 또는 뭐 목적 보어이도록 서술어 한다. 라고 또 해석되시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장 형식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게, 영어 문장을 하나의 요리라고 보자면, 이 문장의 형식이 각각의 요리를 만드는 조리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리법들을 알고 있으면 많은 영어의 문장들을 우리가 막힘없이 이해할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요성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쭉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예문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예문들 보면서요, 과연 이 문장이 몇 형식인지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 간단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들 가져왔어요. 첫 번째 문장, 요겁니다. Can I make you a cup of tea? 라고 의문문으로 적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일부러 제가 단어들의 중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넣어놨는데, 먼저 해석을 해보자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내가 당신에게 a cup of tea, 차한 잔을 만들어 드려도 될까요? 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직역한 거고, 조금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자면, 차한잔 드릴까요? 정도가 될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거 몇 형식일까요? 몇 형식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되,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 주어와 서술어, 즉 동사까지는 모든 문장에 다 있단 말이죠. 이게 몇 형식인지를 파악함에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건요, 서술어 다음에 뭐가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온다면 뭐가 그래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make you 명사고요. A cup of tea도 결국은 명사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술어 다음에 명사가 두개 나왔네. 그러면 사형식이나 오형식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 초록색으로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A cup of tea가 그러면 얘가 목적어냐 목적 보어냐를 따졌을 때, 목적어랑 목적 보어는 는의 개념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여기서는 는이 아니에요. You, 당신이 a cup of tea, 차한 잔이 아닌 거잖아요. 사형식입니다. 목적어가 두개 쓰인 거죠. 그래서 아, 이 문장 사형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드릴까요? 사형식은 언제나 수여 동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해석이 되는 거구나. 참고까지 하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모든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몇 형식일지 따져야 되는 건 아니나, 이런 식의 훈련을 통해서 문장의 형식을 익히시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죠? 많은 문장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아, 그래서 문장 형식이 중요한 거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세요. 영장 연습 한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당신 덕분에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 이거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자주 나와요. 사랑하는 어떤 연인에게 이 말을 하기도 하고요.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멋진 말인데, 자, 이거 영어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말 자체를 살짝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요.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이죠. 이거 그리고 그대로 영어로 옮겨오면 영재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자, 주어 you, 당신은이죠. 당신이 만든 거예요. made. 근데 뭘 만든 겁니까? me, 나를 만든 거죠. 나를 뭐로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필요한 게 목적 보언 거예요. a better man. me, 나와 a better man 일치하죠. 목적어와 목적 보어는 기본적으로 는이란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이 문장 만들었고, 먼저 읽어보기 전에 그래서 몇 형식이냐? 따져보면 5형식 문장이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봤던 예문과 함께 앞에서는 4형식, 여기서는 5형식 비교 한번 해보시는 거 분명 도움이 될것 같고요. 큰 소리로 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You made me a better man.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자체가 그냥 오형식입니다, 사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읽어보면 이렇게도 있죠. Sam helped me improve my English skills. 해석해 보자면 Sam이 helped me, 나를 도와준 거죠. 근데 내가 뭐 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improve, 향상시키도록 도와준 거예요. me, 내가 improve, 향상하게 된 거잖아요. 는의 개념이 성립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me가 improve 한 거니까. 그래서 뭘 향상시킨대요? 향상시킨 건데요. my English skills, 내 영어 실력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요런 문장들. 이게 뭐 사역동사 help가 쓰였네, 목적 보호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 함께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그런 말들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결국 이것들이 영어 문장 많은 곳에서 쓰이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또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아, 귀찮은데.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는 거꼭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ey guys, it's the start of the new week. This week we are going to do some exercises that you can do at home. It's gonna be so easy, okay?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는 저번 주와 다르게 집에서 편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Let's go. Do you remember what you said last night?
1: Yes.
0: Did you mean it?
1: I mean, I was really upset. I didn't mean it.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I mean it 이라는 표현이 오늘의 영어 표현인데요. I mean it 무슨 뜻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화 먼저 보도록 할게요.
1: Do you remember what you said last night? 이랍니다. Do you remember? 너 혹시 기억나? What you said last night?
0: 어젯밤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yes 이랍니다.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Did you mean it?
0: 이러죠. I mean it. Did you mean it? 이러죠. 너 그거 진심이었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 mean it. 이러면 난 진심이야. 나 지금 진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Did you mean it? 이렇게 물어보면 거꾸로 너 그거 진심이었니?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랬더니
1: I mean, I was really upset.
0: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I mean 이걸 넣은 이유는요. I mean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인데요. I mean,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게 얘기할 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말은 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때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I mean, 그러니까 I was really upset. 그냥 나 진짜 화가 났었어. I didn't mean it. 이렇게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진심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 didn't mean it.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I mean it 일단 대충 살펴봤어요. 두 번째 대화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This outfit looks perfect on you.
2: I mean it.
3: Are you sure?
1: Sally said the same thing. She means it.
2: Okay, here goes my $50.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I mean it 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This outfit looks perfect on you 이러죠. 지금 입은 이 옷차림 it looks perfect on you. 너 진짜 너한테 딱이다. I mean it. 진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진짜 하는 얘긴데 이거 너무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Are you sure? 이러죠. 야, 너 확실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 Sally said the same thing.
0: 야, 샐리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
3: She means it.
0: I

So many people might be like, that's not an exercise, but so many people actually stand the wrong way and they have back pains. So please review our way of standing today, okay?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저게 무슨 운동이야라고 할수 있는데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된 자세로 서 계셔서 허리에 통증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거 리뷰하시면서 그 투명 실꼭 잊지 마시고요. 제대로 서주셔야 돼요. 알겠죠? 영어 표현 우리 I mean it 같이 해봤습니다. 진심이야. 나 진짜 내가 하는 얘기 진심이야.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she means it, he means it, they mean it 다 쓸 수 있으니까 활용 잘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지다킴의 Go! Let's s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다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힐링 푸드가 어느 정도 전해져 내려왔다고 하는지 이야기 맨 마지막까지 들어보세요. 숫자 캐치할 수 있습니다. Take a listen!
1: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People of all ages enjoy Monsieur Majuni, praying for well-being and happiness for the year. It is a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Healing food that has been passed on for nearly 500 years.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맨 마지막까지 잘하셨어요. 거의 500년에 거쳐서 전해져 왔다고 합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축제가 끝나고요. 이제 보상을 즐길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볼까요? They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대대로 물려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아시죠?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2.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0: 네, 여러분 잘 캐치하셨죠?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축제가 끝나고요, 이제 보상을 즐길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으셨겠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자, 그들이 대대로 물려준 것은 그들의 전통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문장 속에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여러분들의 귀 속에 이렇게 캐치가 됐어요.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이번엔 아시죠? 눈으로 확인하면서 본인이 캐치 못한 부분, 잘못 들었던 부분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0: People of all ages enjoy Monsieur Majuni, praying for well-being and happiness for the year. It is a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Healing food that has been passed on for nearly 500 years.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The, 그리고, and, it's to the. 기능어죠. 나머지 단어들이 모두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어, 즉, 네, 맞아요. 컨텐트 월드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강세를 정확한 음절에 여러분들이 잘 주셔야 되는데,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R 발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발음하실 때는 항상 기억하세요. 우 모양을 하면서 소리를 내시면 정확한 R 발음이 나옵니다. 혀가 그 어디에도 닿지 않은 상태로 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리가 아니라 리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Alright, Google listening to the festival. 자, 이 V 발음 긁어주시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Alright, Google listening 3.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Excellent.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One more time.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Excellent. All right, now give a shot with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They가 뒤에 나온 이 have에 축약된 상태로 they've. V 사운드가 아주 약하게 들리게 되죠. 하지만 입의 모양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강세가 어디 가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발음할 때 캐치하실 수 있겠죠. 그대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천천히. Google listening 1.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Good job. Google listening 2.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They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shot.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One more time.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Great job.
2: Go-Go Listening 1.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2.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1: All right, now let's move on to the story. So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festival ends. 축제가 끝나요. 그리고, and it's now, 이제 무슨 시간이에요? Time to enjoy the reward. 보상을 즐길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빈칸 enjoy Monsieur Makunu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people of all ages. of와 all 연결되어져서 소리 들릴 때 of all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되죠. 발음도 그렇게 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of all ages라고 했으니까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enjoy, 즐기는 거죠. Monsieur Makunu를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빈칸. Praying for well-being and happiness 했습니다. Well-being과 행복을 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원하면서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Monsieur Makunu를 즐기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막 먹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겠죠? Alright, move along. It is their tradition. 그것은 그들의 전통입니다. That they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대대로 물려준 그들.

0: 전통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Healing food. 자, 치유의 그 음식은요. That blank. 이렇게 이어지죠. 마지막에 has been passed on for nearly 500 years 라고 했습니다. 그 치유의 음식, 그 기도를 하면서 만들어진 그 음식은요. has been passed on. 전해져 온 거죠. 얼마 동안? 거의 500년 동안. 즉, 500년 가까이 전해지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여기까지 모두 캐치하셨다면 마지막으로 한번더 점검해 보시겠어요? 그래도 나는 이 부분이 좀 부정확하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1: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People of all ages enjoy Monsieur Majuni, praying for well-being and happiness for the year. It is a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Healing food that has been passed on for nearly 500 years.
0: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시죠? 네, 반복학습. 청취훈련에 있어서 반복학습은 바로 기본입니다. www.ebs.co.kr 오셔서 연습 많이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nd 안녕하세요. All right. So, we have another great dialogue for you today, and of course, it happens in the office because we are going to work together. 같이 출근하니까, 네, 이 우리 사무실에서 어떤 영어를 쓸 수 있을까요? So many things to teach you. So, let's go ahead and check out today's dialogue. 커피 좀 사왔어요. I got you some coffee. Oh, wow, 고마워요. 무슨 일인데요? Wow, thanks. 무슨 일인데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덕분에 어제 마감일을 마쳤어요. Thanks to you, I met the deadline yesterday. Alright, so now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dialogue. Oh, that's so nice! You know, if someone gives you coffee, it's the best feeling. 그쵸? 누가 커피 사주는 거. 밥보다는 커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Alright? 아, 밥, 물론 밥도 좋지만, 네. 근데 아침에 딱 커피 짠! 한 잔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So, in this case, the person says, I got you some coffee. I got you some coffee. You can say, I bought you some coffee. 근데 bought는 거의 안 써요. 자, 커피 좀 사왔어요. 사왔어요 해서 I bought you some coffee.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좀 어색합니다. So, I got you some coffee. Or I have some coffee for you. Buy는 거의 안 나와요. Alright, I got you some coffee. Oh, wow, thanks. 네, 네, 그런 반응이 좀 있어야 되겠죠? Right, 어, 고마워, thanks.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So, wow, 고마워요. 자,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 커피를 샀는지, 아니, 왜 갑자기 커피를, okay? So, in English we say, what's the occasion? 좋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like we can use it in many, many different situations. What's the occasion? 그러니까 이거 뭐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데? 이런 말이에요. Right? So, why? Right? So, what's the occasion? 특히 상대방이 저한테 뭔가 이렇게 잘 해주고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Clean versus spotless. Clean versus spotless. Today,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clean 그리고 spotless입니다. 네, clean은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거지만 spotless도 사실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비슷하게 깨끗한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살짝 달라요. 혹시 spotless 모르신 분들 있으면 오늘 어휘력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clean부터 볼게요. 네, 깨끗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clean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한국식 발음이고요. 영어로는 clean 이름절로 clean. 오케이? 그리고 이 발음을 조금 더 길게 해 주시면 더 좋고요. clean. clean. Oh, your room is so clean. The kitchen is clean. Okay,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깨끗한, 깔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So clean refers to something that is unsoiled, doesn't have dirt, okay? 그리고 지저분하지 않은. So something that is free of pollutants and something that is just nice, nicely washed or just not dirty, okay? 그거를 clean라고 하죠. 자,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My room is finally clean. The hotel room was clean. I like to maintain a clean kitchen. Clean. 깨끗한. Clean.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내 방이 마침내 깨끗해졌어. My room is finally clean. Okay? 예전에 저희가 누구나 톡톡에서 clean하고 tidy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clean하고 tidy의 차이점은 tidy는 좀 정리정돈된, 그렇죠? 근데 clean은 좀 더 깨끗한 거에 강조합니다. Okay? 그래서 정리정돈한 것보다는 뭔가 좀 테이블이 이제 행주

잘 닦아져서 먼지가 없고 뭐 얼룩 같은 것도 없고 뭐 청소기로 잘 돌려서 깨끗한 깔끔한 이런 느낌입니다. My room is finally clean. 네, 두 번째 문장은요. 그 호텔 방은 깨끗했어. The hotel room was clean. Okay? 그래서 the bedding smells fresh, looks very nice, unsoiled, no dirt, no spots. The hotel room was clean. The hotel room was clean. Oka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부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좋아해. 자, 유지하는 것을 maintain라고 할게요. I like to maintain 뭐요? 깨끗한 부엌을 유지하는 거 좋아해. A clean kitchen. I like to maintain a clean kitchen. 좋아요.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like to maintain a clean kitchen. I like to maintain a clean kitchen. 네, 두 번째로 이제 spotless로 넘어갈게요. Okay? 티끌 하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spotless, spotless.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중간에 있는 T 소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T 소리가 나지 않고 혀가 천장을 닿긴 닿는데 바로 T 소리 나기 전에 L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spotless. Spotless, spotless. 이건 아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spot이라는 거는 얼룩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less라는 여기는 전미사인데 이거는 무엇이 없는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spotless 혹시 감이 왔나요? 네, 얼룩이 하나도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티끌 하나 없는. 오케이, 뉘앙스 차이는 표시나 얼룩이 없이 깨끗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clean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깨끗하지만 진짜 표시 하나도 없고 얼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spotless. So spotless means there is not a stain or a dust in sight. Okay? 그리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Okay? So there is everything is pretty much perfect. Okay? 깨끗함에 그래도 완벽히 깨끗한 거죠. 그래서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It's perfectly clean. There's not a single spot in sight.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The hotel room was spotless. I want this place spotless. 네, spotless. 티끌 하나 없는. spotless.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집을 티끌 하나 없게 유지해. 자, 유지하다 maintain 단어도 좋지만 keep 단어도 좀 더 심플하고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요.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그래서 spotless가 들어갔으니까 깨끗한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고 진짜 티끌 하나 없게 깨끗해요.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Okay?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두 번째 문장이요. 그 호텔 방은 완벽하게 깔끔했어. The hotel room was spotless. 그래서 깨끗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무조건 많은 분들이 clean 단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 spotless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깨끗하지만 거기다가 완벽하게 깨끗해요. 티끌 하나 없는. The hotel room was spotless. 정말 깨끗한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이곳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길 원해. I want this place spotless. 뭔가 손님들이 올 거예요. 중요한 손님들이 오는데 정말 깨끗하게, 완벽하게 깨끗했으면 좋겠어. I want this place spotless.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want this place spotless. I want this place spotless.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clean은 깨끗한 상태를 말할 때 clean라고 합니다. clean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지만
동사로도 쓸 수 있죠. 뭐 청소하다 이런 식으로요. 예전에 저희가 clean을 배웠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깨끗한, 깔끔한 이런 느낌이고요. spotless 같은 경우는 깨끗하지만 거기서 더 한 단계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휴대폰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했었던 것도 휴대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그때 이제 모바일 서비스, 즉 우리 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게 아니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2주간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부터는 제가 어제 휴대폰을 좀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케이스가 깨졌어요. 휴대폰은 괜찮은데 케이스가 깨져가지고 케이스를 다시 이제 교체를 좀 하려고 시켰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가, 야, 요거 주변 기기 쪽하고 케이스 쪽하고 배터리 쪽하고 그다음 고장 분실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좋은 표현들이 갑자기 막 생각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휴대폰 자체, 즉 하드웨어적인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충전하는 얘기, 뭐 액정이 깨진 얘기,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요즘 뭐 거치대 같은 거 이것저것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액정 상하지 말라고 필름 붙이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 네. 아주 유용하고 실생활에 여러분이 그대로 쓸수 있는 표현들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면 돌파 스피킹 컨텐츠의 어떤 장점과 매력은 현실성이잖아요. 정말 현실성. 자, 주변 기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뭐 생각나세요, 여러분? 핸드폰 주변 기기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저는 이어폰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어폰. 네. 이어폰도 있고, 헤드폰도 있죠, 요즘에? 음악 들으시는 분들. 무선으로 대부분 돼 있으니까 블루투스 같이 연결을 할 거고요. 이어셋,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이어셋, 그거 있잖아요. 한쪽 귀에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 전화하려고. 그건 이어폰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어셋이라고 하죠? 그거 그냥 영어 단어니까 그대로 이어셋이라고 하는데. 자, 블루투스부터 묻겠습니다. Bluetooth devices. There are so many Bluetooth devices these days. 자, 요 발음이 TH 때문에 블루투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영어에서 많이 벗어나고요. Bluetooth 하면서 혀끝을 윗니, 아랫니 사이에 넣으면서 공기를 막아야 돼요. 자, Bluetooth. 느낌 와요? Bluetooth devices 해서 이건 항상 강세를 뒤에다 줍니다. devices가 아니라 devices. 해보세요. devices. Bluetooth devices. 발음까지 주의해볼게요.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발음 정확하게 해볼게요. 들어볼게요.
1: Bluetooth devices. Bluetooth devices.
0: 오케이? 자, 이어폰, 헤드폰. 제가 선생님 이런 쉬운 단어 우리 왜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드는 거 보면요. 이어폰에 S가 너무 많이 빠져요.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 이어폰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earphones, 오케이? headphone이 아니라 headphones. 그렇죠? I lost my earphone이 아니라 earphones.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자, 복수형으로 잘 읽으세요. earphones, headphones, z. 자, 들어볼게요.
1: earphones, headphones, earphones. Headphones.
0: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양쪽 있는 게 아니라 한쪽 귀에 이렇게 딱 나와서 끼는 거 있죠? 전화통화 용도로만 씁니다. 그죠? 음악 듣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 call it? 이거 그대로 영어예요. earset. 이건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한쪽이니까 그냥 earset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요즘은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무선 이어폰 자체가 전화통화할 때 그대로 쓸수 있어가지고 이어폰을 많이 전화통화할 때 쓰다 보니까 굳이 전화통화 거의 전용의 이어셋은 쓸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쓰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earset. 들어보세요.
1: earset. earset.
0: 단복수 차이. 자, 문장에. 전화기와 연결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기들이 다양하다. 많죠? 엄청 많죠? 자, 그러면 일단 뭐 이런 문장 영작할 때 여러분, 다양하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There are many. There are various. 이 부분을 영어에선 끝부분을 먼저 치는 게 좋아요. There are many. 많죠? There are many Bluetooth devices. 그 다음에 이런 건 연결하면 돼.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자, 연결이 가능한 그거는 이제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데서 생략한 거죠. That we can connect인데 그거 빼도 되죠. 빼고 devices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해서 일반화시켜서 S 붙였어요. 자, 우리 전화기에 일반적으로 연결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기가 다양해요. There are many Bluetooth devices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강세 주의하시고 들어볼게요.
1: There are many Bluetooth devices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There are many Bluetooth devices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0: 자, 거치대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치대를

0: hold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hold란 단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잡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거치대는 거치대인데 phone holder. 그러면 잡은 거잖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전화기 잡은 거야. 그러니까 phone holder. 그래서 같은 거치대인데 잡아주는 아이. 이런 거를 phone holder. 주로 어디 있어요? 차에 많죠. 차에 많은데 요즘 이렇게 막 지렁이처럼 막 꼬여가지고 이렇게 방향 많이 바꿀 수 있게 하는 거치대 집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It's called a phone holder, okay? Because it holds the phone. 그런 거치대. 고정 거치대는 이렇게 부릅니다. 들어보세요.
1: Phone holder. Phone holder.
0: 오케이. 근데 그냥 거치대는 stand예요. Stand.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거. 네. Phone stand.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단어의 뜻 차이를 좀 느껴보시라 이겁니다. 그치? Phone stand. 오케이? 들어보세요.
1: Phone stand. Phone stand.
0: Laptop stand. 노트북 거치대죠. 거치대 많이 쓰니까 요즘에. 자, ring holder는 그대로요. Ring holder라고요. 이건 영어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외래어가 그냥 영어로 그냥 들어와서 phone ring holder. I always use a ring holder. If I don't have that, it's really inconvenient. Ring holder. 그죠? Ring holder라는 제품명을 알고 계시다면 그 그대로 영어입니다. 들어보세요.
1: Phone ring holder. Phone ring holder.
0: 자, 휴대폰 링홀더는 정말 편리한 것 같다. 별거 없어요. 주어를 잡을게요. I think phone ring holders, 에서 붙여서 일반화, are really convenient. 그쵸? 딱 손가락 넣을 수 있고,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보니까. Phone ring holders are really convenient. Convenient. 자, 전체 문장 강세 네 군데 주면서 들어볼게요.
1: I think phone ring holders are really convenient. I think phone ring holders are really convenient.
0: 자, 그 다음. 셀카봉. 요즘 잘 안 쓰죠? 예전에 많이 썼는데. 어쨌든 화면 보호 필름, 휴대폰 체인. 체인 뭐예요? 열쇠고리처럼. 그렇죠? 체인처럼 돼 있잖아요. 자, 셀피 스틱.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셀피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셀카죠? 스틱, 봉입니다. 들어볼게요.
1: 셀피 스틱. 셀피 스틱.
0: 자, 그다음 필름이라고 해서 필름이라고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스크린 프로텍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스크린을 보호하는 아이. 필름이죠, 필름. 그 투명 필름 붙여서 화면 긁히고 깨지는 거 방지하는 스크린 프로텍터. 들어볼게요.
1: Screen protector. Screen protector.
0: Chain은 chain이에요. Phone chain. 자,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되냐면 keychain이 뭐예요? 열쇠고리죠. Keychain. 그죠? 열쇠에 다는 거니까 keychain. 휴대폰에 달았어? Phone chain. 그죠? Phone chain. 그 장식용으로 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수 같은 거 해도 되고 뭐 자수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이렇게 그 이렇게 비드 같은 거 해가지고 이니셜로 두고 새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휴대폰에 달려 있는 것들 phone chain. 들어보세요.
1: Phone chain. Phone chain.
0: 예전에는 셀카봉을 자주 사용했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예전에 뭐 했었다 영어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Used죠? I used to use selfie sticks quite often in the past. 제법 자주 예전엔 셀카봉 썼었지 지금은 아니지. I used to use selfie sticks quite often in the past. 문장 깔끔하고 좋네요. 들어볼게요.
1: I used to use selfie sticks quite often in the past. I used to use selfie sticks quite often in the past.
0: 자, 오늘 정리합니다. 별거 없었어요, 오늘. 그냥 휴대폰 주변 기기 한번 정리한 거 한번 합니다. 자, 그럼 블루투스 기기부터. Bluetooth devices. 복수형 주시고 읽어볼게요.
1: Bluetooth devices. Bluetooth devices.
0: 그대로 쓰세요. Ring holder는 ring holder. Phone ring holder. 들어볼게요.
1: Phone ring holder. Phone ring holder.
0: 이건 그대로 selfie stick 앞에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1: Selfie stick. Selfie stick.
0: 네, 좋습니다. 자, 휴대폰 자체를 기기로 인식하고요. 기기의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으로 쓰는 주변 기기라든가 충전, 배터리, 고장, 분실 쪽 이야기들을 이번 주에 다 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래요. 자, 오늘 정리한 내용들 저희가 교환으로 다 정리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으니까 교환도 많이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보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들 나오니까요. 그중에 하나 들어오시면 되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EBS1004입니다. Alright, that's all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잔소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은 그쵸? 여러분이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거를 해버렸을 때 아유,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영어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유,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told you not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표현들을 바로 I told you not to 동사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기 전에 문장 구조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소리를 할 때, 잔소리라는 거는 그쵸? 몇 번 얘기를 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아유, 내가 그거 얘기했잖아, 야, 내가 그거 말했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바로 I told you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은요, 내가 너에게 말을 했다라는 의미지만 영어에서는요, 아유, 내가 그거 얘기했잖아, 그런 의미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잔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잔소리는 살짝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들 얘기를 하죠? 일단 이렇게도 상상 한번 해볼게요. 아유, 내가 그거 하라 그랬잖아, 그거 왜 안 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땐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요. 바로 I told you to 동사로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거 하라고 너한테 몇 번 얘기했잖아 라는 의미는요, I told you to 동사가 됩니다. 자, 그럼 거꾸로 하지마, 하지마 했는데 그걸 해버렸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아,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바로 I told you not to 동사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얘기했지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told you not to 동사로 얘기를 해서 오늘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 I told you not to 동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뛸 때 뛰지 마, 뛰지 마 라고 했는데 결국은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뛰다가 막 넘어졌을 때 아유, 내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run이라는 동사를 넣어서 I told you not to run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내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told you not to run. 한 번만 더. 시작. I told you not to run. 해서 야, 내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told you not to run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계속 늦는 거예요. 계속 지각하는 겁니다. 지각하지 마, 지각하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각을 또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야, 내가 너 지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각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be late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am late. 아이고, 나 지각했다,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I told you 하고 나서 not to be lat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지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told you not to be late. 한 번만 더. 시작. I told you not to be late 라는 의미로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내가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요, 밖에다가 나가버리다 라는 던져버리는 약간 느낌? 그쵸? throw 무엇 away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거 내가 내다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갈게요. 시작.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한 번만 더. 시작.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아, 엄마, 내가 옷 버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표현들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로 얘기를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배운 세 개의 문장 그 이외에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두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told you not to do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 행동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는 의미 정말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told you not to do that. 한 번만 더. 시작. I told you not to do that. 이라고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don't do that. 그거 하지 마. Don't run. 뛰지 마. Don't be late. 지각하지 마. Don't throw it away. 그거 나가 버리지 마.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하거나 혹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해버렸을 때 아,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는 표현 I told you not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told you not to run. I told you not to run. I told you not to be late. I told you not to be late.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I told you not to do that. I told you not to do that.
0: 내가 그거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는 표현. 그렇죠. 바로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거꾸로 아 그거 좀 버려. 그거 좀 버려줘. 라고 그렇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아 그거 내가 버리라고 했잖아요. 라고도 잔소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그걸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라고 잔소리할 때는 I told you to 동사로 표현해 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told you to 동사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나가 버리라고 했잖아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told you to throw it away. 요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 좀 버려줘.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약간 명령조로. 그쵸. Throw it away. 그럼 버리지 마. 그쵸. Don't throw it away. 요것이 반복됐을 때, 그쵸. 아, 내가 그거 버리라고 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I told you to throw it away. 버리지 마, 버리지 마. 그런데 버렸을 때는, 그쵸.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I told you not to do that 이었어요. 그럼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누가 그러라고 했니? 혹은 누가 그러지 말라라고 했니?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who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요. who told you not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그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랬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지 말라 그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who told you not to do tha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 누가 그 행동하라고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쵸? Who told you to do that?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o told you not to do that? 한 번만 더. 시작. Who told you not to do that? 이라고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잔소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그 행동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told you not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re spending a beautiful day full of great moments.
1: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네,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딱 한 문장만으로도 자신감이 뚝뚝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0: Try again.
1: 왜?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뭐 한 번 해보고 마는 건 없잖아요. 우리 밥도 매일 먹는다. 지겨워. 밥을 왜 매일 먹어야 돼?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매일 새로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한 번 먹고 평생 배부르면 사실은 먹는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어도 까먹는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느낌이 이거 까먹었어? 아, 다른 사람들은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are you with me right now? Challenging time이죠. Your challenge.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2: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상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영어를 먼저 보여드리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말을 보고 글자를 외우시는 분은 없잖아요, 대부분. 만일 내가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 상대편의 의견을 구하거나, 그렇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예,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일 내가 뭐뭐라면, 나라면, 그라면, 이거 다 바꿀 수 있겠죠? 영어로는요, 당연히 if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if you were.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예,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지는 요건 외워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감만, 아, 이게 인간이 상상의 동물이니까 상상, 어떤 가정을 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Here we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오늘의 내용은 바로 인간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인간에게 상상력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의 문명이나 문명의 이기들도 전혀 없었겠죠. 그런 점에서 if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일 내가 나라면, 탐이라면, 에임이라면, 그들이라면, 라면, 먹는 라면 아니고요. if의 라면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나라면에서 if you were me 이렇게 쓰시면 돼요. if you were me. 만일 내가 탐이라면, 그 자리에 탐만 쓰시면 돼요. if you were Tom. 그렇죠? 내가 에이미라면, 그러면 뭐예요? If you were Amy. 간단하죠? 만약 그들이라면, if you were them. 이때 they 아니에요. them이라고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뭔가 종류의 이름들을 붙이면 한 천 개, 만 개씩 연습할 수 있어요. 이름 종류가 뭐 만 개 이상일 테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다 됐고요. 참고로요, 내가 만일 너라면 이라고 할 때는요, If I were you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만일 너라면 이라고 할 때는 If I was가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If I were로 통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I랑 was랑 주어동사가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 현재의 현실이 뭡니까? 주어와 동사를 일치시키는 거. 근데 그 현실의 법칙을 어기면 가정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if I were you 이렇게 일부러 were를 쓰면서 이거 현실 아니거든? 이거 가정이야, 상상이야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다 were로 통일한다는 거. if I were you 아니면 if you were me 해서 그게 구어체선 물론 was라고도 if I was you라고도 쓰일 수 있지만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정확한 영어인 were를 쓰시고요. 아, 영화에 나오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뭐 특별히 많이 연습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만일 나라면 your turn. 네, if you were me. 네가 Tom이라면 Tom Cruise를 떠올려 보세요. 네, if you were Tom. 네가 Amy라면 그렇죠? 예, 네, 뭐 Amy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은 if you were Amy. 네가 그들이라면 이건 반드시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Your turn. 네, if you were them. 됐죠? 자, 그러면 step 2. 만일 내가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예, 네, 그러면 다 이것도 응용 가능한데요. 보세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나라면. 그럼 일단 앞에 나왔던 내용은 if you were me. 됐잖아요. If you were me. 어떻게 하겠어? 무엇을 하겠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do? 예, 그래서 그 다음에 in this situation 아니면 in a situation like this 다 좋습니다. In this situation, if you were me, what would you do in this situation? 만약에 무슨 말을 하겠어? What would you say? 그렇죠. 예, 그러니까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say? 예, 이렇게 다 연계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느낌은 가정이죠. 어떻게 하겠어? 그냥 모르는 거죠. 같은 입장은 아니니까. 그래서 가정하는 느낌. 내가 탐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 그러니까 영화 배우 탐 크루즈가 본인의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래서 if you are Tom 그렇죠? 누구를 그러니까 who가 나오겠죠. who 그 다음에 would you choose 됐습니다. 물론 정확한 문법은 whom would you choose 해야 돼요. 왜? choose의 대상이니까. 누가 고르는 게 아니고 누구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의미로 whom would you choose. 그런데 이거는 whom 발음이 어려워요. whom would you choose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어체에서는 거의 whom은 요즘엔 안 쓰이고요. who를 많이 씁니다. 물론 둘 다 알아두시면 더 정확하고요. 그래서 who would you choose? 자, 맨 마지막으로 만일 내가 Amy라면 어디를 가겠어? 그래서 if you were Amy, 예, 그러면 다 나왔죠? 아까 what, 그다음에 who, 이번에는 그렇죠? 예, 바로 where would you go? 그렇죠? Where would you go? 예를 들면 신혼여행으로 for your honeymoon, 그렇죠? 예, for your honeymoon, 아니면 for your summer vacation, winter vacation 다 가능합니다. 뒤에 붙이기는 여러분 나름대로 더 연결만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연습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시간,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만일 당신이 나라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뭐 존치법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친구 사이에,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나 같으면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하겠어. 그렇죠? 자,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So, if you were me, what would you do in the situation? 아니면 in this situation? 그랬더니, 나라면 말할 텐데 아니겠어요? 텐데. 그래서, I would예요. will이 아니고, I would tell people the truth. 사람들한테 바로 진실을 말할 텐데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so if you're me right now, what would you say? 무슨 말 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저라면, time to say goodbye.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But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Okay, so make sure to stay happy and healthy today. 오늘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Thanks a lot.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가고 레슨.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런지 궁금하시죠? 이상한 바위의 그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이야기 속에서 한번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The highlight of traveling in Turkey, Cappadocia.
0: 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지형인 거죠. 자,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기이한 모양의 바위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자, 뭐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괴한 바위들의 땅. 요거죠,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잘 듣고 퀴즈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2.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0: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oddly shaped rock shoots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기이한 모양의 바위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올라 협곡과 그리고 산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협곡이 만들어진 후에 그리고 네, 산을 형성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화산이 만든 기괴한 바위들의 땅. 그것은 카파도키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길지 않았어요, 여러분. 충분히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잘 안 들렸던 부분들 자막 보면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The highlight of traveling in Turkey, Cappadocia.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D, 그리고 for the. 기능어죠. oddly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oddly가 아니라 철자 O에 강세가 가면 I에 가깝게 들리게 되고 그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oddly, 그 the 사운드 자체가 약간 르에 가깝게 들리게 되죠.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sky라기보다는 s 소리와 k 사운드가 만났죠.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자음의 소리가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sky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부분 없으시죠? shaped, shaped 이렇게 t 발음 끝까지 강세 주지 마시고 에 부분에 강세 주셔서 shaped rocks 하시면 되고 rocks의 s와 s, shoot의 s 겹자음이죠. rock shoot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oddly shaped rock shoot for the sky. 그렇죠. Google listening 2. The oddly shaped rock shoot for the sky. Getting better. Google listening 3. The oddly shaped rock shoot for the sky. Excellent.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oddly shaped rock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한 번 더.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뭐뭐뭐뭐. 자, 여기서 the, of, by 모두 기능어. Land of 발음했을 때 land of 이렇게 들리는 경우도 있죠. 보통 N 사운드, D 사운드 맞물려 있는 경우에 D 사운드가 아주 약하게 들리거나 아예 안 들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land of 또는 이렇게 들리거나 land of 이렇게도 들릴 수도 있고요. 전치사 뒤에 bizarre 발음하실 때 이 z 여기에 손을 대시면 마치 벌이 날아갈 때 들리는 소리처럼 zar, zar 그냥 우리말의 지읒 자가 아니라 z 여기서 끌어올려주시는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izarre rocks made by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그렇죠. Czar 이게 조금 어려우시죠?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2.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Alrigh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One more time.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Excellent.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1: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2: 2.
1: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0: 네, 영국식 발음과 북미권 발음 아주 큰 차이는 없었죠? 오케이, 자 어떤 내용인지 보죠. The blank shaped rock shoot for the sky. 앞부분에서 열심히 연습하셨으니까 잘 캐치하셨겠죠? 빈칸에 oddly.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O 철자 위에 강세가 가죠? 그러면 발음이 oddly가 아니라 oddly, oddly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Oddly shaped rocks. 기괴하게 생긴 바위들, shoot for the sky, 하늘을 향해 솟아올라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서? forming, 형성하면서 무엇을요? canyons, 협곡입니다. 협곡을 형성하면서 그런 후에 산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하늘로 솟아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 land of something rocks made by the volcano.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위인데 무슨 바위예요? Bizarre rocks라고 했습니다. 기이한, 특이한 이란 뜻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들이 같은 단어들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죠. Weird, peculiar, odd 이게 모두 다 bizarre가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것이 뭐예요? It is Cappadocia. 이것이 카파도키아입니다. 라면서 The highlight of traveling in Turkey, 터키에서의 여행의 하이라이트는요, 뭐다? Cappadocia. 라면서 Cappadocia를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길지 않은 문장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100% 도전해 보시겠어요? 지금 연습을 쭉 하셨으니까 안 들렸던 부분들, 놓친 부분들, 마지막에 본인 스스로가 잘 캐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1: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The highlight of traveling in Turkey, Cappadocia.
0: 100% 잘 캐치하셨겠죠? 혹시라도 아직이요 라는 분들은 www.ebse.co.kr로 오셔서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Send versus deliver. Send versus deliver.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end 그리고 deliver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send입니다. 네, 이거는 발음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send, 에에 발음이고요. 에를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send, send. 그리고 마지막에 send. 드 이렇게 모음 소리로 끝내는 것보다는 D 발음으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Send, send. Okay, 뉘앙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Send 같은 경우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상대방에게 뭐를 보낼 때 send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메일에서도 특히나 I'll send you an email. I sent the email. 이런 식으로 send 단어를 많이 써요. Okay? So send means to give away or send something to someone else. Usually we're talking about mail or email.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Did you send me the files?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Send, 보내다, sen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지난주에 너에게 이메일을 보냈어. 네, 이메일이니까 send 단어 사용해야 되겠죠? 네, 과거 형태로 sent. I sent you, 뭐요? 이메일이요. An email, 지난주에 last week.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네,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한테 파일 보냈어? Did you send me the files? Okay? 그래서 뭔가 핸드폰이나 컴퓨터 통해서 뭔가 보낼 때도 send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일이나 아니면 사진, 영상 이런 거 다 send 사용합니다. Did you send me the files? Did you send me the files? Okay? 여기서 file, F 발음, F, F. File, 파일 아닙니다. Did you send me the files?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내가 나에게 보낸 편지를 받았어. I received, 받았어? 그 편지, the letter, 당신이 보낸, you sent me. me, 나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send.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네, send 같은 경우는 뭐 우편뿐만 아니고 이메일 그리고 디지털한 뭔가 파일들, 영상, 사진 등등등 이게 좀 더 포괄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deliver는 조금 달라요. 일단 deliver는 배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deliver deliver. Okay. 그래서 여기서 스펠링이 E, 첫 번째 모음은 E, 두 번째 모음은 I.

괜찮아요. 근데 발음이 비슷해요. Deliver. Deliver. 오케이? Deliver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Deliver. Deliver. 오케이? 강세는 le에 해주시면 좋고요. Deliver. 오케이. 뉘앙스 한번 볼게요. Deliver는 주로 물건, 편지 등을 배달 또는 전달할 때 deliver라고 합니다. 그래서 deliver 같은 경우는 편지뿐만 아니고 물건을 이제 deliver라고도 많이 하고요. 이거는 좀더 배달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뭔가 사람이 어떻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Okay, so deliver is used when somebody is taking your item or letter and taking it to the other person and actually delivering i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They delivered the package to her. We deliver free of charge. Deliver. 배달하다. Deliv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나는 매주 우유를 배달받아.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그래서 우유를 이제 배달시키는 거죠. 그리고 배달 통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send보다는 deliver.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그들은 그녀에게 소포를 배달했어. 네, 소포는 그냥 package라고 하시면 됩니다. They delivered. 그들은 배달했어. The package. 누구에게요? 그녀에게. To her. They delivered the package to her. They delivered the package to her. 네, 소포니까 배달하다가 맞겠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무료로 배달해드립니다. 네, 웹사이트 보시면 이런 문장들 많이 보실 거예요. We deliver free of charge. 이거는 무료로. We deliver free of charge.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We deliver free of charge. We deliver free of charge. 네, 비교할게요. 네, send 같은 경우는 그냥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주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보낼 때 send 많이 사용하지만 그냥 보내다 할 때는 send. 그리고 뭔가 배달하다 이거는 deliver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 음식 배달도 deliver 단어 쓰고 뭔가 소포 같은 것도 deliver. 오케이? Very good.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Excellent job,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Have a fabulous day, everyone.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과 휴대폰 기기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변 기기들 얘기해봤죠? 저는 거치대가 가장 먼저 생각나네요. 이렇게 잡아주는 거치대는 phone holder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올려놓는 거치대는 phone stand, 뭐 이런 단어를 또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뭐 이어폰 관련된 얘기, 뭐 그 밖에 기타 등등 휴대폰 장식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주변 기기들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케이스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휴대폰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죠. 그냥 뭐 보호 목적으로 투명 케이스도 있지만서도 예쁘게 꾸미려고 본인이 직접 만든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뒤에 카드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그죠? 아니면 약간 지갑 형태로 이렇게 열면 그 안에 카드 꽂고 이렇게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휴대폰 케이스 정말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는 요즘에 이 케이스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살짝 좀 해볼게요. 자, 어디 가서 삽니까? 케이스 전문점들도 있죠? 근데 주로 이제 액세서리점 같은 데 가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액세서리라는 걸 우리 뭐 액세서리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영어 발음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phone은 맞을 것 같고 accessory stor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 꾸밀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다 합해서 accessory라고 하는데요. 보조로 뭔가 쓰이는 걸 you call them accessories, right? 어쨌든 이것은 단수로 phone accessory store, 액세서리 혹은 액세서리도 아니고요. 영어에선 accessory, accessory 힘을 여기다 줘보세요. accessory, 그러니까 이 앞에 약간 으가 돼요. 으, 어가 아니라 accessory, okay? accessory, phone accessory store. Phone accessory store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들어볼게요.
1: Phone accessory store. Phone accessory store.
0: 자, 이런 휴대폰 액세서리점에 가서 가장 많이 사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케이스죠. 영어로 그대로 phone case라고 합니다. 다른 용어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영어 갖다 쓰는 겁니다, 이거는요. It's an English word, right? There's no other word for that. It's just called a phone case. Phone case. 들어보세요.
1: Phone case. Phone case.
0: 단지 우리 정면돌파 스피킹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게 뭐예요? 강세죠? phone case, phone case 이런 식의 강세 안 됩니다. 명사 두 개가 합쳐져 있으면 반드시 힘을 얻어주라고 그랬어요? 앞에다 주라고 했습니다. phone case 이렇게. 자, 휴대폰 파손을 막아주죠? 아무래도 이제 떨어뜨렸을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휴대폰 케이스가 있을 때 떨어뜨렸을 때랑 그냥 떨어뜨렸을 때 특히 이제 정말 맨 바닥에 야외에서 떨어뜨렸을 때 케이스가 있는 게 파손을 예방해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완충 역할을 해주죠. 자, 휴대폰을 파손되지 않게 보호해준다. 자, 보호한다. 파손, damage란 말을 넣으면 될 것 같고. 자, 예방이란 단어 써볼까요?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Get damaged. 그 뭐예요? 파손되다. 그거로부터 보호해준다.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Okay? 파손되는 거를 예방해 준다는 얘기죠. 이 형태로 그대로 써서 외울게요. 이건 콜로케이션이에요. 들어볼게요.
1: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0: 됐죠? 그럼 얘하고 얘를 붙여서 문장 만들어 볼까요? 휴대폰 케이스는 휴대폰이 파손되는 것을 막아준다. 문장으로 만들어야죠. 네, 단어만 알면 문장으로 넣어볼게요. 얘를 주어로 잡아요. Phone cases, cases예요. cases 하는 게 낫겠죠. 일반화시켜서 phone cases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쉬워요. S 붙여주는 것만 감각적으로 하셨으면 돼요. 아, 휴대폰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휴대폰 파손을 예방해 줍니다. 오케이? 일반적으로 해요. Phone cases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들어볼게요.
1: Phone cases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Phone cases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0: 정말 다양합니다.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단어, fashionable. 별거 아닙니다. 이 단어 왜 썼냐면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예쁜 거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막 블링블링하게 막 뭐 붙여가지고 반짝반짝거리고 very fashionable, right? 그래서 겉모양이 예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말들이 뭐 pretty, beautiful 이런 것도 있지만 I think fashionable is a very good word.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Fashionable. Some cases are very fashionable, okay? 아주 적당한 단어예요. 네. 네. 들어볼게요.
1: Fashionable. Fashionable.
0: 자, 그래서 예쁘다 쪽은 단어가 워낙 많으니까 하나 고른 거고 실용적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0: practical. 이거 아니면 다른 단어 대체어가 거의 없습니다. Practical. 그죠? Some cases are practical, some cases are fashionable. Right? Practical. 앞에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1: Practical. Practical.
0: 자, 어떤 폰 케이스는 보면 거의 지갑 형태가 되죠. 근데 작은 거니까. Mini라고 해요. Mini wallet. Some phone cases are like mini wallets. 좋은 문장이에요. 어떤 폰 케이스는 거의 지갑이야. 이렇게 똑똑하면 이렇게 지갑처럼 막 거기다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0: 일부 폰케이스들은 예쁘기도 하고 동시에 실용적이기도 하다. 오호, 방금 전에 썼던 단어 두개 들고 들어오면 될것 같은데요. Fashionable이기도 하지만 practical이기도 하다. 동시에 살려볼까요? 동시에 영어로 뭐라 그래요?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끝에 있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some phone cases are fashionable. 어떤 폰 케이스는 굉장히 예뻐. 그리고 and practical. 그리고 실용적이야. 동시에 붙여야 at the same time. 어순이 조금은 다르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완전히 어순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자, some phone cases are fashionable and practical at the same time. 이렇게 붙여봅니다. 들어볼게요.
1: Some phone cases are fashionable and practical at the same time. Some phone cases are fashionable and practical at the same time.
0: At the same time. 세네 번 읽어서 입에 완전히 붙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폰 케이스 보면, 이제 기성 제품들 있죠? 만들어 놓은 제품들. 근데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맞춤식으로 제작해야 되죠. 이니셜 넣고, 사진 막 인화해서 넣고, POD 같은 걸로 찍을 때도 있잖아요? POD가 뭐예요? Print on demand. 소량 맞춤 인쇄 같은 거, 그렇죠? 사진 같은 걸딱 인화해가지고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폰 케이스를 만들 수 있고 가족 간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유일무이한 것도 많습니다. 자신만의 폰 케이스. 자, design one's own phone case. You can design your own phone case. 요즘에 맞춤식으로 이렇게 폰 케이스를 제작해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거죠. POD의 일환이죠. Design one's own phone case. 들어볼게요.
1: Design one's own phone case. Design one's own phone case.
0: 자신만의 폰 케이스들을 자기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자, 맞춤식으로 제작한 요거 아시는 단어 있을 텐데. Tailor made란 말도 있고, custom made란 말도 있어요. 자, 오늘은 요 단어에 집중할게요. Customer가 고객이죠? 네, custom made는 뭐예요? 맞춤식으로 제작한 거. 자, 제가 고객이에요. 난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 딱 얘기해줘서 딱 그렇게 만들어줘. 그게 뭐예요? Custom made. 제가 요구한 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Custom made. 요거 단어, 좋은 단어입니다. 외울게요. 들어보세요.
1: Custom made. Custom made.
0: 자, 여러 가지에 의해서 내가 요구 조건에 대해서 맞춰주면 전 세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무이라는 정도 레벨의 문장이 있습니다. One of a kind. 이게 유일무이란 단어가 우리말로도 어려운 단어예요. 외국 사람이 유일무이해요? 이러면 굉장히 한국말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One of a kind는 한자어 레벨이에요. 거의 한자 성어 레벨의 관용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워놓으면 여러분의 영어의 클래스가 많이 올라갑니다. One of a kind. Oh, that phone case is one of a kind. 야, 그폰 케이스는 정말 유일무이하다. 즉, 전 세계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독특하다는 얘기죠. 들어볼게요.
1: One of a kind. One of a kind.
0: 붙여서 문장 만들게요. 맞춤식으로 제작한 이폰 케이스, 유일무이한 제품이야.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custom made, one of a kind. This custom-made phone case is one of a kind. 아이고, 아이고, 문장 고급스럽다. 자, 이거는 맞춤식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다. 해볼게요. This custom-made phone case is one of a kind. I like the sentence. 들어볼게요.
1: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0: 자, 정리합니다. 폰 케이스의 가장 큰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보호 기능이 있죠?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떨어뜨려도 파손되지 않게끔 예방해준다. 들어볼게요.
1: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0: 그 다음에 예쁜 것도 있지만 practical, 실용적이다. 들어볼게요.
1: Practical. Practical.
0: 그 다음에 맞춤식으로 제작을 요청할 수도 있죠. Custom made 한 것들도 많아요. 이거 외울게요 꼭. 자, 들어볼게요.
1: Custom made. Custom made.
0: 좋습니다. 자, 휴대폰 기기 관련된 주제에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여러분 영어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직접 정성껏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아, 그 사람 좀 탓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대상을 탓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그거를 영어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비난하지 마, 탓하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don't blame 대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야, 너를 탓해야지 왜 그걸 다른 사람을 탓하냐? 다른 사람 탓하지 마. 이런 얘기들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don't blame 어떤 대상을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바로 don't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은 비난하다, 탓하다 라는 blame이라는 동사를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고자 해요. 그런데 blame이라는 친구는요,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어떤 대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탓하지 마라 혹은 어떤 사람을 탓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blame 대상 혹은 어떠한 것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그것을 탓하지 마, 그런 대상을 탓하지 마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여러분, 그걸 왜 나를 탓해? 나 탓하지 마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거 내 탓 아니야. 나를 왜 탓해? 저를 탓하지 마세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Don't blame 대상이니까 나, me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don't blame m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야, 나 탓하지 마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blame me. 한 번만 더. 시작. Don't blame me 해서 야, 나 탓하지 마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야, 왜 우리를 탓해? 야, 우리 탓하지 마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는 그쵸? us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don't blame u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탓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blame us. 한 번만 더. 시작. Don't blame us. 야, 우리 탓하지 마 라고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른 사람은요, other people 혹은 others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don't blame others,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blame others. 한 번만 더. 시작. Don't blame others,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막 탓했다면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스스로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쵸? 바로 당신 자신이 돼서 don't blame yourself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n't blame yourself. 한 번만 더. 시작. Don't blame yourself 해서 don't blame me 라고 얘기를 하면 나를 탓하지 마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don't blame others, 우리를 탓하지 마라, don't blame us. 그럼 스스로를 탓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don't blame yourself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을 탓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blame 무엇이 되는데 오늘은 사람만 넣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그쵸? 여러분의 어떠한 것을 넣으면 그 것을 너무 탓하지 마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Don't blame me. Don't blame me. Don't blame us. Don't blame us. Don't blame others.

0: Don't blame others. Don't blame yourself. Don't blame yourself.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탓하지 마세요, 저 탓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 Don't blame me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떤 대상을 탓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아유, 우리는 당신 탓 안 해요. 혹은 저는요 당신 탓 안 해요.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주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어 don't blame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A라는 사람이 B를 탓하지는 않아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 탓 안 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We don't blame you 이런 표현도 되고 야 나는 너 비난 안 해 나는 너 탓 안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I don't blame you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e don't blame you. 한 번만 더. 시작. We don't blame you.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쵸? Don't blame 대상.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어 don't blame 대상으로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바로 Don't blame others 라는 표현이었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그냥 대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Don't blame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구체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뭐 실패한 것을 혹은 뭐 안 좋은 것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뭔가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don't blame 대상 하고 나서 for 안 좋은 일, for 결과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그 결과, 그 안 좋은 일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를 당신의 실패를 왜 다른 사람들을 탓해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Don't blame others for your failures.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blame others for your failure. 한 번만 더. 시작! Don't blame others for your failure.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쵸? Don't blame 대상 하고 나서 for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결과를 어떤 대상을 탓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요거 어순을 살짝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요, 그 결과를 어떤 대상을 탓하지 마세요 라고도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Don't blame 무엇 하고 나서는 on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don't blame 대상 for 결과로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을 비난하고 어떤 것을 탓할 때 쓰는 blame이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그 대상을 탓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don't blame 대상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for 결과까지 여러분이 얘기를 해서 다양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with you today.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Your 10-Minute Happiness. 딱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어저께 거, 예를 들면 그저께 거, 지난주에 거, 나 못했는데 어떡하지? 아, 지금 오늘만 즐기세요. 이거 딱 10분 동안만 즐기시면 돼요. 숙제라고만 생각 안 하시면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즐거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Your happiness is waiting for you. So-called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자, 뭐뭐하는 것은 환영이야. 언제든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 환영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핵심은 영어로는 그렇죠. 환영이다가 포인트겠죠. 친구를 데리고 오다. 뭐 나머지 거 이런 것들은 예, 음식 재료로서 뒤에다 붙이시면 될 테고요. 그래서 you are welcome. 이거 많이 썼던 표현이잖아요. 천만에요라는 뜻으로. 그런데 이 welcome은요 환영하다, 환영하는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그다음에 big welcome처럼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다 쓰여요. 그다음에 환영이야라는 뜻에 일종의 감탄사도 되고요. Welcome, welcome 하는 식으로 제가 멤버마다 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의 품사들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 구조가 뭐뭐 하는 것을 환영한다. 요 welcome to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돼요. 자, 어떻게 쓰이는지 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앞에 나왔던 힌트를 가지고 한번 구체적인 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를 데리고 오는 거 환영이야. 계속 있는 거 환영, 해보는 거 환영, 맨 마지막에 가다 들리는 것도 환영. 자, 그러면 상대편의 입장에서 쓰시면 되겠죠. You are welcome. 너 기꺼이 뭐뭐 해도 돼. 언제든 뭐뭐 해도 돼. 이런 식의 느낌이고요. I welcome.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 환영할게란 뜻이잖아요. 양쪽 다 가능하지만 포인트는 you are welcome. 그러면 데리고 오는 게 뭐예요? Bring. 그 남자를 you're welcome to bring him. You're welcome to bring him. 됐죠? 자, 계속 있는 거 환영이야. 계속 있는 거 뭐라고 그래요? Stay라고 하잖아요. You're welcome to stay. You're welcome to stay. 뒤에 만약에 오늘 늦어서 못 갈 것 같아? 아, 그럼 여기서 자고 가요. 그럼 밤새 있는 거 그럼 overnight만 쓰시면 돼요. You're welcome to stay overnight. 이렇게 뒷말을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는 거 환영이야 라고 해서 You're welcome to 맨날 하는 거 뭐예요? Give it a try. You're welcome to give it a try. 바로 전에 했던 거잖아요. 자, 가다 들르는 거 환영이야. 일부러 목적을 갖고 딱 이렇게 거기를 방문하는 것을 visit이라고 한다면 살짝 들은 거 drop by, stop by. 그래서 우리는 drop by 해볼까요? You're welcome to drop by. 네 가지 했습니다. 보고 읽지 마시고요. 떠올리면서 사람을 데리고 오고 계속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해보는 것까지. Ready? Okay. Here we go. 자, 여러분 먼저 갑니다. 친구, 그 친구? 아, 데리고 와도 돼. 아, 언제든 환영이야. Your turn. 네, you're welcome to bring him. You're welcome to bring him. 아, 더 있고 싶어? 아, 그럼 더 있어도 된다니까. 자, your turn. 네, you're welcome to stay.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한번 해보시는 거 언제든 환영이에요. 뭐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Your turn. 네, you're welcome to give it a try. 됐고요. 맨 마지막으로 살짝 들르는 거. 자, 한번 해볼까요? 환영이라니까. 네, you're welcome to drop by. You're welcome to stop b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점에서 요 네 가지를 한번 좀 더 확장시켜봅니다. 오케이, step 2. 친구들을 언제든 편하게 데리고 와도 돼. 뭐 어떤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집에 친구들을 초대할 때 아, 걱정하지 마. 그냥 뭐 미리 얘기 안 해도 친구도 언제든 데리고 와. 이렇게 이제 후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you're welcome to

시작합니다. You're welcome to. 근데 강조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 그러니까 always. 물론 발음은 두 가지예요. Always 아니면 always 다 가능합니다. Always welcome to bring your friends.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 같이 데리고다. 저기서 여기로란 느낌이 이게 over예요. Over. Over. So somewhere over the rainbow 할 때 그 저쪽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데리고 와도 돼라는 느낌이 그렇죠? Over. 됐죠? Bring someone over. 나 이번에 저녁 때 사람들을 좀 초대할 건데, 초대하다는 느낌이 어려울 것 같지만, invite 말고요. I'm having some friends over. 이렇게 많이 써요. For dinner. 그렇죠? 그러니까, have someone over, bring someone over가 초대하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You're always welcome to bring your friends over. 아시겠죠? 친구들 데리고 와도 돼요. 저녁 먹고 갈 거라면 완전 환영이라고. 환영은 you are welcome이죠. 근데 그 환영 이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more than을 강조로 쓰기도 합니다. always 대신에 you are more than welcome. 그렇죠? 뭐 하는 것이요? to stay. 근데 뭘 위해서? for dinner. 그래서 you are more than welcome to stay for dinner까지 어렵지 않죠.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oh, you're welcome to stay. you're more than welcome to stay for dinner.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동작 하나가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구분해 드립니다. 본인의 의견을 주는 거 환영이라고 You're welcome to 주다 give. 아시겠죠? You're welcome to give us your opinions.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견이 하나면 opinion이고요. 여러 의견이면 opinions. 마음에 맞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주겠죠. 그래서 복수형태를 써봤습니다. You're welcome. 그렇죠? You're welcome to give us your opinions. 쓰시면 되겠죠? 자, you're welcome to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뭐라고 합니까? 언제든 친구 데리고 와도 돼. 초대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환영이야. 반응은 뭐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어, 나도 마찬가지야. 너도 네 친구 데리고 와도 돼. 자, 그렇다면 뭐라고 할까요? You are always welcome. 좋습니다. You're always welcome to bring your friends. 까지 써도 되고요. 이쪽으로 데리고 오다는 느낌으로 over. 초대하다는 느낌까지 over에서 나오죠. You're always, 그렇죠? 예, welcome to bring your friends over. 그런데 이 말을 너도 그래. 그러면 you are welcome. 똑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역으로도 그렇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라틴 말에서 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vice versa라고 합니다. 발음은 두 가지예요. vice versa라고 해도 되고요. vice versa. 저는 개인적으로 vice versa를 더 많이 씁니다. 역으로도 그래. 그 반대도 마찬가지야. 라는 뜻이 되겠죠.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Visit our website and watch this program again. 다음 시간 뵐 때까지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래마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전반적인 리뷰 타임, 총정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돌아볼지 다음 문장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To be good at English has been my lifelong dream. 자, has been 뭐 이런 거 쓰였으니까 현재 완료를 돌아볼라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고른 오늘의 리뷰 주제는요.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To be good at English. 여기에 투부정사가 구로서 쓰인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투부정사 조금 까다롭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너무나 많이 쓰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익혀줄 필요 있겠죠. 자, 복습 간단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라는 거 그래서 뭡니까?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사를 가져다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을, 요걸 이제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생김새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to 딱 앞에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넣어주면 우리가 투부정사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여기 사용된 to는 전치사 to랑은 살짝 다른 겁니다. 전치사는 특징상 언제나 뒤에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투부정사의 to는요, 그냥 투부정사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to. 그 전치사 to랑 똑같은 to지만 스펠링은 같지만 개념적으로는 다른 거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중요한 건 그래서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이 되냐는 거죠. 먼저 명사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명사로 투부정사가 해석이 되는 경우에는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읽고 또 써주시면 되겠고요. 형용사로 우리가 투부정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뭐뭐 할이란 뜻으로서 대부분 또 쓰이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사적인 용법도 그 쓰임도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겠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뭐 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참고로 형용사도 그렇지만 부사적인 쓰임의 경우에는요. 정말로 투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뜻들이 많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으니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뜻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글들을 보실 수가 있고 저와 함께 기본기를 닦아 놓았으니까 그 글들을 통해서만으로도 아 요렇게 요렇게 쓸 수 있는 거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간단하게 투부정사 복습을 해봤고요. 예문들 통해서 오랜만에 투부정사가 쌓인 문장들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예문들 보면서 투부정사가 사용된 것 한번 확인해보고 어떤 용법인지까지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I made sandwiches to eat on the way to the park. 자, I made sandwiches. 내가 샌드위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뭐 할 샌드위치인 거예요? To eat. 먹을 샌드위치인 거죠. 언제 먹을 거예요? On the way to the park. 공원으로 가는 길에 먹을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 문장 해석이 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to eat 어떤 용법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먹을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 이제 형용사적인 용법이 되겠죠. 참고로 이게 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거랑 비슷해요. 무슨 용법인지 알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해석을 하면 무슨 용법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난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이 되시면요. 아까 우리가 짚어놨었던 투부정사의 여러 가지 뜻들 있잖아요. 그걸 다 넣어보는 거죠. 다 넣어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말이 되는 게 여기서 뭘까를 맞춰가시다 보면 나중에는 아 이런 경우 이런 용법이더라. 이런 경우 저렇게 해석하는 게 맞더라. 라는 판단을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뭔가 의도적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한 문장만 그래서 넣어보고 훈련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문장이 조금 길어졌죠. 읽어봅니다. James went to the library not to read books, but to meet John. 해석해보면요. James는 went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투부정사 앞에 not이 붙었어요. 투부정사의 부정은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 앞에 not을 붙여주므로 할 수 있거든요. 해서 자, 도서관에 갔는데 책을 읽으러 간 게 아니라요. But 그런데 뭐하러 간 거냐면요. To meet John. 존을 만나러 간 겁니다. 라고 문장 해석되시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부사적인 용법으로서 여기서 쓰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뜻 한번 살펴봐 주시면서 자, 부사적인 용법으로서의 뭐뭐뭐뭐 하기
위에서란 의미로 이 문장 투부정사가 두 번이나 이렇게 사용됐고요.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투부 정사의 부정은 앞에다가 낫을 붙여준다는 것도 하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영장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이 세상에는 경험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먼저 많다, 많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There are. 자,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So many things.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에요. 뭐 할 많은 것들이 있대요? 경험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뭐뭐 할,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to experience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So many things to experience. 경험할 너무나 많은 것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다는 거죠. In the world까지 붙여주면 이 문장 완성이 됐네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re are so many things to experience in the world. 이렇게 첫 번째 문장 함께 만들어 봤고요. 다음 문장도 볼게요. 조금 길이가 있습니다. 제이는 최대한 빨리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어요. 이게 사람들이 운전하면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 이거 얼마나 막힐지 몰라요. 그래서 종종 이제 지하철 타는 게 더 빠를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다 생각하시면서 문장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인으로서 주어 삼아서 문장 시작이 되죠. 자, 제인이 먼저 하고 싶은 말부터 우리 할게요. 탄 거예요. 뭘 탄 거예요? 지하철을 탄 거죠. Jane took the subway. Jane took the subway. 지하철을 탔는데 뭐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탄 거예요? 최대한 빨리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 여기서 핵심은 집에 도착하다거든요.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말하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잖아요. Jane took the subway to get home.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 To get home. 집에 가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As fast as she could. 그녀가 그러할 수 있었던 최대한 fast, 빠르게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를 투부정사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문장 완성됐어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Jane took the subway to get home as fast as she could.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활용된 두 번째 문장까지 함께 영작을 해봤어요. 자,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죠. 큰 소리를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o be good at English has been my lifelong dream. To be good at English. 영어를 잘하는 것이라고 여기서는 명사로서, 그렇죠? 주어로서 해석해 주시는 게 가장 맞겠죠? 이게 주어여야 돼요. 왜냐하면 has been이라는 서술어가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뭐 형용사적인 용법, 명사적, 부사적인 용법 이런 거 안 되고 명사적인 용법으로서 여기서는 봐주시는 게 맞겠고, 이런 것도 언제나 헷갈리신다면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뜻들 다 넣어봐주는 게, 넣어봐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것이 has been, 이어왔었다는 거죠. 뭐 이어왔었다는 겁니까? My, 나의 lifelong dream. 평생에 걸친 어떤 그런 긴 꿈이었다. 영어를 잘하는 것이 내 평생의 꿈이어 왔습니다. 정도로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문장이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텐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도 분명히 향상이 될 테니까 믿음 가지시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의 내용도 다시 한번 꼼꼼히 복습해 주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투부정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총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도 아주 알찬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0: Hi guys, second day today to work on some exercises that we can do easily at home.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두 번째 날이에요.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 같이 해보도록 해요. 일단 영어 공부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 Hey, that guy over there is cute. I don't like guys like that.
2: You don't like attractive guys?
1: I know their type. They hit on every girl they meet.
0: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 표현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표현은요. I know your type. I know your type. 이런 표현인데요. 두 번째 표현은 What's your type?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타입을 쓰는 두 표현인데 굉장히 다른 표현이니까 일단 I know your type 보러 첫 번째 대화 보겠습니다. Hey, that guy over there is cute. 이랍니다. 야, 저기 있는 저 남자 진짜 멋있다. 진짜 잘생겼다. cute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정말 정말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 don't like guys like that. 이럽니다. 아, 난 저런 남자들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You don't like attractive guys? 넌 멋있는 남자들이 싫어? 물어보니까 I know their type 이러죠. 어떤 의미일까요? I know their type. 나는 저런 부류의 사람들을 알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 know their type. 난 저런 류의 사람들을 알아. 이런 뜻이에요. They hit on every girl they meet. 이러죠. 저런 사람들은 분명히 만나는 여자들마다 다 약간 작업을 걸려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y hit on 작업 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런 류의 사람들을 알아. I know their type. 이런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대화 통해서 다른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You should start dating people.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What's your type? Funny and sweet.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저희 아까 전에 I know your type 통해서 나는 너 같은 사람의 종류를 알아, 부류를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What's your type? 여기서의 type 무슨 의미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hould start dating people 이렇게 얘기를 하죠. Start dating people. 너 좀 좋은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어. 넌 좋은 사람 만날 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이러면서 나도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What's your type? 물어봐요.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이상형이 뭐야? 이거예요. 그래서 너의 부류는 뭐니? 너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니? 이게 아니라요. What's your type? 라는 너는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funny and sweet 이랍니다. 좀 웃기고 재밌고 그리고 sweet 달콤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좀 다정한 사람 있죠. 다정다감한 사람을 swee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웃기고 다정다감한 사람이 이상형이래요. 그래서 I know your type 여기서 너의 부류의 사람을 알아 있지만 What's your type? 하면은 너는 이상형이 뭐니? 이런 의미예요. 조금 다르죠? 그렇게 해서 배워봤고요. 우리는 운동하러 갈게요.
3: Alright, so today I've brought in some ballet for you guys. We're gonna do some pliés, okay? Stand tall with your two feet together,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tand tall with your two feet together. Good. Good.

I hope that was helpful for you guys. That was a little bit of ballet. 네, 우리 오늘 조금 발레를 접목해봤어요. 플리에라는 자세였는데요. 정말 정말 효과적인 자세예요. 엉덩이 아주 근육이 잘 생길 겁니다. 우리 영어 표현은 I know your type. 여기서 I know your type. 난 너 같은 사람의 부류를 알아. 이런 뜻의 type 같이 봤고요. 그리고 What's your type? 너는 이상형이 뭐니? 이런 표현도 같이 배워봤어요. 둘의 차이가 좀 커요. 그러니까 잘 구분해서 숙지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도록 해요.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That was a little bit too fast.
0: Too quick.
1: I need to have more patience, I think.
0: Yeah.
1: Sometimes I don't wait for you to finish mm-hmm. because I just want to talk.
0: 인내심이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1: Yeah.
0: 네, 이번 주 주제가 바로 인내심이죠.
1: That's right.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patience.
0: But all joking aside, I think you are very, very patient with me.
1: Thank you. 네. I am because you're a lot to handle.
0: 자,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는 patience고 오늘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1: All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Parents need a lot of patience.
0: 부모들은 인내심을 많이 필요로 해요라는 내용으로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Mm-hmm. 이야기해 주실 분은 리카 씨고요. 리카 씨의 요약 문장 바로 만나볼까요?
1: 리카 씨, 나와주세요.
2: I think one of the aspects of life where you have to practice most patience is parenting and

0: 그렇게 되다고 run thin. Patience가 얇아진 거예요.
1: Yeah, it's going, it's going, it's becoming 네, thin.
0: 저는
1: right?
0: 어떻게 머릿속으로 그렸었냐면 처음에 이 patience is running thin이라는 표현을 접했을 때 그 사람이 화를 막 내거나 mm-hmm. 뭔가 내가 잘못을 해서 큰 벌을 받거나 그 직전까지 patience가 막아주고 있는 보호막이라는 yeah. 보호막이란 말이죠.
1: The patience is here.
0: Yeah, and it's
1: but it
0: protecting
1: gets thinner and thinner and thinner.
0: It's becoming thinner.
1: Once it goes away, then nah.
0: And you're not protected.
1: They're gonna yell at you.
0: 그렇죠. 그래서 마치 보호막이 얇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기억에 남았었는데 아빠의 인내심이 특히 특별히 thin해진 거예요.
1: Particularly thin.
0: Yes.
1: Right.
0: 특히 한계에 다다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 Let's find out more.
2: I have two siblings, and when we were little, we would fight a lot about anything and everything. One of the themes we would fight about was candy. So who has more, and is this fair, and I want some.
1: I have two siblings, and when we were little, we would fight a lot about anything and everything.
0: 저는 형제자매가 두 명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카 씨는 언니가 한 명 있고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그냥 sibling, 성별 관련 없이
1: yeah.
0: 이제 그냥 sibling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1: siblings.
0: 영어에서는. 그래서 형제 자매가 두 명 있는데 and when we were little, 세 남매가 어렸을 때 we would fight a lot, 많이 싸우곤 했는데 mm-hmm. 무엇에 대해서 싸우곤 했냐면 anything,
1: anything.
0: and everything.
1: everything.
0: Anything and everything도 굳어진 표현으로 자주 쓰입니다.
1: Yeah.
0: 그러니까 everything이라고 하면 그냥 사사건건 다 싸우는데 anything은 또 어떤 느낌이냐면 굳이 이런 거 가지고도 싸워도 돼,
1: yeah.
0: 싸워야 되나? 라는 것까지도 싸움을 했다는
1: yeah.
0: 거예요.
1: Something that's really small. Anything and everything just means literally anything.
0: Just everything.
1: Something you couldn't even imagine maybe.
0: 예상하기도 힘든 것들 가지고도 싸우곤
1: yeah.
0: 했대요.
1: Mm-hmm.
0: 온갖 것들에 대해서 싸우곤 했어요.
1: Mm-hmm.
0: 그리고
1: She says, one of the themes we would fight about was candy. So
0: 네. 싸움의 이제 theme이라고 부르는 것도 재밌는데
1: yeah.
0: 싸우는 주제 중에 하나는 uh-huh. 뭐였냐면 was candy. candy. 그냥 candy가 candy지 뭐 다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1: yeah.
0: 약간 달라요.
1: Yes.
0: 네.
1: In Korea it's more like 사탕, like
0: 네.
1: something hard and soft.
0: Uh-huh.
1: But for us candy is also chocolate.
0: Uh-huh.
1: You know, any like little sweet thing.
0: Sweets.
1: Yeah.
0: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사탕만 가리키는 것이 제가 그래서 굳이 사탕이라고 번역을 안 한 이유가 그냥 딱딱한 사탕 아니면 막대 사탕, lollipops 이것만 캔디라고 우리말로는 부르지만 영어에서 캔디라는 것은 사탕,
1: chocolate bars,
0: 네, 초콜릿 바 같은 것도 캔디라고 부르고 약간 단 과자 같은 것들
1: yeah. like
0: 많이
1: gummy bear kind of things
0: 네네.
1: too are all candies.
0: 네, 그런 젤리, 곰 모양의 젤리 같은 것도 캔디라고 불러요. 그래서 과자인데 그래서 어떤 말들을 서로 했죠?
1: So they would say stuff like this, right? Who has more? And is this fair? And I want some.
0: 이런 말을 했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아마 mm-hmm. 싸웠을 거예요.
1: Mm-hmm.
0: Who has more?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나?
1: Mm-hmm.
0: Is this fair? 이렇게 mm-hmm. 나누는 거 공평한가? 아니면 이제 만약에 언니나 남동생이 뭔가를 캔디, 초콜릿바 같은 걸 먹고 있으면 I want some too.
1: I want some.
0: 나도
1: Give
0: 줘.
1: Me some.
0: 이러다가 싸웠다는 거죠. 오케이.
1: Mm-hmm. Okay.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f we were on a long car journey, my dad was not going to have that. So if we started to fight, then he would honk the horn of the car for a long time until we stopped.
1: If we were on a long car journey, my dad was not going to have that.
0: If we were on a long car journey,
1: mm-hmm.
0: 자동차를 타고 멀리 가는 어떤 여정 중에 mm-hmm. 있었다면, 그러니까 차를 타고 멀리 가는 길이었다면, 그 다음 이 표현 재밌네요.
1: Mm-hmm.
0: My dad was not going to have that. I'm not going to have that. 이 표현 많이

0: kids become adults. Mm-hmm.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인내심을 가져라. Mm-hmm. 무엇을 위해서? Abundant payoff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금전적으로 나중에 돈을 많이 받는 걸 말하는데
1: right.
0: 꼭 그런 돈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면 그때 훨씬 잘할 거니까 큰 yeah. 보상이 있을 테니까 지금 인내심을 가져라 이런 yeah. 이야기입니다.
1: Right.
0: Maybe, and they will also support you financially.
1: Oh, yeah, they can support you financially, or just even them becoming successful or good people yeah. is a good payoff enough.
0: Exactly. So payoff yeah. can mean many things, and your kids becoming successful is definitely a big payoff.
1: Yes. Anything that's just a positive outcome is a payoff, no matter how small, actually.
0: Mm-hmm.
1: Right?
0: Okay.
1: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What do you guys think about parenting and patience? I think many of you guys are parents out there. You should visit us online and let us know.
0: 네, patience에 대해서, 인내심에 대해서, parenting, 그리고 mm-hmm. parenting에 관한 patience에 관해서 영어로 글 쓰는 연습도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꼭 해보시고요.
1: Tell us a fun story.
0: Yeah,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나눠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ette. 폴라조시의 cooking class 환영합니다. 두부두부두부 두부두부두부 두부두부두부 전전전. 네, 오늘은 김 두부전 만들어 볼 거예요. Today we're making a seaweed and tofu fritter. 맛있겠다.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여기 있습니다. We have seaweed. 네, 김두부전 확실히 김 필요해요. Dried seaweed. And we have tofu. 순두부 말고 좀 힘 있는 부침용 두부 필요해요. Hard tofu, seaweed, 부침 가루. Yes, we have pancake flour. 소금, salt, 달걀, egg, 파, green onion, and we will make a sauce. 네, 특별한 간장 소스 만들어 볼 거예요. So, we have soy sauce, sugar, sesame seeds, and sesame oil. 간장, 설탕, 참깨, 그리고 참기름. So, are you ready to 김두부두부두부두부전 with me? 네, 시저스. 네, 오늘 가위 쓸 거예요. Because we have to cut the seaweed. 네, 우리 김 반으로 잘라요. So, we take our seaweed, 우리 맛있는 김, and we cut in half. 네, 우리 반으로 이 정도. 항상 손 조심하세요. Always be careful of your fingers. Now, we take our tofu. 우리 두부 열어요. Open the tofu. Carefully and pour out the liquid. 네, 우리 두부 물은 될 거예요. 아, 물 많다. 하지만 이 물은 안 쓸 거예요. We don't need this water. And now we cut the tofu in half. 우리 두부 다 안 써요. 우리 반만 쓸 거예요. So we're gonna cut in half. 이렇게 반으로 잘라요. And we dry the tofu. 네, 두부 키친 타월 같이 좀 물이 없어져야 돼요. Put the tofu in the kitchen towel. 키친 타월 안에 넣고. Okay. Now it's ready for the next step. Next, we need some flour. 네, 우리 부침 가루 좀 필요해요. So we put some flour here. 네, 우리 부침 가루 좀 쓸 거예요. And we put our tofu in the flour, like this. 네, 우리 두부 밀가루에 넣어요. Now we put our tofu on the seaweed. We're going to roll. So, very slowly, roll, and roll. 그리고 여기 우리 물 살짝 발라요. Gonna brush. Like this, 풀처럼, just like glue. We want to stick the seaweed together. 우리 김 붙어요, 이렇게. And there. Now, we wait a little while. 우리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김하고 두부 꽉 퐁하고 친구 될 거예요. Now, we cut our seaweed and tofu. 네, 이제 김 두부 잘라요. We're gonna make 6 pieces. So, we cut in half. Like this. And we cut once. And one more time.
1: 너무 예쁘다.
0: It's very cute. We cut once. And we cut one more time. So we have 6 pieces. 우리 여섯 조각 있어요. So we need 2 more ingredients. 네, 전 만들었을 때 재료 두 개도 필요해요. 부침 가루 하고 달걀물. We need flour and egg wash. So we crack the egg. Open up. And we whisk. 오늘은 우리 흰자, 노른자 둘 다 쓸 거예요. And now we put a little salt. 네, 우리 소금 조금만 넣을 거예요. Yeah, it's ready. And then we put it here. 우리 달걀물 여기. And we have our flour here. 우리 부침 가루도 여기 있어요. The next step is as easy as 1, 2, 3. 하나, 둘, 셋처럼 아주 쉬워요. Put the tofu and seaweed in the flour. Cover it. 네. Okay. And we put it in the egg. Like this. 에그도 뒤집어요. 네. Now they're ready to fry. 우리 파 필요해요. We need green onion. We can sprinkle it on top. So let's cut.

0: the onion.
1: So we're just cutting little rings. 우리 작은 동그라미 자르는 거요. Cut, cut, cut, cut, cut the onion.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됐습니다. All done. So now we fry our fritters. 네, 이제 전 요리해도 돼요. We have a pan on low heat. 약불 할 거예요. We put in some olive oil. Now be careful. 조심하게 우리 전들 판에서 놓을 거예요. We put them in the pan. 전 만들었을 때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너무 일찍 뒤집었을 때도 문제 생겨요. 특히 두부 되면 기다리고 기다리고. Okay, ready to turn. Okay, let's turn them. Look at that. Ah, perfect. Oh, 너무 좋아요. Oh, yes. Oh, one more time. Ta-da. Oh, okay, they're ready. Let's take them out. Aha, onto the plate. Ah, 좋아요. Now the dipping sauce. 네, 우리 간장 소스. Sugar. Soy sauce. 우리 간장. Aha. Sesame seeds, 참깨, and sesame oil, 우리 참기름. And now we mix. We have to mix until all the sugar disappears. Like this. Finally, our green onion. 우리 파 위에. Sprinkle the green onion. Our seaweed tofu fritters are finished. 네, 우리 김두부전. 완성됐습니다! Time to taste. 맛보기. 아, 직먹. 토프 and seaweed and soy sauce. It tastes so good. It's sweet, it's salty, it's savory. 그 달콤한 맛, 그리고 그 고소한 맛 다 같이 섞여서 맛이 최고요. We made seaweed tofu fritters. 네, 오늘은 김두부전 만들었습니다. Next time, do you want to make a fritter? Do you want to make a pancake? Do you want to make a cake? Do you want to make a dumpling? Come back next time for another recipe. 다음엔 또 맛있는 거 만들어 볼게요. Bye bye!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영어 실력이 가장 빨리 느는 방법은 뭐냐? 바로 영어 글에 푹 빠지는 거야. 또 읽고 싶고, 아,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읽는 내용이 많아지는 것.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보여드릴 그런 방법, 책을 활용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어볼 책은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좀 바뀐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작부터 재밌거든요.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0: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지난 강의, 지지난 강의에 이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세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기억해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책을 귀로 한번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p Wolf. My name's Clementine. You can call me Clem. I'm a wiener dog, but not the kind you eat at the ballpark. So don't squeeze ketchup or mustard on me, okay? I'm here to tell you the story about my friends,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 You heard me right. He's a big sweetie, one of the nicest guys you'll ever meet. So how did he get the nickname, the big bad wolf? Well, it all began with bubblegum. Wally, that's the wolf's name, loved chewing bubblegum. He also loved blowing bubbles. You should have seen how excited Wally was when he heard about a bubblegum blowing contest in town. He wanted to start practicing straight away. So he put on his sneakers, placed his headphones over his pointy ears, and turned on his favorite bubblegum blowing music, which happened to be Elvis. I put on my own headphones and scampered along.
0: 자, 오늘 새로운 책입니다.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 아시죠? 그 이야기가 재밌게 바뀌어 있습니다. 아,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일단 아기 돼지 삼형제였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보면 아기 돼지 세 자매입니다. 일단 그리고 중간에 과정들도 웃겨요. 이 늑대의 억울함을 좀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My name's Clementine. 나의 이름은, 저의 이름은 Clementine입니다. 이 Clementine이 누구인지, You can call me Clem. 당신은, 즉 너는 나를 Clem이라고 불러도 돼. 이 Clem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죠. I'm a wiener dog라고 나오죠. Wiener이라는 것은 바로 소시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소시지처럼 생긴 개, 이게 바로 이 개의 종류로 보자면 닥스훈트라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마치 소시지처럼 다리는 짧고요. 몸은 길쭉하게 생겼어요. 좀 불쌍한, 이 뭔가 조금 안 돼 보이긴 합니다. 다리가 너무 짧아서. 어찌 되었든 이 닥스훈트, 이 소시지처럼 생겼다 해서 a wiener dog라고 하기도 합니다. But not the kind you eat at the ballpark라고 돼 있죠. 그런데 어떤 종류는 아니냐면 you eat, 네가 먹는 어디에서? At the ballpark. Ballpark라고 하면 공이 있는 공원이니까 이게 어디냐면 야구장을 의미합니다. 야구장에서 네가 먹는 그런 종류는 아니고 이 소시지계라고 해서 진짜 소시지가 아니다. 네가 먹는 그런 소시지는 아니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그러니까 진짜 소시지는 아니니까 don't squeeze ketchup or mustard on me. Okay. 아, 이게 약간 유머네요. Don't squeeze. Squeeze는 찌익 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짜지 마. 무엇을 짜지 마라고 하냐면 케첩이나 머스타드를 내 위에다가 짜면 안 돼. 알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의 원래는 닥스훈트인데 이거에 약간 별칭 같은 그런 게 위너 도그이거든요. 소시지 개이니까 네가 야구장에서 먹는 그런 진짜 소시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 몸에다가 케첩이나 머스타드를 묻히면 안 돼. 알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누구다? 바로 I라고 말하고 있는 클레멘타인. 즉 짧게 이야기하면 클램. 종류는 a wiener dog, 소시지게 닥스훈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이 아이, 즉 클레멘타인이 이 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깔깔깔 웃으실 거예요. 넘어갑니다. I'm here to tell you the story about my friends,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 아, 뭔가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는 나쁜 늑대인데 여기는 거대한 다정한 늑대, 아주 아주 착한 늑대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거부터 좀 다릅니다. I'm here to tell you. 너에게 말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왔어.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the story, 이야기를 해 주려고 왔어. 뭐에 대한 거냐면 about my friends, 나의 친구들. 나의 친구들이 누구냐면 아기 돼지 세 자매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면은 아, 형제가 아니고 자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 형제 세 자매와 그리고 거대한 다정한 늑대, 큰 다정한 늑대인 나의 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들려주려고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더 빠르게 읽어보고 싶지만 오늘 또 정말 중요한 거 지난 강의 그리고 지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뭐냐 하면 바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그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시간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 부정사라는 건 원래 뭐였다고요? 원래 동사였어요. 그런데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품사로 변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양은 앞에 to를 붙여도 되고 to를 붙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to가 붙어있는 to 플러스 동사를 뭐라고 합니까? to 부정사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동사였지만 지금은 무엇으로 쓴다? 부사나 형용사나 명사로 쓴다. 그 중에서 부사의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오늘의 부사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마디로 이 부사적 용법 안에 목적, 판단의 근거, 판단의 기준이나 판단의 근거 혹은 이 감정의 원인, 뭐 결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문법책을 보면 다양한 더 많은 이런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또 다르게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To try again, he still failed the test.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예문은 이 하나입니다. To try again, 이게 try는 뭐 시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To try again, 또다시 시도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해석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He still failed the test. 그는 여전히 failed, 실패했다. The test, 아,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To try again을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맞죠? 우리 친구들이 말을 만들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Although he tried again, he still failed the test.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는 이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to try again 이렇게 짧게 줄여서 이런 의미를 가진다. 여기 있는 이 밑줄이랑 여기 있는 이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래 있는 이것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맞죠? 비록 그가 다시 시도했지만 그는 여전히 어떻게 했다?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시험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To try again. 그가 다시 시도했지만 왜 제가 그라고 붙였냐면 여기 he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도 he가 있는 거예요. 누가 시도하겠어요? he가 시도했겠죠. 노력하거나 시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가 다시 시도했지만 그는 여전히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to try again, 비록 뭐뭐 했지만 비록 어떻게 했을지라도 이거를 우리가 문법 용어로는 양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문법에서 양보가 나오면은 아, 비록 뭐뭐 일지라도 비록 뭐뭐 했지만 앞뒤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뭔가 흐름이 좀 뭔가 다른 이런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비록 뭐뭐 일지라도를 쓰잖아요. 그 용어가 바로 양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보의 용법이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You heard me right. 너는 나를 올바르게 들은 게 맞아. 즉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방금 문법 말고요. 그 직전에 뭐가 나왔냐면 큰 다정한 늑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원래 늑대는 악역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쁜 주인공으로 나와야 되는데 큰 다정한 늑대라 하니까 나를 똑바로 들은 게 맞아 라고 이 Winner Dog 즉 Clem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He is a big sweetie. 그는 큰 몸집은 큰데 다정한 친구야. 아이 그 늑대 나쁜 친구가 아니라니까 다정해. One of the nicest guys you'll ever meet. 그렇죠. One은 하나입니다. Of the nicest guys. 그렇죠. 가장 친절한, 가장 상냥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이야. You'll ever meet 네가 만.

0: So, how did you get the nickname the big bad wolf? 그래서 어떻게 how did he 어떻게 그가 얻었냐? 그 별명이 되겠죠. 그 별명. 어떤 별명이냐면 거대한 나쁜 큰 나쁜 늑대라는 그 별명을 그가 어떻게 얻은 거야? 그렇죠. 왜? 그 늑대가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는 집을 모두 다 부수러 다니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The Big Bad Wolf라는 이 별명을 어떻게 얻었냐는 거죠. 이렇게 나이스하고 착하다는데, 상냥하다는데요. Well, it all began with bubblegum. 있잖아. 모든 것은 시작이 되었어. 풍선껌에서 시작이 되었어.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이 부분을 음원으로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My name's Clementine. You can call me Clem. I'm a wiener dog, but not the kind you eat at the ballpark. So don't squeeze ketchup or mustard on me, okay? I'm here to tell you the story about my friends,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 You heard me right. He's a big sweetie, one of the nicest guys you'll ever meet. So, how did he get the nickname the Big Bad Wolf? Well, it all began with bubble gum.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Wally, that's the wolf's name, loved chewing bubblegum. Wally, 그게 그 늑대의 이름인데, Wally는 어떻냐면 좋아했어요. 무엇을 좋아했냐면, chewing bubblegum. 이 풍선껌을 짝짝짝 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He also loved blowing bubbles. 이 풍선껌을 씹다가 또 무엇을 하는 것도 좋아하겠습니까? 그는 역시나 좋아했습니다. 풍선껌으로 풍선을 부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You should have seen how excited Wally was when he heard about a bubble gum blowing contest in town. 너는 봤어야만 했어. Should have PP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너는 봤어야만 했어. How excited Wally was. Wally가 얼마나 신이 났었는지 봤어야만 했다니까. 뭐 했을 때? When he heard about he라는 것은 Wally가 되겠죠. Wally가 들었을 때이 풍선껌 불기 대회. 그 마을에서 풍선껌 불기 대회에 대해서 왈리가 들었을 때 얼마나 왈리가 신나 했었는지 너희들이 봤어야만 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He wanted to start practicing straight away. 그는, 즉, 왈리는 이제 이 풍선껌 불기 대회에 나가야 되니까 무엇을 시작하고 싶습니까? 시작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Practicing. Practice라는 것은 연습하다. 그렇죠. 연습하는 것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언제? Straight away. 즉시. 당장. 곧. 곧장 지금 바로 이 풍선껌을 짝짝 씹으면서 풍선껌 불기 대회에 나가야 되니까 지금 바로 그걸 연습하는 것을 시작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왈리가 즉그 늑대가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So he put on his sneakers, placed his headphones over his pointy ears, and turned on his favorite bubblegum blowing music, which happened to be Elvis. I put on my own headphones and scampered alo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e put on his sneakers. 그는 무엇을 신었냐면 sneakers라고 하면 운동화입니다. 그는 즉그 늑대는 운동화를 신었고 placed는 두었다. 그의 헤드폰을 맞죠? 이 헤드폰 있죠? 헤드폰 노래 듣는 이 노래 들을 때 쓰는 이 헤드폰을 over his pointy ears 그의 뾰족한 귀 위에다가 이 헤드폰을 두었고요. 즉 썼고요. and turned on 그리고 켰습니다. 무엇을 켰냐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이 풍선껌 불 때, 풍선껌에 있는 그 풍선 불때 듣는 음악을 켰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게 뭐냐면 which happened to be Elvis. 바로 이 Elvis라는 이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뭔가 이렇게 신이 나고 이렇게 흥겨운 그런 노래였겠죠. I put on my own headphones and scampered along. 나도 나의 헤드폰을 끼고 여기서 I라는 것은 이 닥스훈트 위너더그의 그 아이겠죠. 클레멘타인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헤드폰을 쓰고 and scampered along. 따라서 scamper이라는 것은 날쌔게 움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제 이 왈리가 풍선껌 불로 이렇게 뭔가 헤드폰도 쓰고 운동화도 신고 이렇게 출발하니까 나도 나의 헤드폰을 쓰고 같이 따라서 출발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합니다.

0: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 빼먹을 수 없겠죠?
1: Wally, that's the wolf's name, loved chewing bubble gum. He also loved blowing bubbles. You should have seen how excited Wally was when he heard about a bubble gum blowing contest in town. He wanted to start practicing straight away. So he put on his sneakers, placed his headphones over his pointy ears, and turned on his favorite bubble gum blowing music, which happened to be Elvis. I put on my own headphones and scampered along.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Ballpark. Ballpark. I'm a wiener dog, but not the kind you eat at the ballpark. Squeeze. Squeeze. So don't squeeze ketchup or mustard on me, okay? Straight away. Straight away. The dog ran home straight away when it started raining. Practice. Practice. He wanted to start practicing straight away.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그 영역을 넓혀보는 것이죠. 오늘의 단어는 이거 알고 계시죠? Chew라고 하면 짝짝짝, 씹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기한 확장입니다. 연관성이 아주 깊어요. 예문을 보여드리면 He chewed the bread many times. 이 he라는 사람이 접니다. 빵을 먹는데 이 빵이 좀 질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씹었다. 빵을 여러 번 씹었다. 그렇죠. 빵이 좀 질기니까 여러 번 씹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hew라는 것은 씹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짝짝짝짝 이렇게 씹는 것이죠. 그래서 씹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것 이제 확장을 해봅니다. I need time to chew on this idea.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씹을 시간이 필요하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씹다라는 게 뭐예요? 씹어서 삼키고 소화하는 거잖아요. 맞죠? 소화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씹는 거잖아요. 입에서요. 자, 그런데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씹기 위한 시간이죠. 씹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 머릿속에서 머리, 이 두뇌가 씹는 거예요. 진짜 이 두뇌에 이빨이 있어서 씹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마디로 씹어서 처리하고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hew on이라고 하면 원래 on은 뭐뭐에 대해서라는 의미인데 chew on 함께 자주 쓰이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이게 바로 두뇌에서 뭔가를 씹어서 처리하고 이해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빨이 씹는 것 이것과 약간 연결해서 두뇌가 어떤 정보나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씹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우리 재밌는 책에 빠져서 우리의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지 모르는지 모르게 그 실력을 쫙쫙쫙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갑니다. 무엇을 할 때요? 영어책을 충분히 읽을 때요. 제가 그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라는 거에 두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랑 어떻게 이야기가 확실히 다르게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늑대의 입장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주 재미있게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정말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고요. 정말 유용한 그런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이야기를 귀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ally opened his pack of bubble gum. Clem, he frowned. Did you eat my last piece? You're not the only one who loves bubble gum, I said. We figured Wally could still practice on our walk to the candy shop. So off we went. Bobbing our heads along to our music. We stopped to admire the three little pigs' new houses. Poppy, Piper, and Penny were sisters who did everything together. It was no surprise when they built their homes along Tulip Lane. We first stopped to admire Poppy's house. Which was made of straw and had a vegetable garden out front.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Wally, no! Stop! I shouted. But like I said, Wally's eyes were closed, and Elvis was crooning in his ears. He didn't see Poppy's straw house fall down. And he didn't hear me yelling either.
0: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 원래는 나쁜 늑대인데 지금은 다정한 늑대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 이야기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오늘도 아주 재밌는 내용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Wally opened his pack of bubblegum. 왈리는 열었습니다. 이 왈리가 바로 그 늑대이죠. 늑대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걸어갑니까? 이제 이 풍선껌 불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풍선껌 불기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어야 되겠죠. 무엇을 열었습니까? 그의 통을 열었습니다. 무슨 통이냐면 바로 풍선껌 통을 이렇게 열었는데 Clam, he frowned. Frown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했습니까?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Clam아. Did you eat my last piece? 네가 나의 마지막 이 풍선껌을 먹은 거야? 씹은 거야? 라고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clam, 즉 I,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I said라고 했을 때 I거든요. 이 I, 즉 Clementine, 바로 이 동물의 종은 닥스훈트, 이 소시지 개라고도 하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You are not the only one who loves bubblegum. 네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맞죠? You are not the only one. 네가 유일한 사람은 아니야. Who loves bubblegum. 풍선껌을 좋아하는 게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네가 그 유일한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런 늑대는 아니야. 맞죠? 나도 좋아해.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We figured.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Figure이라는 게 생각하다. 판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figure를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Wally could still practice on our walk to the candy shop. So off we went. Bobbing our heads along to our music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바로 이 I라는 그 닥스훈트라는 그 다리가 짧고 몸이 긴 이 개와 그 다음에 이 늑대 Wally라는 늑대와 이 둘이 지금 풍선껌 불기 연습을 하러 헤드폰을 쓰고 운동화를 신고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에 풍선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부는 연습만 하는 이 풍선껌 부는 연습만 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이게 이 이야기, 이 스토리에

0: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한 거죠. 왈리가 여전히 연습할 수 있다고. On our walk to the candy shop. 이 candy shop, 즉 이 사탕 가게, 거기에 껌도 팔겠죠. 이 사탕 가게에 걸어가는 그 길에 여전히 연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Bobbing, Bob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 Bob 같기도 하지만 이 Bob이라는 게 까딱거리다.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Our heads, 우리의 머리를 까딱거리면서 Along to our music, 우리 노래에 따라서 이렇게 흥이 나니까 우리 지금 헤드셋에서, 헤드폰에서 노래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리듬에 맞춰서 머리를 까딱거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머리를 까딱거리면서 그 캔디샵으로 가면서 우리가 이 부는 연습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로도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보면은 so off we went라고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Bobbing 이렇게. 아, 이두 개가 어떻게 돼 있다? 제가 곧 말씀드릴 거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어떤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동시에 일어날 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나라는 것이죠. 맞죠? 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He walked home. 그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Talking on the phone. 자,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전화기에, 맞죠? 전화기. 저는 이렇게 사실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요. 자, 전화에 대고 이야기를 하면서, 즉 누군가가 통화하면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He walked home. 그대로 쓰세요. 이 문장에서 중심이 되는 그 문장은 그냥 그대로 써줍니다.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게 중심이잖아요. 근데 무엇을 곁들여서 하는 거예요? 집으로 걸어가는 동시에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여기 ing를 쓴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걸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분사구문 만드는 거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유형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서 뭐뭐뭐를 하면서, 이런 형태로 쓰이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아, 원래 중심이 되는 그 행동이나 활동을 적어준다. He walked home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동시에 하고 있는, 곁들여서 하게 되는 행동에 ing를 붙인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 전화해야 되고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집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은요. She sat by the window. 그렇죠. 그는, 그녀는 앉았습니다. 창문 옆에 앉았습니다. 맞죠. 그녀는 창문 창가에 앉았는데 뭐 하면서 창가에 앉아 있었냐면 바로 reading a book. 아,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reading a book. 그러니까 이게 창가에 앉아 있는 게 중심 활동이에요. 근데 그 앉아서 무엇을 했냐면 앉아서 책을 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 뒤에는 어떡한다고요? 다시 she를 써주지 않습니다. 원래 여기에 접속사와 주어가 있었지만 다 생략을 하고 무엇을 한다? 동사에다가 ing만 붙여준다. 그러면 뭐뭐뭐를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창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일어나는 일 표현하기 어렵지 않죠.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 문장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곁들여서 하게 되는 그 동작에다가 ing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원래 있었던, 이 사이에 있었던 접속사. 두 문장을 연결해줘야 되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접속사와, 그 다음에 누가 전화해야 되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앞에 있는 he이기 때문에 두 번 적어주지 않습니다. 생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ng를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간단하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We stopped to admire the three little pigs' new houses.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멈췄습니다. 뭐 하려고 멈췄냐면 to admire. admire이라는 것은 우와, 감탄하다, 혹은 감탄하며 바라보다, 감탄하며 보는 것이도, 혹은 구경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탄하며 바라보려고 우리는 잠깐 멈췄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사탕 가게로 가다가. 근데 무엇을 감탄하며 바라보냐 하면은 the three little pigs new houses. 그렇죠. 이 아기 돼지 삼 자매입니다. 아기 돼지 이 새 자매의, 이 새 돼지 자매의 새로운 집들을 구경하려고 잠깐 멈춘 거예요. 그 누구냐면 Poppy, Piper and Penny were sisters who did everything together. 근데 이 새 자매는 누구냐면 Poppy와 Piper와 Penny라는 거죠. 이 세 마리의 돼지는 were sisters,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들은 뭘 했냐면 who did everything together, 모든 것을 함께 한 자매였습니다. It was no surprise.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뭐가 놀랄 일이 아니었냐면 when they built their homes along Tulip Lane. 여기 Tulip Lane이라고 하면 대문자로 써져 있죠. 이게 거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Tulip Lane 거리라고 하면 되겠죠. Tulip Lane을 따라서 그들이 그들의 집을 다 함께 지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함께 하니까 이렇게 딱 열 맞춰서 이 거리에 집 세 채가 이렇게 쪼름이 있는 거 이게 결코 놀랄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Wally opened his pack of bubble gum. Clem, he frowned. Did you eat my last piece? You're not the only one who loves bubble gum, I said. We figured Wally could still practice on our walk to the candy shop. So off we went, bobbing our heads along to our music. We stopped to admire the three little pigs' new houses. Poppy, Piper, and Penny were sisters who did everything together. It was no surprise when they built their homes along Tulip Lane.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first stopped to admire Poppy's house, which was made of straw and had a vegetable garden out front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우선 멈췄습니다. 우리 아이의 웃음이 자꾸 새어나와요. 우리는 우선 멈췄어요. 뭐 하려고? 감탄하며 보려고, 구경하려고. 첫째인 파피입니다. 파피의 집을 보려고 잠깐 멈췄어요. 근데 파피의 집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which was made of straw. 그렇죠. 이 지푸라기로, 지푸로 되어 있었어요.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파피의 집을 보려고 잠깐 멈췄거든요. 근데 이 집을 보니까 이 맞죠? 파피의 집을 보니까 and had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채소 정원을 앞에 가지고 있었어요. 즉 텃밭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집 앞에 보니까 텃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Wally는 지금 풍선껌을 씻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풍선껌 부는 연습을 하는데 하필 무엇을 하는 거예요? 파피의 집 앞에서 하는 것이죠. 파피의 집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지푸라기로. 느낌이 오시죠? 즉, 이 집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풍선껌 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왈리는 눈을 감았고요. 심호흡을 했고요. 이렇게 왜 풍선감을 세게 불어야 되니까 and exhale, exhale이라는 것은 바로 내쉬다, 숨을 내쉬는 것이죠. With all his might, 온 힘을 다해서 might이라는 것이 추측을 나타내는 그 조동사 might도 있지만 might이라는 것은 힘. 그래서 might, 온 힘을 다해서 숨을 내뱉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Wally, no, stop, I shouted. 내가 소리쳤습니다. Wally, 아니야, 멈춰. 이렇게 소리를 친 것이죠. But like I said, 그런데 내가 말한 것처럼 Wally's eyes were closed and Elvis was crooning in his ears 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내가 말했던 것처럼 Wally의 눈은 이렇게 감겨 있었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즉 이 Clementine이라는 개가 안 돼 라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왈리는 눈을 감고 후 불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은요. 엘비스, 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죠. 이 엘비스 가수가 was crooning, croon이라는 것은 노래하다. In his ears, 왈리의 귀에다 대고 이 헤드셋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no, stop, 왈리 이렇게 막 소리를 쳐도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마디로 후 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이 he didn't see Poppy's straw house fall down.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파피의 지푸라기 집이 무너지는 것을, 맞죠?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And he didn't hear me yelling either. 그리고 그는, 즉 왈리 늑대는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푸라기 첫째의 집을 부수려고 후 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풍선껌 부는 연습을 했을 뿐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 지푸라기 집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무너진 것이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미리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1: We first stopped to admire Poppy's house, which was made of straw and had a vegetable garden out front.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0: She pushed the door with all her might. Exhale. Exhale.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Fall down. Fall down. He didn't see Poppy's straw house fall down, and he didn't hear me yelling either.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매우 매우 중요한 figure이라는 단어인데요. 예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We figured it was too late to go out. 우리는 뭐 했다? 오늘 글에 나왔던 그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는 생각하다, 판단했다. 우리는 생각하거나 판단했다. It was too late to go out. 나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igure이라는 게 이 생각과 관련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He figured out how to fix the bike라고 돼 있네요. 그는 figure out 했답니다. How to fix the bike. 아, 자전거가 고장 났나 봐요. 자전거를 어떻게 고칠지 알아냈다. Figure out이라는 것은 알아내다,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해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Time figured strongly in the plane. Time, 시간이라는 것은 figure 했답니다. 어떻게? 강하게 figure 했답니다. In the plan, 이 계획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는데 시간이라는 것이 강하게 figure 했대요. 그래서 figure이 어떻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하다, 영향을 미치다. 아, 시간은 아주 크게,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In the plan, 어디에? 어떤 우리가 세우고 있는 어떤 그 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뭐가? 시간이. 그래서 figure은 하나하나 보면은 전부 다 독특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뒤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책을 읽고 단어 문법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이 영어 나중에 우리가 시험도 쳐야 되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수능까지 이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고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나 전체 흐름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고 동시에 맞죠. 속도감 있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도와준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어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어 문해력 기르기 어렵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 읽어볼 책은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정말 재밌거든요. 우리 예상을 빗나가는 예상에 들어맞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아 뭔가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랑 좀 다르거든요. 정말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정말 유용한 표현이죠. 가능한 한 뭐뭐하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에도 연관이 되어서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이 책을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ow! I think that would have blown a great bubble! Wally smiled to himself. Just wait until I get a new pack of gum! Wally continued on his way, stopping next to see Piper's house, which was made of sticks and had a sandbox and kiddie pool.

0: too, Wally announced. I jumped on my hind legs, waving my paws as fast as I could. But Wally had already closed his eyes. He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Wally, cool your jets! I shouted. It was too late. Piper's stick house crumpled. Finally, Wally stopped in front of Penny's brick house, which had flower boxes beneath the windows. The scent of freshly baked cookies wafted outside.
1: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늑대 왈리가 풍선껌 불기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풍선껌 부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돼지, 파피의 집 앞에서 후 부는 연습을 했어요. 실제 풍선껌은 없어요, 입에. 껌은 없이 껌을 사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가는 길에 아기 돼지 세 자매가 있으니까 그 집을 구경하려고 마침 거기 섰는데 거기에서 연습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피 그 첫째의 집이 지푸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나서 그걸 못 본 것이죠. 그러면서 왈리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Wow, I think that would have blown a great bubble. 와우, 우와, 내 생각엔 저거 정말 멋진 풍선껌의 그 풍선이 되었을 텐데 이 집, 이 파피의 집이 무너진 거 못 본 거죠. 못 보고 단순히 자기가 이렇게 후 분 게 와, 바람 정말 세게 나갔다. 이거 정말 만약에 풍선껌을 불었다면 정말 큰 풍선이 됐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Wally smiled to himself. Wally는 스스로 이렇게 씩 웃었습니다. Just wait until I get a new pack of gum. 좀 기다려. Until 뭐 할 때까지 내가 새로운 pack of gum, 껌의 한 묶음이나 한 통을 얻을 때까지, 즉 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pack이라고 하면 통이나 묶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Wally continued on his way. Wally는 계속해서 그의 길을 갔습니다. Stopping next to see Piper's house. Which was made of sticks and had a sandbox and kiddie pool 이라고 되어 있네요. 왈리는 계속해서 그의 길을 갔는데요. 사탕 가게 가는 길이에요. Stopping next, 그리고 다음에 멈췄습니다. To see Piper's house, 둘째입니다. 이 아기 돼지 세 자매의 그 둘째 파이퍼의 집을 구경하려고 이게 앞에 멈춘 거죠. 자, 그런데 또 이 뭔가 이 느낌이 좋지 않죠. 그런데 이 파이퍼의 집은 어땠냐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which was made of sticks. 뭘로 만들어져 있었냐면 이 나뭇가지 막대로 만들어진 집이었고요. 이런 이 파이퍼의 집 앞에 섰습니다. 이 나뭇가지 즉 막대로 만든 그런 집이에요. 자, 그다음은요. 넘어가 볼까요? Here goes practice blow number two, Wally announced. Wally가 선언했습니다. announce라는 것은 말하다. 발표하다, 선언하다. 자, 두 번째 연습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두 번째 풍선껌 부는 연습. 자, 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 jumped on my hind legs, waving my paws as fast as I could. But Wally had already closed his eyes. 자, 그런데 옆에 있었던 I라는 것은 Clementine, 짧게는 Clem. 바로 이 닥순트, 다리가 짧고 몸이 긴 이 소시지처럼 생긴 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늑대가 옆에서 후 불려고 하니까 아, 또 이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이 Clem은 알 거예요. 그래서 알리려고 하는데 이미 어땠다고요? 이미 But Wally had already closed his eyes. Wally는 이미 그의 눈을 감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리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이 닥순트, 이 클램이라는 아이라는 여기 있는 친구가 무엇을 했냐면 I jump, 나는 펄짝펄짝 뛰는 것이죠. On my hind legs. Hind라는 것은 바로 뒤, 뒷다리로 막 이렇게 개가 펄짝펄짝 뛰는 거예요. Waving my paws. 이렇게 막 뒷다리로 펄짝펄짝 뛰면서 앞발 두 발로 막 이렇게 흔드는 거죠. Paw라고 하면은 동물의 발톱에 달린 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As fast as I could.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 막 이렇게 흔든 걸 아니야 지금 불면 안 돼. 이 막대로 만든 파이퍼의 집이 다 부셔질 거야 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데 자 그런데 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미 왈리는 눈을 감았어요. 눈 감고 힘주고 후 이렇게 또 불겠죠. He took a deep breath. 그렇죠. 왈리는 이 he입니다. He는 즉 그는

0: 심호흡을 했고 큰 숨을 들이마셨고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exhaled 지난 강의에 나왔었죠.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exhale이라는 것은 내쉬다. 그래서 내쉬었습니다. with all his might. 그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부서졌을까요? 괜찮을까요? 그걸 확인하기 전에 오늘 여기 있는 아주 중요한 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가능한 한 뭐뭐하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능한 한 뭐뭐하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능한 한 빠르게, 가능한 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말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표현을 쓸지 오늘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as,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can 혹은 could, 시제에 맞게 현재라면 can이나 과거라면 could를 쓰면 되겠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보면 아, 이해가 됩니다. 나는 달린다. 나는 어떻게 달리냐면 as fast as I can. 내가 일단 있는 그대로 제가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as를 해석하는 방법은 이 뒤에 있는 as만큼이나 중간에 거 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s가 두개 있죠. 지금 여기 두개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것만큼이나 중간에 있는 fast 하게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그걸 넣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달린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빠르게 달린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이라 함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의 능력껏 내가 최대한 할수 있는 대로, 즉 가능한은 내가 가능한은 빠르게 달린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한 빠르게라는 것은 가능한은 내가 할수 있는 한 정말 빠르게 달린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은 뭐뭐하게는 as,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 앞에 I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I를 쓴 것이고요. 저기 앞에 run이라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도 can을 쓴 것입니다. 만약에 과거라면 could를 쓰면 될 것이고, 만약에 I 대신에 저기 앞에 he나 she가 온다면 여기에도 he나 she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는 앞에 있는 주어에 맞게, 뒤에는 시제에 맞게 고쳐서 쓰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She walked as quietly as she could into the room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she예요. 엄마예요. 근데 제 아이가 자고 있어요. 아, 아주 갓난아기입니다. 자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잠들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깨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에 어떡합니까? 가능한 한 최대한 조용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살금 살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걸었습니다. As quietly as she could. 그녀가 할수 있었던 만큼 조용하게 걸어 들어갔다. Into the room, 방 안으로. 아, 그러니까 가능한 한 조용하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as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주어 쓰고 그 다음에 can이나 could를 쓴다. 앞에 시제에 맞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아, 과연 나무 막대로 만들어진 파이프의 집은 부셔졌을까요? 어떻게 됐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Wow! I think that would have blown a great bubble! Wally smiled to himself. Just wait until I get a new pack of gum.
2: Wally continued on his way, stopping next to see Piper's house, which was made of sticks and had a sandbox and kiddie pool.
1: Here goes practice blow number two! Wally announced.
2: I jumped on my hind legs, waving my paws as fast as I could. But Wally had already closed his eyes. He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0: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Wally, call your jets, I shouted. 나는 소리쳤습니다. Wally야, 너의 제트 엔진을 좀 시켜. jet이라는 건 jet 엔진, 즉 엔진. 여기서는 후부는 그겁니다. 즉 흥분 좀 가라앉혀. 좀 진정해 라는 것이죠. 아, 그런데 이게 먹히겠습니까? 이미 눈은 감고요. 이미 노래는 듣고 있고요. 옆에서 아무리 그 키 작고 이 닭손톱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야, 아무리 손을 흔들어봐야 늑대의 눈에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It was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Piper's stick house crumbled. 아, 이렇게 됐군요. 파이퍼의 나무 막대로 만든 그 집은 crumble, crumble이라는 것은 무너지다, 바스러졌습니다. 바사삭, 바스러졌습니다. Finally, Wally stopped in front of Penny's brick house, which had flower boxes beneath the windows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마침내 왈리는 멈췄습니다. 어디에 멈췄냐면

0: in front of, 앞에 멈췄습니다. 뭐 앞에? 이제 첫째의 집, 둘째의 집 다 부서졌죠. 첫째 파피의 집은 지푸라기로 돼 있었고 부서졌어요. 둘째 파이퍼의 집도 나무막대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풍선, 이 일부러 부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왈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왈리는 단순히 풍선감 무는 연습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부서졌죠. 그래서 셋째인 페니의 이 벽돌 집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벽돌 집은 which had flower boxes. Beneath the windows. 창문 beneath라고 하는 것은 아래가 되겠죠. 그래서 beneath. 창문 아래에 보니까 아, 꽃 화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꽃밭같이 화분들이 이렇게 매달아 둔 것이죠.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런 이 벽돌로 만든 집 앞에 잠깐 멈췄습니다. The scent of freshly baked cookies wafted outside. 자, 근데 그 앞에 딱 서니까 the scent. scent라는 것은 scent는 저 생각만 해도, 지금 이걸 생각만 해도 참 흐뭇한데요. 센트는 바로 냄새나 향기, 주로 좋은 냄새나 좋은 향기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향기냐면 a freshly baked cookie, 갓 구운 쿠키의 향기가 샥, 우리 빵집을 지나가는데 갓 구운 빵이나 쿠키의 향기 샥, wafted, 샥, 이 waft라는 것이 바로 퍼졌습니다. outside, 밖에 퍼졌습니다. 아, 과연 여기에서 왈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똑같이 연습을 하겠죠. 어떻게 될지 다음 강의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Wally! Cool your jets! I shouted. It was too late. Piper's stick house crumpled. Finally, Wally stopped in front of Penny's brick house, which had flower boxes beneath the windows. The scent of freshly baked cookies wafted outside.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의 단어,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Announce. Announce. Here goes practice blow number two, Wally announced. Hind. Hind. The horse lifted its hind legs suddenly. Crumble. Crumble. Piper's stick house crumbled. Beneath. Beneath. Finally, Wally stopped in front of Penny's brick house, which had flower boxes beneath the windows. Scent. Scent. The scent of flowers filled the room. Waft. Waft. The scent of freshly baked cookies wafted outsid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쫙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Box라는 것인데요. Box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상자가 떠오릅니다. 근데 그 상자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확장이 되고 아예 다른 어떤 의미도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으로 보여드릴게요. Please put the toys in the box라고 돼 있네요. 넣어라, 맞죠? 넣어라. 장난감을 넣어라, in the box. 상자 안에다가 넣어라. 아, 지금 뭔가 이 집이 좀 혼잡한가 봐요. 뭔가 좀 지저분하고 정리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상자 안에다가 장난감을 넣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ox라는 것은 상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The family watched the game from a box. The family, 가족은 보았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the game. 이 게임이라는 것은 아마 여기에서는 가족이 이 경기나, 여기에 from a box를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거든요. 아마 운동 경기나 어딘가에 가서 보는 그런 스포츠 경기를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았는데요. from a box, 상자로부터 봤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스포츠 경기, 경기장에 가면요. 거기에 이렇게 상자처럼 특별히 이렇게 칸막이가 있거나 혹은 어떤 방이 있거나 약간 더 사적으로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물론 조금 더 비용은 높겠죠. 이 티켓 가격은 높을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박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극장이나 경기장의 관람석이나 특별석을 의미합니다. 그게 마치 진짜 우리가 이 종이로 된 그 상자를 의미하진 않지만 마치 그것처럼 경기장에 있는 관람석을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마치 어떤 상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걸 박스라고 한답니다. 그렇죠. 이렇게 관람석이나 특별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She learned to box at the gym. 체육관에서 그녀는 배웠습니다. 뭐 하는 걸 배웠냐면, 맞죠?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박스라는 것은 뭐다? 권투를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체육관에서 권투하는 방법을 배웠다. 권투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라는 게 원래 썼던 그 상자의 의미가 약간 확장되는 것도 있고요. 아예 또 다른 의미도 있으니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모르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류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보시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돌림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책을 읽으면서 어휘도 하고요. 문법도 정말 중요한 거 다루고요. 그 다음 즐거움을 느끼면서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어떻게 이야기가 바뀌어 있을지 이 책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한번 읽을 때마다 재미가 느껴지시죠? 이 기존 지식, 우리가 배경 지식이 있는 책은 조금 더 읽기가 쉽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어책이나 혹은 영어 글을 읽을 때 좀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영어로 한번 읽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훨씬 더 잘 읽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Had To가 있습니다. Had To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이야기를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ally's stomach growled. Before he could ask Penny for a snack, he had to fit in one last practice blow. I didn't even try to stop him this time. What was the point? Instead, I put my tail between my legs and prepared for the worst.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But Penny's brick house didn't fall down. Woohoo! I cheered. Wally took his